조원에 달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장에 따라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기업 가치 6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1위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경영하는 시도 쇼핑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은 서울 서초구 시도쇼핑 한국영업소에 조사 인력을 보내 회계장부와 직원 PC,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회장은 2024년 말 기준으로 개인 3,938억 원, 법인 기준 5,203억 원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랐습니다. 녹지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심혈관 질환 발병과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는 20세 이상 성인 약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추적 관찰했습니다. 분석 결과 도시 녹지가 가장 많은 지역 거주자는 가장 적은 지역 거주자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6%, 심혈관 사망 위험이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전북 동부 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과 경남 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아, 증시의 변동성이 참 크죠.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방에서 정보는 많이 쏟아지고 있고, 또 주변에서 누구는 큰 돈을 벌었다, 누구는 또 며칠 만에 얼마 잃었다, 이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또 우리를 항상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도요, 꾸준하게 또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글헤드 3펀드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책은요,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이 소개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보글헤드 3펀드 포트폴리오에 무슨 헤드입니까?
1: 존 보글이죠.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1976년도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최초의 인덱스 펀드가 76년도에 나왔습니다.
0: 인덱스 펀드.
1: 그 전에 인덱스 펀드가 있긴 있었어요. 네. 기관 투자가 용으로 있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인덱스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76년도에 나왔는데, 그걸 만든 분이 이제 존 보글이고, 이 존 보글의 머리죠. 존 보글의 뜻을 따라서 그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어허. 그 커뮤니티가 이제 미국 최대 그 주식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거기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그 이 책의 지은이가 누구냐면 그 테일러 레디모어라는 이 보글헤드에서 그 존 보글이 직접 이렇게 불렀죠. 이분을 보글헤드의 킹. 킹 오브 보글헤드, 보글헤드의 왕이다. 예. 그 이분이 이제 그 1998년도부터 그 이 커뮤니티가, 보글헤드 커뮤니티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모닝스타예요. 네. 우리가 이제 모닝스타라는 곳이 펀드 평가 회사고, 뭐 리서치 회사라고 있죠. 거기에 게시판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그중에 이제 98년도부터 이 책의 저자인 테일러 레디모어란 분이 그 뱅가드 다이아드라는, 다이아드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분은 86년도부터 아마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 40년 넘게 오로지 인덱스 펀드 투자로만 100만 장자가 되신 분이에요.

0: 이 책을 쓰신 분이.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 소개해 주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이 책은 저자 스스로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아하.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방법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강력한 방법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1: 그러니까 사실 가치 투자자들의 세계를 그레이엄 도드 마을이라고 예. 하듯이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의 세계를 보글헤드라고도 표현할 예. 수 있는 거네요.
0: 예.
1: 재밌습니다. 책 제목이 또 많은 게 나와 있는데 보글헤드 3 펀드.
0: 예.
1: 그러면은 펀드 세 개로 된다는 겁니까?
0: 예,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1: 예.
0: 펀드 세 개면 충분하다. 라는 거. 본인이 실제로 이분이 평생 동안 40년 넘게 이 방법만 하셨어요.
1: 요즘 사실 ETF만 해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것만 해도 1000개 넘고
0: 예.
1: 엄청 많은데요.
0: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은. 딱 세 개.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체 예. 투자하는 인덱스. 뭐 S&P 500도 괜찮은데 더
1: 전 세계 투자.
0: 미국 증시 전체.
1: 아, 미국 증시 전체.
0: 예. 그다음에 미국을 뺀 나머지 전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나머지 전 세계에 투자하는 인덱스가 또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채권. 미국 채권도 뭐 장기채, 단기채, 뭐 국채 이런 지방채, 뭐 회사채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 채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오로지 세 개. 원래 그 인덱스 투자의 그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자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존 보글이 한 얘기입니다. 바늘을 찾으러 애쓰지 마라. 건초더미에서 그냥 건초더미를 통째로 사버려라.
1: 저 건초더미에서 바늘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러 갈 필요도 없이 예. 건초더미 통째로 가져가면 된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통째로 사고 미국 나머지 나라 통째로 사고 채권 통째로 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개 가지고 그다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산 배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자산 배분하고 세 개만 사고 끝. 그리고 매매 시점 없고 그냥 오로지 사서 보유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전략 끝.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 또 채권을 통째로 사버리는 건데 네. 이게 또 뒤집어서 보면 아 나만 돈을 못 번 것 같고 나만 자산이 느리게 불어나는 것 같은 포모를 과연 이런 단순한 전략이 돼야 하는 거죠.
0: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게 뭔데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주식을 못 산 건 좀 반성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 지식 부족했으니까 예. 제가 뭐 반도체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도 아시고 근데 제가 반성하고 있는 뭐냐면
1: 예.
0: 우리나라 인덱스를 안 샀던 거예요.
1: 코스피 200.
0: 우리나라가 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뭐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2024년도 하반기부터 저는 이제 미장을 줄이고 계속 국장의 비중을 늘렸어요. 자산 배분을 옮겼는데 저는 뭐 개별 정보하기보다는 펀드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데 근데 저도 묘하게 그냥 국내 주식형 펀드나 이런 거를 옮겨왔는데 인덱스만 빼놓고 옮겨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덱스 이긴 거 많지 않아요. 지금 인덱스가 여러분들 코스피 200이 3배 올랐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떤 투자의 비법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장을 통째로 산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지가 않아요.
1: 그러면.
0: 그리고 또 이분들은 뭐냐면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비용도 엄청 싸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주가 오르고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적 민감도도 인덱스를 하시면 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덱스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키워드는 단순함의 단순함. 그럼 우리가 인덱스를 산다는 건 어떤 의미냐? 시장을 사는 거예요. 시장을 소유하는 거죠. 시장을 소유한다는 건 뭐냐면 상장되어 있는 더 넓게는 그 나라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익을 전부 다 사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 이익을 내가 과실을 향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뭐 PR, 퍼 같은 걸 통해서 그 투자의 심리가 반영되면서 미래의 가치도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이 높으면 미래의 성장성을 높여보는 건데 그것도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인덱스를 사면 현재 이익도 반영되어 있고 투자자들의 매기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다 반영되어 있고
1: 그렇죠.
0: 그러면서 그 나라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과실을 내가 저비용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인덱스가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화끈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인덱스 투자가 사실은 보면 그 단순한 방법치고는
1: 그걸 또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0: 수익이 나쁘지 않죠.
1: 따지고 보면은 2025년도에 코스피

0: 코스피가 75% 올랐고 예. 26년도 뭐 반년도 되지 않아서 100% 예. 이상 올랐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올라간 것도 다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거고. 근데 또 다만 이런 반문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인덱스 펀드로 담아서 사면 그 좋은 개별 업종이나 종목의 수익률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1: 아, 당연히 못 따라가죠.
0: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또 이렇게도 보실 또 수 있어요.
1: 반론도 있죠. 예. 개별 주식을 하시게 되면 인덱스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인덱스보다
0: 더 많이
1: 더 잃을 수도 있죠.
0: 떨어질 수 있죠.
1: 사실 인덱스 전략은 뭐냐면은 중간을 사는 거예요. 시장 평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회에서 어떤 분야를 나가든지 간에 내가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최소한 네. 뭐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가 그 자기가 처음에 그 이론 물리학인가 했었잖아요. 네.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어디 뭐 스리랑카인가 어디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막 며칠을 고민했는데 그 문제를 네. 그 친구한테 갔더니 즉석에 다 풀어보는 거예요.
0: 아, 슈퍼 천재여서.
1: 그러니까 이제 제프 베이조스 안 거죠. 이 분야는 상위 1%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아하. 나는 경쟁력이 없다 이 분야에서.
0: 베이조스 마저도.
1: 예, 예, 이런 물리학 분야에서. 근데 내 자기 친구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전공을 바꿨잖아요. 그 전공을 바꾸게 된 이유가. 컴퓨터 공학 쪽 공부하게 된 이유가 여기서는 내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아하. 근데 투자는 상위 1%, 10% 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 변동성이 굉장히 있죠. 그렇지만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이 혁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기업들은 빠져나가고 상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뭐 S&P500에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포섭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의 인덱스라는 것은 승자의 기록에 가까워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을 100년을 놓고 보게 되면 그 100년 동안 지수를 끌고 올라간 종목이 1%밖에 안 됩니다. 99%들은 오히려 그 오르는 거에 큰 기여도가 높지가 않아요. 심지어 절반 이상은요 다 마이너스였어요. 오히려 시장에 방해가 됐어요. 근데 그 강력한 1%가 끌고 올라가는 거죠. 뭐 엔비디아 같은 게 20년 전에 없었는데 와서 이렇게 하듯이.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덱스 펀드라는 게 단순하게 지수를 따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 평균에 투자하는 전략이고 평균만 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고 비용도 적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고 그래서 이 존 보글이 이 책 그 3펀드 포트폴리오의 저자 래리 모어가 한 방식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래리 모어의 아이디어는 최고 수준의 분산 투자. 시장을 통째로 사니까 분산 투자 돼 있겠죠. 주식과 채권의 합리적인 배분. 그죠? 네. 주식과 채권의 배분이 자산 배분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이거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돈 버는 종목을 찾지만 시작은 자산이에요. 내 자산 중에 얼마를 주식에 할 거냐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개별 종목으로 할 건지 뭐 펀드로 할 건지 인덱스로 할 건지 아니면 중국과 한국에 섞어서 할 건지 이걸 결정하는 거지. 네. 사실 그 밑단에 가게 되면 종목 선택 이전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자산 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주식과 채권의 배분 그다음에 효율성 비용 절감 당연히 수수료가 싸니까요의 결합이다. 핵심은 단순함에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죠.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엔비디아를 발굴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 공부하시고 투자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게 아니라면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도 이제 분산을 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특정 종목의 상승률만 보고 아 시장보다는 저걸 샀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보다.
1: 예.
0: 여러 종목들이 더 시장 못 쫓아간 걸 보고 아 차라리 지수가 낫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이제 뭐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인덱스를 이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또 워렌 버핏과 또 같이 경쟁을 했던 헤지펀드 장기 수익률에서도 버핏의 인덱스 펀드가 이겼고요.
0: 네.
1: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제 몇 배 벌었어 한 종목 몇 배 벌었어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우리가 걸러들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종목 서너 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세 배 네 배 번 거지 다 세 배 네 배 번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수익률은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인덱스는 그냥 그 자체가 총수익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왜곡도 없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투자가들도 이 인덱스 펀드를 추천을 하는 거고 저는 뭐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찰리 멍거가 그 워렌 버핏 파트너인 찰리 멍거가 대주주로 있던 데일리 저널이라는 법률신문사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 상장 기업인 건 아시죠?
0: 네.
1: 상장되었습니다. 거기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거기도 쭉 보면 주로 금융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0: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자금으로 또 그쵸. 투자를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뭐 겉으로는 신문사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투자분이 훨씬 큰 회사죠.
0: 버크셔에서 이처럼
1: 그렇게 돼 있는 회사인데 거기 대주주가 찰리 멍거였고 근데 제가 재미난 기사를 봤었는데 데일리 저널도 퇴직연금 제도가 있겠죠.
0: 예, 직원들.
1: 예, 그러니까 미국은 퇴직연금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별 주식이 금지되어 있지만 아하. 미국은 살 수가 있어요.
0: 예.
1: 개별 주식도. 그러면은 데일리 저널의 직원들은 자기 회사 주식 사면 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찰리 멍거가 더 투자 결정하는데 근데 그 회사에는 퇴직연금에 단 하나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어요.
0: 지수.
1: 재밌죠.
0: 어허.
1: 인덱스 펀드입니다. S&P 500. 그러니까 이 찰리 멍거라는 위대한 투자가가 자기 회사에 퇴직연금 같이 했는데 거기에 저 기사 보고 저 정말 좀 깔깔대고 웃었던 게 자기 회사 주식 살 수 있는 나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대단한 투자가가 자기 회사 퇴직연금에 S&P 500 상품을 딱 하나만 투자하게끔 만들어놨겠느냐.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부대낌, 어려움 이런 것 존재하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찰리 멍거 그런 걸 반영해서 제 생각에는 했던 거고 그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뭐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시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연 뭐 자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높은 데는 연 12% 얘기하고 낮은 데는 연 8% 얘기하는데 8에서 한 12% 정도 구간에서는 물론 이제 10년 동안 안 오르기도 하지만 했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번 제가 우리 김학균 센터장 여기 자주 오시잖아요. 네, 네, 네. 김학균 센터장이 뭐 한 유튜브를 듣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1980년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라는 게 생겼거든요. 100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8000 좀 깨졌지만 8000 잡으면 한 80배 오른 거죠.
0: 네.
1: 사실은. 근데 시가총액은 더 많이 올랐지만 이게 중복상장 때문에 한국은
0: 중복상장,
1: 이제
0: 증자.
1: 사실 이게 더 많이 올라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한 8천 정도 올랐는데 네. 그 S&P 500이 80년도에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0: 비슷하지 않았나요?
1: 한 110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얼마죠?
0: 비슷하죠.
1: 고스피가. 비슷해요.
0: 예.
1: 생각보다 비슷해요.
0: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동안 추격해서.
1: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어떤 거냐면은 예. 미국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쩔어 있다 그러잖아요. 박스권.
0: 예.
1: 이 짧아요 한국보다.
0: 아.
1: 근데 한국은 꽤 긴데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은 비슷해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영국의 그 증권 시장의 그 장기 수익률을 분석한 시장 수익률을 분석한 인덱스를 갖고 다 하죠. 시장 수익률 분석한 일로이 딤슨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제레미 식의 투자의 네. 미래라는 책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장기 투자 바이블이라.
0: 네.
1: 그러니까 미국의 제레미 시레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가 옛날에 저희 센터에서 지금 절판됐는데 이분 책을 갖다가 그 번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책 메시지도 그건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낙관론자들의 승리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나라가 경제가 성장을 하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죠. 그렇죠? 언제인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 주가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라는 게 밑에 기본에 들어가면 자본주의적 혁신이 반영되는 거고 또 재미났던 것 중에 뭐냐면 80년도부터 한 그 현재까지 2020년도까지 인도 센서스 50 지수 있죠. 50 지수요.
0: 네.
1: 그게 제일 높아요.
0: 그러니까 그 지수 내에서도 대표 지수 또 대표 기업들.
1: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내가 투자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신 분들은 내가 인덱스 펀드만 투자하더라도 중간은 가고 중간만 가도 수익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전문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를 이미 이제 이거는 합의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그렇죠. 받아들이셔야죠.
0: 그러니까 사실 꾸준함,
1: 네.
0: 뭐 S&P 500 같은 대표 지수로
1: 네.
0: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뭐 한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20년 이상을 펼쳐놓고 보면 S&P 500은 연평균 수익률 10%에 수렴한다. 그런데
1: 예.
0: 이게 사실 앞에서 포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 요즘에 레버리지 많이 쓰고
1: 예.
0: 빨리 따라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연평균 10%가 과연 귀에나 들어오겠는가.
1: 그렇죠.
0: 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전 그건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속담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자란 내 여동생의 남편보다 1달러를 더 벌면 내가 부자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찰스 킨들버거라는 그 굉장히 진보적인 그 경제 사학자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네. 내 친구가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내 삶의 안녕과 편안함을 심하게 침범한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그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찰리 멍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탐욕보다도 더 나쁜 감정이 뭐냐면
0: 질투.
1: 시기 질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당신은 시기하지 마. 그거 도닦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0: 네,
1: 두 번째 뭐냐면은 빨리 부자가 되는 계좌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계좌를 분리하자.
0: 일단.
1: 오. 네. 근데 연금저축 계좌는 여러분들이 돈을 더 추가 불입하고 싶어도 추가 불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연간 1800만 원. 뭐 900만 원이고 불입한 돈 1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내가 더 넣고 싶다고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 네.
1: 그냥 회사에서 매년 주는 돈을 받아야 돼요. 내 그렇죠. 연봉의 12분의 1을.
0: 그렇죠.
1: 그렇죠. 끝. 이 계좌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계좌로 가자. 그리고 여러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여기에는 어차피 또 레버리지도 못 써.
0: 그렇죠.
1: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개별 종목도 못 해. 그리고 이건 또 어차피 내가 싫어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돼.
0: 네.
1: 이건 천천히 부자가 되는 계좌는 이런 테일러 레리모 이 책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분산 투자하고 인덱스가 됐든 아니면 뭐 TDF도 좋거든요. 이런 것 분산되어 있는 걸 잘 해서 그냥 꾸준히 투자하는 걸 하고
0: 네.
1: 빨리 부자가 되는 계좌는 다른 계좌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게 좋은데 많은 분들 섞어서 하시죠. 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했던 아이디어 아니고 이제 뭐 이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벤자민 그레이엄도 현명한 투자자에서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투기는 안 좋은데 인간의 본성상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용 계좌와 투기용 계좌를 분리하고
0: 그렇죠.
1: 투기용 계좌에 돈을 넣은 다음에 투기용 계좌에 더 증액도 절대 하지 말고 그 돈만 투기를 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전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거를 무조건 어떤 사람도 나와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가치 판단이 하는 문제이기보다는 저는 인간의 본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심적 회계라고 그러죠. 그 마음의 회계 장부를 분리를 해서 예? 천천히 부자가 되는 계좌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인덱스 펀드도 사실은 뭐 특히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1: 예.
0: 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또 이제 시장을 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인덱스 펀드는 그 앞에서 자유로운가?
1: 자유롭지 않죠.
0: 측면은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펀드는 시장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0: 네.
1: 이런 이 책에 나온 문장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어서 제가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 시장을 소유한다는 것은 인덱스 펀드 사는 거죠. 시장을 소유한다는 것은 시장이 당신에게 가하는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0: 금리 역시.
1: 모든 걸 견뎌내야 돼요. 반토막이 나도 견뎌내야 되는
0: 거죠. 시장이 반토막 난다.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이 존 보글의 접근법에는 어떤 방어막이 없다. 100% 노출된 상태입니다.
0: 네.
1: 그걸 한 가지 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자산 배분인 거예요. 채권 비중을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현금 비중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예금 비중일 수도 있고 그냥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내 주식자산 시장에. 두들겨 맞으면 다 두들겨 맞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가만히 앉아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투자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힘들죠.
1: 그러니까 이 테일러 레리모어라는 분이 왜 유명해진 거냐면
0: 네네네.
1: 사람 인덱스 펀드 투자가 빠지면 막 걱정되는 글을 막 올릴 거 아니에요. 뭐 시장 전망 어떠면 이분이 다 댓글 달아주시는 거예요.
0: 오.
1: 이분이 원래 이제 뭐 여러 직업을 거치셨거든요.
0: 네.
1: 또 참전 용사세요. 이분이 참전 용사고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0: 우리가 뭐 야 머리 복잡하게 가치 투자 왜 성장주 투자 왜 인덱스만 하고 내가 좀 잘 살면 노후 준비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여기에 모여서 하고 내 생업 열심히 살고 이런 사람들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에 성공하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고 인덱스 펀드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 방법론은 뭐냐면은 그 견뎌내면서 갈 때 개별 종목보다는 심리적으로 용이합니다.
1: 그렇죠. 편안하죠.
0: 네, 편안하죠.
1: 그래서 인덱스 펀드 3개면 된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전체 투자는 주식형
0: 네.
1: 미국 전체 투자는 채권형
0: 네.
1: 혹은 전 세계 투자하는 뭐 주식형 네. 뭐 이 세 가지예요.
0: 네.
1: 그럼 이거를 어떤 비중으로 나눠서 담아야 되는 겁니까?
0: 이게 이제 그 레리모는 이제 첫 번째 1번이 그거예요. 자신의 리스크 수용도라든가 나이. 그러니까 백백이 나이의 법칙 아시죠?
1: 네.
0: 그걸 누가 제안한 건지 아세요?
1: 누가 있을까요?
0: 존버글이 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채권의 비중은
0: 그쵸.
1: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0: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예요? 나이죠. 그러니까 나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본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나이 플러스 뭐냐면은 리스크 수용도예요.
1: 그쵸.
0: 내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느냐. 네? 이 것 자체를 자기가 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비중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좀 수용도가 낮아.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채권 비중을 높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이가 좀 많아? 당연히 채권 비중을 높여야 되겠죠. 뭐 예금 비중도 상관없고요. 높여야 되는 거고 내가 수용도도 높고 나이도 젊어.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일례해야 되고 정말 나이가 어린 20, 30대 분들은 100% 주식에 가야죠. 네, 100%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같은 주식 내에서 미국 사례지만 여기서 해외 투자 비중은 몇 퍼센트냐. 여기서는 그렇죠. 미국 전체 산 인덱스와 해외 산 인덱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테일러 레리모어는 20%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1: 그게 전 세계에 투자하는 방식이요?
0: 그런데 예. 예. 존버글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존버글은 이제 해외 투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 미국 사람이
0: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된다. 왜? 예를 들어서 S&P 500의 기업이 예를 들게 되면 500개 기업이 거의 대부분이 글로벌 기업이에요.
1: 네.
0: 그 그렇죠. 나라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게 달러로만 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1: 전 세계에서 벌죠.
0: 그렇죠. 우리나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잖아요. 일본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잖아요.
1: 예.
0: 중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잖아요. MS가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다 위안화로 벌고 엔화로 벌고 원화로 봅니다.
1: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세계다.
0: 네. 그 자체가 이미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1: 그러니까 미국에서 500등 안에 드는 기업이면 당연히 글로벌 기업이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르죠. 우리나라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3펀드 포트폴리오적 컨셉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해외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우리 스스로 경제적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속에서 현명한 의사선택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국가고 그다음에 주식, 채권, 뭐 외환 다 개방되어 있는 나라고 게다가 여기에 또 수출 의존도가 경제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이머징 마켓 거의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때 더 타켓이 되는 국가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외 비중이 좀 더 높은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죠.
1: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0: 예, 현실적으로요.
1: 그리고 이게 사실 인덱스 펀드, 뭐 보그레드 3펀드 포트폴리오 이야기라고 했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인덱스 펀드가 마음이 편안한 투자가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주변의 투자 전문가의 조언 같은 건 받지 않아도 됩니까?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0: 사실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이렇게 뭐 저도 이쪽 업계에 있긴 하지만 그냥 조언자가 크게 필요가 없죠.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뭐 저비용 인덱스에다가 투자해놓고 그 이 보그레드의 투자 전략은요 매매가 없어요.
1: 계속 사모아가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게더링 전략입니다. 트레이딩은 없습니다 여기. 오로지 그냥 게더링. 이게 뭐냐면 매입의 개념도 아니에요. 더 영어적 표현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게더링에 가까워요.
1: 그 사서 모으는.
0: 예, 수집가에 가깝습니다.
1: 아, 수집가.
0: 그냥 수집하는 거예요.
1: 계속, 주식
0: 수집. 계속. 뭐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럼 뭐 PR이 얼마냐 높으냐, 금리가 얼마냐 높으냐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근데 문제는 이 자산 배분 해놓고 이게 이제 그럼 어떻게 이게 대응하느냐 오로지 그냥 리밸런싱이에요. 그것을 어떤 사람도 1년 단위로 하고 어떤 사람도 3년이나 5년 단위도 하고 존 보글은 리밸런싱을 하는데 존 보글은 아예 그 리밸런싱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0: 근데 본인 하긴 해요.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때. 존버글이 그 밸런싱을 했던 중요했던 시기가 뭐냐면 99년 2000년도 인터넷 버블 때. 그때 싹 팔고 이분이 채권 비중 왕창 늘리시거든요. 주식시장 거품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어떤 특정 국면에서 하는 리밸런싱을 하거나. 근데 이 또 테일러 레리모어는 또 이것도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또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1년 다는데 이분은 1년도 짧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뭐 3년이든 5년이든 딱 잡아서 하는 거고 자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년 단위로 주식 채권 비중이 변하면 옮겨놓는 거죠.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금리나 거시경제의 변화가 반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기계적으로 하고 규칙적으로 해야죠. 아니면 자기가 존 보글처럼 그런 좀 판단력이 있으면 이게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 여러분들 연금 교육할 때 그냥 기계적인 리밸런싱 하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1: 기계적인 리밸런싱.
0: 네,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보면 기계적인 리밸런싱이 더 수익률이 좋아요.
1: 그러니까 가격 가치 따지려고 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0: 네.
1: 분기면 분기.
0: 그러니까 뭐 매크로 분석이든 뭐 거시 경제 분석이든 금리 분석이든 아예 안 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서는, 그냥 네. 평균 회기적인 네.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0: 맞습니다.
1: 거죠. 뭔가 평가를 하지 말고.
0: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네. 평균 회기의 방법론이 철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회기적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철학 그 투자 전략이 가치 투자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인덱스 투자 옹호론자들이 평균 회기의 아이디어를 수용을 하고 있죠. 성장 투자자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처 투자도 평균 회기를 보지 않죠. 그죠? 그중에는 평균 중에 엄청난 성공이 중요한 게임의 룰이고.
1: 그렇죠.
0: 예, 인덱스나 이제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은 좀 접근법이 다르죠.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벤처 투자도 하고 성장주 투자도 하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인간의 또 투기성을 또 거부할 수 없으니까 예. 투기성인 아주 소액의 계좌도 필요하고 다만 예. 내 노후를 위한 준비라면 특히 이런 인덱스 펀드로 지수에 평균 회기적 관점에서 가장 우량한 나라, 우량한 기업들을 묶어서 네. 사실 이게 마음 편하다는 거죠.
0: 그 국가 간에 분산하고
1: 특히 퇴직연금에서
0: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핵심 위성 전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1: 위성 전략.
0: 핵심 위성 전략인 거죠. 이게 뭐냐면 코어 그 핵심에는 예를 들어서 인덱스 같은 거를 한 뭐 50에서 80% 채워 넣는 겁니다. 시장을 따라가도록. 그다음 20-30%는 내가 시장을 초과 수익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인덱스 투자는 시장 초과 수익이 안 내겠죠.
1: 그쵸.
0: 흔히 얘기하는 알파가 없는 거죠. 시장 알파가 없는 거죠. 그냥 베타 투자자니까
1: 네.
0: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무 이론 공부하신 분들 알파 베타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제 내가 알파를 추구하실 분들은 좀 섞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테마를 섞든 섹터를 섞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20-30% 비중 섞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핵심 위성 전략을 하시고 난 뭐 그것도 어려워 이런 분들은 뭐 인덱스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인덱스 투자는 또 전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자산 배분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어려워. 이러신 분들은 그냥 TDF 타켓 데이트드 펀드 같은 거로 자산 배분 해주니까 거기서는 그런 걸 또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서너 가지 전략이 기본 전략이 있는 거죠.
1: 네.
0: 네.
1: 그리고 또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 대표 지수에 투자하라는 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채권은 채권도 대표 지수로 투자하라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0: 예.
1: 근데 보그레드 3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말하는 그 채권은 그냥 미국 전체 채권이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0: 예.
1: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그냥
1: 어떤
0: 걸로? ETF 사시면 돼요. 그 토탈 채권 본드가 있어요. 인덱스가. 그냥 그거 사시면 돼요.
1: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도나 비중에 따라서 미 국채도 있고
0: 예.
1: 회사채도 있고
0: 주식 시가총액처럼 채권 시가총액을 다 만들어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1: 사실 채권 지수가 있죠.
0: 예, 네.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채권 시장 전체를 그냥 아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 내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0: 예.
1: 본인의 리스크 수용도라든지 나이에 따라서 그 비중 이제
0: 예.
1: 조절하면 되시고 채권 예. 비중은 뭐 예를 들어서 50세다. 그러면 100, 150, 50%. 이게 진리.
0: 그 직관적으로 존 보글이 제안하는 건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이론입니다. 이 책들은 좀 꽤 된 책인데 국내에 번역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전 굉장히 놀랬던 게 저는 이 보그레드 투자책 시리즈가 세 권이 있어요.
1: 예.
0: 이게 이제 그 3펀드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보그레드 투자 가이드 보그레드 은퇴 가이드 세 권이 있는데 전 이 책이 국내에 영원히 번역이 안 될 줄 알았어요.
1: 왜요?
0: 너무 재미없거든요. 화끈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나라 분들 얼마나 화끈해요. 이렇게 뭐 따분하게 그냥 인덱스 사서 모으고 그냥 네 은퇴할 때까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예. 그리고 한 몇 년에 한 번씩
1: 재미없죠.
0: 주식 적금 비중 변환 비중이나 예. 좀 조절하고. 근데 그냥 사회생활 열심히 해, 하는 일 열심히 하고. 근데 가족들하고 잘 지내.
1: 아,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0: 그리고 뭐 도파민이 아예 없죠. 그냥 아예 없는 투자법이에요. 그냥 가장 무료하고 예. 가장 단순하고. 뭐 전략도 없어요. 뭐, 네. 뭐 시장 내년에 주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보고리도 커뮤니티도 그런 거 하지 마, 니네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 하냐면 자기들끼리 대회를 열어요. 네. 내년에 몇 월 며칠 날 주가 지수 맞추기 대회.
1: 예? 네? 그런 거 하긴 해요?
0: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 왜요?
0: 못 맞춘다는 거 자기들이 재밌게 즐기려고.
1: 아, 못 맞춘다는
0: 어차피
1: 걸.
0: 못 맞춘다 우리. 그러니까 그거를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뭐 거시 전망 하지 마라. 여긴 그런 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금리 예측도 하지 말고 지수 예측도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비중이 바뀔 거 아니에요. 반영을 해서 채권이 더 오르기도 하고 금리가 오르면 예? 채권 가격 떨어지고 뭐 이렇게 변하듯이 그 변화하면 비율이 리밸런싱 하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저는 이 책들이 번역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번역돼서 서정씨 깜짝 놀라고 저 직원들 보고도 제가 다 읽으라고 그러고 정말 안 될 줄 알았다. 그리고 근데 이게 된 게 뭐냐면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단순하지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론 그리고 인덱스 투자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단순하지만 쉽게 지속 가능해요. 특별히 어렵지가 않아요. 정식 투자를 만약에 인덱스를 하게 되면요 미국이나 한국인 경우에 20년 이상 투자하면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해진 답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도 아니에요.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1: 쉽게 지속 가능하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 참 매력적이긴 한데
0: 재미는 안 없다.
1: 나오고.
0: 지루하다.
1: 그러니까 약간 그 한강 멍 때리기 대회 이런 거 아닙니까?
0: 그쵸.
1: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0: 그쵸.
1: 노력.
0: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존버굴이라는 분이 이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2년 전에 1년 2년 전에 제가 1년 내내 가장 많이 공부한 게 인덱스 펀드였어요. 인덱스 펀드 역사부터 왜 이걸 전문가들이 많이 못 이길까 그리고 인덱스 펀드라는 것이 왜 이렇게 주요한 투자가 될까 그리고 지금 인덱스 펀드도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덱스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이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1: 좀 왜곡이
0: 그러니까
1: 되죠.
0: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대형주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로 인덱스 펀드의 자금 유입도 하나의 이유가 될 거예요.
1: 그러니까 사실 S&P 500이면 500개인데
0: 예.
1: 코스피 200이면 200개고
0: 예.
1: 또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탑10
0: 그쵸.
1: 펀드 혹은 탑2 플러스 예. 펀드니까 더 집중 투자하는 ETF가 많이 생기면 거기에 돈이 또 많이 들어오면
0: 그쵸.
1: 그 인덱스 안에 들어있는 몇 개 안 되는 종목에만 돈이 또 몰리고
0: 맞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200을 사람들이 많이 사시면은요 코스피 지수를 많이 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절반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미국도 지금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거의 한 35% 되잖아요. 시총에 S&P 500에 미국 전체. 그러면은 S&P 500 사면은 그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350만 원이 M7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 그럼요.
0: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존 보글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스테이 더 코스라는 책인데 항로를 유지하라는 거죠.
1: 항로를 유지하라.
0: 그 책을 보더라도 본인이 문제점은 지적을 하시는데 본인도 대안을 얘기는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뭐 사실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아직까지는 이걸 능가하는 수단은 없으니까.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도 코스피가 상승하는 날
0: 예.
1: 이렇게 보시면은 뭐 네이버 증권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예. 나오거든요. 웬만큼 코스피가 상승하는 날에도 하락 종목수 600여 개.
0: 더 많아요.
1: 상승 종목수 한 200여 개.
0: 신저가 막 계속.
1: 그러니까 그 상승 종목수가 항상 200여 개인 게 뭐 항상은 아니고 이제 뭐 최근에 그냥 일입니다만 저게 코스피 200 예. 인덱스 펀드 ETF 투자 자금 때문 아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예. 근데 쏠림은 또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저렇게 쏠리고 있으니까 저건 나쁜 거야 난 저거 안 해가 아니라 또 어쩔 수 없이 또 투자자 입장에서 또 거기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 그 예. 항로로 가고 있는 배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
0: 예.
1: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한계죠.
0: 저는 이렇게 그 인덱스 투자의 책의 책들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그 폴 사무엘슨 교수죠. 네. 그 미국인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 또

0: 굉장히 젊은 나이에 받았죠. 원래 노벨 경제학상은 올해 나이가 많아야 예. 되거든요. 한 70 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론이 검증돼야 되니까. 아. 이제 그 폴 사무엘슨 교수가 한 비유 중에 하나는 그 이 투자는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지루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 잡초를 뽑고 자란 내가 막 물 많이 준다고 해서 얘가 막 빨리 자라나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잡초도 해야 되고 이렇게 흙갈이도 해야 되고 막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정원을 좋아하시는 분들 재밌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죠. 예, 그 도파민, 예, 정말 화끈한 즐거움을 느끼고 싶으면 돈을 들고 라스베가스로 가라. 그러니까 투자는 정원 가꾸기 같은 거다. 정원 청소 같은 거.
1: 투자는 원래
0: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게 인덱스 투자인 거예요.
1: 그래. 야,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걸 빠르게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게
0: 저렇게 할 수 없죠.
1: 이게 진리네요.
0: 예.
1: 또 인덱스 펀드 비용이나 세금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유리한 게 있습니까?
0: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는 달라. 미국은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인덱스 계속 사기만 하면 세금 문제부터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죠. 미국도 장기 보유가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고 그다음에 미국의 투자는 S&P 500을 직구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를 내고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를 내게 되면 연금소득세나 나중에 이제 ISA는 9.9% 배당 소득세 낼 때 분리과세를 하니까 좀 세용 구조는 다르긴 하지만 네. 그 S&P 500은 회전율이 높은 투자법이 아니잖아요. 인덱스를 사서 모으는 거니까 이 책의 전략은 그러니까 세금 문제로서 비용 효율적인 거죠. 이 책은 미국 책이다 보니까 미국은 뭐 단기간에 팔면 1년 미만에 팔면 세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좀 그거는 이제
1: 두 차이가 있어요.
0: 찾아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 펀드보다는 훨씬 보유.
0: 아, 무조건 싸죠. 우리나라가 아마 우리나라 S&P 500이 미국보다 쌀 거예요.
1: 특히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경쟁을 많이 해서.
0: 예, 네, 경쟁을 많이
1: 좋은
0: 하니까.
1: 좋은 경쟁이죠.
0: 예. 네.
1: 근데 그 예전에는 왜 펀드도 기본적으로 운용 보수가 2%라는 인식이 있었고
0: 지금은 2% 되는 펀드 없죠. 공모 펀드들도 그렇지 않아요.
1: 그러니까 2% 과거에는 이제 받았는데 점점 내려가고
0: 그러면.
1: 그러다 보니까 ETF의 보수가 0.5% 정도 돼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0: 아, 그렇죠. 사실 네. 비싼 건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운용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0: 제가 여기 있으니까 또 아, 저 친구 댓글 올라올 겁니다. 저 금융에 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거기 뭐 그 전산도 깔아야 되고
1: 그렇죠.
0: 개발하려고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돈 많이 들어요.
1: 아,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제가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만 서비스업을 서비스인 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금융도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펀드도.
0: 네. 예, 맞습니다.
1: 바구니니까 투자 바구니니까 예, 맞습니다. 투자 바구니를 맞습니다. 이용하는 예. 경우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예. 또 하나 또 재미난 게 그 테일러 레리모
0: 예.
1: 이 보그레드 3펀드 포트폴리오의 저자가 삶에 관한 조언도 좀 담았거든요.
0: 예.
1: 우리 삶에 들어오는 그 돈을 또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해볼 필요도 있어요.
0: 이분은 이제 뭐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보그레드 행사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해요. 제가 이분이 이제 100세가 넘으셨는데 이 보그레드 투자 가이드나 보그레드 이 3펀드 포트폴리오에 보게 되면 기본적인 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것도 보면 굉장히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없고 좋은 얘기고 당연한 얘기예요.
1: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0: 네, 그렇지만 그래서 이 보그레드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내 삶도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돈만 번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나아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버핏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0: 내 삶도 나아져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재정적으로 건전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십시오. 신용카드 빚을 갚고 비상자금을 마련하시고 지출을 통제하고 무엇보다도 수입 이하로 지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 아, 그렇죠.
0: 그것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수입보다 적게 써라. 이 벤자민 그레이엄 가치 투자의 아버지죠. 이분이 자기 회고록을 썼잖아요. 자서전은 아니고 회고록을 썼거든요.
1: 네.
0: 자기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문장을 읽어서 깔깔깔대고 웃었는데 자기가 평생 동안 이 투자 분야에서 일하고 재무적인 일을 했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애를 썼다. 자기 인생을.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가장 좋은 재무 전략은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1: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것.
0: 아니요. 번 것보다 덜 쓰는 것이요.
1: 그게 진리네. 아, 이게 사실 미국인들.

0: 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한테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저축을 좀 하는데 예. 미국 사람들은 저축률이 굉장히 낮기로 유명하잖아요.
1: 지금 우리나라도 가계 저축률이 엄청 낮아요.
0: 이제 또 투자로 넘어와서.
1: 우리나라 원래 좀 낮아진 지가 오래됐어요. 예. 80년대까지는 세계 최고였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뭐 모기지 같은 것도 장기 모기지가 등장을 뭐 하고
0: 부채도 있고.
1: 네, 복지가 발달해도 저축이 줄어듭니다. 아, 국민연금 같은 그러겠네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의료보험 우리나라 옛날 의료보험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없을 때가 저축률 최고입니다. 경제 고성장하고 그때가 거의 한 거의 제 기억으로 한 50% 넘어갔었죠. 50%. 지금은 거의 뭐 10%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가계저축률.
0: 가계저축률.
1: 예. 두 번째. 그것도 또 당연한 얘기죠. 자산 배분 계획은 개인의 상황, 목표, 투자 기간, 위험 감수 능력과 개인의 의지에 기초해야 합니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원한다면 위험도 감수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투자 계획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단순해.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장 타이밍을 잡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전략이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 분들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성공적인 투자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감정이 당신을 흔드는 순간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먹구름이 들여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 요즘 같은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짜잘한 뉴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핫한 정보에 휩쓸려 집단 심리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란 믿음으로 투자하는 건 역시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성인군자 얘기잖아요.
0: 근데 사실 정말 성인군자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금융투자교육원 어디 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가보면.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진리가 되기도 하고 오랜 시간 검증된 이야기인데 도파민이 안 나올 뿐.
1: 예, 그렇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앤드류 카네기 철거왕이죠.
0: 예.
1: 철거왕 왕이 이제 앤드류 카네기 자서전을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썼던 그 자서전의 앞부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 부자들의 그 표식 특징이 뭔지 아느냐 이런 걸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을 때나 부자였을 때나 항상 번 것보다 덜 썼다는 겁니다. 항상 가난했을 때는 번 것보다.
0: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습관으로.
1: 부자가 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공짜 중심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존 디 록펠러 뭐 같은 시대의 이제 석유 왕이죠.
0: 네.
1: 석유 재벌. 근데 존 디 록펠러가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계속 씁니다. 외아들한테 여러 편지를 썼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 우리 백성들에게 지혜를 나눠줘야 되니까 책으로 정리해 갖고 와라. 그러니까 처음에 신하들이 막 고민해가지고 막 석학들 데려다가 만들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10권짜리 만들어 와요. 그러니까 10권은 너무 많다. 다시 줄여라. 그러니까 이제 5권으로 줄여요. 또 줄여라. 다 줄입니다. 그래서 5권을 주고 1권을 줄입니다. 맨 마지막에 계속 줄여라 그럽니다. 줄여라. 마지막에 딱 한 문장이 남습니다. 그 존 디 록펠러가 아들한테 보냈던 편지 우화죠. 그게 뭐였겠습니까?
0: 어떤 거였을까요?
1: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것이 가장 인간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지혜다라는 거죠.
0: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라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게 되면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0: 아, 그럼요.
1: 그렇죠. 근데 대가 지불하지 않고 누군가 부자가 돼요. 운이 좋은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복이에요.
0: 네.
1: 네,
0: 그걸 우리가, 또 질투할 필요도 없고
1: 네, 질투하면 본인만 괴롭죠.
0: 그렇죠.
1: 근데 질투 감정 생겨나요. 저도 나거든요. 네, 아, 나보다 못한 애가 갑자기 뭐 운 좋게 다 뭐 사가지고 뭐 10배 벌고 와 벌었대 뭐 벌었대.
0: 너무 진심이 표정이신데.
1: 그러니까 그러면 짜증이 나죠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예, 네, 저는 네. 저는 뭐 하냐면 필사예요 그럴 때.
0: 오.
1: 네, 그냥 어떡해요 그 계속 부러움이 생기면 남은 손인데.
0: 근데 오히려 그 필사를 하고
1: 그 좋은 말들 이제 좋은 말들 우리 뭐 찰리 멍거나 워렌 버핏이나 뭐 훌륭하신 분들이 나보다 인생 훌륭하게 사신 분들이 시기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잖아요. 다 제가 한 모아놨거든요. 그걸 보고서 쓰는 거죠 한 번씩 그런 마음 들 때마다.
0: 이상건 센터장님 앞에서 누구 잘 된다는 얘기 하면 안 되겠네요.
1: 해도
0: 네.
1: 되죠.
0: 일기장에 남습니다.
1: 일기장에 안 남고 그럼 제가 또 필사하죠 이렇게. 또 메모해놓은 거 가서 마음을 다스려야지.
0: 근데 사실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다 똑같은 본성일 테고 다만 그거를 그냥 시기 질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으로
1: 그쵸.
0: 밑거름으로 활용하느냐 못하느냐 이 또 차이가 중요한 걸 테니까요. 예. 아, 오늘 사실 이게 보글헤드 3펀드 포트폴리오 오늘 별적 부록에서 읽고 있는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얇은 책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해서 이 정도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핵심 한 문장 저희가 심쿵 한 방을 네.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1: 사실 이 책은 뭐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이대호의 별책부록에서 이렇게 50분 동안 방송할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이거 사실은 그냥 앞에 한 5분 정도만 하면 되고 네, 나머지는 다 말씀해놓고. 사실 격가지예요 사실은.
0: 아, 네. 네?
1: 사실 근데 그리고 이 책을 정말 한 문장으로 마지막에 이제 줄이면은 그 존 보글이 마지막으로 썼던 책의 제목이죠. 네, 항로를 유지하라.
0: 항로.
1: 스테이 코스. 존 보글이 얘기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꿈꾸지 마라. 완벽한 성공을 꿈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좋은 계획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존 보글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 회사가 그 벵가드라는 회사는요. 주주가 대주주가 따로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주주예요. 본인이 이게 개인 회사를 만들었으면 어마어마한 갑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존 보글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투자자가 주인 회사를 만들었고 비용을 낮게 하는 전략을 짰고 그다음에 이분은 중산층 주거지역의 아파트에서 워렌 버핏처럼 그냥 오래 살았어요. 그다음에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셨고 그다음에 비행기도 이코노미스 탔고
0: 이코노미.
1: 그다음에 시계도 14달러짜리 고객 중에 한 명이 선물해줬던 그 시계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차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녔고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죠. 고집도 세고 또 심장마비가 있었기 때문에 심장 쇼크도 여러 번 왔었고 30대부터 심장이 안 좋았거든요. 물론 60대에 이제 심장 이식술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은 가장 단순한 방법을 원칙을 가지고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기질이기는 해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1: 맞습니다.
0: 또 제가 알기로는 존 보글이 인덱스 펀드를 처음으로 출시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초반에는 ETF를 반대했다고 하죠. 너무 쉽게 사고 팔 수 있다고 해서
1: 돌아가실 때도 ETF 반대하셨어요. 네. 네, 반대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ETF 인덱스는 괜찮은데 뭐 대표지수 같은 그나마 괜찮은데 ETF를 좀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회전율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존 보글은 매매 자체를 싫어해. 그러니까 존 보글의 세계관에는요.
0: 네.
1: 매도가 없어요.
0: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또 현실적으로는 국민성장 펀드도 5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힘겨워하시고 네.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항로를 유지하라 그 10계명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글헤드 투자의 10계명인데 제가 읊어드릴게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라.
1: 네.
0: 일찍 자주 투자하라.
1: 네.
0: 너무 많은 위험도 너무 적은 위험도 감수하지 마라. 분산 투자하라.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가능하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비용을 낮게 유지하라. 세금을 최소화하라. 단순하게 투자하라. 끝까지 항로를 유지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투자 계획을 끝까지 지켜라.
1: 에이.
0: 단순하지 않습니까? 진짜? 에이. 와, 근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보글헤드 3펀드 포트폴리오 이 책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영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금융코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문가의 금융코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원인의 금전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서 안정적인 금전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갖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도 경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관리와 관련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이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2: 화창한 주말 오전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강한 햇볕에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는 물론 평년 이맘때보다 조금 더 덥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전주 31도, 춘천 30도, 남양주와 아산,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은 더위는 아니라서 그늘에서는 더위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더위를 비롯해서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오전부터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특히 낮 12시에서 3시 사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고요. 볕을 막아줄 양산이나 모자도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이 뜨거운 볕과 반응하면서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실내 활동을 권해드립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전국에 생중계된 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으며 최고 지도자와 국가안보회의를 포함한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번 MOU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분쟁을 종식할 것이며 이란과 미국은 4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국 간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에 MOU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 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등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최측근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오후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환 전 총회 총무 등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각으로 12일 상장 첫날 나스닥에서 주당 161.1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135달러로 약 19.3% 상승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달러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총 자산 규모가 1조 500억 달러, 한화로 1,594조 원에 이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도발적인 무력 증강 책동이라며 규탄하고 자위적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입장에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긴장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공모 결탁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지역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미국과 한국의 무력 증강 책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그로부터 초래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퀴어 문화축제와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중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공로 일대에 무대와 부스를 세우고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단체인 거룩한 방파제는 퀴어 문화축제 행사장에서 600여 미터 떨어진 서울시의회 앞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오후 1시부터 맞불 집회를 엽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와 경북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지역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KBS 뉴스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자, 중동전쟁 이번에는 정말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양해각서, 이른바 MOU 체결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란도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고 며칠 안에 원격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내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인사이트 코리아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0: 6월 13일 토요일 생방송 KBS 뉴스월드 시작합니다. 먼저 위클리 핫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이란과 미국 종전협상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밤사이 이란과 중재국이죠. 파키스탄 쪽에서 합의에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일단 아라그티라는 외무장관이 그 이란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미국과 합의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고 최고 지도자와 국가안보회의를 포함한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가 직접 최고 지도자의 합의안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단 MOU는 전쟁 종식에 관한 그 일환이고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에서 철수하고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아라그티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종전 MOU 서명은 직접 대면 방식이 아니라 원격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0: 줌 같은 걸로 하나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는 건 아닌 네. 것 같은데요. 한편 아라그 장관은 호르무즈 협을 사유에 둔 인접국 오만 정부와 함께 호르무즈 협 통제에 대해서 성명을 곧 발표하겠다 밝혔는데 일단 미국이 먼저 해상 봉제를 완전히 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항이 합의문에 명시된 첫 번째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 일단 MOU 체결한 다음에 핵 협상을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것이라고 아라그티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군 파키스탄도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상이 조만간에 타결될 거다, 뭐 최종 단계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SNS에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정을 위한 최종 합의문에 도달했고 파키스탄은 워싱턴과 테헤란 양측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후속 절차를 조율하고 있다. 평화를 향한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0: 분위기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네. 또 미국 쪽에서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말한 것이 주말 동안에 MOU 체결 서명식이 열릴 거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날짜가 뭐 14일, 15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장소는 네. 스위스 제네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MOU가 만약에 이행이 되면 그러니까 양측이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핵시설의 해체, 핵물질 폐기 등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0: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내용이었고
1: 네, 맞습니다.
0: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 미국 쪽 주장은 MOU 체결되면 이란 핵 프로그램이 해체가 될 것이고 핵 프로그램 해체가 되고 핵시설 해체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농축 우라늄 물질을 얻게 되고 이 물질이 현장에서 파괴돼서 국외 그러니까 이란 밖으로 나가도록 MOU에 규정이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MOU는 서명 즉시 호르무즈 협 개방도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핵 문제가 들어있는데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란 측에서는 지금 미국은 당국자가 말하는 것이 이란 밖으로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 쪽에서는 이란 내에서 해체한다.
0: 아, 또 디테일에서 네. 갈리나 보네요.
1: 그래서 이제 MOU의 내용이 워낙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고 네. 그냥 선언적으로 뭐뭐 한다, 해제한다, 네. 푼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60일 동안 기술적으로 뭔가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0: 사실 미국과 이란의 이 종전 관련된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뭐 된다 안 된다
1: 네.
0: 시간을 많이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0: 또 MOU도 어떻게 보면 네. 강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뭔가 시간을 벌렸다는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란 쪽에서 나오는 내용도 방금 네. 말씀하신 것 좀 조금 이제
1: 차이가
0: 자세한 있죠.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1: 네.
0: 잠시 후죠. 인사이트 코리아 시간에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1: 네.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법원이 이 케네디 센터 명칭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넣은 게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이에 불복해서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1: 네. 법원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케네디 센터 이사회 측에서 불복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사회 멤버들 중에서 트럼프 측근, 친 트럼프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네. 법원 결정에 불복하게 된 건데요. 최근에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그 명칭 변경 무효 판결에 맞서서 케네디 이사회가 항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 예.
1: 트럼프 행정부 역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공식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지난달에 케네디 센터가 도널드 J. 트럼프 존 F. 케네디 공영예술센터 이름이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이걸로 바뀐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케네디 센터 명칭은 의회가 정한 것이고 경영 권한 역시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걸 바꾼 것은 법에 위반도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0: 네.
1: 케넬 센터는 판결 이후에 웹사이트와 일부 공식 문서에서 트럼프 명칭을 삭제하는 일단 법원명령을 이행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측 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는 이사회가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불복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말에 자신이 임명한 이사진 통해서 케네디 센터 명칭 변경을 추진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명칭 변경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0: 트럼프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미국 워싱턴에 내셔널몰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잔디밭에
1: 네. 맞아요.
0: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8647.
1: 네.
0: 이게 잔디밭 위에 새겨져서 당국에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1: 네.
0: 뭐 우선 8647이 뭔 내용입니까?
1: 네. 86. 86, 영어로 이제 86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거부하다, 거절하다, 없다 이런 영어단의 닉스를 리듬하여서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 직접적으로 말 안 하고 86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0: 네네.
1: 그리고 법 집행기관이나 군대 등에서 특정 인물을 제거할 때도 86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식당에서 재료가 떨어져서 메뉴에서 서비스 제거하거나 행패 부린 손님을 쫓아낼 때도 이 숫자를 이제 은유적으로 쓰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내셔널몰 동쪽 잔디 구역에 86, 86 그리고 47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잔디 색깔이 똑같은데 그 부분이 86,

0: 47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건데.
1: 그 잔디만 죽였나 보네요.
0: 그렇죠. 예, 예. 5일 촬영한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서서히 숫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1: 예.
0: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해외 토픽 볼 때 미스테리아 그러면서 어디 밀밭에 막 이상한 형태 있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숫자가 분명히 들어간 건데요.
1: 네.
0: 일단 트럼프 정부가 즉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잔디밭 일대 다 봉쇄했다고 하고요. 미 육군 특수 낙하부대도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내셔널물 관계자는 정신 나간 기물 훼손 행위라면서 강력히 규탄했고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트럼프 정부가 이 문구에 더 민감하게 반하는 이유가 80번째 생일인 14일 날 워싱턴 일대에서 각종 행사가 예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네.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임스 코미 미 연방 수사국 FBI 국장이 조개 껍데기로 8647을 만든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에 올랐다가 이거 대통령 협박이라면서 기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백악관 국가안보부장을 지냈었던 마이크 플린 전 보좌관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해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다가 대통령 눈밖에 났던 인물인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총격 사건도 휘말리기도 그렇죠. 하고 좀 위협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지난해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0: 네.
1: 벌써부터 여름 앞두고 더 더워지고 있는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엘니뇨 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0: 네.
1: 자 올해 이제 엘니뇨가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 우려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뭐 요즘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봄 가을이 너무 짧아지고
1: 예.
0: 겨울이 여름이 너무 길어졌다 이런 생각
1: 많이 여름 너무 덥고 겨울은 네. 너무 또 춥고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엘니뇨 현상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올 가을 초겨울 관측사상 최대급으로 엘니뇨가 강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폭염, 가뭄, 폭우 이렇게 극단적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의 예보관들이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엘니뇨가 형성됐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대기 흐름과 제트기류, 비가 내리는 방식을 바꿔서 전 세계 곳곳의 날씨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올해 엘니뇨가 21세기 들어서 가장 강력한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도 엘니뇨를 두고 긴급한 기후경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번 엘니뇨가 늦가을과 초겨울에 매우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63%가 될 걸로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950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이번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우, 가뭄 같은 이상 기후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과 강도를 바꾸게 되고 일부 지역은 더 강한 폭풍, 폭염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바짝 마르는 가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좀 엇갈리면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태평양에서는 허리케인 위험이 있어서 하와이 같은 섬 지역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또 캘리포니아에서는요 통상 습한 겨울이 나타날 수가 있고 미국 남부 지역은 겨울철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태평양 북서부 지역은 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중동 일부 지역은 비가 많이 오면서 가뭄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남미 일부 지역은 폭우, 홍수 이례적으로 아주 더운 여름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인도 같은 나라는 아주 강한 폭염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에서는 가뭄, 산불, 폭염 위험이 더 커지고 북동부 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 뒤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급격한 날씨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이상해지면 농사가 엉망진창이
1: 식량
0: 되겠죠.
1: 문제가 생기죠.
0: 네, 그래서 세계 식량 공급에도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옥수수, 쌀 같은 작물은 엘니뇨와 가뭄에 매우 취약한 작물이고 남아공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은 식량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전문가들은 올해 엘니뇨가 해수면 온도 상승이 섭씨 3도를 넘어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안 그래도 지구 온난화에다가 엘니뇨가 겹치게 되면은 재앙적인 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 또 이상기후하고 연관된 게 또 에너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에너지 수급 문제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LNG와 LPG 공급 확대에 나섰다고 해요.
0: 네.
1: 사실 이제 중동 사태로 에너지 불안 사태가 더 커졌는데
0: 네.
1: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이 에너지 세일조에게 나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0: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중동에서 원유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산 원유 사서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 갈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해서 액화천연가스, LNG 그리고 LPG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전쟁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해지는데 이걸 틈타서 에너지를 파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장관은 현재 에너지 위기는 각국이 에너지 자원을 다변화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미국이 아세안 회원국들이 현재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수출하겠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아세안에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면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미국이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편 지난달에 베트남 기상 당국에 따르면 최근에 하노이 비롯한 북부 지역이 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1: 아, 여기도 난리네요.
0: 네, 그래서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소비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노이 일부 지역에서는 간헐적으로 정전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결국 LNG, LPG 같은 것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문제는 여름이 본격화되는 7월달 이후가 더 문제인데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니뇨 때문에 기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수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은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발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결국 미국이 이렇게 에너지 세일즈 백을 통해서 돈을 벌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동북아에 있는 미국산 가스확대는 중동 정세보다도 통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2028년부터 10년 동안 미국산 LNG를 총 3,300만 톤을 들여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날씨 때문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좀 사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익숙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결국 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 자, 끝으로요. 20세기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영국 화가죠. 데이비드 호크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수영장 그림으로 유명한
0: 맞아요.
1: 작가죠.
0: 보통 예. 웬만한 집에 카피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펴는데요. 덕금 물보라 그리고 예술가 주상 이렇게 해서 이제 수영장 그림이 유명한 호크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0년대 자유분방할 시대 팝 아티스트로 명성을 얻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큰 명성을 얻었는데 60년에 걸친 예술 경력이 단 하나로 물론 뭐 정의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남겼고요. 예. 초창기에는 사진 콜라주를 활용해서 초상화를 많이 제작했었고요. 이제 추상적인 풍경을 넘어갔다가 말년에는 3D를 활용한 작품까지 아주 다양한 작품을 시도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작품이 수영장 그림인데요. 2018년 뉴욕에서 7,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73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존한 작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만 1년 후에 제프 쿤스의 토끼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네. 1937년 영국 북부에서 태어났고요. 노동자 계층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좀 굉장히 엄격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사실 본인은 동성애자였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예술가 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은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살면서 다양한 작품 활동하면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위클리 핫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식을 놓고 양측의 설명에는 적지 않은 차이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사이트 코리아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은 전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백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밤사이 상황이 꽤 바뀌었어요. 이란 외무장관은 종전 양해각서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내 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합의 가능성이 올라왔다가 흔들리는 일이 반복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좀 이전과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이번에는 이전보다 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 다만,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미 모든 쟁점이 해결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상황이 다른 일정과는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0: 예.
1: 하나는 첫째는 이란 쪽에서도 처음으로 최고 지도부, 그러니까 모스타바의 승인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무장관 아락치가 이제 최고 지도자와 국가안보회의를 포함한 최고 지도부 승인을 언급했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실무협상 단계를 넘어서 정치적 결단 단계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결단은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란 체제에서 미국과의 합의는 외무장관 혼자 결정할 수 없는데 최고 네. 지도부가 그린라이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정치적 결단 영역으로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는 미국도 서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뿐만 아니라 본인 그 미국 실무단도 80% 정도밖에 안 돼도 아, 다 됐다라는 식의 수사를 해서 여러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경험이 많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주초에 서명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미국도 이미 서명 시나리오 그다음에 정치적 메시지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태까지 이 중재국 역할을 했던 파키스탄이 중재국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0: 네.
1: 이제 파키스탄도 최종 단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이번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파키스탄 측에서도 아 이제 진짜로 협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거의 이번에는 그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게 완전한 평화협정이 아니거든요.
0: MOU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핵 제재 호르무즈 문제를 60일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임시 MOU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것은 서명 자체보다는 양측이 같은 문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그 괴리가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사실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파치 헬기 격추 이야기를 들면서 뭐 다시 공습을 한다 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협상 어쨌든 간 MOU긴 하지만은 이것도 협상이니까 분위기가 네네. 갑자기 반전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1: 뭐 겉으로 갑작스러운 반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충돌과 물밑 협상이 동시에 계속 진행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몇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 호르무즈 협 인근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미국이 그 공격을 함에 있어서도 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니까 애써 부정하고 이거는 우린 제한적 공격이다. 우린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란 측에서도 아파치 우리 공격하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이란 측이 공격을 하고 주고받았지만 양측 다 협상을 무너뜨리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이어 길어지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가, 물가, 미군 피해, 의회 반발, 그다음에 주변 걸프국 반발 때문에 확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0: 네.
1: 이란 입장도 경제 위기가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아 그래 이제 나는 끝나자. 그럼 경제 유인이고 뭐고 우리는 그냥 나간다 하고 공격할 때만 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도 그걸 원하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측이 주고받았던 것은 협상 마지막 국면에 우리가 아직도 이런 협상력을 갖고 있다, 역지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게닝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심각한 반전은 아니고 나름 그 자기네들이 그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제한적인 확장 그 어떤 군사 충돰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게
0: 서로 이제 계산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거 MOU라고는 하지만 시간을 또 벌면서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유럽에서 대면 네. 서명식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 네.
0: 이제 이란 외무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원격 서명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1: 네.
0: 이란 쪽에서 직접 만나기보다 원격으로 서명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 이건 이란의 국내 정치와 체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같은 장소에 마주 앉아서 지금 서명하는 장면이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이 내부 강경파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직접 서명 그리고 앉아서 악수라고 하는 것을 굴복 또는 항복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상당히 군사적 경제적 피해를 얻었기 때문에 미국과 웃으면서

0: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안상으로 좀 부담이 많으니까 아.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네. 그 지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군사작전식을 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대표단들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외교적 모호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서명은 미국도 그렇고 이란 측도 그렇고 각자 국내 청중을 향해서 그러니까 네. 자국 국민들을 향해서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의 프로그램 해체를 이끌어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예. 이란은 내가 전쟁을 굴복하지 않고 끝내고 우리 그 호르무즈해협 봉쇄해제를 그러니까 이중봉쇄해제를 냈고 경제적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직접 대면하고 악수하고 그런 것보다는 원격 서명으로 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자기네들의 담론을 만들기 편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합의 네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합의 내용에 대한 또 해석도 서로 좀 달라요. 특히 이제 핵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네. 어디서부터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0: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핵 문제도 그렇게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 이 합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부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 미국은 이번 MOU를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로 가는 합의로 설명하고 이제 이란은 핵무기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핵 프로그램 해체, 핵시설 해체, 고농축 핵물질 파괴 반출, 그다음에 장기 사찰 체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란은 이 MOU를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봉쇄를 미국의 이중 봉쇄를 해제하고 제재 완화 그다음에 핵 후속 협상으로 가는 합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 핵 폐기가 그러니까 아니라
1: MOU 이후 다음 단계다.
0: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뭐 아예 그 핵 협상 부터가 아니라 그 협상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걸 어떻게 규정하는 거에부터 달라서 지금 인식 차이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부분이 그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0: 근데 접점이 찾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런 예. 거는 있을 수 있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 가는 과정에서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스몰 딜 그래서 합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여러 아. 가지가. 그거를 하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빌드업하기가 좋고 이란 입장에서도 그런 스몰 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살라미 전술처럼 경제적 유인을 계속 받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란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로 양측에 그 유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엔드 끝에는 종국에는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볼 수 없는 지금 협상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서 MOU를 체결하고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 안에서 또 조금씩 잘 나가면서 협상을 하겠다.
0: 맞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미국은 즉각적인 해협 개방 그리고 국제항로 네.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고 이란은 전쟁 이전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뭐 오만과의 공동 관리라든지 뭐 통행 수수료 네. 이런 얘기까지를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네, 네. 어떻게 좁혀질 수 있을까요?
0: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미국도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1: 예.
0: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쟁이 되기 전에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420만에서 430만 배럴 하루입니다. 하루에 그만큼의 석유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갔거든요. 중국 석유가요.
1: 네.
0: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원하는 방식으로 된다면
1: 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0: 그렇지만 예.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1: 예.
0: 그 60억을 계속 이란한테 통행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미국은 거기서 수입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그 국제협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통행료를 걷고 안보 문제 때문에 막기 시작하면 말라카 해협의 문제가 생깁니다. 남중국해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류가 말라카 해협으로 가는데 그 말라카 해협의 통제권은 미국이 쥐고 있거든요.
1: 네네.
0: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안보 문제라고 국제협을 막기 시작한다면 말라카 해협에서도 미국이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의 목줄이 쥐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이걸 원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통행료를 받기는 어렵다. 단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얘네들은 그 프라이스 태그,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면 그래서 포기하는 대신 이 정도의 경제적 유인은 줘야 되지 않겠고.
1: 아, 협상의 지렛대다.
0: 맞습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란 입장에서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유지를 한다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국적 함대 40개국 더 늘어서 70개국이 이건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전쟁이 끝나

0: 하고 나면 연합한대를 통해서 뭐 호르무즈 항행, 자유항행에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란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주장하기는
1: 네, 억지주장하기 힘들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란이 이런 이걸 현서 협상 지렛대로 놓는 이유가 경제 문제잖아요. 네. 이제 제재 맞습니다. 완화, 동결 자금 네. 문제.
0: 네.
1: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것도 협상 카드로 쓰고 있을 텐데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란에게 보상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0: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단계적 보상밖에 없습니다.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즉시 전면 해제는 아니고
1: 네.
0: 조건부 단계적 제3국 관리 방식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1: 제3국이라면 뭐 주변의 중동 국가들인가요?
0: 카타르입니다.
1: 예,
0: 그래서 카타르가 이번에 그 협상 그 후반그 국면에서 많이 이렇게 역할을 했죠. 우리나라도 자 동결됐던 석유 대금 자금을 보낼 때 카타르가 역할을 했거든요. 카타르를 통해서 그래서 제3국 관리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곧바로 줄 수 없으니까 이게 유용이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될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여기서 결제를 해서 넘기겠다. 그 물품을 넘기겠다. 아니면 그것이 확실히 확인되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기서 송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건 바이 건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0: 건 바이 건으로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미국이 자기의 자금으로 줄 것은 아니고
1: 네.
0: 지금 아마 천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이 지금 동결 자금으로 돼 있거든요.
1: 네.
0: 거기에서 풀어주는 것. 그다음에 지금 중동 국가들이나 여기에서 그 피해를 받던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이익이 있는 국가들한테 기금을 걷어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것은 남의 돈으로
1: 네네.
0: 아마 이러한 그 자기 경제적 부분을 주려는 것을 우선으로 둘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는 어차피 이란이 받아야 될 돈을 그 제재 경제 제재로 막아놨던 것을 동결했던 것을 보내주는 것이고 기금은 이제 걸프 국가들에게 받은 돈을 갖고 거기서 이제 이란한테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끝으로요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이스라엘 네. 아니겠습니까? 또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합의를 무산시키 구실을 찾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
0: 네.
1: 실제로 이제 그 중간중간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튀는 행동들도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협상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0: 이스라엘이 막판 변수로 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1: 예.
0: 미국의 승인이나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그걸 계속 그렇게 목리를 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 미사일 200발을 썼거든요.
1: 예.
0: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산에 보유하고 있는 거에 재고량의 50%를 이스라엘 위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크리티컬 엣지 스트레터지 등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우위 전략인데 뭐냐면 미국이 이스라엘이 그 중동 국가들보다 계속해서 전략적 우위를 서기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그 군사 자금들을 대주고 있거든요.
1: 네.
0: 만약에 저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번에 워딩도 나왔죠. 또 이렇게 너 이란이랑 계속하면 나 이제 빠질 테니까 이란과 전쟁 네가 혼자 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 이스라엘의 강경파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국이랑 그 단절이 돼서는 군사작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겠지만
1: 네,
0: 그 미국의 통제 안에 들어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MOU 체결은 무르익은 것 같네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후속 협상일 것 같은데 또
0: 맞습니다.
1: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도움 말씀의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백승훈 전임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KBS 뉴스월드.
1: 네, 각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듣는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미국 LA로 가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멕시코 과달라에서 열린 A조 체코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렀고 2-1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죠. 미주 한인사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LA 김미회 통신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현지 시각으로 11일 저녁이었죠. 대한민국과 체코의 네네.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열렸는데 한인사에서도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전해주시죠.
2: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우리 한국팀의 선전으로 또 승리로 인해서 네. 잠을 설친 미주죠 한인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한복판인데요. 그 저희가 이제 윌셔 팍 잔디 광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은 이제 리버티 팍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코리아타운에서는 이곳에서 이제 경기가 한 7시 저녁 7시에 시작을 했는데 뭐 한 몇 시간 전부터 벌써 그 붉은색 응원 티셔츠를 입은 한인들이 계속 모여들면서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지나가는 외국인들도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어보고 함께 뭐 동참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요. 예. 가족이라든가 친구 또 직장 동료 단위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응원 도구를 들고 대표팀을 응원했고 또 한국어가 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2세들도 네. 함께 또 어린이들도 함께 응원전에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평일 저녁이었는데도요. 응원을 위해서 시간을 낸 이 많은 한인들이 엄마 아빠와 손잡고 나온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정말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앞서서 또 뭐 부채춤 공연도 있었고요. 예. 예를 들면 뭐 방탄소년단의 그 K-POP 커버 댄스까지 아주 네. 다양한 축하 무대가 이어져서 네. 보는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익숙한 응원 구호인 대한민국이 흘러나오자 다 같이 사람들이 외국인들과 네. 함께 이를 따라하면서 박수를 치기도 했고요. 또 이 응원 행사가 열리는 잔디광장 양쪽에는 차도를 막고 푸드트럭과 또 페이스 페인팅 행사도 이어져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네. 어제 합동 응원전은 이제 LA 한인회를 비롯해서 LA 한인 상공회의소 등 한인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주최를 했고요. 오는 현지 시간으로는 18일인데요. 또 올림픽 블루버드에 있는 서울국제공원에서 멕시코전 그리고 오는 24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전을 다시 이곳 어제 모였던 잔디광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함께 외칠 예정입니다.
1: 아유, 월드컵이 뭐 한인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톡톡한 역할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란 축구대표팀 네, 관련 소식도 눈에 띕니다. 비자 논란이 좀 있었는데 미국 대신 멕시코에 이란 축구대표팀이 베이스 캠프 차리고요.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이 비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그 이란 대표팀 선수단이 지난주 멕시코 티화나 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베이스 캠프로 이동을 했는데요. 예. 공항에는 이란 축구 팬들이 모여서 국기를 흔들면서 선수단을 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G조에 속해 있는데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벨기에와 이집트, 뉴질랜드와 맞붙게 되고요. 또 이 세 경기를 모두 LA 인근이죠. 잉글우드와 시애틀에서 칠 예정입니다. 네. 당초 이란은 애리조나주 투싼에 베이스 캠프를 차릴 예정이었지만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훈련 장소를 국경과 가까운 멕시코 티화나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현재 선수단은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지만 체류 기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란 측은 선수들이 경기 당일에만 미국에 입국한 뒤에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반면 이란 축구협회는 첫 경기 하루 전에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관련 규정을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축구협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월드컵 참가국 선수단의 입국을 경기 전날에만 허용하느냐며 미국 정부를 또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을 지원할 핵심 스텝 10여 명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갈등이 월드컵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며칠 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튀르키예 이란 대사관 역시 미국이 네. 이란 대표팀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펴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릴까요?
1: 아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요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또 이제 월드컵 소식 계속해서 네. 들어올 테니까요. 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2: 알겠습니다.
1: 네, LA에서 김미애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네, 세계 경제 소식 살펴봅니다.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1: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들려주시죠.
3: 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7%, S&P 500은 0.5%, 나스닥은 0.31%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된 것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감사 갈등이 시장을 뒤흔들었었는데 이제는 호르무즈 재개방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이 이제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올라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주요 7개국 기관 중에 MOU 서명을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는데요.
1: 네.
3: 이런 기대 때문에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고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사이클을 따라간 겁니다. 여기에 대형 공모주의 등장도 상승세를 뒷받침했는데요. 역대 최대 IPO로 기대를 모았던 스페이스X
1: 네.
3: 공모가 대비해서 19.34% 오른 $161.1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76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제 공모가 대비하면 30% 넘게 오른 겁니다. 이날 이제 오전에 주문이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식 매매 플랫폼이죠. 로빈후드에서는 네. 서비스 장애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요가 상당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올린 AMD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그동안 상승세를 꾸준히 보여왔던 엔비디아는 보합권 그리고 MS와 아마존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1: 네, 앞서 이제 미국과 이란 간 합의 기대감으로 유가가 급락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3: 네, 국제 유가는 3%대 급락을 했습니다.
1: 예.
3: 특히 8월분 인도분 이제 브렌트유 선물 종가를 보면은 전장보다 3.37% 내린 배럴당 $87.33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쟁 초기였던 3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전장보다 3.23% 내린 $84.88로 4월 17일 이후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 이 MOU 서명 가능성이 높은데 이란의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 X에다가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양해각서에 가까워졌다라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번 주말 또는 월요일에 MOU 체결 서명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금 가격은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3: 금 가격도 이제 종전 합의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속 선물 거래소인 코맥스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이 전장 대비해서 3.15% 오른 $4,243 선에 거래가 됐는데요.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데서 반등을 한 겁니다. 7월 인도분 은 가격 같은 경우는 6% 남짓 오르면서 $67 후반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결국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이것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게 되면
1: 네.
3: 이자를 받지 못하는 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때문에 이제 종전 소식에 금 가격이 크게 움직인 겁니다. 한편에서는 근데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1: 네.
3: 그래서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안심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또 종전 합의와 관련해서 전에 이것도 전에 들었던 얘기 같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간에 지금 분명히 보이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2023년 9월 이후에 약 3년 만에 금리를 올린 거죠?
3: 네, ECB가 지난 11일에 열렸던 통화정책이사회에서 예금금리, 그리고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이렇게 3대 정책금리를 모두 0.25%포인트 인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20위는 이들 정책금리 중에서도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예금금리는 기존의 2%에서 연 2.25%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인상은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광범위한 물가 압력으로 번지기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을 조기에 억제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7개국

0: TV는 이날 발표를 통해서 중국 전쟁이, 중동 전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정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유럽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달에 유로존 21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은 상승률이 3.2%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인데 이것을 크게 웃드는 수준이고요. 변동성이 큰 이제 에너지 그리고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4월에 2.2%였는데 이게 5월에 2.5%로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시비는 인플레이션 추세를 반영해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올렸는데요. 기존의 2.6%에서 3.0%로 올렸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도 2.0%에서 2.3%로 올렸습니다. 네. 이와 반비례해서 이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9%에서 0.8%로 소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시장에서는 연내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프랑스의 주요 은행들은 이제 올해 최소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미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유럽의 경제 성장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둔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렌베르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침체, 수요 부진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ECB가 한 긴축 조치는 정책적인 실수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금리 인상 추세가 사실 ECB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는 16일에 지금 일본에서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0.75%인데 연 1.0%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중국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인프라만 구축에 나섭니다. 이 전국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잇는 대규모 사업이라고요.
0: 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약 2조 위안을 투입해서 국가 통합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를 2028년까지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중국 기업들이 고성능 AI 연산 능력을 더 폭넓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엔비디아와 같은 해외 기업은 배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차이나 텔레콤과 같은 중국의 국유 기업이 데이터 센터 대부분을 운영하고 AI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의 80% 이상은 이제 중국 기업 제품으로 채울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의 AI 인프라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투자는 이제 경제 전 분야에 AI를 확산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중국의 AI 플러스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라든지 교통, 도시관리 이런 공공 분야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네. 중국은 또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력망도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예상 투자액은 최소 5조 위안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이 막대한 투자금은 만기가 통상 10년 이상인 초장기 특별 국채 그리고 전략산업 투자용 국가펀드로 조달할 예정인데요. 블룸버그는 정부부채 증가로 다른 분야의 지출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중국 정부가 지금 첨단 기술을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1: 중국 정부가 AI 패권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끝곡으로요. 시나 이스턴의 모닝 트레인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0일을 지난 루은이의 엄마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엄마 이마 꿍 하면은 이마를 갖다 대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배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벼요. 지금 서랍에 있는 건 전부 다 꺼내고 있어요. 옷도 다 꺼내고 식기류도 다 꺼내서 지금 서랍을 다 막아놨거든요. 루은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아빠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현관 앞으로 빠르게 기어서 가요. 루나 이러면서 아빠 돈 벌고 왔어 하고 애기 안아주고 현관에서 안아요. 둘이 현관 앞에서 노느라고. 그런 모습 보면은 이게 진짜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지금 현재 삶이. 저도 원래는 밖에서 친구와의 술자리를 즐겨하는 편이었는데 루니를 낳고 나니 루은이나 뭐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희철이는 뇌종양 4기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투병 속에서 희철이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수술 후유증으로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되며 성장 호르몬 부족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게 된 희철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희철이의 하루를 더욱 힘들게만 합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빠는 매일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서지만 막막한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요. 어린 동생과 폐암 3기 투병 중인 할머니까지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희철이 가족. 희철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가족 모두 평온한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바람도 부드럽고 햇살도 따뜻한 참 좋은 주말입니다. 하지만 정오를 향해 갈수록 자외선이 더 강해지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낮 12시에서 3시 무렵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고요. 양산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중 오염물질이 강한 햇볕과 반응하면서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보다는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은 대체로 맑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도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평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전주가 31도, 춘천 30도, 남양주와 아산,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보완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저녁 한 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기조 발언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기술 인재 공급망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과학강국으로서 창의적인 공학 디자인 역량을 갖춘 이탈리아, 그리고 첨단 제조강국으로 기술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이 두 나라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츠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전국에 생중계된 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으며 최고 지도자와 국가안보회의를 포함한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번 MOU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분쟁을 종식할 것이며 이란과 미국은 4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6월 둘째 주에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5원 내린 2,009.9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원 하락한 2,004.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 종전 합의안 도출 언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 ETF의 순자산이 8일 만에 500조 원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1130여 개 ETF 전체 종목 시가총액의 합은 499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ETF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는 순자산은 시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순자산 역시 5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그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 등 10여 명 중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했습니다.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부에서 직원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촬영된 곳은 중구 선관위 건물 4층으로 한 남성 직원이 개인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직원은 당일 점심시간에 한 차례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후에 해당 장소에 다시 갔을 때도 골프 연습을 했는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기념 행사를 열고 누구든 원하는 사람을 우주 멀리 보내주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각으로 12일 미국 텍사스주 스페이스X 본사에서 연설하며 스페이스X가 여러분을 달과 화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너머까지 데려다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스페이스X는 몇몇 우주비행사만이 아니라 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화성에 가고 싶은 사람 모두를 데려다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팀과 함께라면 이를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요일은 오늘 중부와 경북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지역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요즘 코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일을 시키는 언어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개발은 전문 교육을 받은 개발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 때문인데요.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그냥 말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만들어줘 라고 하면 AI가 알아서 뚝딱 만들어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마치 외국어를 몰라도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2025년 2월 전 테슬라 AI 디렉터 안드레이 카파시가 처음 이 개념을 제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코딩은 이제 개발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장 직원이 직접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바이브 코딩 그리고 기업의 AI 전환과 연결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5월 8일에 도산 아카데미 주최의 342회 스마트 포럼에서 진행된 기업의 AX 핵심에 바이브 코딩이 있다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사는 장동인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인데요. 이 장동인 교수는 미국 비자카드, 오라클 본사, 딜로이트 컨설팅 등 국내외 굵직한 기업에서 수백 개 기업의 경영 및 IT 컨설팅을 담당해온 AI 빅데이터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주제는 AI 트렌드를 읽고 어떻게 앞서 나갈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조직 안에 AI를 어떻게 제대로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그 핵심 열쇠로 바이브 코딩을 제시를 했고요. 기업의 AI 전환, 이른바 AX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짚어줬습니다. 네,
0: 그럼 장동인 교수는 기업이 AI를 제대로 도입하고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1: 네, 먼저 바이브 코딩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기존 코딩은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명령을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개발자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바이브 코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엄밀한 설계보다 방식이나 뉘앙스, 이런 분위기가 중요한 건데요. 우리 팀 출장비 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줘 라고 말로 설명을 하면 이 AI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이 장동인 교수는 강연에서 기업의 AI 전환에 대해서 핵심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AI 전문가한테 맡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장 직원이 직접 AI 시스템을 만들어봐야 비로소 쓰

0: 하게 된다는 겁니다. AI를 외부 전문가에게만 맡기면 정작 현장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좋은 AI도 직원이 나서지 않으면 이 조직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AI를 잘 쓰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전사적인 AI 무브먼트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장 교수는 AI 시대 경영자의 역할도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문제를 제기하고 정의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고 직원에게 AI가 만든 보고서에서 발견한 통찰이 뭐냐고 물을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그럼 기업의 AX 핵심에 바이브 코딩이 있다를 주제로 카이스트 AI 대학원 장동인 교수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바이브 코딩인데요. 사실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테마이긴 해요. 그런데 굳이 제가 하는 이유는 트렌드가 바이브 코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뭔 말이냐면 작년까지는 AI의 트렌드가 누가 더 좋은 LLM을 만드느냐, AGI에 가까운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AI를 만드냐에 있다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어디다가 포커싱을 했냐면 저 AI를 가지고 우리 기업과 내가 하는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서 에이전트라는 게 나왔고요. 에이전트가 가장 잘 워킹하는 분야가 코딩입니다. 그래서 이 코딩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바이브 코딩이 일반 사람도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쉬워지면서 전 세계의 AI 트렌드를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오픈 AI가 요새 시들 하고요. 클로드를 만든 앤트로픽이 지금 뜨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둘 다 지금 이제 IPO를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앤트로픽이 훨씬 더 큰 회사가 될 거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비교가 안 됐었는데 오픈 AI가 훨씬 더 크게 갔었는데 그 트렌드를 유지 못해서 새로운 거를 앞장서서 이끌어가지 못해서 역전된 거죠. 이렇게 이제 AI 시대는 모든 판도가 몇 달 만에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켜보는 우리도 저 바이브 코딩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며 저게 IT 업계에 무슨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쪽 업계에 이제 42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인터넷 다음으로 거대한 혁명입니다. 그거는 세상을 바꿀 거고 이 바이브 코딩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클로드나 또는 뭐 챗GPT나 또는 제미나이를 쓰시면서 얘가 나한테 너무 아첨한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그죠? 근데 아첨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컨텐츠가 틀린다는 거지. 이 컨텐츠가 틀린 거를 어떻게 수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잘 정리되게 보일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게 이 앞에 있는 지금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매번 클로드나 챗GPT가 나한테 답변을 할 때마다 여기 있는 문장이 이제 서버로 올라가요. 그래서 서버가 나한테 답변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 이 문장이 키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나한테 내가 좀 싫어할 것 같아도 네가 바른 말을 할 것이며 너는 항상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는 내 질문이 뭔가를 다시 판단을 해서 좀 더 잘 질문할 수 있는 방안을 나한테 가르쳐줘라. 그 다음에 네가 답변을 할 때는 항상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으로 나눠서 답변을 하되 맨 끝에는 네가 현재의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어드밴스되어 있는 질문을 네가 세 개를 달아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쓰시면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챗GPT나 이런 여러분들이 애용하는 그런 AI한테 네가 나랑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 MBTI가 뭘 것 같으니? 라고 물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내 성격을 안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뭘 물어보냐면, 야, 네가 나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혹시나 단점이나 내가 뭐 편향이나 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쫙 답변합니다. 왜 답변을 하냐면, 내가 좀 요 전에 뭐라고 썼냐면, 네가 나한테 좀 이렇게 해가 되더라, 또 뭐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네가 똑바로 말을 해라고 그렇게 써놨잖아요. 요거를 올리는 순간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쫙 써줍니다. 이걸 하시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체크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대충 하잖아요. 느끼는 감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회하시죠.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단 의사결정을 할 때 저거를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체크에 대한 질문을 7개를 써달라.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해야 되는 그 질문들 프롬프트를 네가 써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질문을 내 대신 써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그 챗GPT한테 주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나한테 딱 맞는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여러분들의 어드바이저로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기업 입장에서 AI라는 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여튼 추상적인 거죠. 이 추상적인 게 뭐냐면, AI는요 정말 보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쓰는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식견이 많은 사람들은 AI를 크게 보는 거고, 식견이 없는 사람들은 AI를 그냥 적당히 보죠. 이제 여기 이제 저는 젠슨왕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젠슨왕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평가 절하를 암암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더 대단하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본인이 이 세미나 이런 걸 가가지고 보통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오너이자 회장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2시간씩, 작년에는 보니까 2시간 반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그냥 허접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AI가 어떻게 가고 있고, 그걸 자기는 어떻게 끌고 가고 있고, 자기네 회사의 제품은 이러저러한 면에서 더 뛰어나고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진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그 어떤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나 또는 비즈니스적인 그런 해안 같은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니다. 이제 젠슨한테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그게 뭐가 됐든 시대를 이끌러가면 나는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42년 동안 업계에 있으면서 한 번도 배움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배워야 산다 그러는데, 내가 나이가 어떻게 돼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도 배우시는 일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젠슨왕이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오늘 이제 바이브 코딩 얘기를 할 건데, 이 바이브 코딩이 왜 중요하냐면요, AI는 절대로 AI 전문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이브 코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AI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바이브 코딩을 오늘부터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 일에 혁신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는 만큼 보이듯이 CEO의 수준이 그 회사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CEO 분들은 혹시나 내가 내 수준이 낮아서 우리 회사가 이게 잘 못되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수준만큼 우리 기업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 CEO들한테 코딩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코딩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AI에 대한 전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AX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AX가 왜 실패했느냐라는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AX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AX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AX는 실패한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다. AX가 뭐냐? AI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일단 AI를 통해서 우리 회사는 변화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AI가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만큼 AI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거 문제가 뭐냐면 AI 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AI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직원들이 안 씁니다. 몇십억 들여가지고 이게 만들었는데 안 써요. 그리고 ChatGPT 스마트폰으로 ChatGPT는 열심히 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그 이 AI 시스템에서는 볼 게 없고요. ChatGPT는 내가 질문하면 쫙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ChatGPT 이 스마트폰에 ChatGPT 쓰는 거예요. 그 이렇게 유저 요구사항을 이제 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만들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당시에 만들었는데 벌써 1년만 지나게 되면 전부 다 올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AI 시스템을 만들 때 직원이 직접 만들게 만들어야 돼요. 바이브 코딩으로 AI 시스템을 직접 내가 쓸 거를 직접 만들게 해야만이 쓰는 거지.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쓰겠죠. 그렇지. 지금 남이 만들어져서 이거 쓰세요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AI를 구현하는 게 쉽지 않다. 돈만 들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대기업이 문제인데 대기업은 AI 전문가를 어디서 뽑아와요. 돈 많이 주고. 뽑아오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업무를 모른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AI를 하려면요. AI에 대한 테마를 먼저 선정을 해야죠. 테마 선정을 하려고 하면 업무를 알아야죠. 업무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이 AI를 공부를 해서 이 분야에 내가 AI를 한번 도입해봅시다 라고 이제 외쳐야만 이게 되는 거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암만 돈 많이 주고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할 때 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AX의 가장 실패하는 지점이 어디냐. 전문가를 불러서 AX를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래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맡겨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항상 우리 직원들의 이슈는 뭐냐면 일에 매몰돼 있다 이거예요. 매몰돼 있기 때문에 내가 거국적인 시점에서 못 본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뭘 시켜야 되냐면 AI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 회색 분야가 먼저 해야 돼. 먼저 AI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셋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현업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건 전처리도 현업이 해야 되는 거죠. 다 앞단에 있는 것이 현업이 해야 되는 거고 뒷단에 있는 것이 뭐냐면 AI를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프로세스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색에 있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먼저 일을 하지 않으면 뒷단에 저 파란색에 있는 전문가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직도 뭐 안 풀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AI를 전문가로 불러다 놓고 시키니까 앞단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먼저 나서야 되는데 직원이 안 나서면 어떻게 돼요? AI가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X가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회사 직원이 참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AI 조직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고, 그 조직하고는 이제 미팅을 안 하려고 하게 되고, 그 조직은 고요히 소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AI는 하는데, 남들한테 보여주는 AI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X를 하려고 하면, AX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왜 우리가 AI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이슈를 던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은 AI를 시작하기 전에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AI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AI를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 우리 회사가 AI를 시키게끔 좋은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시킨다고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I에 대한 KPI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현업이 AI 팀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KPI 없이 일을 하겠어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저기 지금 해야 되는 KPI가 딱 다 살아 있는데 이거 KPI도 없는 일에다 이거 신경을 쓰겠어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AI를 도입하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기획 부서가 나서야 돼요. KPI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그 AI를

도입하는 책임이 누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 AI 팀한테 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AI를 도입하고 직접 써야 되는 현업 팀이 AI 프로젝트의 오너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X 팀의 이 결정적인 미스가 저런 걸 전부 다 AI 팀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AI를 적용해야 되는 이 아이디어를 가져오는데요. 전 직원들을 다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 직원을 참여시키는 AI 무브먼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AI라는 게 그냥 한 사람이 너 열심히 해가지고 배워서 써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문화 자체가 AI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이렇게 도움을 돼서 이렇게 AI를 하는 것이 마치 이제 그 이 쇼케이스처럼 자랑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진급도 하고 봉급도 많이 받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야만이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AX를 다 보면 그런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AI에 대한 생각이 다 틀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AI는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보면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임원들이 보는 AI하고요. 직원들이 보는 AI하고 완전히 달라요. 임원들은 어떻게 보냐면 AI를 도입해서 도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생산성 올려서 우리가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이 혁신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AX에서 원단에 나온 얘기를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직원들은 저거를 도입을 하면 내 잡 시큐리티에 문제가 되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AI를 열심히 써가지고 저 AI를 내 대신에 리플레이스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먼저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거는 뭐냐면 저걸 써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쉽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냐. 그런데 내가 8시간 하는 일을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럼 할만하죠. 내가 7시간 놀아도 되니까. 그래서 할만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AI를 접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기도 하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일을 줄여주는 거를 이해하고 나서 이걸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8시간 걸릴 일을 1시간에 끝난다고 다 한 다음에 7시간 뭐 하죠? 이제 우리 사장님들 생각으로는 7시간 더 밸류업은 한 일을 찾아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건 우리 사장님들 얘기고 직원들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일하는 신용만 하면 돼. 그리고 8시 땡 치면 여기 8시간 딱 끝나면 난 집에 가면 되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그 세이브 돼서 이렇게 돈으로 내 주머니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죠, 이게. 그래서 이런 양쪽의 생각이 양립이 안 됩니다. 양립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AI를 도입하는 게 우리 도입하는 CEO 입장에서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생각. 우리 직원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AI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러기 위해서는 AI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기술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I 전문가를 찾으시는데요. 전문가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쓰는 기업에서 쓰는 이런 AI는요 전문가 없이 우리가 직접 배워서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어디 가서 배운 줄 아십니까? 저도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고 배울 수 있으세요. 내부 인력을 키우고요 외부에서 일부 뽑는 겁니다. 이게 AI 팀이 만들어지면 그 AI 팀이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교육을 누구부터 시키냐? 사장님부터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내부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이 AI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겁니다. 여기 나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저 식스 시그마라고 써 있는 저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게 뭐냐면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를 정말 강타한 식스 시그마 운동입니다. 제조업에서는요, 저거를 안 한 기업이 없어요. 저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기업에서 잘하는 그런 사람을 그린벨트라고 했고요. 그보다 더 급수가 높은 사람을 블랙벨트라고 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이제 봉급도 조금 더 줬어요. 매달 봉급에 더 얹어가지고 수당해서. 그만큼 식스시그마 운동을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제품의 품질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AI를 하는 데 있어서 저런, 무브먼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에서 AI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아무도
AI를 적적을 안 한다.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왜 배워야 하고 배운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저걸 열심히 내가 만들어가지고 저걸 썼으면 나중에 내가 필요 없게 되면 나를 집에 가라고 그럴 거

그 다음에 그 리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게 전파를 시키고 그래서 AI를 굉장히 고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그 뭐 아까 얘기했던 그 7시간 어떻게 하느냐. 그게 AX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시간 동안 비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좀 이따 나와요. 자, 지금까지는 이런 AI를 가지고 회사도 그렇고 하여튼 저기 저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챗봇도 썼어요. 질문하면 답변 나오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AI한테 내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AI한테 내가 하는 일을 일부 시키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AI를 도구로 인식해야 되고 AI를 도구로 인식할 때 내가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냐면 우리가 AI로 우리의 업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을 전체를 다시 재편해야 할 때가 왔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예를 들면 마케팅이다라고 하면 마케팅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웬만한 거는 다 AI 시키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객한테 고객을 컨택하고 고객에 대한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사실 마케팅 업무를 찾아보면 그런 일들은 굉장히 안 합니다. 요새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어요. 뭐냐면 AI를 회사에서 만드는데 무슨 AI를 만드냐면 상관한테 임원한테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이 AI한테 검토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I가 빡빡하면 다시 하고요. AI 오케이 하면 그때 그걸 갖다가 올리는 거죠. 말 되십니까? 예, 충분히 말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아니 직원 임원한테 보고하는 게 그게 뭔 대수라고. 내가 종이에다 써가지고 가서 보고를 하나 PPT에서 며칠 걸려가지고 만들어주나 임원들이 늦게 와서 의사결정하는 건 똑같은데 그걸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요 외국에서 미국서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게 그 기획실에서 석 달 동안 임원한테 보고를 하는데 자료를 만들더라고. 근데 석 달 동안 만들었는데 폰트가 잘못돼가지고 던져버리고 제목이 잘못 잡혔다고 던져버리고 외국 기업은 절대로 PPT 보고를 절대 안 하게 하죠. 근데 그 보고하는 자체가 많은 기업 내부의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존재 이유, 가치나 이유를 생각해 볼 때는 내부 보고는 그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일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존재의 가치를 묻는 이게 진짜 이거 없으면 우리 회사가 없어져?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AI가 점점 우리 업무에 들어오면서 뭘 해야 되냐.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다시 생각해야 돼. 다시 정의를 해야 돼. 업무 프로세스, 스탠다드 프로시저라고 하는 이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다시 쳐다보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와 있어요. AI를 도입을 하는데 단순하게 이거를 자동화시키고 이걸 갖다가 빨리 지금까지 못했던 걸 갖다가 빨리 처리하는 이런 이득, 이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는 AI를 다시 쳐다보고 우리 업무를 다시 정의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AI를 이제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AI에서 업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정의.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AI가 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문제 정의예요. 문제 정의. AI가 잘하는 거는 뭐냐? 문제 정의에 따른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 정의하는 거는 AI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 정의를 해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아는 내가 내 업무를 디파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반도체 붐이잖아요. 반도체 붐.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거죠. 이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기업에서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수율을 올리는 거죠. 우량품을 비율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품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불량품 감소를 위해서 AI 연구를 해라라고 AI한테 주면 AI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불량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반도체의 공정이 1000개입니다. 1000개. 반도체를 그냥 쫙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실리콘 거기 그 이 덩어리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칩이 탁 나올 때까지.

패키지가 돼서 나올 때까지 1,000개의 공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어디서 어디가 무슨 문제가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저기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2000년대에 저는 이제 세스라는 회사에 있으면서 뭘 했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통계 패키지를 팔았어요. 통계 패키지를 왜 팔았냐면 당시에 이거 웨이퍼가 동그란데 에러가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에러 패턴이 있으면 그 에러 패턴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숫자로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캐는데 이제 통계 패키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저게 이제 가장 시발점이 뭐냐면 이 이미지 인식을 해서 레코드판을 싹 돌아가는 것처럼 거의 특정 섹터에 이제 에러가 생기는 게 있고 무작위로 생기는 게 있고 엣지 그 구간에 생기는 게 있고 하여튼 다양한 패턴이 있어요. 각 패턴별로 에러의 원인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의 그 이 패턴을 인식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패턴에 따라서 이유가 뭐냐 뭐가 이게 불량을 초래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문제 정의를 좁게 한 다음에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작은 분야를 해서 그걸 이제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근본 원인을 판단해 가는 게 AI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7시간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I를 적용한다는 뜻은 솔직히 말해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지금까지 뭐 문서를 쳐다보고 내가 직접 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이걸 갖다 벡터DB에다 때려놓고 거기다 쿼리를 던지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그래서 AI의 그 결과물은 뭐냐? 자동화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했다라고 하면 자동화를 한 거예요. 그럼 자동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8시간 걸 거를 1시간에서 하려면 7시간 이 빈 시간을 이거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쓰지를 않는다. 그냥 놀아버린다.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데 7시간 동안 뭐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자동화가 끝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자, AI를 도입하면 업무 자동화가 되는데요. 업무 자동화를 한 1년쯤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데이터가 생기죠. 데이터가 생깁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 케이스들이 생기고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집에 가는 사람은 저 데이터가 쌓이든 말든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7시간 또 뭘 쳐다보냐면 저 자동화되는 저 데이터가 쌓이는 패턴을 보는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이 데이터가 쌓이는, 이 데이터 쌓인다는 일은 일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 거듭하는 일의 패턴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화를 많이 하게 되면 오랫동안 저걸 돌리게 되면 데이터가 쌓여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면 예측한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팩터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 매출에 대한 결과물이 바뀌어야 돼요. 이러고 보고 뭐라 하냐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조절을 하게 되면 이제 업무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도달하게 돼요. 이 최적화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까지 엔지니어링의 일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뭐냐면 기업은요 인원도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돈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정해져 있는 리소스들을 동원을 해서 내가 최적의 그 실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저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 쌓여서 그거를 가지고 포캐스팅하게 되고 그걸 시뮬레이션해서 최적화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추상화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 지금 이제 마케팅 쪽에서 업무 자동화하는 거는 이제 SNS 동향이나 반응 리뷰 이런 거 이제 이게 타겟 세그먼트 뭐 광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자동 생성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 어디에서 이게 글을 썼고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으면 그걸 자동으로 수집하는 거. 요게 이제 마케팅의 일단 데이터 수집의 자동화죠. 그래서 업무 자동화는 광고를 내가 어떤 액션은 광고라는 액션 또는 내 제품이라고 하는 액션을 취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무지하게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과거에는 새로운 제품 났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렇게 반응이 됐고 그렇게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죠. 아,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어요. 가격대 저기 있죠. 5만 원대의 가격대에 채널 광고비 변수를 조합을 해서 경쟁사 대비 가장 그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저걸 갖다가 돌리 테스트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NS라고 하면 페이스북에 올릴 거냐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냐, 그게 어떤 우리 제품의 어떤 특성에 어디가 더 가격이 싸면서 더 많은 효과를 올리느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고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최적화를 한다면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자동화를 하려면 바이브 코딩을 해서 이제 업무를 자동으로 이제 뭔가를 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에요. 작년 앤드레이 카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바이브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을 진지하게 앉아서 뭐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코딩이 돼서 나온다라는 뜻의 바이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브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즉흥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결과물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의 바이브 코딩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별거 없이 그냥 해봤는데 이게 진짜 이게 나오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쉽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바이브 코딩이 시대를 리딩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사례는 삼성전자에서 임원들한테 제가 3시간 동안 바이브 코딩을 한 일부입니다. 기업의 AI 도입 목적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자동화, 두 번째 예측, 세 번째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최적화다. 그러면 삼성전자 DX 부분에, DX는 이제 휴대폰 만드는 데죠. 요새 메모리 반도체는 DS 부분이고, DX 부분에서 글로벌 마케팅 센싱 인텔리전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내면,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을 글로벌하게 마케팅에서 나온 그런 그 다양한 답변들 또는 기사들 또는 SNS에서 쓴 것들 이런 걸 갖다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을 보고 센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마케팅 센싱 인텔리전스라고 그냥 길게 써놨는데 별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긁어모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롬프트가 이제 써놨어요. 그러면 자동화는 이러저러한 게 있고요. 예측엔 이러저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렇게 있고, 최적화는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거기 쫙 써 있죠. 그럼 자동화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기 두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 50개국 이상의 언어로 작성된 글로벌 소비자 리뷰와 소셜미디어 포스팅의 감성 분석 및 다국어 요약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을 가지고 내가 약간의 모디파이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라고 삼성전자가 만든 전자제품 관련해서 글로벌 소비자 리뷰, VOC죠. 소셜미디어 포스팅의 감성 분석 등 경쟁사 대비 장단점과 마케팅 대응 전략을 네가 조사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냥 챗GPT에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를 바이브 코딩하기 위한 BRD, 비즈니스 리콰이먼트 다큐멘트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나는 컬서와 랭체인, 스트림립, 뭐, 이런 등등, 요런 거는 이제 약간 바이브 코딩을 변하면 기술적인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다가 가미를 하고 저걸 또 돌리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요걸 가지고 뭐 하느냐? 요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PRD라는 걸 만들어요. PRD는 Product Requirement Definition이라고 해서 PRD가 나오는데, PRD에 대한 최종본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최종본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AI 보고 만들게 시킨 거예요. 근데 저는 뭘 했어요? 지시만 했죠. 내가 일을 시킨 거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삼성전자 임원한테 이거를 보여줬는데, 이걸 직접 자기들이 이제 만들었죠. 근데 갤럭시 26 담당자가 있더라고. 담당 임원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니까 맞대는 거야. 이걸 끝나고 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계속 바이브 코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이 바이브 코딩이 소비자 소프트웨어의 소비재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재화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 우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업체를 불렀다가 몇십억씩 주고 그 사람들 불러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썼어요. 얘기를 해서 만들게 됐는데 그렇게 만들자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다 쓰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이 다시 새로운 거 요구사항이 생기면 다시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대부분 어떻게 일을 하냐면 현재까지 돈 많이 들어가지고 만든 그 소프트웨어를 일부 쓰고 여기서 해지 못하는 일들은 내가 매뉴얼하게 엑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그때그때 내가 만들어 쓴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거는 모든 걸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AI 네이티브 컴퍼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게 AI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업이 되는 거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경쟁력을 그거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지금 기업에 살아남으려면 또 여러분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이 바이브 코딩을 전 직원한테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7시간의 미싱 그 요 시간을 뭘 하느냐 바이브 코딩을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동화에서부터 그 다음에 예측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하는 요 시간에 다 그 시간을 소모해라라고 하면 기업은 금방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지금까지 이제 요거는 장밋빛 환상이에요. 왜 그러냐? 만약에 기업, 우리 회사에 직원이 100명이 있는데요. 100명이 하루에 한 개씩 앱을 만들게 되면 한 조금만 있으면 뭐 이 만 개의 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만 개의 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각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만든 매출 보고서하고요. B라는 사람이 만든 매출 보고서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표준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고 아무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현업부서에서 IT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뭔가를 만들고 바로 쓰는 그런 역할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전사적으로 이런 그 통계치가 틀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혼란이 오겠죠. A라는 마케팅 부서에서 만든 매출 보고서하고 영업에서 만든 매출 보고서 다 틀린 거지. 그러면 이제 어디가 맞는 거야?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거는 약과에 있는 거고 엄청난 혼란이 이제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 뭐 IT 부서는 지금 AI 바이브 코딩이 앞으로 확산될 거를 대비해서 전사적인 바이브 코딩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이제 아까 같은 케이오스가 생기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 보안입니다. 데이터 보안을 외부망, 내부망 만들면 뭐예요?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게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걸 컨트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그 틀린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 사람마다 디시전을 다 틀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IT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브 코딩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전사적으로. 그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고, 여기 IT 회사 계신 분들은 이거 만들어서 빨리 장사해보세요. 장사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만들면서 뭘 해야 되냐면, 저기 있는 GraphDB, VectorDB, LLM이라고 하는 저런 데이터, 내부 데이터베이스 에셋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빅데이터 시절 또는 DW 시절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로 돌아가서 AI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EDW 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빅데이터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만들어야 되냐? 근데 이제 아쉽게도 또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만든 거는 그냥 리포트를 위해서 만든 거고 지금 만드는 건 AI하고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간이 보는 리포트의 형식하고요. 우리가 내부 직원이 보는 리포트의 형식하고 AI가 좋아하는 리포트 형식하고 달라요. 앞으로 뭘 만들어야 되냐? AI가 좋아하는 형식의 데이터 셋을 가지고 그 형식에 맞게 이제 가공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IT 업을 하시는 분은 이게 앞으로 돈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AI 에이전트 바람 불고 뭐 엄청나게 바람 불고 있는데 이제 캄다운 하실 때가 왔고 지금은 이제 내부 이 메인 에셋하고 그러니까 여기 ERP도 있고 뭐 여기 이 EDW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 MES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고놈하고 AI 시스템하고 이제 엮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또 엄청나게 일이 자동화될 거고 모든 기업의 인원들이 이제 AI를 쓸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수준이 올라갈 거냐, 일하는 수준이. 근데 이제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업무. 뭐 요약하고 리포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보고 보고서 쓰고 번역하고 이런 일반적인 업무들은요.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AI가 하니까 수준이 확 올라가죠. 근데 도메인에 특화된 전문적인 업무들은 이건 질문의 무게나 깊이에 따라서 AI가 답변하는 게 틀려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냐 달려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도메인에 대한 특화된 그런 업무를 만들어내는 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도메인에 특화된 그런 업무가 있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된다. 잘하는 회사는 더 많이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한테 바이브 코딩을 시키려면 AI의 기능을 제한을 시키고 하는 짓을 제한을 시켜서 너는 이렇게만 답을 해라라고 시켜야만이 나오는 거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은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저 책은 뭐냐면 다니엘 카네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저기는 인간의 그 사고를 두 개로 나눴어요. 시스템 완사고와 시스템 투사고가 있는데 시스템 완사고는 즉각 느끼는 거, 딱 보고 느끼는 거, 선입관, 촉 뭐 이런 거 있죠. 감, 편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선입관이 많은 사람 이런 게 이제 이 시스템 완사고를 주로 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게 이제 우리가 저게 시대적으로 약간 시스템 완성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게 에너지가 별로 많이 안 들어요. 그죠?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즉각 느끼는 거니까. 시스템 투사고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AI를 쓰려면 문제의 원인을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 정의를 하는 게 골치가 아프죠. 이게 시스템 투사고예요. 근데 시스템 투사고의 문제점은 뭐냐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시스템 투사고는 결국 이제 이 답변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시스템 2 사고를 점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많이 쓰게 되면 이제 AI도 시스템 1 사고를 많이 하는 AI를 쓰게 되겠어요? 아니면 시스템 2 사고를 많이 하는 시스템을 쓰겠어요? 저는 항상 저걸 써요. 시스템 2 사고를 쓰죠. 왜냐하면 답이 좋으니까. 이게 AI를 자꾸 쓰다가 보면 어떤 그 이 패턴에 빠지냐면 내가 생각을 안 하고 AI 보고 생각을 시키는 거죠. 자꾸. 자꾸 클릭을 하는 거지. 시스템 2 사고 클릭. 사고 모드 클릭하면 얘가 내가 생각하는 거 대신에 다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빠지냐면 시스템 2 사고의 아웃소싱. 우리가 인간의 머리를 내가 머리를 직접 굴리는 게 아니라 AI한테 시킨다. AI한테 시키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기업에서 AI를 도입하면 할수록 많이 늘어난다 이걸. 그럼 무슨 병폐가 생기냐라고 하면 이런 병폐가 생겨요. AI는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이제 회사에 생겼다. 회사에 리포트를 만드는 데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직원들은 이게 변호사가 책임지고 그다음에 의사들 이게 엑스레이나 또는 뭐 MRI, CT 같은 건 다 이 AI가 그걸 판독하긴 하지만 다 의사가 책임지는 거죠. 기업에서 우리 직원들 보고 야, 네가 담당자니까 네가 책임져야지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는 AI가 맞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 저는 만약에 제가 책임지라고 하면 저는 AI 안 쓸래요. 옛날처럼 할래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간단한 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에서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잘못 의사결정을 했다. 손해가 났다.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만든 사람도 책임 안 져. AI도 물론 책임이 안 지겠지. 그 보고 받는 사람도 책임 안 지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생기고 있고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할루시네이션이 우리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 AI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야, 할루시네이션은 기업에서 이걸 결정적으로 쓰려면 이걸 없애주고 쓰라고 해야지. 이걸 계속 해놓고 이걸 쓰라고? 말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깊이 생각해보면 다행인 거야. 왜 다행이냐면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할루시네이션은 없이 100% 만약에 정확하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뭐 필요했겠어요? 그냥 자동으로 날아와서 이제 의사결정하는 사람한테 딱 주면 중간 단계에는 다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드디어 AI를 많이 쓰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AI가 할 일과

0: 인간이 할 일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문제 정리를 하는 거는 인간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아까처럼 바이브 코딩을 해서 얘가 만들어낸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결과물을 검증하는 건 누가 하느냐? 이거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요 세계는 아무리 AI가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땡큐죠,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CEO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CEO들은 직원들한테 야, 너 저기 AI 보고서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이거 물어보면 바보죠. 찍으면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뭘 물어봐야 되냐면 자, AI가 만든 사업 보고서 초안에 네가 발견한 중요한 통찰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AI가 보고서 만든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네가 여기에 밸류 애드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너의 분석을 하면 너의 분석에서 AI가 놓치고 있는 맹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AI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사람이 생각을 많이 안 하면 요거에 대해서 답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원들한테 물어볼 실력이 돼야 되는 거죠. 사장님이. 저는 네 가지 회사를 나눴어요.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AI를 도입할 의도가 없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제일 이제 이슈인데 AI가 이렇다. 전모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신용만 하는 그런 회사도 있죠. 근데 이제 AI를 업무에 적용하는 회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 많은 회사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뭘 해야 되냐면 일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우리 하는 일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가져올 혜택은 명확해요. 그 소프트웨어에 이거는 이제 소비자의 화처럼 오늘 썼다가 내일 집어치우고 내일 다시 또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새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유연한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유연한 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는 뒷단에 플랫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자주 쓰는 사람의 이 마인드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익숙해지면 회사 일도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CEO는 Chief Question Officer가 돼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던져야 되고 질문을 던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장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기업의 AX 핵심에 바이브 코딩이 있다를 주제로 카이스트 AI 대학원 장동인 교수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고은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토요일인 오늘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전주 31도, 대구 32도, 강릉 30도, 광주와 부산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한여름과는 달리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겠는데요. 다만 볕이 무척 뜨거운 불볕더위가 나타나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으니까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강한 자외선에 피부와 눈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낮 동안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또 천둥, 번개와 벼락이 동반

근데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협상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다며 이란 측에 대한 비난에 나섰지만 주말이나 월요일엔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을 거라며 협상 마무리 국면은 유지했습니다. 미국 측은 양해각서에서 이란 측이 무기한 핵포기를 약속했고 미국은 단계적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뤄졌다며 곧 유럽에서 양해각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루 만인 현지 시각 12일 SNS에 이란 측이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다며 이란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이란 매체가 14개 항의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하며 제재로 동결돼 있는 달러 자금이 해제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양해각서엔 이란의 무기한 핵 프로그램 해체, 핵시설 폐쇄, 핵물질 반출 등이 담겼고 이행 단계별로 미국이 경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모두 당장 판을 깨진 않으려는 기류입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양해각서 타결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 서명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종전협상 중재역을 맡은 파키스탄 총리도 최종 합의문에 도달했다며 후속 조치 마무리를 위해 미국과 이란이 협력하고 있다고 SNS에 남겼습니다. 미국에서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다 건국 250주년 행사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둔 만큼 이번엔 타결이 될 거라는 전망이 높지만 실제 서명이 이뤄질 때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내가 이스라엘 총리로 재임하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 이 사안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자신이 30년 이상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맞서 국제사회의 투쟁을 주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MOU 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교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 보도나 주변 반응 등을 듣고 있는 단계인데 일단 휴전 합의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서울로 문안을 놓고 마지막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좀 두고 봐야 되겠으나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호르무즈 해협, 이란 아닌 외곽 지역 헤즈볼라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투 상황 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양측 모두 휴전을 향해 접근해 나가고 있는 정황은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JTBC가 어제 만기가 돌아온 200억 원가량의 차입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JTBC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JTBC는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3: 중앙그룹의 종합편성 채널인 JTBC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등급 조정은 JTBC가 어제자로 만기가 돌아온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벌어졌습니다. JTBC가 상환하지 못한 유동화 차입금의 규모는 모두 206억 원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JTBC의 유동성 위험이 대폭 증가했다며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3단계 아래인 CCC로 낮췄습니다. CCC 등급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어 매우 투기적인 수준이란 의미입니다. 또 단기 금융 채무인 CP, 즉 기업 어음 등의 등급을 C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도 중앙그룹 계열사 사이에 재무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이에 대해 JTBC는 입장문에서 급변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TV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대외적 여건이 악화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는 다만 이번 채무 불이행에도 보도를 비롯해 월드컵 중계 등 방송 콘텐츠 제작과 방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그룹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근 중앙일보와 JTBC 사옥 등의 자산에 대한 유동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대표팀은 어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황인범의 동점골에 이어 오현규의 결승골로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9일 멕시코와 2차전을 치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맞아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는 오늘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1차전에서 전반 21분 보스니아 루키치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33분 교체 투입된 카일 레린이 극적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피렌체를 방문해 양국 문화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후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인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해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 미술관 간의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 성 바오로 성당에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기념연설로 교황청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 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대면 조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특검 청사 지하 출입구로 들어갔으며 출석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란의 최고 지휘자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선전,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최측근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어제 오후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환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 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합수범 출범 이후 158일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현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어제 광주광역시 하남동 광산소방서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나선 것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유가족 등이 제기한 과도한 회식과 음주 강요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에 대해

ETF 순자산이 8일 만에 500조 원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1130여 개 ETF 전체 종목 시가총액 합은 499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ETF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는 순자산은 시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순자산 역시 5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 12일 상장 첫날 나스닥에서 주당 161.1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135달러로 약 19.3% 상승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달러에 거래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총 자산 규모가 1조 500억 달러 한화로 1,594조 원에 달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장에 따라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기업가치 6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1950년 이후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1일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보고서를 인용해 엘니뇨 현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와 경북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조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있었죠.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A조 조별리그 체코와의 1차전에서 먼저 실점했지만 2대1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큰 기쁨을 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건 통산 네 번째이자 16년 만이라고 그래요.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앞으로의 경기가 기대됩니다. 관련한 소식 잠시 후 1부에서 알아보고요. 2부에는 정치권 소식 거두절미 각서라고 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인우 씨.
2: 네, 오늘 고속도로 위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를 막 넘기면서 곳곳으로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특히 더위를 피해서 강원권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남양주부터 서종까지 그리고 조양부터 북방 1터널까지 10km 구간씩 밀렸다가 내촌부터 서석터널까지도 7km 정체입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월곶과 군포 양재터널 부근에서 밀렸다가 강원권에 진입하며 원주 분기점과 새말 지나기가 답답하고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신다면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기권에선 오산과 남사 사이로 속도를 줄이는데 이보단 충청권 내에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북천안부터 천안 나들목까지 다시금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9km가량씩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도 논산 쪽으로 차량 터널을 앞두고 8km 구간 밀리고요. 15번 서해안 고속도로는 외곽 방향의 정체가 팔탄 분기점에서 4km 정도 이어졌다가 이후로는 서평택 분기점을 시작으로 서해대교 위까지 한 번에 11km 구간 힘겹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어제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첫 경기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죠. 자,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 현장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 박린 기자 연결해 봅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현지는 몇 시?

0: 시예요?
1: 네, 지금 저는 과달라하라에 나와 있고요. 그 멕시코가 시차가 한국보다 15시간 느려서 여기는 12일 금요일 오후 9시 12분입니다.
0: 네, 거기 날씨는 어떻습니까?
1: 네, 여기가 사실 낮에는 좀 더웠다가 그 저녁에 소나기가 좀 거세게 내리고 있거든요. 천둥 번개도 좀 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우리나라가 경기했을 때 날씨가 굉장히 좀 화창한 편이었습니다. 그 만약에 오늘 같은 날씨였다면 우리나라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뭐 하늘이 또 우리나라 축구를 도운 것 같습니다.
0: 어제 경기 결과 간략히 정리해 주시면?
1: 네, 그 대표팀이 어제 그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렀는데요. 그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후반 14분에 그 체코 롱스로인에 이어서 그 크레이치 선수에게 헤딩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그래도 후반 22분에 좀 빠르게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또 뽑아냈고요. 후반 35분엔 또 오영규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0: 네. 자, 모든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그중에서도 중원 사령관이라고 불리는 황인범 선수가 주인공이었죠?
1: 네, 맞습니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황인범 선수가 어제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또 승리에 앞장을 섰고요. 후반 22분에는 황인범 선수가 공을 정말 그 재치 있게 접은 다음에 수비수도 따돌렸고 그 골키퍼 위로 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고요.
0: 네.
1: 그리고 후반 35분에 1-1로 맞선 상황에서는 또 황인범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그 원터치 크로스로 또 오영규 선수의 결승골까지 어시스트했습니다.
0: 네, 오영규 선수가 그 속 시원한 역전골 뽑아낸 주인공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그 황인범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패스를 내줬고 그 오영규 선수가 문전세도하면서 논스톱 왼발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사실 오영규 선수가 경기 당일 아침에 그 38도로 정말 그 고열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다행히 경기를 앞두고 몸이 좀 나아진 상황이었는데요. 몸이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체로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해줬습니다.
0: 네, 그 오영규 선수가 추어탕집 아들이라는 게 화제더라고요.
1: 네, 뭐 뉴스도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그 남양주에서 추어탕집을 운영 중입니다. 오영규 선수도 스스로 아버님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남들이 이유식 먹을 때 나는 추어탕에 밥을 말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오영규 선수 부모님이 그 추어탕집을 잠시 좀 문을 닫은 다음에 오늘 여기 현재에 와 있거든요.
0: 네.
1: 또 아들이 결승골을 또 터트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감격스러워했다는 또 전원입니다.
0: 네. 그리고 골키퍼 김승규 선수 아주 신들린 선방쇼를 펼쳤죠?
1: 네, 맞습니다. 후반 37분과 추가 시간에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두 차례나 슈퍼세이브를 또 기록을 했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체코 감독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놀라운 또 이런 선방쇼를 보여줬습니다.
0: 네. 홍명보 감독 월드컵 앞두고 축구 팬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1차전 승리로 이제 평가가 달라져요.
1: 네, 일단은 여론이 조금은 좀 달라진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대표팀 감독 불공정 선임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가전에서는 좀 부진한 3백 전술로 인해서 그 월드컵 직전까지 굉장히 축구 팬들로부터 그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어제 체코전만 놓고 보면 그래도 그 냉정하게 보면 전술의 승리긴 했거든요.
0: 예.
1: 특히 손흥민 선수를 빼고 오영규 선수를 좀 과감하게 교체 투입한 게 뭐 결과적으로 옳은 결정이었고요. 그 영국 BBC도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었다. 또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로 그래도 국내에 좀 부정적인 여론이 그 많이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는 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0: 그리고 그 고지대 적응 훈련도 성공적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 과달라하라가 해발 1571m, 강원도 오대산 높이에 위치를 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좀 그 가슴이 답답한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 열흘 정도 지나니까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가 그 홍명보 감독이 주도를 해서 미국 그 솔트레이크 시티부터 사전 캠프를 2주 이상 또 하면서 굉장히 고지대 적응에 공을 들였습니다. 뭐 실제로 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고지대에서 공이 좀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0: 예.
1: 그런 낙구 지점을 굉장히 잘 포착한 반면에 체코 선수들은 사실 고지대 적응 훈련은 아예 안 하고 경기 전날에 입국을 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후반 15분이 지나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얼굴도 뭐 벌겋게 달아오르고요. 발이 무거워진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나라가 그 지점을 굉장히 공략을 하면서 또 교체 투입을 통해서 승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0: 네. 우리나라 2차전 상대가 멕시코인데 멕시코 전력은 어때요?
1: 네, 우선은 우리나라는 한국 시간으로 그 19일입니다. 그 금요일 오전 10시에 동일한 장소죠. 과달라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그 2차전을 치르고요. 그 앞서 그 공동 개최국 멕시코는 개막전에서 남아공과 맞붙었는데 그 2-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그 골을 넣은 선수 그 퀴뇨네스 선수가 위협적인데요. 이 선수는 그 사우디 리그에서 호날두를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울버햄튼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 선수도 골을 터뜨렸는데 이 선수 역시 굉장히 또 경계 대상으로 뽑힙니다. 다만 그 멕시코의 핵심 수비수죠. 그 몬테스 선수가 남아공전에서 퇴장을 당했거든요. 이 선수가 그 멕시코의 김민재라 불릴 만큼 굉장히 수비의 핵심인데 우리나라 경기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손흥민 선수라든지 오용규 선수처럼 잘 빠른 선수들이 또 멕시코를 공략을 한다면 그래도 뭐 해볼만하지 않느냐 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이강인 선수는 멕시코전에서 옛날 스승을 상대한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1: 네, 그 멕시코 감독이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2022년부터 2년 동안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었는데 그 당시에 이강인 선수의 그 감독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국가대표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그 아기레 감독 밑에서 뛰면서 그 수비에도 또 적극 가담하고 그 마인드도 바꾸면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도 뽑혔는데 이것도 아기레 감독의 덕이라는 평가가 많고요. 이후에 또 세계적인 팀 파리 생제르맹으로도 이적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강인 선수에게는 은사와도 같은 감독인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 적으로 또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0: 우리나라 대표팀 오늘도 훈련을 이어갔습니까?
1: 네, 저도 오늘 훈련장인 그 치바스 베르데 바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뭐 대표팀이 어제 굉장히 격렬한 경기를 펼친 만큼 오늘은 뭐 한 시간 동안 훈련을 진행하긴 했는데 뭐 가벼운 패스 훈련이라든지 또 미니 게임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그 좋은 소식도 있는데 사실 배준호와 김태현 선수가 좀 발목 부상으로 지금 훈련에서 좀 빠진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상태가 굉장히 호전되고 있어서 정말 이르면 멕시코전에 투입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분위기도 좋은데 또 이 선수들까지 갓을 한다면 굉장히 분위기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0: 네.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극적인 무승부를 이뤘다고요?
1: 네, 오늘도 지금 월드컵 두 경기가 열렸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가 그 토론토에서 그 B조 1차전을 치렀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맞붙었는데 1-1로 비겼거든요. 전반 21분에 헤딩골을 얻어 맞았지만 후반 33분에 카일 레인 선수가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B조 2위로 32강에 올라갈 경우에 그 B조 2위와 미국 LA에서 맞붙게 되거든요. 현재 가능성으로는 그 캐나다 아니면 보스니아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굉장히 우리 팬들이 많이 지켜본 것 같고요.
0: 예.
1: 그리고 조금 전에 그 D조 그 개최국 미국이 경기를 마쳤는데 그 파라과이를 4-1로 대파를 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개최국이다 보니까 그 홈관중에 정말 열렬한 응원을 받은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멕시코와 또 2차전을 치르게 됐는데 그 이런 홈관중들의 열렬한 그 응원을 또 우리가 굉장히 또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2: 토요일인 오늘은 볕이 무척 뜨거운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0: 대전 31도, 대구 32도, 광주와 부산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 덥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올라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전라도는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이 5mm에서 최고 50mm로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1: 네, 뜨거운 볕에 운전 피로도도 높아지는데요. 어디로 이동하시든 안전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청계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산 쪽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청계 요금소 부근부터 5km가량 정체입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포천 쪽으로는 고덕터널 안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혔습니다. 초이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는 이유니까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사고는 양방향입니다. 양평 쪽으로는 상주 부근이고요. 창원 쪽으로는 문경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양방향 모두 1, 2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으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를 지나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노량진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6.3 지방선거 기획 지방자치 4.0 당선자 직격 인터뷰
3: 6.3 지방선거 화제의 당선자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자, 인천의 재물포 뭐 잘 알고 계시거나 가보진 않았어도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 다음 달에 인천의 중구 내륙 지방과 동구가 합쳐져서 재물포구가 출범한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재물포구의 초대 구청장으로 현재 인천의 동구청장 맡고 있는 김찬진 동구청장이 재물포구의 초대 구청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단 243표 차이였답니다. 오늘 김찬진 당선인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우리 저 청취자분들, 유권자분들께 우선 인사 말씀부터 한 말씀.
4: 예, 저는 이번에 박빙의 승부 속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재물포구의 구청장에 당선된 김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재물포는 안 들어본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4: 네.
3: 예. 근데 그게 그동안의 구가 아니었어요?
4: 예, 구가 아니었습니다. 재물포는 옛날 우리 인천의 하나의 포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동구하고 중구 내륙이 합쳐지는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3: 네.
4: 그 명칭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재물포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재물포구라는 새로운 자치구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3: 네, 이번에 그 중구 내륙하고 동구는 왜 합쳐진 거예요?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4: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하고 중구 내륙이 거의 하나의 문화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그동안에도 계속. 근데 나눠져 있었다 이거죠?
4: 나눠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인천이 조그만할 때는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이렇게 네 개 구가 있었을 때는 이제 동구하고 중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천이 이제 거대 도시가 돼서
3: 네.
4: 11개 군구가 되면서 우리 동구하고 중구도 서로 간에 통합돼서 행정체제가 좀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3: 예.
4: 이런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3: 243표 차이. 맨 처음 개표 초반에는 누가 앞섰어요?
4: 제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네, 네. 사전 투표를 먼저 개봉을 했습니다.
3: 그러면

0: 초반엔 적겠네요.
1: 초반에는 거의 뭐 원사이드하게 치다가 저도 참 이렇게 의아스럽습니다만 이제 본 투표가 진행이 되면서 빠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만회를 하게 돼서
0: 몇 시에 역전했어요?
1: 거의 새벽 뭐 한두 시 정도 돼서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0: 당선 확정은 몇 시?
1: 거의 뭐 3시 넘어서 됐습니다.
0: 한숨도 못 주무셨겠네.
1: 거의 뭐 집사람하고 지켜보는데 거의 저희 지지자들이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나를 꼬박 셌습니다.
0: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11개의 시, 저 군구가 있는데 민주당이 8곳, 국민의힘이 3곳입니다.
1: 예.
0: 인천시장도 민주당 박찬대.
1: 예.
0: 그리고 인천시의회, 동구의회 민주당이 더 많아요. 그죠?
1: 예.
0: 근데 어떻게 당선되셨어요?
1: 예. 제가 이제, 그 당선된 이유도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 재물포구라는 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뭐죠? 특수한 상황이?
1: 그러니까 이제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재물포구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출범과 관련돼서 동구청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검증된 행정력 그리고 구정의 연속성 이런 것을 좀 우리 주민들께서 평가하지 않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동구청장을 하면서 그래서 또 우리 주민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행정 서비스가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당선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물포구가 출범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준비를 잘해서 원도심 제도 약을 확실하게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해왔던 사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좀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주민들이 좀 뽑아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옆 동네

0: 있는데 항상 좀 낮은 자세로 협치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구의원들하고도 서로 소통하면서 그리고 결국에 목적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물포 주민들의 행복과 제물포구의 발전 이런 목적은 같으니까 저는 그냥 열린 마음으로 우리 그 구의원들하고도 협의해서 이렇게 잘 또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1: 당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0: 먼저 제가 이제 해야 될 가장 이제 해야 될 걸 만약에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는 행정 통합.
1: 그렇죠. 그게 제1과제겠죠.
0: 1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제가 이제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7월 1일 날 새로운 구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조례는 어느 정도 이제 통합이 좀 됐고 그리고 이제 인사만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 있는 공무원들 한 100여 분 정도가 우리 동구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이제 합쳐서
1: 예.
0: 같이 일을 하게
1: 그렇죠.
0: 됐습니다.
1: 더 커지는 거죠.
0: 더 커지는 겁니다.
1: 예,
0: 이제
1: 예.
0: 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인구도 훨씬 더 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면적도 거의 한 3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 와, 3배씩.
0: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준비에 대해서 정말로 좀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야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1: 예.
0: 두 번째는 이제 주민 화합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동구청장으로서 제물포구청장이 됐습니다만 중구 내륙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계십니다.
1: 그렇죠.
0: 이분들이 혹시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뭐 예산이나 또는 인사나 조직이나 그리고 또 자생단체에 대한 통합이나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절대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일감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박빙 선거가 펼쳐졌는데 저를 지지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저를 또 지지하지 않으신 분도 거의 뭐 50% 가까이
1: 그렇죠.
0: 있었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감싸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중구 내륙과 동구 주민들에 대한 통합 그리고 또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 또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
1: 예.
0: 우려해 주신 분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주민 화합도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가 각별히 좀 신경 쓰고
1: 예.
0: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이 제물포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지역적 특성은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0: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제 바다와 접해져 있는 건 그리고 인천의 가장 초창기 때 먼저 시작이 됐던 곳
1: 원도심
0: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원도심은 근데 대부분 좀 낙후돼 있잖아요.
0: 예, 낙후돼 있습니다.
1: 이번에 구청장 선거 임하시면서 핵심 공약을 어떤 걸 내고셨습니까?
0: 예. 제가 이제 우리 제물포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공약으로서 6개 분야 그리고 30대 세부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결국에 가서 핵심은 현장 중심의 행정과 속도감 있는 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 예.
0: 첫 번째는 우리 동인천역과 인천역 일대에 대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인천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사업이어서요. 제가 동구청장이 되고 나서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역 도시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 제물포구가 내항을 갖고 있는데요. 내항도 좀 재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도하고 8부도는 지금 이제 개방이 돼서 우리 주민들 품으로 돌아왔고 개발에 대한 비전과 마스터 플랜이 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2부도에서 7부도도 좀 빠르게 우리 주민들 품으로 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1: 예.
0: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음흠.
0: 우리 이제 제물포구가 인천 순환선 3호선은 우리 제물포구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이제 검단 그리고 청라 우리 동구 중구를 지나서 이제 송도까지 연결된 이런

0: 우리 그 선인데요. 이게 이제 빠르게 좀 좀 확정이 돼서 착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1: 지금 계획만 있군요.
0: 그 지금 국토부로부터 확정 고시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재부로부터 예산 확보가 되면 BC값이 어느 정도 나오면 예산 확보가 되면 이제 계획이 좀 수립이
1: 알겠습니다.
0: 돼서 빠르게 좀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해사 법원이 우리 재물법부에 유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공약을 좀 내세웠습니다. 해사 법원이 본원이 지금 인천과 부산에 지금 설립이 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인천에서도 11개 군구에서 모두 해사 법원이 유치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주장을 했고요. 정통성이나 그리고 균형 발전 측면에 있어서 해사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은 우리 내항 18부두에 좀 돌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재물포구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까?
0: 줄고 있습니다.
1: 아이고.
0: 원도심이기 때문에.
1: 예. 그 이른바 지방 소멸 위기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세요?
0: 지금 이제 인천은 옛날에 인구가 적은 뭐 한 40만, 50만 도시에서 지금은 300만 도시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1: 네, 네.
0: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 신도시로만 투자가 돼서 개발이 됐고요. 우리 동구하고 중구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1: 음흠.
0: 인천 내에서도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저는 여기서 이제 변화를 좀 주고자 하고 우리 원도심이 좀 발전해 나간다고 한다면 정주 여건에 대한 혁신이 좀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교육과 복지가 많이 좋아져야 된다고
1: 교육, 복지.
0: 예,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포구청장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교육과 복지를 중점적으로 좀 더 늘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물포구를 교육 국제화 특구로 좀 지정을 좀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영어 도서관도 좀 더 확충을 하고 미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도 우리 재물포구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AI나 코딩, 로봇 등 미래 산업 체험 프로그램도 공교육과 좀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 분야만 하더라도 촘촘한 세대별 맞춤 복지를 실현을 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동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우리 전 구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 어르신 품위 유지비 사업, 대상 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 그리고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임플란트나 또 틀니나 이런 치과 치료 사업을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1: 예.
0: 우리 중구 내륙 주민들에게도 확대해서 전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방금 근데 그 어르신 품위 위주비라고요?
0: 예예예.
1: 이게 뭐예요?
0: 예, 어르신 품위 위주비 사업은 저희가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을 하거나 또 이발 할 때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한 만 원 정도, 1년에 한 12만 원 정도씩을 6개월에 6만 원 정도씩 지급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1: 소득에 관계없이?
0: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1: 예.
0: 이걸 상당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1: 예.
0: 이걸 받으면 저희는 이제 동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걸 받으면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이발소나 또 미용실 그리고 또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되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1: 네.
0: 또 그분들이 또 받게 되면 또 다양한 곳에 쓰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꼭 목욕비나 이발료로만 쓰는 건 아니죠?
0: 아니요. 그걸 이제 우선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미용실 같은 데서도 그걸 받아서 또 다른 데도 또 지출을 하니까 그러면은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서
1: 예, 예.
0: 어떤 지방에서도 좀 이렇게 어떤 소비에 대한 선순환
1: 예.
0: 구조가 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독감 예방이나 대상 포진 예방 같은 거는 뭐 다른 지역에서도 꽤 많이 하는데
0: 예.
1: 임플란트 치과 치료비 지원 같은 거 하는 거 보니까
0: 예.
1: 우리 저 구청장께서 원래 치과 의사 출신이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게 특별히 는 거 아니에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를 하다 보니까는 치과 진료비가 아무래도 좀 비용이 좀 만만치가
1: 네.
0: 않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부담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과 의사로서 경험을 좀 쌓다 보니 구청장이 되면 이런 사업을 꼭 해야겠다 생각이
1: 예.
0: 들어서
1: 예.
0: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환자 한 분당 80만 원 정도씩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1: 액수가 크네요.
0: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지급을 좀 해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본인 부담금이다 하면은 그 정도만 지급을 하고,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80만 원이 조금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조금 더 내는 그런 이제 구조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치과에서도 좀 더 부담을 갖지 않고 환자를 또 접할 수 있고,
1: 예.
0: 또 이제 환자분들께서도 좀 치과 치료 갈 때 부담이 좀 덜하고,
1: 네.
0: 이런 경우를 제가 봐서 상당히 좀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1: 예, 예.
0: 그래서 우리 그 상도 제가 많이 받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지켜본 사업이 좀 되었습니다.
1: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치과 의사 하시다가 어쩌다가 정치를 하게 되셨어요?
0: 네.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우리 동구 화수동에 개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 진료에 이제 중점을 좀 두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진료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막상 처음에 진료를 할 때는 아이들이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치과 진료를 하고 이렇게 좀 지냈습니다만, 언제부턴가 방학이 되면 아이들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른들은 갈수록 치아가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틀니를 만드는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좀 늘어나고, 그런데 아이들 숫자는 좀 줄어나고 줄어들고,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방학 때가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가 바뀌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1: 예, 인구가 빠져나가는
0: 인구가 빠져나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1: 치과 진료실에서 몸으로 느꼈군요.
0: 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나 이렇게 느꼈더니만은,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따라서 교육이나 이런 쪽이 좀 더 나은 곳으로
1: 빠져나가더라.
0: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계속 갈수록 우리 동구가 침체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권유도 있었고, 저도 한번 좀 참여를 해서
1: 네.
0: 내가 한번 좀 미력하지만 변화를 좀 좋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출마하게 됐고, 다행히 또 운 좋게도 구청장으로 뽑아주셨고, 이번에는 또 더더군다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한번 재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됐습니다.
1: 네, 아까 교육 관련해서 재물포구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0: 예.
1: 송도가 교육국제특구 아니에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런데 그 인천에만 그렇게 자꾸 막 특구 해줄까요?
0: 저도 이제 우리 그 새롭게 이제 새로운 분은 아니시죠. 도성훈 교육감을 만나서 의견 교환도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교육 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원도심에 재물포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1: 네.
0: 과거에는 우리 재물포 고등학교가 인천의 명문 고등학교로서 서울대학교도 정말 많이 가고,
1: 알죠.
0: 예, 유명한 이제 인재들을 배출한 산실입니다만, 지금은 아이러니하고 아쉽게도 이 정원을 못 맞출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장 선생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재물포 고등학교는 재물포 고등학교에 대한 비전 수립,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에 대한 거기는 교육 국제화 특구를 좀 만들어서 송도 신도시에 있는 외국 대학과도 교류를 좀 맺어서
1: 예.
0: 영어에 대한 조기 교육도 좀 실행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외국으로 좀 나가게 되고, 방학 동안에는 그런 어떤 송도에 있는 어떤 이제 국제학교하고도 교류를 맺어서
1: 예.
0: 수업도 듣고
1: 예.
0: 하는 그런 체계적인 국제화 특구가 좀 필요하다고 의견 접근을 좀 봐서 제가 과감하게 좀 처리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유공원이 요 안에 있나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그리고 개항장 거기도 그 안에 있는 거죠.
0: 그렇죠. 예.
1: 관광객들 많지 않아요?
0: 예. 저희가 우리 이제 자유공원 같은 경우는 인천에 이제 인천에서도 전체적으로도 근대화된 이제 근대식 최초의 공원입니다. 그리고 또 개항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개지도 가급 조개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장 큰 장점이기도

0: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관광 자원화를 시킬 것인가,
1: 그렇죠.
0: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을 게 만들 것인가, 여기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공통적으로 당선자분들께 물어보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하겠다, 이거는 절대 안 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자, 이것만은 꼭 하겠다, 뭡니까?
0: 예, 저는 이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해야 될 사업은 먼저 동인천역과 인천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그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요. 계속 멈췄다가 진행됐다가 멈췄다가 진행됐다 하는 사업입니다.
1: 벌써 20년이네요.
0: 20년 가까이 어이구.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인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재물포구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동인천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변화가 되어야지만이 인천 우리 저기 재물포구 전역으로 이제 온기가 좀 퍼져나갈 수 있어서 이게 사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송현 자유시장 일대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주가 됐고 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제

0: 개발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교통이라는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인천 순환선 3호선 무엇보다도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용현 서창선에 대한 연안부두역 신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안부두가 옛날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침체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습니까?
0: 예, 그러려면
1: 저도 젊었을 때 연안부두 꽤 많이 갔었는데 예, 예.
0: 지금은 거기가 저녁 6시만 넘으면 깜깜한 암흑의 세상이 들어갑니다.
1: 그렇게 변했어요? 예,
0: 그러려면
1: 옛날에 거기 포장마차촌도 아주 불야성을 이뤘었던
0: 그렇습니다.
1: 곳인데.
0: 거기를 예.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만.
1: 왜 그렇게 변했어요?
0: 지금은 이제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1: 교통 문제.
0: 아, 지금은 거기서 이제 대리운전을 부르더라고 하더라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통 문제가 좀 있어서 용현 서창선 인천 4호선이 무엇보다도 네. 연안부두역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역에 대한 KTX 정차도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교통. 예.
0: 광명역에서 지금 송도역까지 KTX가 지금 이제 정차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인천역도 KTX가 좀 정차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동인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
1: 네.
0: 그리고 교통 분야
1: 네.
0: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우선적으로
1: 임기 중에 꼭 할 게다
0: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임기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하겠다. 그건 뭡니까?
0: 이제 불통 행정과 구태의연한 선심성 행정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구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귀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저 핵심 슬로건이 뭐였냐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듣고 행동하겠습니다.
1: 예.
0: 아, 이게 이제 슬로건이었습니다. 아, 재물포구청장이 되더라도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구와 중구 내륙의 통합 과정에서 일방적인 탁상 행정이나 일방적인 지침은 내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혼란을 드리는 일이 절대 네. 있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현장에서
1: 네.
0: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효율적인 집행만을 생각하는 정직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구청장님하고 쭉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0: 예.
1: 게 재물포 워낙 뭐 많이 들어보던 곳이기도 하고
0: 예.
1: 인천에 놀러 간다 그러면 자유공원 갔다가 연안부도 가서 포장마차 생선회 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0: 그런데 예.
1: 그게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는 얘기네요.
0: 예, 거의 지금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인천이 송도나 청라와 같은
1: 네.
0: 그런 신도시로만 집중이
1: 그러네요,
0: 됐는데
1: 그러네요.
0: 인천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이제는 원도심에 관심을 갖고 투자와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1: 네.
0: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내가 임기를 마치면 재물포구는 이렇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0: 네. 이제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재물포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개항이 시작된 곳이 바로 우리 인천 재물포구입니다.
1: 예, 예.
0: 1883년 외국의 배들이 들어와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철도를 통해서 이제 서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계지나 문화유적지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적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공원이나 그리고 뭐 화수부두, 북송포구, 조계지, 연안부두 그리고 월미도 자유공원과 같은
1: 예.
0: 문화유적지를 관광 자원화하고 벨트화하고 브랜드화하는 이런 장점을 우리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순환형 관광벨트를 좀 만들어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해양 관광 문화 중심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주민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어 다시 찾아오는 명품 재물포구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겠습니다.
1: 해양 관광 문화 중심 도시.
0: 그렇습니다. 예.
1: 옛날엔 그랬었다니까요.
0: 예.
1: 한마디로 나의 임기 4년은 무엇 무엇이 될 것이다.
0: 저는 우리 임기 4년 저는 우리 재물포구가 다시 인천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시간.

0: 아니 될 것이다 어.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다시라는 게 들어가는군요.
0: 예, 예. 예,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되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저는 대두가 되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말씀드린 점이 좀 있었습니다만 단순한 행정체제 개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 저는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을 기반으로 해서 인천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지 된다라는 점을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예.
0: 제가 했던 공약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재물포구는 과거의 전성기를 되찾고 인천의 중심으로 당당히 서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소중한 변화의 바람을 체감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초대 재물포구청장으로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저는 통합자치구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검증된 행정력으로서 출범 즉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인천에 관한 노래도 많잖아요. 연안부두 예. 노래도 있죠.
0: 예예.
1: 근데 또 재물포 아가씨라는 노래도 있네요.
0: 예.
1: 아리랑 자매라는 분이 불렀는데요.
0: 예, 그죠? 저는 그 노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아, 재물포 구청장께서 이 노래를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0: 예예. 예,
1: 네, 우리 김찬진 구청장 당선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리랑 자매의 재물포 아가씨 잠깐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신문 경제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선물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이란 것은 장래 일정한 시기에 현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거래 종목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 용어의 설명이 아니라 발음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물에서 첫 음절에 먼저 선자를 쓰고 선물이라고 짧게 발음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선물이라고 길게 발음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남에게 선사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첫 음절에 한자로 반찬 선자를 쓰는 선물이죠. 그런데 선물과 선물의 발음은 모음 길이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그냥 길게만 발음하면 선물이 되는데 이것은 선

0: 선물과는 다른 발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발음은 단순히 모음 길이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음할 때 혀의 위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와 어 그리고 의의 발음을 혼동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발음한다든지 어른을 어른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짧게 발음하는 것이 맞고 어른은 긴 어로 발음하지만 의와는 다른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음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오늘은 볕이 무척 뜨거운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피부에 닿는 햇볕이 따갑게 느껴질 만큼 자외선이 강하니까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1도, 대구 32도, 강릉 30도, 광주와 부산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은 곳이 많아 덥겠는데요. 그래도 불볕더위에는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겠습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또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 습도는 3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 경제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요즘 부동산 시장, 뭐 서울 전셋값은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데 정부 정책이 집값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3: 예, 지금 뭐 숫자로 보면은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수도권 부동산 매매와 전세 양쪽에서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 자료인데요. 6월 둘째 주 통계를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한 주에 0.27% 올랐는데요. 이게 전주보다 0.27% 오른 거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도 0.2%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방은요 지금 거의 안 오르거나 오히려 이런 떨어진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2: 음흠.
3: 뭐 광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9% 전주 대비, 부산도 마이너스 0.01% 나오면서 사실 지금 지방 부동산 안 좋은데 이 서울 수도권만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분위기고요. 특히 같은 서울도요 좀 보시면은 강남은 뭐 오른다 이런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지금 서울 부동산이 강남 아니더라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상승률 1위가 강서구였습니다. 강서구가 0.42%, 구로구가 전주 대비 0.4%, 도봉구가 0.39%.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 여기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 지금 내가 아파트 못 사면은 내 집 마련 못 하면 이거 영원히 힘들다.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로 보면은 이렇게 서울 외곽 쪽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서울 전세 가격도요, 전주 대비 0.32% 올랐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2015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2: 수도권 전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특히 크게 오른 지역이 있다면서요?
3: 맞습니다. 이게 화성시 동탄구입니다.
2: 네.
3: 이게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놀라지 마세요. 전주 대비해서 1.98%. 그러니까 직전주의 상승률보다 3배 이상 오른 겁니다. 이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평균이 0.2% 올랐거든요.
2: 예.
3: 근데 이 화성시 동탄구는 1.98%. 이게 전주 대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다 예상을 하실 텐데, 일단 반도체 사업장 배후 주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억 원대 성과금 이슈가 시장에서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3: 이런 것들이 영향을, 심적 영향을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2: 그러니까
3: 지난 그 규제 발표했을 때 화성시가 빠졌을 때 논란이 참 많았거든요.
2: 네.
3: 아, 여기가 왜 빠져? 그랬는데 일단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가능해요, 현재도. 그래서 이제는 투기 투자 수요도 몰리면서 아, 이게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풍선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2: 그렇죠.
3: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대책이 전혀 지금 시장에서 들어먹지 않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하나가 규제가 분명히 될 거다, 이번에. 이 화성시, 동탄구가. 그래서 규제 있기 전에 사야 된다. 이런 또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 맞아요.
3: 더더욱 이쪽으로 또 매수세가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금리 올리겠다 못을 박았어요.
3: 맞습니다.
2: 이게 이 대출 이자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3: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금리 오르면 당연히 이제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아니면 빚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 대출 있는 분들 좀 부담스럽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6월 12일에 하는 창립 76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 인상 단행할 거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이제는 핵심은 그거예요. 또 같은 얘기를 했는데 물가가 오르면 결국에는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2: 예.
3: 서민들 힘들어지니까 늦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7월 달을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도 너무 높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도매 값어치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거고. 그렇다면 역시나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비투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좀 대출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앞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그렇죠.
3: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역시나 비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아마 이 신용상은 총재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비투하신 분들에 대한 경고 목소리도 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가격 조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 비투하신 분들은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각별히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2: 한국은행에서 청년들이 사다리를 잃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3: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6월 11일에 내놓은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월급만 모아서는 사실상 자산을 못 만드는 시대가 됐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예.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진위 계수가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요. 1로 갈수록 불평등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잘 보시면요. 이 수치가요. 2017년에는 0.584 2025년도에는 0.62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점점 더 이게 불평등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2: 그렇죠.
3: 그 핵심에는 부동산 이 가격의 상승이 중요한 영향을 하고 있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2: 청년 세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서를 보면은요 충격적인 숫자가 있는데 이 자산 소득 다 따져서 최하위 가구 가운데서 20대와 30대 청년 비중을 조사해봤는데 2020년에는요 7.9%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계층의 20대, 30대 비중이 지난해는요 15.2%로 조사가 됐어요.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냐.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 그렇죠.
3: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 양극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여기서 이 보고서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진말을 할 수 있느냐가 제가 봤을 때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안고 있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예고된 만큼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신 분들 고정금리로 이제는 뭐 따져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예, 따져보셔서 뭐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 생각을 해보시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금금리 분명히 올라요. 그런데 이제는 좀만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금리가 오른 뒤에 가입하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 보고 특판 상품 나오면 자기가 기존에 들었던 이런 적금 예금 상품 만기 시점 보시고 갈아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 네.
3: 세 번째로는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자,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정리합시다. 먼저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는 누굽니까?
3: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로 뽑히신 정점식 의원 이제 뽑아봤는데요. 일단 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언제 이제 흔들리고 좀 와해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당대표직을 또 대행하실 수도 있는 중책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게 노선별로 어떤 정책과 이 본인들이 내걸었던 공약별로 좀 다른 지점이 있었는데 의원들의 어떤 뭐 비교적 신승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예측한 대로 어쨌든 원내 지도부로서의 신임을 받은 거고 또 이제 검찰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었을 때 좀 두루두루 원만하게 좀 잘 지내시는 성정 그래서 신망이 좀 두텁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저희가 이제 회의하면 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누가 되시는지에 따라서 이제 속도 내고 협의하고 이제 합의하겠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해왔던 차여서 좀 잘 여야가 협치를 이뤘으면 좋겠어서 꼽아봤습니다.
2: 송영훈 변호사는 뜬 인물.
4: 예,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이제 열흘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장동혁 지도부가 선

0: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혼자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물론 현재 국민의힘 당원상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퇴해야만 비대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홀로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해서 지도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혼자 책임성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다른 인물들 사이에서 주목받을 만한 요소가 되죠. 참고로 한 가지 덧붙이면은 이 우재준 의원은 지역구가 대구 북구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선거 이겼죠. 대구 북구청장 이겼죠. 자기 지역구에서 대구 광역시의원도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럼 본인은 책임질 일이 없는데도 전국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다른 지도부의 구성원들께서도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금주의 진입물은요, 장영민 변호사.
2: 저는 이 판결이 더 좀 많이 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꼽아왔는데요.
1: 사실 외환죄.
2: 외환죄와 관련해서 일반 이족 으로 30년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인 건 맞지만 이 피고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 권한을 이 어쨌든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피로도도 있고 내란 뭐 계엄 언급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뭐 피곤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러니까 권력을 국민인 주권자가 부여했는데 이걸 어떻게든 친일 쿠데타의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 이런 표현을 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라고 했다라는 게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게 다시금 이제 좀 환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1: 뭔가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 지시를 했다. 그거죠.
2: 네, 그렇습니다.
1: 핵심은. 자, 금주의 진입물 송영훈 변호사.
0: 예,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예.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역시 열흘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관위의 각종 선거 부실이 점점 더 드러나면서 점입가경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이틀 전에 대국민 입장문을 냈어요. 그런데 이 입장문의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분실 도난 탈취 우려가 있었으며 짧은 인쇄기간 탓에 인쇄소 확보도 어려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유권자가 100만 명이면 100만 장을 인쇄하는 게 맞죠. 그리고 분실 도난 탈취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는 중앙선관위 스스로가 기초적인 선거 관리 능력이 없다고 자인한 셈이에요. 그리고 짧은 인쇄기간 탓에 인쇄소 확보가 어려웠으면 아니 우리 국민 80% 90%씩 가서 투표하면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거라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중앙선관위 9명의 위원 중에 이분 혼자 상임위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 돋구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런 입장문을 냈어야 되는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차후에 이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위에까지 보고된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이분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금주의 진입물로 선정하겠습니다.
1: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투표지 부족 사태 좀 그 얘기 먼저 좀 풀어봅시다.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2: 네.
1: 뭐 그 후속 보도를 보면 선관위 직원들이 뭐 가족들 채용하고 뭐 이런 옛날 얘기를 넘어서서 어찌 보면은 그냥 시내 직장처럼 지내다가 선거가 있는 해가 되면 휴직하는 게 갑자기 늘어난다.
2: 네.
1: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2: 있을 수 없죠.
1: 그다음에 이번에 투표지 부족 사태가 왜 생겼나를 이제 자세히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해보니까 뭐 송파구의 그 선거관위에서는 1년 번호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뭐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엉망진창을 지금 이렇게 했다. 자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국조든 특검이든 빨리빨리 하자 뭐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그 개표소를 점거하는 사람들의 이 성격도 참 복잡 미묘하고 재선거 부정선거 이 구호도 애매모호하고 거기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태도도 애매모호하고 국민의힘의 태도도 애매모호하고 어떻습니까?
2: 그러니까 선을 잘 그어야 된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1: 복잡해요 지금.
2: 예. 이거는 이제 짚어주셨지만 투표용지를 그러니까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이 투표용지 많이 남으면 거기에 기표해가지고 뭐 한다 바꿔치기 한다 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선관위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해명이 되진 않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권자를 어쨌든 참정권 행사를 사실상 침해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분노할 만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청년 측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환기해 주고 언론을 좀 이제 잘 짚어주니까 고마운 측면도 있다라고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그게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관위 해체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제 해체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이제 헌법적 위상을 가진 네. 헌법기관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장단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이제 4.19의 어떤 혁명정신에 의거해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고려로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 건데
1: 그렇죠.
2: 거기에 대한 맞는 위상에 따른 책임을 다 했는가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했냐면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뭐 비단 이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이거 채용도 아빠 채용 이거 면접관들이 다 아는 사람 아는 아저씨 이런 수준이면 이거 되느냐 그랬더니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저희는 가족 친인척을 채용하는 게 관행이란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과거에도. 그리고 언론이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니까 해외 출장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출장 나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매우 허술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무게값으로 본인들이 선거관리를 제대로 했는가. 이를테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휴직하고 휴가 가면서 해태하면서 일선의 그 공무원분들한테 사실상 전가하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헌법으로 개정하는 논의까지 사실은 이제는 착수해야 되지 않나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선관위의 어떤 헌법적인 위상을 바꾸려면은 개헌이 필요한데 그것만 원포인트 개헌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아마 네. 온갖 개헌 논의가 불거져서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감사원법 개정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선관위가 외부 감사를 안 받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2025년 2월에 나온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해서 지금 현재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이게 언제 불거졌냐면 2023년에 방금 말씀하신 선관위 대규모 채용 비리 이게 발생하니까 감사원 2주간 직무감찰을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중앙선관위는 감사 못 받겠다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 아닙니까?
1: 예.
0: 그런데 그때 헌재가 굉장히 안이한 현실 인식을 했어요. 그 결정문에 보면 뭐 필요하면 외부에서 수사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그리고 선관위가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외부감사위원도 받아서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완장치가 될 수 있으니 사실은 뭐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아도 방법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결정문 예, 후반부에 예. 써 있습니다.
1: 예.
0: 그렇게 됐습니까? 24년 총선에서도 멀쩡한 유효투표를 2000표 넘게 무효표로 만든 선거구가 수원정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 두어 달 뒤에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에게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와서 이거 알려지면 우리가 징계받게 생겼으니까 제발 확인서에 사인해달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 감사 받았으면 그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 네.
0: 일단 시급한 일은 외부 감사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특검 말할 것도 없이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니까. 시행해야죠.
1: 아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검하고 뭐 감사원법 개정 같은 거 하고 착착착 눈에 보여요. 해야 할 일들이. 근데 제가 좀 아까 던진 문제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 개표소를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에서

0: 성격이 매우 복잡 미묘하고 네.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간다는 것도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진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의 심폐소생을 이 일을 이 사태를 계기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또 김태흠 지사가 낙선하면서 그 지역구가 또 중복되고 다음에는 본인 지역구도 못 지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본인을 중심으로 놓고 이 사안을 사고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좀 무책임합니다. 거기에 가서도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그 군중에 있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이른바 주축이 되는 분들은 부정선거론자들도 이거를 물타기 하지 말아라. 우리의 뜻을 오염시키거나 오독하도록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슨 이준석이나 무슨 그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가더라도 나가라라고 엄청 외치시더라고요. 구호를.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어떤 의도를 정치권이 숟가락 얹지 말라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있는데 틈만 나면 왜냐하면 여기에 2030이 주축이다 보니까 학생들은 또 기말고사 기간이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또 직장인들은 어쨌든 출근해야 되고. 되니까 그 공백을 막아서면서 거기 그 경기장 오고 가는 선수들 가방 검사를 하네 신분증 검사를 하네 공권력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여기에 대해 그래서 그것도 제1야당 대표가 같이 함께한다는 이런 해석을 낳는 정치 행보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재선거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잖아요.
1: 했죠.
0: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그럼 당신의 당선자인 오세훈 시장부터 설득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국민의힘한테 재선거가 당론이냐 물어보면 전혀 아니라고 그러고.
2: 당론 아니죠.
0: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게.
2: 그러니까 이게요. 정치가 당장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책임성 있는 역할과 언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비록 저희 당 대표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적힌 팻말도 예. 본인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이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상 보면은 굉장히 높게 나오긴 합니다. 한국갤럽이 이번 달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자체 정례 조사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도 재선거를 답하신 국민들이 44%나 된다는 거예요.
0: 그러더라고요.
2: 굉장히 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면 재선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당락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선거법이기 때문에.
0: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죠.
2: 그렇죠. 예. 그게 정치권이 약속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전면 재선거가 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미 하자 없이 유효하게 본인의 주권을 행사한 그 국민들의 선택은 그러면은 무효화되어도 좋은가.
0: 그러니까요.
2: 이 문제와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에서 전면 재선거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자제되어야 됩니다.
0: 예.
2: 그런데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슨 대안이 있냐 그것부터 먼저 말하라라고 하지만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이런 문제를 이용하지 말아야 이 문제가 순리대로 풀려갈 수 있습니다. 참정권 문제를 개인의 정치적 득실과 결부지어서 오염시키면은 그 문제가 순탄하게 풀리겠습니까?
0: 그 뭐 보도를 보면 20, 30대 젊은 층들이 자기의 참정권이 훼손당한 것에 분노하면서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뭐 어느 특정 정당도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래도 한 몇만 명씩 모였던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근하고 학교 가면은 이제 한 수백 명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 뭐 몇백 명 단위로 모이는 그런 그 이상한 분들은 이제 완전히 제외하고 한 몇만 명 모인 20, 30대 젊은 층 앞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국회에서 이 국정조사 특검 그다음에 감사원법 개정 등등으로 풀 테니 학생들의 분노는 정말 이제 좀 우리가 해결할 테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1: 예, 그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과 네.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무슨 대안으로 약속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책임 있는
0: 그러니까.
1: 태도인 거고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구호는 재선거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0: 젊은 층은 재선거를 더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1: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0: 그런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고.
1: 그래서 만약에 할 거면 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게 뭐 원고 적격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뭐 넓게 본다고 했을 때 무효 소송 제기하겠다고 또 공언하고 계시니까 그 판단을 한번 받아보든가.
0: 글쎄요.
1: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도 국민의힘의 그 의지가 강하시면 법원이 가르마를 타면 그거는 네. 저희가 안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후속 조치가 거기에 따라서 될 건데 지금 대단히 좀 호도하고 있고 또 아마 오세훈 시장 쪽은 대단히 불쾌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실제로

0: 그쪽을 지원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이게 재성을 한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출마 뭐 3년임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무효로 했을 때는 완전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선거를 하는 게 무효로 됐을 때 재선거도 하지만 본인이 사퇴를 했을 때도 그렇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사퇴 형식이나 아 이거 재선거 필요하다고 오세훈 시장이 천명하게 되면
1: 그러면
0: 이건 당선된 걸 전제해서 못하는데 그거에 대한 헤아림이 일단 장경태 대표 머릿속에 있는가 있다면 이게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본인이 또 법조인 판사 출신이니까.
1: 예.
0: 그럼 이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견제구를 날리는 이런 의미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그렇죠. 여러모로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정치적 득실의 문제로 전화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 그런데 예.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이 장동혁 대표고
2: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 최근에는 나경원 의원도 또 껴들었더라고요.
2: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엄정한 비판을 받아야 돼요. 이 재선거 문제는 44%나 되는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면 그만큼 선관위에 대한 분노가 크고
1: 제 말이 그거죠.
2: 이 사태에 대한 실망이 아주 뿌리 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1: 가르마를 타야죠.
2: 그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의 원고 적격이 안 됩니다. 내도 소외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거예요. 그다음에 승리를 한 오세훈 후보가 선거 무효 소송을 낼 수도 없습니다.
1: 예.
2: 다만 유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미 선거 소청을 냈죠. 중앙선관위가 그걸 기각할 게 뻔하고 그러면은 법원으로 가서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1: 예.
2: 그러면은 정당은 그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일단 국민들께 약속하는 것이 도리고 그다음에 이게 논의가 좀 섞여서 진행되는 감이 있는데 여러 선거의 층위가 있잖아요. 전국 동시지방선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선거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예. 광역의원 쭉 있는데 어느 투표소에서 100명의 유권자가 있고 그중에 50명은 아무 차질 없이 투표를 했고 10명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기다려서 대기번호표 받고 뭐 출구조사나 혹은 일부 개표 결과를 본 상태에서 투표를 했고 나머지 40명은 최종적으로 투표를 안 했다. 라고 가정해봤을 때 그러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 표수를 10표로 볼 거냐 아니면은 40표 그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까지 다 합해서 50표로 볼 거냐
1: 예.
2: 이 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이 50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가장 넓은 범위로 선거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유권자 수를 합산해 보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발생한 6만 259표 차이에는
1: 전혀
2: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 예.
2: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시장 선거나 구청장 선거 단위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비례대표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죠.
2: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하는 게 옳고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마 이걸 들으면서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 국민들께서 계실
1: 아니,
2: 거예요.
1: 그럼요.
2: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장 정치권이 뭔가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1: 제 말이요.
2: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각자 여야가 국정조사 안을 냈는데 주말에라도 저는 여야 원내대표가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1: 빨리 해야죠.
2: 빨리 뭔가 가시적으로
1: 예.
2: 국민들의 응어리를 풀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당선됐다면 저는 아주 모골이 송연해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0: 장동혁 대표가 더
1: 아니 장동혁 대표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이 저 투표지 부족 사태 같은 것이 있는 상태에서 정원 후보가 당선된 상황이었다고 치면 시위대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달랐을 것이고 뭐 당장 눈에 손에 딱 잡히는 해법을 내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은 어쩌면 정말 엄청난 폭동적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들어서. 아이고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참 다행이다. 모골이 송연해요.
0: 그 주변에 그런 얘기 하시는
1: 그러니까요.
0: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정선거론자들이 기본적으로 뭐 민주당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분류되진 않고
1: 예.
0: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비토 목소리 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1: 아니, 부정선거론자를 전혀 아니던 분들이 그쪽으로 막 휩쓸려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0: 있어 보입니다.
2: 지금 어제 발표된 그 한국갤럽 조사를
1: 예.
2: 보면은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만한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부실한 선거 관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부정선거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25%거든요.
1: 무려 25%더라고요.
2: 그런데 이제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잖아요.
1: 예.
2: 그러면은 전화 면접이니까 이걸 부정선거라고 응답하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선거 관리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침식되고 있다는
1: 맞습니다.
2: 방증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단순히 선관위에 대한 어떤 해체 수준의 개혁을 넘어서 어떻게 선거제도를 보완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100%에 가깝게 만들 것인가 지금 이 지점을

0: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전투표 아예 없애자. 네. 본투표만 하자. 모든 걸 수개표 하자. 이런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이게 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 완전 퇴행이죠.
0: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퇴행을 하는 빌미를 선관위가 준 게 정말 분노스러운데 이럴수록 정치권은 빨리 이걸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있으니까 참 걱정이라는 얘기죠. 1시 31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2: 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남한성 부근입니다.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성 부근에서도 사고 발생했고요. 뒤쪽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도 부근 2차로도 사고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도 서종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사고 발생했습니다. 작업으로 막히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때문에 행주에서 가양대교 쪽에 이동이 더 어려워졌는데요. 15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이후로도 여의하류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그럼 뒤에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3: 그러니까 양당 공히 이제 지도부 체제,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 사실상 이제 신호탄이 쏘아져 올려진 거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언제까지 연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물음표인 상황에서, 이번 주에 아까도 전반부에서 짚어주셨지만 우재준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소장파 의원이고 친한계로 분류되고 그랬을 때 이제는 진짜 최고위원들 내려와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면전에서 철없는 소리 한다.
2: 그러니까요.
3: 그래서 제가 지금 철없는 소리. 아니 이게 공개 최고위를 하면 기자들이 일단 들어와 있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실시간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직격하는구나. 그리고 직격을 하더라도 이게 제어되지 않는구나. 같은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 조강한 철없는 소리 했다라고 우재준 최고를 꾸짖듯이 이야기한 그 정치인에 동조하는구나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고, 비공개로 전환을 했을 때는 어린 놈의 XX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XX는 이제 욕설이 아니라 뭐 베이비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아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공식이, 정치권의 공식이 이 국민의힘은 사실 이번 6.3 지방선거를 참패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물음표를 남기는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2: 송영원 변호사.
4: 네. 금주에 참 핫한 한마디로 꼽아오고 싶은 문장이 많았는데요. 이 문장의 파괴력이 워낙에 압도적이어서 결국은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2: 네.
4: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에 한 말인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촛불 집회 국면에도 이 이야기를 했고 2015년 11월 16일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에도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2: 네.
4: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 네.
4: 현직 여당 대표인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 짧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2: 그렇죠.
4: 당장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죠. 어제 YTN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스치면 감옥 간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도 이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탄핵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여권의 명청대전이 정말 격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2: 네.
4: 어디까지 싸움이 격화될지, 뭐 싸울 때 싸우시더라도 제발 좀 민

0: 희생은 챙기면서 싸우시라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한 열흘 됐는데 양당 지금 다 시끌시끌합니다. 그야말로. 뭐부터 얘기할까요? 정권은 짧다 무슨 뜻이에요?
2: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제가 그날 비공개 최고위도 이제 들어갔었고 그래서 전반부 뭐 이런 분위기나 대표가 이날이 저희가 6.3 지방선거를 치르고 처음 일단 서울에서 있었던 최고위여가지고요 발언이 이 가장 방점은 이렇게 전체를 다 들으면. 일단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게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겸허하게 새기겠다고 했고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겸허했을 때 누구의 의중을 겸허히 받든다는 거냐 대통령을 넘어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설왕설래가 대단히 지금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기는 왜 졌지? 아 여기는 왜 패인이 뭐지? 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누구 탓이지?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정리 중인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원론적으로 국민 뜻을 정확히 받드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계기가 된 게 대통령의 의중이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그러니까 정권이란 건 뭐 당권도 있고 당연하지만 이제 행정 권력도 있고 그거는 유한하고 국민의 주권자의 뜻을 그것이 진짜 영원하고 영속적인 거 아니냐 이 말씀 말을 한 것으로 저희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제 명청 갈등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 이 되는데 네. 이제 당권 경쟁이 과연 명청 갈등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명청이란 게 명은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에 대한 응원과 지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12대 이제 사회 승리를 견인하는데도 대통령의 공이 상당히 크다는 자평이 있고 거기에 당권 주자가 각을 세우는 전략은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뜨겁게 붙을 거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당대회 뜨겁게 붙어도 그 후유증이 안 남고 봉합이 되고 이제 다시 합치는데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국면이 돼야 되는데 전 충분히 민주당이 시스템도 갖춰졌고 그런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이제 이 말에 맥락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성숙 후임 총리 후보자 발표하면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상찬하는 문장을 세 문장이나 붙였어요. 예, 예. 이재명 정부 1년의 공은 다 김민석 총리 거다 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월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몇 개를 이겼는지 그것을 승리라고 보는 것은 기준이 다 다르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많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당 지도부를 직격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지금 유럽 순방을 위해서 출국하면서는 여당 지도부를 공항에 못 나오게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이 한 방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나왔으니 그러면은 반격의 성격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또 재반격이 있잖아요. 강덕구 최고위원인가요?
1: 당권은 짧다.
0: 당권은 더 짧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냥 외부의 시선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정권은 짧고 당권도 짧고 국민만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셔야 되고 정청래 대표가 어제 SNS에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딱 한 줄만 올렸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1: 그러니까 또 정성호 법무장관이 받아치고 곧바로.
0: 아니 정치인이 뭔가 주장을 할 때는 그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당의 대표가 밑도 끝도 없이 한 줄만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작년에 경찰청 통계를 보면요. 보안수사 요구를 검찰이 한 건수가 1년에 11만 623건이나 됩니다. 전체 형사사건 중에 14.7%거든요. 그러면 7건 중 1건 이상을 보안수사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안수사권을 덜렁 폐지해버리면 우리나라 형사사건 어떻게 됩니까?
1: 아니 뭐 그 얘기고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지금 당의 대변인이다 보니까 명청 갈등 뭐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뜨겁게 붙겠지만 그 경선 끝나고 나면 하나가 될 것이다 말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건 뭐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삼척종다도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난 정청래 싫어 김민석이 당대표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안 지금 뻔한 사실 아니에요?
2: 그런 해석이
1: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뭐 모르겠습니다.
1: 바로 이 온 국민이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냐면 정말 세게 붙겠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나도 정면 승부하겠다라고 나온 것이 분명하니까 네. 뭐 정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진작에 헤아렸으면 연임 안 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게 이제 옳은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 뜨겁게 붙겠죠.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붙어서 만약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 그럼 그때부터 레임덕 아닌가요?
2: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려고 네. 이제 전준이 구성하려고 하고 선관위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주 뭐 초반도 아니죠 아직.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읽힐 수 있는 대통령의 말씀이 이제 분기점마다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권 주자들끼리 그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본인의 스탠스를 대통령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문제 의식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라는 약간 공포 같은 것도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얘기죠. 정부를 거치면서 예. 민주당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제 문제 의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적 이런 정치 풍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니까 공포감 있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저희는 대선에서 또 연임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간절하고 그랬을 때 대통령과 뭔가 각을 세우고 이럴 수 있는 당권 주자는 1도 없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노선 갈등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정말 쓰기 싫은데 뭐 문조 탈래요 이런 신조어까지 생겨서 이게 뿌리에 이제 민주당의 이 노선을 거친 당권 주자와 아니면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넓게 운동장을 쓰자고 해서 보수 진영 분들을 많이 모셔오기도 하고
1: 뉴 이재명
2: 그래서 뉴 이재명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할 때 이제 집으로 돌아온 사람한테 너 배고파서 밥 먹으러 들어왔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몰아세우면 되겠느냐가 또 정치권에서 해석은 아 이거 혹시 김용남 의원이나 이런 선거 국면에 대한 언급이셨나 평가하셨나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외연을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자 성격이 김민석 이제 예. 당권 주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노선이 제가 봤을 땐 전당대 국면에서 수면 위로 올라올 노선이 경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민주당 적자고 어쩌 이걸 민주당 내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무용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라는 북극성 이게 항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둘러싸고 어떻게 더 이거를 좀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정책적인 그리고 공약적인 스펙트럼이 그렇게 간격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집권 여당 대변인을 해봐서요. 여당 대변인의 고충을 10분 이해합니다.
1: 말하기 어렵죠. 네,
0: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양김 시대의 황혼기인 2002년 무렵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한 2003-4년부터는 외관상으로는 당정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 집권 여당 총재를 겸임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정이 정말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지 않았지만 친노는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나간 2003년에 열린우리당이에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파가 집권 여당 내에서 소수파가 되거나 그 여당의 당권을 잡지 못했을 때는 여당이 분화될 유인이 굉장히 커집니다. 반대로 둘이 하나가 되더라도 그 하나가 되는 것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일 때는 당이 안 깨져요. 상대적으로.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저는 그 이후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분화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러면 28년 총선 과정에서 비명 행사에 이은 비청 행사가 발생한다면 그걸 감당하고 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2026년 8월부터 2028년 4월까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창당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까지 저는 이 명청대전이 끝나지 않고
1: 야.
0: 오히려 2차 대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1: 송영훈 변호사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분당이 되기를. 뭐 분당까지 갈게야 뭐 그렇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얘기한 아주 단순 그냥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난 누구 좋아 누구 싫어라고 표명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권력 문제가 생긴다. 이건 상식이니까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는 이겨야죠. 당권 경쟁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됩니다. 구도가 잡혀요. 국민의힘이 애매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 물러나는 게 상식이라는 게 거의 상식인데 아무런 하고 있고 물러나게 할 방법도 없고 쫓아낼 대안 세력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0: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 그럼 대안 세력이 어디 있어요?
0: 이거는 결국에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게 됩니다. 여름 되면은 외투는 옷장으로 들어가고 네. 에어컨 켭니다. 네. 28년 총선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성적표는 매우 분명해요. 4대 10이라는 스코어가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지원 유세 간곳 중에 기초단체장은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남구청장, 경기 안산시장, 인천 연수구청장 말고는 다 졌어요.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에 공직선거운동 기간 중 지원 유세 40%를 할당했는데
1: 아니, 그거 알겠는데
0: 다 졌어요.
1: 그래서 언제 물러나냐고요?
0: 여름 되면 외투는 옷장으로 들어갑니다.
1: 지금 여름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그 정치의 계절에서는 이제 총선이 점점 가까워져 올수록
1: 2년 여름, 남았어요. 2년.
0: 그러니까 그 임기를 다 채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가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 이어갔을 때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예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노선 전환도 못하고 그 방향성에 있어서의 쇄신도 못하고 인적 쇄신도 못하고 1년을 그냥 허비하게 됩니다. 일종의 정치적 가비지 타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총선 6개월 남겨놓고 분칠해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이런 인식에는 공감을 할 겁니다. 당장 정점식 원내대표만 해도 지역구가 경남 통영고성이죠. 고성군수 선거 이겼지만 통영시장 졌어요. 심지어 장동혁 대표 지역구인 충남 보령 서천에서도 보령시장 선거 이겼지만 서천군수 선거는 15% 차이로 졌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를 계속 이어갔을 때 총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저는 앞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그 총리를 집약하는 과정이 있을 걸로 봅니다.
2: 당장 물러나진 않을 것 같고
1: 아마 그러게요.
2: 본인 뜻은 1년 남은 이 임기까지도 그냥 완주하는 데 좀 목표가 있는 것
1: 그렇게
2: 같아요.
1: 그렇게 보여요?
2: 네, 장동혁 대표의 네.
1: 그럼 참 특이한 분이세요.
2: 아 그러니까 정치인의 덕목을 전혀 못 갖췄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선당후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본인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그래도 저력이 있는 보수 정당이 완전히 망가졌 있어요. 이렇게 이 근기가 없는 정당이었나 싶게 장동혁이라는 이 한 어떻게 보면 별로 얼마 되지 않은 그 소수파에 의해서 완전히 국민 신뢰를 이제 저버리게 됐는데 그걸 내려오게 할 에너지도 현재로선 없다. 그리고 지금 대단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원내대표 선거였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원내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 우리 친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니까 7표밖에 더 안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또 사람과 관련한 평가는 새 어쨌든 원내 지도부 도전하셨던 분들이 그 온도차는 있지만 거의 교집합이 큰 것 같더라고요. 장동혁 체제는 더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고 가장 큰 분별점은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예. 평가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점식 의원은 아마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공지의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산에 터잡고 계신 김도읍 의원은 상당히 적극적이었지만 의원들 평가를 받지 못해서 지금 당장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안착해서 뭔가 도모하기에는 의원들이 신임을 하진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는 어차피 당대표를 계속하더라도 공천권 총선 공천권에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다시 뭐 지도부가 조금 변경이 되거나 했을 때 누가 내 공천권을 행사할 것인가 최소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다고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TK 의원들이시고 이것도 뭐 PK, TK 좀 다른 지형에 서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오세훈 시장이 막 보수 대선 주자로 각광을 받습니다만 중앙정치와 거리가 있는 행정권력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이 사태는 그냥 당분간 꼭 이 재선거 이슈 무슨 부정선거 투표용지 이슈가 아니더라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높이 평가하기 어려운 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죠. 그 최고위원들 본인들 9명 중에 5명 내려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득권이라고
1: 내려오겠다는 사람도 없잖아요.
2: 예, 그걸 기득권이라고 우재준은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자리 보전하는 것 이상으로는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서 아 이러면 되나 싶긴 합니다.
0: 지금 상황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거 아닐까요?
1: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송영훈 변호사 말에 동의해요. 자연의 섭리, 계절이 바뀌면 뭐 어떻게 되고 총선이 다가오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부지하세월이라 대안이 보이게끔 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0: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대안과 미래도 요구를 의총 소집을 요구했잖아요. 의총에서 저는 의원 전체 비공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힘임하고 갈 거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비공개 투표를 해보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55대 4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내대표는 우리가 앞으로 1년을 원 내에서 당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소관계 또 계파 간의 이해관계 역학구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지만 장동혁 대표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 당을 대표해도 좋으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저는 이미 한 방향에서 좀 당내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인 방법이 아니고 무기명으로 투표해보면은 분명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의총에서 이런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당사에서 또는 보수정당사에서 초유의 일이기
1: 없어요,
0: 때문에
1: 없어요. 전례가 없어요.
0: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께서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결단해달라라고 당대표와 정치적인 협의를 거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게 안 되면은.
1: 그런 협의에 응할까요?
0: 그렇게 안 되면.
1: 장동혁 대표가?
0: 그렇게 안 되면 의총에서 비공개 투표해야죠.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선거 결과로 우리의 의사를 정확하게 보여줘도 반응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상당 기간 동안 아예 기대와 관심을 접을 가능성이
1: 그렇죠.
0: 있어요. 그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당이 의총을 통해서라도 뭔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1: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기명 투표를 하든 뭘 하든 제가 그 국민의힘의 미래를 엄청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까 그 이 투표지 부족 사태와 지금 개표소 점거 시위에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쭉 좀 제 나름의 문제의식을 얘기했잖아요. 그 악영향의 핵심에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차원이 아니라 한국 사회적 문제에서 이거는 빨리 당에서 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될 텐데 대안도 안 보이니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2: 네, 국민의힘에서 현실적으로 의총을 할 수 있는 당원 당규가 있나 좀 저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 있어서 아 정말 최고위의 결단 말고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 한국 정치사에 미치는 악영향이 장동혁이라는 대표 아 사실 정치력이라고는 없는 이 정치 인의 외형을 쓴 이런 분은 이제 정치인이라고 평하기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이런 퇴행과
1: 그러니까요.
2: 이런 부분을 가져오는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정말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무기명 투표할 수 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의총에서 불신임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자 선거 결과를 통해서 민심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의총 비공개 투표를 통해서 만약에 불신임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당심의 평가도 받았어요. 그러면은 민심과 당심이 모두 등 돌린 당대표가 당원상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 아니 그 송영훈 변호사 논리는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투표를 못하게 막을 거래요 아마?
0: 오히려 네. 지금 최고위 구성에 원외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가 양양자 최고위원이라든가 또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가 네. 이분들 다 원외예요. 그러면 네. 원내에서 그런 투표를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총리가 모이면 가능하다고
1: 아마도 그러면. 그런 거 하자 그러면 이건 전당원 투표로 해야 합니다 막 이럴 거려.
2: 전당원 투표 얘기를 또 본인들이 꺼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6.3 지방선거 폐쇄가 좀 짙다는 전망이 나왔을 때인데 그것마저도 주어 삼키는 상황이라서 본인을 향한 재신임을 네. 물으면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 건 아니고
1: 하여간에 지금 선거 끝나고 열흘 민주당은 전면적 내부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치달려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랜디 반 워머의 Just When I Needed You Most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볕에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경주의 기온이 32.2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서울은 30.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1도, 대구 32도, 강릉 30도, 광주와 부산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지금 햇볕이 무척 뜨거운 불볕더위가 나타나고 있어서 낮 동안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또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늘 오전 두 번째로 소환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란죄는 군인과 공무원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란의 최고 지휘자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규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최측근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오후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환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 심운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최고 지도자인 무스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전국에 생중계된 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으며 최고 지도자와 국가안보회의를 포함한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번 MOU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분쟁을 종식할 것이며 미국과 이란은 4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에 잠정 합의한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비행하던 이란의 자폭들은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자국군의 승인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에 드론 공격을 시도하는 등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미군도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 드론을 격추하는 등 무력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종전 서명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 12일 상장 첫날 나스닥에서 주당 161.1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135달러로 약 19.3% 상승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달러에 거래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총자산 규모가 1조 500억 달러, 한화로 1,594조 원에 달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장에 따라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와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서 기업가치 6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 ETF 순자산이 8일 만에 500조 원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1130여 개 ETF 전체 종목 시가총액합은 499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ETF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는 순자산은 시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순자산 역시 5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5원 내린 2,009.9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원이 하락한 2,004.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 종전 합의안 도출 언급으로 하락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와 경북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북지방은 가끔 구름만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이 끼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소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화장실에 가고 잘 해결하고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소변을 참을 수 없고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도 개운치가 않고요. 수시로 왔다 갔다 화장실을 들락입니다. 또 밤에도 자다 깨서 화장실에 다녀와야 할 정도로 수면을 방해합니다. 배뇨장애로 인한 불편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의심되는 질환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발가락 변형으로 나타나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변 보는 일은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할 텐데요. 소변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인도 다양해서 배뇨장애의 위험 요인을 잘 살펴야 할 텐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배뇨장애를 겪는 분들이 참 많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배뇨장애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질환인데

0: 있는데요.
1: 네.
0: 고령화 사회로 들면서 이제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 또 여성에서는 과민성 방광 환자가 늘고 있고요.
1: 네.
0: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변화로 젊은 층에서도 이제 방광 기능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1: 네. 그럼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하루 평균 어느 정도 화장실에 갈까요?
0: 보통 건강한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한 4에서 6회, 4번에서 6번 정도 가게 되고요. 자는 동안에는 거의 안 가시지만 한 번 정도는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8회 이내로 화장실을 가는 게 정상 범주인데요. 만약에 낮에 8번 이상 간다, 그러면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본다는 빈뇨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네. 화장실 가는 횟수뿐 아니라 소변의 양상도 다양하지 않나 싶은데요.
0: 네.
1: 이제 건강한 사람은 하루 8회 이내 정도 가는 게 정상 범위라고 하셨는데
0: 네네.
1: 건강한 사람이 한 번 소변 볼 때 양도 궁금하고요. 또 소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0: 아, 그렇죠. 이제 건강한 성인에서 한 번 볼 때 소변 양은 한 250에서 350ml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 네.
0: 사실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무조건 화장실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불편함 없이 참을 수 있어야 건강한 방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참 배뇨장애가 불편하긴 하지만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문제일까. 이 부분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0: 네.
1: 진료실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떨까요?
0: 이제 배뇨장애라는 게 단순하게 이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출을 한다면 근처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위치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밤에 자다가 깨는 이런 야간뇨로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또 심하면 뭐 우울증, 대인 기피증 이런 것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하고 직접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또 삶의 가치를 크게 떨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1: 배뇨장애로 지적되는 증상들이 유실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배뇨 증상이라 그러면 하부 요로 증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1: 네.
0: 소변을 볼 때 생기는 배뇨 증상은 뭐 소변을 약하게 보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더라도 또 바로 소변이 안 나오는 요 주저 현상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소변을 저장할 때도 생기는 증상들을 우리가 저장 증상이라고 하는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또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운 절박뇨 또 요실금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소변을 본 후에 느끼는 어떤 잔뇨감 이런 것만큼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그 원인이 뭐든 편하게 소변을 봐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0: 예, 이제 우리 몸에 이런 노폐물을 적절할 때 또 시원하게 비워내는 게 기본적인 생리 현상일 텐데 어떤 배출의 흐름이 막히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배뇨장애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뭐 당장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잠깐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배뇨를 하는 상황에서는 바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그 저장과 배뇨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면 모두 배뇨장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배출의 흐름이 막히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배뇨장애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0: 우선 방광 자체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방광의 근육이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힘이 약해진 경우에 이럴 때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통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소변이 나가야 되는 요도 쪽에 협착이 있는 것처럼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진 경우에도 여러 배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이런 배뇨 기능을 조절하는 신호의 문제일 텐데 뇌나 척수와 같이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배뇨 조절 신호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이럴 때도 이제 배뇨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이 비뇨 생식기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다루는 곳이 비뇨의학과잖아요. 남성들의 전립선이라든지 발기부전과 같은 문제를 떠올리는데 배뇨장애는 남녀 구분이 없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비뇨의학과라 그러면 흔히 남성의 전용과라고 오해를 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방광과 요도는 남녀 모두에게 있는 기관이고요. 여성분들도 사실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비뇨의학과에서 어떤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게 아무래도 검사나 치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0: 네. 나이는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배뇨장애 위험은 있는 건가요?
1: 네. 젊은 사람에서도 배뇨장애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어떤 잘못된 배뇨 습관이라든지 또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뭐 단순히 신경성으로 자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젊은 남성에서는 전립선염의 증상으로 이런 게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검사나 치료를 잘 안 하시면서 배뇨장애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또 아이들에게도 비뇨생식기의 기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오랫동안 배뇨장애로 고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예, 소아의 경우에는 선천적인 요로 기형이나 신경인성 방광 기능 이상이 있으면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 계속 이제 배뇨 문제를 겪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증상이 심해서 소변 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 어릴 때 발견이 돼서 바로 치료를 했겠지만 증상이 또 그리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방광이나 신장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어서 사실 빨리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도 잘 살펴야 되겠네요.
1: 네.
0: 소변 보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참 다양한데 뭐 방광염, 과민성 방광, 또 요실금도 그렇고 배뇨장애 위험에서 여성들도 비뇨의학과 진단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1: 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광염, 과민성 방광, 요실금 같은 것들은 여성의 신체 구조상 남성에 비해서 더 발생하기 쉬운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하고는 또 별개적으로 어떤 소변의 생성과 배출 과정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비뇨의학과에서 검사를 하셔야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
0: 그 요실금의 경우에도 배뇨장애의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잖아요. 여성, 남성 상관없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1: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서 이 골반 저근육이 조금 약해진 경우라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요실금이 발생하는 복합성 요실금이 좀 많은 편이고요.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나는 시기부터 이제 방광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과민성 방광이 심해져서 절박성 요실금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 수술을 한 후에 어떤 기능 저하로 인한 요실금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다양한 요실금의 상태를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성별을 불문하고 사회생활을 위축시키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모두 남녀노소 상관없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겠죠.
0: 뭐 전립선 비대증 말씀하셨지만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배뇨장애는 증상이죠?
1: 네. 이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뭐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든지 자주 마려운 배뇨장애 증상이 거의 동반되게 되는데요. 비대해진 전립선 때문에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약하다 이렇게가 증상이라고만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은 뭐 자주 마려운 증상도 이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께서 아 뭐 소변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여쭤보면은 뭐 소변은 잘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자주 보시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주 마려운 증상도 전립선 비대가 진행하면서 이제 방광의 변화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럼 배뇨장애로 얘기되지만 질환에 따라 배뇨장애 증상은 다를 수 있을까요?
1: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주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증상이 좀 두드러질 수가 있고 과민성 방광은 참기 힘든 소변이 참기 힘든 절박뇨가 주 증상이긴 한데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소변 지나가는 길이 막히면 소변이 약하게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질환에는 어떤 증상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뭐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한 편입니다.
0: 네.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원인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진단에 있어서 환자들에게 증상을 직접 물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배뇨장애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그 불편감이라는 게 진단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0: 네.
1: 자주 마려운 것도 하나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 사소한 불편감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는 게 진단에 도움이 되는데
0: 네.
1: 아주 뭐 소변이 안 나오거나 막히거나 이런 것까지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고 자주 보는 건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여쭤보는 편입니다.
0: 그럼 주로 어떤 질문을 하세요?
1: 이제 하루에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가는지, 또 뭐 갑자기 참기 힘든 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뭐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뭐 줄기가 끊기거나 또 그렇지 않기 위해서 힘을 줘서 보시는지, 또 소변을 보고 나면은 남아 있는 느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뭐 수치 확인을 위한 검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배뇨일지라는 걸 작성을 해서 환자분이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의 양을 몇 번이나 가시는지. 또 자다가 일어나서 보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하다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원인이나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0: 네. 그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네, 네.
0: 그런데요. 배뇨 문제가 비뇨 생식기뿐 아니라 뇌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맞나요?
1: 네. 그 부분도 좀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이 소변을 조절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를 하는 부분이 이제 뇌에 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뭐 치매 같은 뇌질환이 있을 때도 배뇨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0: 네, 뭐 파킨슨병, 뇌졸중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배뇨 장애로 시작해서 말이나 걸음걸이 또 삼킴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죠. 뭐 이를테면 뇌신경이 분포되는 위치에 따라서 뭐 언어나 운동을 조절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배뇨 중추를 관장하는 곳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같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다면 다양한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배뇨 장애라는 게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니고 전신의 어떤 신경계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0: 그렇게 다양한 신경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면 신경과와의 협진이 필요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배뇨장애의 원인이 신경계 이상으로 의심이 될 경우에는 비뇨의학과와 신경과가 협진해서 원인 질환을 찾아내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배뇨장애가 있는데 어떤 환자분에게 뭐 다른 질환이 있으신지 여쭤보다 보니까 뭐 뇌질환을 포함한 신경계 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그렇다면 이것과 배뇨장애와 연관성이 없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신경과에서 어떤 신경계 질환을 위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배뇨와 관련된 신경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영상이나 검사에서 의심이 된다면 또 저희과로 다시 협진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소변 보는 일이 불편해지고 이런 일이 계속될 때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1: 네.
0: 검사도 여러 가지인가요?
1: 우선은 기본적인 소변 검사를 해봐서 뭐 염증이나 혈뇨를 포함한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0: 네.
1: 소변 세기를 측정하는 요속 검사라든지 또 배뇨 후에 남아있는 소변을 확인할 수 있는 잔뇨량 측정하는 거 또 초음파 검사 같은 영상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방광 내의 압력을 측정하면서 소변의 저장 능력이나 배출 능력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0: 필요하다면 배뇨 장애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1: 네, 뭐 약물 치료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전립선 비대증을 포함해서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막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술적으로 제거가 필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한 요실금의 경우에도 이 요실금에 맞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고려된다고 하셨는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가요? 좀 방법도 궁금한데요.
1: 그러니까 구조적인 막힘이 심하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은 약만 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에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를 해주듯이 요도의 협착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열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요실금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복합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중부 요도 슬링 수술이라고 좀 더 간편한 요실금 수술에서부터 신경계통의 문제나 아니면 이 요도의 요실금을 관장하는 요도 관략근 쪽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예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인공 요도 관략근이라고 기계 장치를 삽입하는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그럼 수술 후에 회복은 빠른가요? 단기간에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1: 뭐 수술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요. 네. 이제 내시경적인 수술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변줄을 오랫동안 유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회복은 빨리 되는 편이시고 네. 만약에 개복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수술을 하는 경우라면 입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인공 요도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1: 네. 사실은 이제 뭐 전립선 수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관략근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럴 때는 인공요도 관략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신경인성으로 문제가 있어서 관략근 자체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도 동일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1: 만약에 이런 데에서 이제 기계적인 오류나 뭐 감염으로 인해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수술을 하면서 제거를 하거나 교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삽입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문제가 돼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0: 네. 이 배뇨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 네. 배뇨장애도 초기에 치료할수록 치료 과정이라든지 효과가 더 좋을까요?
1: 네. 이 방광은 사실 한번 망가지면 원래 탄력이나 기능을 회복하기가 무척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나이 들면 원래 다 이런가 보다 그러면서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치료를 하고 싶어도 방광 자체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1: 뭐 근본적인 원인이 뭐 될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수술적인 교정을 통해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방치했다가 방광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리면 추후에는 이제 비대증 수술을 잘 해놓더라도 기능 방광 기능이 돌아오지 않아서 결과가 좋지 않은 이런 경우도 가끔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배뇨장애의 여러 증상들 중에 되도록 빨리 진단이 필요한 증상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1: 사실 주로 급성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뭐 소변 색깔이 갑자기 붉어지는 혈뇨가 동반된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갑자기 아예 나오지 않는 요폐색 막힘이 발생했을 때 또 이제 급성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0: 네.
1: 이럴 때는 통증이 심하거나 또 뭐 열이 날 때 이럴 때도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가 좀 필요할 수가 있고
0: 네.
1: 아무래도 소변이 조절되지 못하고 나오는 요실금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장기 방광을 포함한 장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0: 네.
1: 신경학적인 원인도 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럴 때는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증상들이 배뇨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하나하나의 증상만으로 환자분의 질환을 의심을 해볼 뿐이지 확진은 어렵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소변 검사를 포함한 배뇨 기능 검사들이 거의 여러 가지 증상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0: 네. 뭐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있겠어요. 요폐색도 말씀하셨지만 막히면 문제가 크잖아요.
1: 그렇죠. 이제 소변을 아예 보지 못하시면은 아무래도 2차적인 합병증으로 요로 감염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폐색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못 내려오게 되면 콩팥까지 붓게 되는 수신증이나 그걸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된다면 응급실에 오셔서 소변을 배출을 할 수 있게 도뇨관을 삽입을 하거나 다른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0: 네. 도뇨관 삽입 얘기하셨는데 이럴 때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우선은 뭐 제일 흔한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데 그래서 배뇨 증상이 좀 조금은 불편하시지만 그냥 지내오시던 경우에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게 되면서 방광이 팽창하면서 오히려 기능이 갑자기 멈추게 되는 요폐색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가장 1차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줘야 이후에 이제 다른 2차적인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도뇨관 삽입을 시도를 해볼 텐데 전립선 비대증만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인 요폐색이 있는 경우라면 그냥 도뇨관을 삽입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다른 원인을 찾게 되겠지만 만약에 전립선의 급성의 염증으로 뭐 소변이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전립선에 염증이 있어서 요폐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면 도뇨관을 넣는 것 자체가 또 염증을 유발을 악화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방광 쪽으로 직접 이제 소변을 배출해내는 방광루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방광 해소만으로는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신장 쪽으로 소변을 직접 뽑아내는 신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이 편해야 피로감이 덜한데 걷는 일부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 외반증으로 인한 통증인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무지 외반증은 겉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엄지 발가락이 많이 휘었는데도 전혀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차이인 걸까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무지 외반증은 발의 모양만으로는 알 수 없나 봐요. 심하게 발가락이 휘었는데도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는 분도 있는데 무슨 차이인 건가요?
1: 아무래도 그 변형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네. 신발을 편안하게 신는 분은 증세가 잘 안 생깁니다. 그 전에는 이걸 벗은발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 벗은이 요즘 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앞쪽이 좀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벗은을 거의 신지 않으니까 뭐 벗은발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은 어쨌든지 이것이 그 뾰족한 뭐 벗은이 됐든 양말 그 신발이 됐든 이런 것들이 쪼여서 생기는 거니까 변형이 심하더라도 그 그런 신발을 편안하게 아주 신는 분들은 증세가 잘 안 생기고 변형이 심하지 않더라도 또 그런 뾰족한 신발 같은 걸 자주 즐겨 신는 분들은

0: 때는 아무래도 증세가 좀 잘 생기는 편입니다.
1: 네.
0: 이제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아프면은 사실 우리 엄지가 아프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은 엄지에다 힘을 안 주고 걸어요. 그러니까 발을 약간 바깥쪽으로 기울여서 걷는 거죠.
1: 네.
0: 또 다섯 번째 발가락 쪽으로 주로 힘을 주고 디디게 되면은
1: 네.
0: 엄지가 아프더라도 별로 안, 거기가 이렇게 힘이 안 가니까 들룰리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또 증세가 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심한데 증세가 없는 사람도 있고
1: 네.
0: 덜 심한데 증세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1: 네. 무지 외반증은 발의 변형으로 보면 되는 거죠?
0: 이제 발 중에서도 무지니까 발가락의 변형, 발가락의 네. 뿌리 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생기는 거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당연히 그런 게 무지외반증인데
1: 네.
0: 그 원인이 사실은 발 중에서도 중간 부분에서 그 엄지를 이루는 그 뼈가 그 중간 부분에서 시작하거든요.
1: 네.
0: 그 중간 부분에서 관절이 벌어져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발의 그러니까 아주 끝부분의 변형이냐 좀 중간 쪽의 변형이냐 이런 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발 중간에서 고정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그럼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지나치게 휠 정도면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되게 이제 젊을 때부터 약간 변형이 있다가 차츰차츰 진행해서 대개는 병원에 오는 게 되게 40, 50대 넘어서 오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청소년기나 뭐 그보다 더 어린 나이도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유전성이 좀 강한 거고 유전성이 이제 덜 심한 경우에는 대개 좀 오래 진행되다가 40, 50대 돼서 오게 됩니다.
1: 그런데 무지외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기운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간단하지만은 않다면서요.
0: 그 엄지발가락 위에서 보면은 발가락이 튀어나왔다.
1: 예.
0: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이 튀어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그 휜 거 옆으로 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발가락이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 잘 모르지 힘을 주고 발뒤꿈치를 딱 들면은 엄지발가락이 뺑 돌아요. 그러니까 발톱이 보통 때는 천장을 보고 있는 게 당연하지만 힘을 딱 주면은 발가락이 돌면서 약간 안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뼈가 회전을 하면서 힘을 더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신발이 닿는 부위가 눌리고 쏠리면서 아프기도 하고 또 굳은 살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이제 그게 튀어나왔으니까 네. 신발하고 맞닿으면은 굳은 살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느 분은 엄지발가락 중에서도 그 튀어나온 부분보다 좀 밑에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고
1: 네.
0: 어느 분은 또 엄지는 별로 굳은 살이 없는데 엄지가 이제 힘을 못 쓰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1: 네.
0: 발바닥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래에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합니다.
1: 아, 네.
0: 예, 예.
1: 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요.
0: 네.
1: 그런데 휘어진 각도가 꽤 큰데도 통증은 전혀 없고 또 보기에 민망한 정도인 분들도 있는 걸 보면 신기한데요. 통증은 없어도 검사를 하면 진단은 무지외반증으로 나오는 건가요? 진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아, 이게 이제 엑스레이상으로 뭐 각도가 몇 도 휘어 있으면 무지외반증이다 이런 거는 있지만
1: 네.
0: 일단 그 각도를 보다 더 크더라도 증세가 없는 분은 병원에 아예 오지 않게 되고 또 각도가 작더라도 증세가 있으면 또 병원에 와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각도만으로 무지외반증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 경계선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주 심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심하고 증세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간 정도에서는 이 증세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이 각도 차이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딱 몇 도 넘어가면 이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1: 그 앞서 앞이 뾰족한 신발 지적을 하셨는데요. 무지외반증인 분들이 여성들이 많은 걸 보면 신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발이 그 뾰족한 것도 문제가 하나 되겠고 또 하나는 뒤굽이 높은 거를 신으면 자연히 엄지가 더 쉽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그게 생각을 이제 좀 안 그럴 것 같지만 뒤꿈치를 딱 들면은 엄지가 딱 옆으로 약간 휘는 힘이 가기 때문에 뒷굽 높이도 앞이 넓더라도 뒷굽이 높으면은 엄지를 더 휘게 합니다.
1: 또 남성들의 경우에는 뭐 요즘은 신발 안에 깔창을 넣어서 신는 남성들도 많고요. 또 앞코가 좁은 신발을 신는 경우도 많아서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는 남성들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무지외반증은 유전적인 경향이 또 크다면서요. 남성들에게도 해당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유전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이제 그런 변형이 생기는 건데
1: 네.
0: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신발을 넓은 걸 신다 보니까 증세를 일으키는 분은 여자보다 적은 겁니다.
1: 네.
0: 실제로 변형이 뭐 남자가 꼭 여자보다 변형이 덜 생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1: 네.
0: 유전적으로 변형이 무지외반증 변형이 있더라도 신발을 편한 거 신기 때문에 남자는 좀 병원에 오는 확률은 좀 적지요.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네.
1: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무지외반증의 위험이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0: 이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서 우리가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면 손을 생각합니다. 손마디가 막 툭툭 붉어지고 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손 못지않게 발의 병도 상당히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예. 그러니까 의외로 발에 많습니다. 근데
1: 네.
0: 발 중에서도 손 마디 끝마디가 그렇듯이 발 중에서도 이 뒤에 발목 쪽에 오는 분도 있지만 앞에 오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무지외반증이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류마티스성으로 무지외반증이 생기면 대개는 더 심합니다.
1: 네.
0: 심하기 때문에 류마티스성이 아닌 경우하고는 조금 더 치료가 다른데
1: 네.
0: 하여튼 무지외반증이 상당히 생기기 쉽고 생기면은 원래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관절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0: 좀 더 관절 그 치료 나중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1: 네. 무지외반증의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하나요?
0: 확인은 이제 엑스레이가 되겠죠.
1: 네.
0: 제일 거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 엑스레이를 그 관절이 이렇게 움직일 때 아픈 분들이 있어요. 튀어 나오기도 했는데 튀어 나왔는데 되게 움직일 땐 별로 안 아픈데 이것이 관절염으로 진행되든지 아니면 무지외반증과 다르게 처음부터 관절염인 분들은 관절을 움직일 때 아픕니다. 저 그런 분들은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 또는 뭐 그 관절염 때문에 2차적인 변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알기 위해서 CT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무지외반증 때문에 옆에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뭐 거기 발바닥 힘줄 같은 게 이상이 생겼나 이런 걸 보려고 MRI를 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무지외반증이라고 해서 모두 치료 대상은 아니라면서요?
0: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다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인구 중에 상당 부분이 다 치료를 해야 될 테니까 사실 뭐 이렇게 발 벗고 뭐 수영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무지외반증 많거든요. 근데 뭐 증세가 없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굳이 뭐 발가락이 조금 이렇게 틀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꼭 뭐 치료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
1: 그럼 통증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더 이상 휘진 않나요? 옆으로 기우는데도 한계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0: 네. 근데 그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때도 똑같은
1: 네.
0: 질문을 가지고 오세요.
1: 제가 그러시군요.
0: 변형은 있는데
1: 네.
0: 변형이 있는데 아직은 별로 안 아픈데 이것이 앞으로 더 심하지 휘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이 돼서 왔다 이런 분도 있어요.
1: 네.
0: 또 이제 어린 이제 학생들 같으면은 이것이 점점 더 휘어지면 내가 보기가 너무 흉한데
1: 그렇죠.
0: 이거 앞으로 이거는 괜찮겠냐 이런
1: 네.
0: 걱정을 갖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확실히 이걸 엑스레이를 딱 보고서 이거는 꼭 더 진행하겠다 아니다 이걸 딱 가리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걱정될 수록 신발을 우선 많이 불편하지 않은 편한 신발을 신어야 되겠고 꼭은 아니지만 변형이 심해질수록 점점 더 나빠질 확률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지나가는 근육들이고 이런 것들이 정상 배열하고 틀리기 때문에 점점 악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1: 치료가 필요한 건 우선은 통증 여부가 기준이 될 텐데요.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주로 어디로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0: 이제 통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생각하는데
1: 네.
0: 통증이 대개는 이제 엄지 그 튀어나온 부분이 아픈 부분이 있고 발가락이 옆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발가락하고 진 눌려가지고 그 부분에 티눈이 생기고 아픈 부분이 있고 또 엄지는 많이 삐뚤어져서 누가 봐도 저기 아플 것 같이 생겼는데 거기는 안 아프다 그러고 의외로 두 번째가 또 아픈 부분이 있고 그래서 증세가 이제 아플 수 있는 부위가 팔의 여러 가지 그 주변으로 해서 다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통증 부위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거는 눌리면서 아프다기보다 신경을 네. 자극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건가요?
0: 요 발가락에 가는 엄지발가락에 가는 신경이요.
1: 네.
0: 발가락의 안쪽 발등 쪽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발에 아주 눌리기 좋은 위치죠.
1: 아, 그렇네요.
0: 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신경이 눌려서 그런 분보다는 직접 튀어나온 뼈가 닿아서 아픈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1: 네.
0: 신경이 눌려서 물론 그런 분도 있는데 신경이 눌려서 증세가 생기면 그 부위가 자극될 때 발가락 끝쪽으로 찌릿하는 그런 통증으로 좀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런 통증뿐 아니라 아무래도 몸의 균형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체중이 좀 쏠리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엄지가 아프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엄지 쪽은 덜 디디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 바깥쪽으로 주로 디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때문에 무릎이든지 뭐 허리든지 이렇게 심할수록 자연히 사람이 발을 한쪽만 디딘다고 생각해보면은 자연히 통증이 그 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도 당연히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발을 바깥쪽만 디딘다? 그러면 당연히 균형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술이 우선은 아닌 거죠?
0: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신발을 편한 걸 신으라고 먼저 말씀은 드리지만
1: 네.
0: 대부분은 신발을 편한 걸 신어도 아파서 오는 분이 더 많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는 통증은 조금 있고 외형상으로 너무 보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교정을 원하는 분도 있고
1: 네.
0: 젊은 분일수록 그러기 쉽고
1: 네.
0: 이제 통증 자체가 문제돼서 병원에 오는 분이 있고 통증이 심하면은 아무래도 이 무지방증은 수술 쪽을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게
1: 네.
0: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참 낫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라는 게 보통 있는데
1: 네.
0: 그 보조기를 신발 속에 하고 다니기가 불가능하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근데 그 보조기를 잘 때만 해서는 찢을 때 힘이 거기가 가는 건데 그걸 또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1: 네.
0: 보조기의 효과가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 네. 그럼 발의 변형 정도나 환자가 느끼는 네. 통증과 불편이 중요한 걸 텐데요.
0: 네.
1: 수술을 하면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0: 이게 이제 수술이 전에는 이렇게 쭉 많이 절개를 하고 수술했습니다.
1: 네.
0: 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더 아프고 통증도 오래가고 또 이 뼈 낫는 것도 좀 늦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그 이상 이제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제 아주 그 최소 침습이라 그래갖고 구멍만 딱 피부에 절 구멍을 딱 내고서 골로 수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만약에 한 3개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봐서는 6주에서부터 3개월 정도까지가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무지 외반증은 양쪽 발에 모두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일상을 유지하려면 한쪽씩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변형은 되게 양쪽에 비슷한 정도로 생기지만
1: 예.
0: 일상을 유지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한쪽을 수술하고 또 수술을 어떻게 두 번 하냐. 그렇기 때문에
1: 예.
0: 한 번에 양쪽을 하기를 바라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 환자분 상태에 맞춰가지고 수술을 한쪽 할지 양쪽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1: 예. 수술 후에 또 무지 외반증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0: 그게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아,
0: 특히 뭐 평발이 있다든지 그러면 생길 수가 있는데
1: 네.
0: 대개 모든 수술은 수술장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 말을 하면 좀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수술이 되는 거는
1: 네.
0: 수술장에서 만약에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대개 재발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완벽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 정도면 괜찮겠다. 그리고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수술방에서 결정이 나서 대개는 요즘 방법으로는 거의 재발이 굉장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재발 안 한다.
1: 네.
0: 그거는 뭐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1: 네.
0: 네.
1: 또 수술까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네.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0: 비수술적인 거는 신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0: 신발이 폭이 좀 충분히 특히 앞볼이 문제니까 볼이 충분히 넓어가지고
1: 네.
0: 직접적으로 눌리지 않는 거, 눌리는 거를 피해주는 것이 제일 그 수술 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는 좋은 거고 그 다음 네. 방법으로는 이 큰 보조기를 대는 거는 좀 하기 어렵고 실제적으로 네.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 실리콘 패드를 끼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거는 때로 그거는 그나마 신발 속에 하기가 간편하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뺐다 꼈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1: 네. 폭이 넓은 신발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지 네. 외반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은 네. 신발 선택일까요?
0: 신발 선택이고 이제 보통은 이제 아 뭔가 그래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자꾸 생각하니까 네. 근력 운동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근력 발가락을 옆으로 벌리는 거 또 아. 고무줄을 갖고 이렇게 오므리는 거 그런 네.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가락 변형으로 나타나는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선암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문세의 붉은 노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센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소설은 언뜻 보면 한 끼의 저녁 식사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 작품은 사실 상처입은 삶과 침묵 속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내 자기 안에 빛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북유럽의 바닷바람이 스치는 작은 마을, 검소와 절제, 금욕과 회한이 눌러앉은 공간 속으로 한 명의 이방인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베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 단 한 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식사는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굳게 닫힌 영혼을 천천히 열어주는 조용한 기적이 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덴마크의 외딴 해안 마을입니다. 햇빛보다는 안개가 먼저 떠오르고 기쁨보다는 체념이 더 익숙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엄숙함 속에 살아가며 욕망을 경계하고 즐거움을 삼가고 아름다움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 메마른 세계 한복판에 프랑스에서 온 바베트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과거를 잃어버린 채 자매의 집에서 묵묵히 가사와 요리를 맡으며 살아갑니다. 얼어붙은 사람들, 오래된 오해,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후회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지나쳐버린 젊은 날도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신앙은 있었으되 기쁨은 잃어버린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한 상의 식탁이 차려집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엄격한 목사의 딸들인 마르티네와 필리파 자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매우 아름다웠고 각각 사랑의 가능성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세속적 행복을 뒤로한 채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삶을 선택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경받는 목사였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자매는 늙었습니다. 마을의 신앙 공동체도 늙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모이지만 오래된 다툼과 오래된 원망이 그 모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 이 두 자매의 삶 속으로 찾아온 바베트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2: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어 뜨겁습니다. 많은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불볕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밀양의 기온이 32.4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고, 대구와 정선 31.7도, 대전과 전주 31.5도, 서울은 31.2도로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을 비롯해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늘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늘 오전 두 번째로 소환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란죄는 군인과 공모한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란의 최고 지휘자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규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최측근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0: 했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오후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환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 심은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에 잠정 합의한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비행하던 이란의 자폭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자국군의 승인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에 드론 공격을 시도하는 등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미군도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 드론을 격추하는 등 무력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종전 서명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5원 내린 2,009.9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원 하락한 2,004.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 종전 합의안 도출 언급으로 하락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미국이 첫 경기에서 파라과이를 완패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치노 감독이 이끄는 미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D조 1차전에서 상대의 자책골과 폴라린 발로건의 대회 1호 멀티골, 또 조반니 레이나의 쐐기골을 엮어 파라과이를 4-1로 완파했습니다. 미국 파라과이전은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미국에서의 첫 경기로 경기에 앞서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 등이 개막식을 장식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맞아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는 오늘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1차전에서 전반 21분 보스니아 루키치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33분 교체 투입된 카일 레린이 극적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 12일 상장 첫날 나스닥에서 주당 $161.11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135로 약 19.3% 상승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에 거래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총자산 규모가 1조 500억 달러, 한화로 1,594조 원에 달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장에 따라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와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서 기업가치 6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와 경북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지역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이 끼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최승돈 아나운서의 휴가로에 오늘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종전 양해 가서 체결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오전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경고가 잇따랐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죠. 이번 주 주요 뉴스 주간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분석해 보고요. 내일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

0: 날입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의 유래와 내용, 그 의미를 공감 코리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K컬처의 명성을 확인하는 축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문화가 좋아해서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 유튜브 KBS 일라디오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 있거든요. 많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살펴보고 가죠.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오전 시간에 길게 이어졌던 지방 방향 정체는 많이 정리됐고요. 이제 서울 쪽으로 정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과 군포 부근에서 주춤하는데 이후 군자 요금소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서한산부터 4km 영향받아 밀리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아직까지 양양 쪽으로 화도 부근에서 짧게 밀리고 있는데 이후 기린 4터널 부근 역시 1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인제 나들목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팔곡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쪽으로는 차가 많아 밀리기 시작합니다. 서평택분기점과 매송 그리고 금천 주변에서 주춤하고요. 25번 논산 천안선은 논산 방향으로 차량 터널 부근 그리고 반대 천안 쪽으로는 정안 나들목 부근에서 5km 안팎씩 답답하고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아직은 천안 나들목과 천안 호두유계소 주변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옥산분기점 부근부터 청주휴게소까지 15km 구간 답답했다가 이후로도 기흥과 양재 부근에서 6, 7km 구간씩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르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로드맵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매번 상황이 좀 달라져서 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하더라도 최종 협상까지는 좀 험난할 것 같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아바스 아랑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 MOU라고 하는 이 양해각서에 관련해서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국에 네. 생중계되는 TV에 나와서 말을 했어요. 이 도널드 트럼프의 인터뷰를 봐서도 이 서명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최종 합의가 아니고 양해각서라는 형태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1: 네.
2: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도 이란 동결자금의 절반인 120억 달러를 해제하고 또 석유 제재 유예, 해상 봉쇄 해제 이 모든 게 실행이 되어야 휴전이 연장된 이 60일간의 최종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1: 아.
2: 그 이 최종 협상 의제에는 세 가지가 현재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대이란 제재 해제 방법, 또 이란의 경제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단계의 지금 허들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1: 예.
2: 이 모두 미국과 이란의 아주 민감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건데 미국에게는 이번 전쟁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주는 대가로 대이란 제재, 그 이것은 이란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 주고 경제 재건을 지원해 주는 이 당근을 지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란의 경우에도 이 핵을 현재는 놓을 수 없다, 완전하게 놓을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합의될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은 기자님 말씀대로 내일 이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더라도 정말 갈 길이 좀 멀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래도 이제 양해각서가 일단 나왔으니까 양해각서 초안에 담겨 있는 14개 항 조항이 이번에 또 이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면서요. 네.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2: 예, 미국과 이란이 뭐 얼마 전에 또 발표한 내용과 이 초안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모두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중단, 이란 내 내정 불간섭과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1: 예.
2: 또 30일 내에 미국의 해상 봉쇄 완전 해제,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미국의 약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란의 조치에 따라 30일 내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통행을 재개하고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 파생 상품에 대한 제재 유예와 금융자산에 대한 이란의 완전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소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 제시, 이런 경제 부분의 조항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1: 예.
2: 그러면서 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60일간의 협상,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들, 또 이 협상 기간에 미군의 중동 증파 중단이라든가 새로운 제재 부과 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가 협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란 동결 자금 해제와 관련해서는 60일간의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120억 달러, 약 118조 원을 먼저 해제하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이 협상 기간에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것은 이란이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조건을 만들어 둔 겁니다.
1: 예.
2: 양국의 이 합의 이행을 위한 또 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고요. 최종 합의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1: 예, 양국이 밝힌 이 협상단의 내용이 협상안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일치한다니까 일단은 긍정적이고 이 종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지만 이 첫 네. 발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을지 내일 상황을 또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소식 준비하셨는데요. 이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열흘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6.3 지방선거 때 서울 송파구였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 지지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한 게 오전 11시 50분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죠.
2: 예, 그렇습니다. 11시 5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오후 6시에 끝나기 때문에요.
1: 아직 6시간이나 또 남아있었고.
2: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안 됐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인지한 것은 6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인데 그때 요청했던 게 이렇습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으니 추가 공급할 투표용지에 부여할 일련 번호를 제공해달라는 거였어요. 이 일련 번호는 이게 분실할 가능성도 있고 예. 얼마나 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번호를 매기는 거거든요.
1: 모든 용지에 다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6분 뒤에 서울시 선관위가 수량 관리를 위한 일련 번호 제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1: 네.
2: 이 투표지 부족 현상이 그다음에 또 심화되면서 투표 종료 1시간 14분 전 오후 4시 46분께 잠실 7동의 제2투표소에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1: 예.
2: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투표소,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송파구 선관위는 일련 번호 기재 없이 투표지를 투표소에 뭐 급하니까요. 일단 네. 보냈는데 오후 5시 9분께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남은 그 시점에 무번호 이 투표용지마저 모두 소진되게 된 겁니다. 그것 또한 없었던 거죠. 게다가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거나 또 수령 매수 일련 번호를 기재해야 되는데 그것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되지 않았고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법원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인쇄 매수 1900매가 적힌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죠.
2: 예, 서울동부지법에서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건데요. 앞서 법원이 보전 명령을 내렸던 이 보관상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목격이 됐지만
1: 예.
2: 10일에 현장에 가서 한번 보니까 거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이게 어디로 갔는지
1: 그러니까요.
2: 이게 궁금해진 거거든요. 이후에 송파구 선관위는 법원의 보전 명령 5시간 반 전인 9일 정오에 보관 상자를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전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폐기한 거죠.
1: 예.
2: 논란이 시작이 됐고요. 이에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의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보 폐기를 언제 했는지 폐기 일시, 폐기를 안 했을 경우 보관 위치, 언제 어디에 뒀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라고 했고요. 이 보관 상자가 투표소에서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한국사 강사인 이 전한길 씨가 제보를 통해서 확보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0: 배출하기로 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거죠.
1: 예.
0: 전 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시 7동 제2투표소에 있던 것으로 현장에서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던 상자 중 하나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전 씨의 주장이 맞다면 그가 확보한 이 상자는 선관위가 분실한 것으로 알려진 7개의 투표용지 상자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1: 일단은 그 투표용지가 분실한 투표용지 상자인 건지 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참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네요.
0: 네.
1: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검경 합수부 수사는 지금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예, 우선 11일 이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 명이 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1: 네.
0: 합수부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합수부는 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 그리고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이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의심 위법 의심 정황이라든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포착이 되면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0: 합수부는 다음 주에는 경찰 인력과 함께 경찰이 이미 선거에 동원 된 이 공무원 그리고 이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를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지역 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 이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서 노전 위원장과 허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0: 네.
1: 다음 주에는 이제 국조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요.
0: 예, 이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국조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쟁점은 국조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또 국조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조사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 이 세 가지가 쟁점인데요. 민주당은 국조위원장은 주더라도 국조위원들 구성은 의원 그
1: 예, 위원 구성
0: 위원수대로 네. 비율대로 네. 예, 구성해야 된다. 민주당이 많은 숫자를 갖겠다는 거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국조위원장도 가져오고 국조위원도 여야 동수로 가자. 너무 여당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도 조금 다른 편이고요. 국민의힘은 또 그러면서도 특검하고 동시에 추진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현재의 검경 합수부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할지 말지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갈려져 있게 보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적 이 공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야가 어떤 타협점을 갖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 도출할 것으로 예상이
1: 네.
0: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예상했던 이 다음 주 18일 본회의를 열고 아마 국조 계획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모쪼록 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가 침해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던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서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뇌란죄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이어서 외환죄에 대해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의 유죄가 선고됐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 이정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서 비상계엄 성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비상계엄 한 달여 전인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 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 네.
0: 일반 이적이라는 것은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되는 죄명인데요. 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주려고 할 때 적용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 네.
0: 이번에는 외환죄로 징역 30년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무인기

0: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고요.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 드론 작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1: 예,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8개 가운데서 이제 절반이 1심 선고를 마친 거네요, 이제.
0: 그렇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평양 무인기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고요.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이 부분은 2심에서 징역 7년,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선고가 남아있는 4건 가운데 2건은 다음 달까지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오는 23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검팀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해놨습니다. 다음 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함께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해 놨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이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됩니다.
1: 국민의힘이 반환을 해야 하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재판은 김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재판인데 이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사건입니다.
1: 예.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 3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전해듣겠습니다. 송소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2: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볕에 많은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불볕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31.6도, 전주 32도, 대구는 32.2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그리고 평년 기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은데요. 당분간 이렇게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더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침 저녁은 선선 에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을 비롯해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 많은 지역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면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또 곳곳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도로 위로 낸 나들이 차량들로 오전부터 정체가 길었는데요. 지금은 귀경 정체가 늘고 있고 곳곳으로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일직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팔곡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서산 일대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으로 양지나들목 진입램프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다시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후로 군자요금소 3,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서안산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0: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0: 내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기념일이 많은데요. 이 예. 세계 헌혈자의 날은 언제 제정된 건가요?
1: 예, 그 2004년인데요. 그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 그리고 헌혈자조직연맹 국제수혈학회가 이제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헌혈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어제부터 이제 기념행사를 열고 있고
0: 예.
1: KBS 1TV가 지난 5월 19일 날 헌혈 유공자 등을 초청해서 녹화한 열린음악회를 오늘 오후 6시부터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달 13일은 헌혈의 날인데요. 이 피를 뜻하는 영어 단어 그 블러드 예. 맨 앞자가 이제 B자가 아라비아 숫자 13을 이제 붙여놓은 것 같은
0: 아.
1: 그런 모양이어서 기억하기 좋도록 13일을 매달 이제 헌혈의 날로 정해갖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예. 숫자 1과 3을 여백 없이 이렇게 붙였으면 블러드의 대문자 B가 돼서 예. 매달 13일이 헌혈의 날이 됐다.
1: 예,
0: 재밌네요.
1: 예.
0: 그런데 말씀하신 건 세계 헌혈자의 날은 6월 13일이 아니라 14일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왜 예. 6월 14일이 된 겁니까?
1: 예, 그 ABO식 혈액형을 발견한 사람이 이 오스트리아 출신 병리학자 카를 란트슈타이너인데요.
0: 네.
1: 이 사람 생일이 그날이에요.
0: 아, 6월 14일.
1: 예. 생일이. 그 의학 역사상 많은 발견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목숨을 구한 발견으로 이 혈액형 발견을 꼽습니다. 피가 이제 온몸을 순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는 꽤 일찍이에요. 1613년인데.
0: 네.
1: 그때부터 이제 모자라는 피를 뭐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늙은 사람, 약한 사람 이런 피를 좀 건강한 피로 바꿔보면 몸이 튼튼해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 수혈을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동물 피를 주입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 피를 넣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괜찮은 적도 있었는데 다음에는 또 실패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수혈을 할 수가 없었죠. 예.
0: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혈액형이 다른
1: 예.
0: 서로 다른 피를 수혈하면 안 되는 걸 몰랐던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혈액형이 다르면 피가 이제 섞일 때 이제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피딱지가 모세혈관을 막아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란트슈타이너는 그 비인 대학의 이제 병리해부학 연구소 연구원과 자기 또 피를 뽑아서 여러 조합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피를 엉기게 하는 응집소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응집소를 보유한 혈액형을 A형, B형 이렇게 구분을 하고 두 응집소와 섞여도 엉기지 않는 혈액형은 처음에 이제 C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1901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듬해 이제 제자들이 두 응집소와 모두 반응하는 AB형도 이제 찾아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형을 구분할 때 A형, B형, O형, 뭐 AB형 예. 이런 예. 구분법을 카를 란트슈타이너라는 과학자가 발견해낸 예. 거고 구분한 건데
1: 예.
0: 무려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 얘기네요.
1: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발견을 했는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이제 사람 몸에서 뽑은 피가 몇 분만 지나면 이제 굳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환자 수혈을 하려고 하면 바로 옆에 체혈할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0: 네.
1: 이제 1914년에 미국 의사 리처드 루이스온이 이제 혈액에 구연산 나트륨을 첨가하면 오랫동안 응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이때부터 이제 용기에 담아서 운반을 할 수 있게 됐고 특히 1차 대전 때 많은 군인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0: 아, 또 다른 발견이 이렇게 또 많은 생명을 구했군요.
1: 예.
0: 그런데 좀 전에요. 혈액형 C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 예.
0: 지금의 O형을 당시에 C형이라고 불렀나 보네요.
1: 그래요.
0: 언제 뭐 이름이 바뀌게 된 겁니까?
1: 그때 이제 처음 란트슈타이너는 A, B, C, A형 이렇게 불렀고
0: 예.
1: 또 어떤 나라는 1, 2, 3, 4 이렇게 부르다가 1923년 년에 A B O A B 이렇게 이제 통일을 하자고 이제 제창을 했습니다. 처음에 C형이었다는데 응집원이 이제 없다는 의미로 맨 처음에 알파벳 O가 아니라 숫자 0 동그라미
0: 아.
1: 그 제로형이었죠. 우리말로 이제 0형이었는데 이게 이제 알파벳 O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ABOAB 이렇게 이제 굳어졌습니다.
0: 아. 처음에는 O가 아니라 0을 뜻하는 거였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되고요. 특히 이제 다른 사람 피를 받을 때 이 수혈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거는 이제 란트슈타이너가 발견한 ABO식 그다음에 RH 두 가지 뿐입니다. 이 공로로 이제 193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요. 오스트리아는 지금은 이제 유로화를 쓰지만 그 오스트리아 실링 지폐를 쓸 때 이 란트슈타이너의 업적을 기려서 지폐 얼굴에 새길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공로를 인정을 했습니다.
1: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하신 과학자긴 하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RH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150여 개의 혈액형이 있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저는.
0: 예. 그 이제 또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혈액형의 존재가 알려지고 나서 예. 이제 지역별 아니 민족별 민족 간에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이제 계수를 만들어서 분석한 학자들이

0: 인데요. 8,500여 명의 혈액형을 분류를 해서 인종계수를 산출합니다. 인종계수는 이제 A형 인구를 B형 인구로 나눈 값인데 이 수치를 이 산출한 다음에 진화한 민족일수록 B형보다 A형이 많다. 이런 연구 결과를 1919년에 냈어요. 그 인종계수가 영국인은 4.0, 프랑스인은 3.2, 이탈리아인, 독일인은 2.8. 그리고 서유럽인들은 이제 이렇게 2.0을 넘었고요. 유태인과 러시아인은 1.3, 흑인은 0.8, 인도나 베트남인은 0.5. 당시는 이제 유럽인들이 우수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네. 이 수치를 보고 아 이게 인종 간의 우열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려고 했죠.
1: 말씀 들어보니까 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만
0: 예.
1: 뭐 그렇다고 해서 진화한 민족이라고 당장 단정을 짓는 거는 좀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0: 그때는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였고 예. 또 이제 제국주의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를 하고 뒤늦게 출발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제 국수주의로 나아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갖고 활용을 하려는 이런 시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독일의 나치 정권하고 일제 군국주의인데요. 나치는 이제 게르만인의 조상인 아리안족이 가장 우수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1: 예.
0: 나머지 민족을 뭐 차별을 하고 탄압을 했죠. 특히 이제 우생학. 을 내세워서 유태인 말살을 꾀하는 그런 단정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1: 일종의 근거가 없는 선동이었군요.
0: 그렇습니다. 예.
1: 일제도 나치와 비슷하게 시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제는 혈액형을 어떻게 식민 지배에 활용했나요?
0: 예, 그 1922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 외과교실에 기리하라 신이치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1: 예.
0: 당시 이제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 그리고 조선인 1,600여 명을 조사를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인종계수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일본인은 평균이 1.78이고
1: 예.
0: 조선인은 1.07이라는 이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인이 조선보다 이제 서구에 가깝다. 그때 당시 이제 유럽이 앞서서 문명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일본은 아시아 인종과 다르게 탈아 입구 아시아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제 논리를 계속 내세우고 있었는데
1: 예.
0: 이 혈액형 결과를 보고 봐라 우리는 유럽에 가깝지 않냐 그러니까 조선 민족을 우리가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제 논리로 연결을 시켰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한반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났었거든요
1: 예.
0: 평안북도 이제 전라남도는 1.41로 이제 일본에 조금 가까웠고 경기도나 평안북도나 이런 데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민족은 또 조선 민족이랑 조상이 각각 같고 뿌리가 같다 이런 이제 좀 논리도 내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1: 예.
0: 이러면서 이제 전라남도 이쪽은 일본하고 좀 뿌리가 같아서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근거로도 썼습니다.
1: 뭐 예. 백제 사람들이 일본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참
0: 예.
1: 뭐 제논의 물대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그렇죠. 유리할 네. 때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한동안 이런 주장이 계속됐어요. 1937년에도 도쿄여대의 이제 후루가와 다케지 교수라는 사람이 혈액형과 민족성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조선인은 B형이 많은 미개한 민족이어서 식민 통치가 불가피하다. 또 이런 논리도 폈습니다. 대만 원주민은 O형이 많아서 반항기가 세니까 우월한 일본인과 결혼시켜서 O형을 줄여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이제 담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과학에 의해서 나중에 밝혀지지만 인종계수는 인종 간의 우열과 전혀 이제 무관합니다. 또 혈액형뿐만이 아니라 피부 빛깔이나 모발 형태나 이런 신체적 차이로 종족 간 우열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현대과학의 통설이죠.
1: 네, 이런 선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게 참
0: 그렇습니다.
1: 놀랍네요. 네. 그런데 이제 청취자 안민철 님께서 네. 저희 둘의 혈액형도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B형이거든요.
0: 저는 A형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그 일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A형이 서구에 더 많으니까 제가 이제 서구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1: 네. 하지만 네. 이제 그거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칼럼니스트 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0: 예.
1: 요즘에는 이렇게 성격을 우리가 분류할 때 MBTI라고
0: 그렇습니다.
1: 더 예.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을 성격과 연관도 많이 지었잖아요.
0: 예, 그것도 이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미국 원주민 나바오족은 B형 항원 보유자가 없어서 모두 A형 아니면 O형이랍니다.
1: 그래요?
0: 네, 그리고 브라질

0: 원주민 중에 이제 보로로족이라고 있는데 여긴 다 O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사람마다 이제 성격이 다른데 혈액형이 다 같다면은 좀 논리가 안 맞잖아요.
1: 그렇죠.
0: 예. 사실 성격은 개인차가 아주 크고 유전이나 성장 환경이나 외부 조건이나 복잡한 그런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전 형질이 거의 비슷한 이제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성격에 관한 그 이런 혈액형과 성격을 분석해서 발표한 사람이 과학자나 의학자가 아니라 일본 방송 작가 노미 마사히코라는 사람이 이제 1971년에 책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안 받아들였는데 유독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만 한동안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
1: 그렇군요. 말 그대로 뭐 근거 없는 속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말씀드리면서.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예. 그리고 이제 보관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 보관이 어려워서 이 수혈이 꼭 필요하거든요. 헌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혈을 받거나 출혈이 심할 때도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되지만 특히 이제 백혈병이나 골수암 환자한테는 피로 만든 약 그러니까 이제 혈액 제제를 주기적으로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혈증 한 장이 있으면 혈액 400cc나 아니면 혈액 제제 한 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혈액 제제 가운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도 있어서 수십만 원씩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백혈병 환자가 집안에 생기면 이 헌혈증을 구하느라 이제 애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1: 혈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종종 뭐 예. 뉴스에서나 이렇게 들리곤 하는데 예. 말씀 들으니까 헌혈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네요.
0: 그렇습니다. 그 헌혈이 또 사실 다른 기부행위에 비해서 적은 노력과 짧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석다조의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헌혈 그 자체도 이제 기부행위지만은 헌혈증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수혈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헌혈증 자체를 다른 분한테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헌혈을 하기 전에 뭐 혈압이나 맥박이나 철분 수치 등을 또 재고 이 헌혈한 뒤에 이제 혈청 단백이나 간염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건강 수치들을 검사를 해주니까 헌혈할 때마다 간이 건강검진을 하는 셈이거든요.
1: 아, 헌혈자의 건강도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약을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특권이나 의무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69살이 이제 헌혈 정년인데요.
1: 예.
0: 보건복지부가 이거를 좀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이 더 헌혈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헌혈이 간이 건강검진이 될 수 있다는 건 또 새롭게 예. 깨닫네요. 예. 오늘 이렇게 혈액형과 헌혈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이 소매를 걷는 한 사람의 용기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예.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 가치 있는 헌혈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공감 코리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다음은 문화가 좋아 코너입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첫 소식 월드컵 개막전 소식 준비하셨네요. 한국어가 울려 퍼진 월드컵 이번 개막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이재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열창으로 감동을 이끌어냈죠.
3: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난다.
1: 예.
3: 라는 말이 영어를 번역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한국어로 그대로 이제 전 세계에 전파를 탄 건데요. 이재가 가사를 직접 또 쓰고 또 한국을 대표해서 월드컵 개막 무대에 올랐다는 점이 뭐 사실은 뭐 이재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K-POP 네.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은 누리꾼들이 월드스타 자리 굳힌 이재를 넘어서서 무엇보다 살다 살다 월드컵 주제가에 한국어 가사가 나온 걸 다 듣는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다, 벅차오른다

0: 이렇게 언급을 해서 저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1: 예, 맞습니다.
0: 어쨌든 이제는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방탄소년단이 또 공연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핑크 리사에 이어서 우리나라 케이팝 또 한국의 위상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소통과 교류의 의미를 더 확장하는데 그 가운데 케이팝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케이팝 팬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BTS의 정국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개막식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평론가님?
0: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단독으로 공연에 올라가지고 주제가를 또 역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워낙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국의 이제 인기도 굉장히 견인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FIFA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하는 게 젊은 층들이 어떻게 하면 축구 경기에 관심이 있을까? 특히나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축구 경기를 많이 볼까? 이런 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K-POP 팬들이 또 방탄소년단 팬이 대부분 여성이거든요.
1: 예, 예.
0: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FIFA 입장에서 봤을 때는 K-POP을 지나칠 수는 없다. 경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K컬처의 위상 월드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느낍니다. 어제 보니까요 여기 여의도도 그랬고 이렇게 광화문에도 사원증을 걸고 월드컵 거리 응원을 직장인들이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0: 일단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 우리한테는 참 좋은 게 낮 경기가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월드컵 경기나 올림픽 경기 할 때 아 새벽에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1: 맞아요.
0: 거리 응원을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참여하기가 힘들었는데 더더군다나 낮 시간대에 근데 이 사원증을 걸고 일하는 와중에 많은 직장인들이 응원전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오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하면서 과연
1: 볼 수 있을까?
0: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응원전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 예.
0: 그렇지만은 의외로 광화문 광장에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뭐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왔고
1: 아니, 자리가 없더라고요. 네. 사진으로 보니까.
0: 특히 뭐 이제 생전 처음 경험한다 그러면서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설레이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기도 하고
1: 예.
0: 약간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약간 좀 당황하기도 하셨었는데 또 의외로 광화문 광장에 좀 약간 기온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폭염성의 응원전이 이어지게 되면서 뭐 오열 질환 예방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안내가 됐는데 다음에도 이런 점 헤아리시고 아주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하프타임에는 또 이제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수칙 안내들이 네. 잘 이어졌다고.
0: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1: 예.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린 어제였죠. 치킨 업계가 이렇게 이례적인 오전 특수를 누렸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상이 좀 밝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치맥하면 주로 밤에
1: 그렇죠. 퇴근 이후에
0: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낮 시간대 응원전이 펼쳐지게 되면 메뉴가 바뀔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분식류나 아니면 이제 핑거푸드라고 해서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치킨을 드시면서 오전부터 응원하는 모습이 있어서 오후 1시까지의 오전부터 시작한 매출액이 전주 동기 대비 300% 거의 4배 이상 급증했다는 치킨 업계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직장인들이 매장을 찾기에는 좀 이른 시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이 치킨 전문점에는 오전 시간대부터 많은 직장인들이 쇄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이른 오전 8시부터 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기도 했고 또 매장 문도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문을 열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직장인들이 주요 매장에 들어와서 선점을 하고 또 응원용 주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는데 심지어 한 매장 같은 경우 오전인데도 100명 규모의 단체 예약이 들어올 정도로 매출 급증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상응해가지고 할인 혜택도 주는 형태가 이제 되고 있는데
1: 축구 회식을 했나
0: 네.
1: 보네요.
0: 점심을 치킨으로 해결하면서 경기를 즐기는 나치맥이 새로운 응원 문화로 떠올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조별리그 2, 3천에도 2, 3차 전에도
1: 네.
0: 많은 직장인들이나 또 일반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2차전 19일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10시 전부터 아마 장사진을 이루지

0: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치맥은 쉽게 변하지 않네요.
1: 그러네요. 제 주변인들도 어제 보니까 SNS에 뭐 회의실, 다목적실 같은 데에서 회사 동료들하고 치킨 올려놓고 축구 보는 사진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0: 사실 뭐 2시간 정도는 좀 익스큐즈 그냥 실내도 괜찮은 예. 문화이지 않을까.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되죠 뭐.
1: 그리고 뭐 오전에 방송팀들도 생방 마치고 네. 이렇게 월드컵 보면서 치킨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모쪼록 이번 월드컵 특수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좀 숨통을.
0: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0: 분식도 드시고요. 뭐 골고루 드십시오.
1: 예. 다음 소식으로 한번 짚어 넘어가 볼게요. 지난해 입장권 조기 매진 그리고 오픈런 행렬로 화제가 됐었던 서울국제도서전이요. 올해도 개막 전부터 벌써 뜨거운 그렇습니다.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요.
0: 네, 24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미 뭐 입장권 예매창에는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의 뭐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구매하는 거 똑같다. 네. 티켓 구하기 전쟁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람뿐만 아니라 출판사들한테도 문턱이 높아져가지고요. 부스를 배정받지 못하는 출판사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출판사보다 이 부스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예. 부득이하게 탈락하는 그런 출판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젊은 세대가 지금 텍스트 힙이라고 그래서 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예매창이 정말 불타는 듯이 타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순식간에 대기자가 3만 명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콘서트 티켓팅도 이 정도는 아니다. 사흘째 예매하려다가 포기했다. 그래서 사전 티켓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매 첫날 접속 아이디당 49장까지 구매할 수 있게 한 조치에 대한 불만도 있었는데 어쨌든 네. 운영상에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행사장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책을 안 읽는다라고 하는 시대에 이렇게 국제도서전이 아이돌 콘서트 티켓 구하기보다 더 힘들 줄은 전혀 미처 몰랐다.
1: 역설적이네요. 참 이건.
0: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가 굉장히 열띠긴 하지만 도서전도 열띤 그런 상황들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서울 국제도서전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또 소규모 도서전들도 많다면서요.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제대로 도서전이 25일과 28일 서울시 용산구 노들섬 노들라운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유 있게 오래 가깝게라는 슬로건으로요. 50여 개 출판사 책방이 함께 참여를 하고 그래서 부스별로 작가 사인회 등의 이벤트를 엽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강의도 있게 되고요. 또 올해 2회째를 맞는 서울 자체 도서전도 있습니다. 네. 이 도서전도 24일과 27일까지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열리게 되는데 못 가거나 안 가는 출판인들을 위한 작고 재미있고 실험하는 모든 책의 형제가 되는 도서전을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국제도서전이 아까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부스를 네. 확보하지 못한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1: 많다면서요.
0: 이 네. 출판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뭐 이 국제도서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특히 전국에 온오프라인 북클럽 포스터를 전시하고 주빈국 대만의 책도 소개를 합니다. 부산의 독립출판사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그 대안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또 개별적으로 이제 출판사들이 각자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인데 네. 왜 이렇게 책에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하느냐. 사실 우리가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라고 여기잖아요.
1: 예.
0: 근데 가을에는 책이 오히려 안 팔리고요. 책이 많이 팔리는 계절은 겨울하고 여름입니다.
1: 덥거나 추울 때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책을 많이 읽는구나.
0: 맞습니다. 또 휴가 가시면서 책을 또 구입해서 또 휴가지에서 읽으시기도 하잖아요. 또 명사들은 또 추천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이런 책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야 7월달부터 이제 구입도 하시고 또 입소문이 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6월달이 이렇게 도서전의 계절이다라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1: 네, 말씀드린 소규모 도서전들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 서울국제도서전은요, 근데 생성형 AI가 이번에 주요 화두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이제 어느 때보다 AI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전 강연과 대담에서도 생성형 AI와 창작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창작을 어디까지 할 거냐. 예를 들면 시창작에서 AI를 어디까지 개입을 시킬 수 있습니까?

0: 있을 것이냐에 예. 관련돼서 창작의 의미를 또 물어보고요. 또 올해 주빙국은 프랑스입니다. 함부르크 140주년을 맞아서 프랑스를 일단은 주제로 이제 하기 때문에 특히 무엇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제 최주천 석좌 교수와 함께 개미의 생태적 특성에 관련돼서 또 대담을 나눈다고 하거든요. 근데
1: 재밌겠네요.
0: 예, 개미와 이제 인간사의 비슷한 점을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 프랑스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프랑스에 가지 않아도 프랑스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울 국제도 도서전에 펼친다진다고 합니다.
1: 예,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서울 국제 도서전과 여러 도서 축제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끝으로 이번 월드컵 개막전에서 한국어 가사를 울려 퍼지게 해준 이재가 속한 그룹이죠. K-POP 데몬 헌터스의 골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신문 경제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선물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이란 것은 장래 일정한 시기에 현품을 넘겨준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거래의 종목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 용어의 설명이 아니라 발음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물에서 첫 음절에 먼저 선자를 쓰고 선물이라고 짧게 발음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선물이라고 길게 발음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남에게 선사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첫 음절의 한자로 반찬 선자를 쓰는 선물이죠. 그런데 선물과 선물의 발음은 모음 길이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그냥 길게만 발음하면 선물이 되는데 이것은 선물과는 다른 발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발음은 단순히 모음 길이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음할 때 혀의 위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와 어 그리고 의의 발음을 혼동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발음한다든지 어른을 어른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짧게 발음하는 것이 맞고 어른은 긴 어로 발음하지만

0: KBS 58분 날씨.
1: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볕에 많은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불볕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31.6도, 대구와 전주는 32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그리고 평년 기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은데요. 당분간 이렇게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더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을 비롯해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 많은 지역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의 소나기가 내리면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곳곳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최승돈 아나운서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2부 청취자와 함께하는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는요. 오늘 설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과적인 질병에 관한 질문도 받을게요.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요. 과학 플러스에서는 축구공과 축구화, 축구복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파헤쳐 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우리 축구대표팀이 체코에 역전승을 거뒀죠. 월드컵 소식 이모저모 토요일엔 스포츠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과적인 질병에 관한 질문 보내주실 분들은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고 갈게요.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고속도로 위로는 계속해서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고 소식도 많습니다. 151번 서천공주선 서천 방향 서천터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고요.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방향 상남 7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짧게 속도를 줄입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서종과 화도 사이로 주춤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과 둔대 부근으로 차가 많아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충청권 안쪽에선 25번 논산 천안선이 양방향으로 밀립니다. 천안 방향으로는 정안 휴게소 부근에서 7km 구간, 그리고 반대 논산 방향으로는 남풍세부터 차령 터널까지 6km 구간 정체입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15km 구간 힘겨웠다가 경기권에선 기흥과 양재 부근으로 브레이크를 밟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부터 바란까지 7km 밀렸다가 화성휴게소와 매송 그리고 금천 중심으로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0: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정보쇼 주치의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는 KBS 라디오 앱 콩으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2-368-1002 1003 02-368-1002 1003
1: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보니까 변비의 원인과 또 도움이 되는 음식에 관해서 알아보고 또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주제는 설사네요.
2: 예, 뭐 변비든 설사든 안 좋은 거죠.
1: 예.
2: 변비가 오래 가는 것도 나쁘지만 설사를 오래 하는 건 더 좋지 않습니다. 특히 뭐 노인분이 경우에 설사가 며칠만 계속되더라도 기운이 자꾸 몹시 떨어지고 심지어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2: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것만 20가지가 넘습니다.
1: 오.
2: 예. 아마 흔히들 또 이런 것도 있죠. 항생제를 복용하잖아요.
1: 예.
2: 설사가 잘 납니다. 아, 왜냐하면 이 항생제가 쓴맛이 강하고요. 찬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쓴맛이 보면요, 기를 흩어버려서 배설시키는 작용을 나타내니까 대변을 잘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쓴맛 음식이나 쓴맛을 가진 약은 열을 내리면서 대변을 통하게 해주는데요. 반면에 기를 상하게 하고 뼈 질환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변비약은 아마 거의 쓴맛일 거예요.
1: 그렇군요. 이 설사를 그렇다면 잘 일으키게 하는 음식들도 있습니까, 교수님?
2: 혹시? 예, 뭐 음식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음식이 아니더라도 뭐 과식한다거나 해도 설사가 날 수 있고,
1: 예.
2: 뭐 기름진 음식, 상한 음식을 먹어서 비위장이 손상돼서 설사하는데 그걸 한의학에서는 식적설, 이 쌓을 적자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제 배가 아프면서 설사가 나고. 또 설사하고 나면 좀 배 아픈 게 덜해지면서 트림이 자꾸 나고 신물이 올라오고 만약에 심하면요.
1: 예.
2: 손설입니다. 손설. 이게 음식 먹은 것이 소화 안 된 먹은 그대로 나오는 걸 말합니다.
1: 예.
2: 아, 그리고 일단 배속이 냉하게 되면 설사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위장이나 장이란 것은 냉하면은 자기 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냉장 음식을 먹는다거나 혹은 에어컨에 찬바람을 받은 다음에 설사한다. 이 원인이 바로 찬 기운 때문인데 한의학에서는 찰 한자 써서 한설이라 하거든요. 막 배가 부르고 막 끊어질 듯 아프고 배 끓는 소리가 자꾸 크게 나고 그래서 이게 속이 특히 냉한 분이 위와 장이 냉한 데다가 찬 기운을 받으니까 설사가 더 잘 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설사의 종류가 굉장히 또 다양하네요.
2: 네.
1: 그렇다면 냉장 음식 또 여름철에는 에어컨 조심하면 이렇게 속이 냉해서 발생하는 설사는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냉설이라고 하셨나요?
2: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속이 냉한 분은요, 당연히 냉장 음식은 탈이 날 수 있겠지만
1: 예.
2: 그보다 더 우리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을 겁니다. 냉장한 책이 아니더라도 성질 자체가 차가운 음식이 있습니다.
1: 아.
2: 그것만 먹어도 설사 날 수 있습니다.
1: 예.
2: 예를 들어 메밀, 즉 냉면이죠.
1: 예.
2: 그 속이 냉한 분들 냉면 드시면 메밀이 찬 성질이고 내려보내는 성질이니까 설사가 잘 나고요. 또 곡식 중에 팥도 그렇고 채소 중에서는 고사리, 연근, 우엉, 버섯, 가지, 시금치, 상추. 아마 상추 쌈에다 돼지고기 싸먹고 나면 설사 잘하는 분들. 돼지고기도 찬 성질이고 상추가 찬 성질이어서 그렇고요. 과일 중에서는 참외, 수박, 딸기, 포도 그리고 다시마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질이 차가운 음식은 익히고 끓이더라도 가열하더라도 성질이 안 변합니다. 이게
1: 예. 네?
2: 발효시키면 변해. 발효시키면 괜찮아지죠.
1: 아.
2: 그래서 이런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을 피하시면 되고 반면에 따뜻한 성질 가진 음식을 드시면 설사를 덜하죠. 뭐 찹쌀이라든가 마늘, 생강, 양파, 뭐 부추, 호박. 그리고 뭐 조기, 갈치, 대구, 명태, 미꾸라지, 소고기, 닭고기 등입니다.
1: 그렇군요. 위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본인의 기운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하고
2: 예.
1: 그에 맞는 그를 보완해주는 맞는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2: 그렇습니다.
1: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룡민 님께서 먼저 문자 주셨어요. 거의 매 끼니 된장에 양배추쌈, 통마늘구이, 생양파, 또 식후에는 생강차, 토마토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요. 서로 상극은 없는지 물어보시네요.
2: 아마 이게 지난번 질문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 봤을 때는 상극이 될 만한 건 없습니다. 다들 대부분 괜찮은 것이고 뭐 변비나 설사를 익힐 만한 음식은 없고 대부분 대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음식으로 보입니다.
1: 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괜찮다고 하십니다. 네. 강인규 님께서는 항생제가 장안에 유익균을 죽여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건지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2: 예, 유익균을 죽이는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항생제 자체가 쓴맛에다가 찬 성질이기 때문에 대변 설사를 잘 일으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뭐 어떤 치료를 받거나 해서 항생제를 드시거나 어떤 뭐 치과 치료 받아서 항생제 드시다가 설사를 잘 하게 될 건데요. 예, 뭐 유익균을 죽이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전화 연결도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 통해 네. 해서 청취자분들의 질문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잠시 헤드폰 네. 써주실까요?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청취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네, 어디 사는 누군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막 갱년기를 이제 지나고 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유산균이 장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유산균 건강식품이나 떠먹는 유산균 같은 거를 먹으면 늘 설사를 해요.
1: 이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여성분께서 유산균을 먹으면 요즘 설사가 심하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2: 예, 대부분은 유산균을 드시면 대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 장 건강이 좋아지고 장 운동이 좋아지고 장 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드시면 설사한다는 것은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유산균이 더 작용을 잘해서 장 운동이 활발해져 설사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은 유산균은 큰 문제가 없고 장운동을 잘 되게 해주는데 다른 음식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런 파치라든가 메밀이라든가 또는 채소 중에서 찬 성질 가진 우엉, 연근, 뭐 시금치, 상추 뭐 이런 음식들 탓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음식들 채소만 먹으면 어지간히 괜찮은데 거기다가 유산균을 또 먹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게 혹시 그 계절을 가리지 않고 계속 설사가 난 그 유산균 먹으면 대변이 묽어지는가요?
3: 여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름에 네. 한여름에.
2: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사실 주무실 때도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배가 네. 차가워지면 설사하기 쉽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나는 제철 과일들이 대부분 찬성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박. 수박보다 좀 더한 것이 참외고요. 그다음에 자두라든가 뭐 다른 대부분 과일들이 대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찬 냉장된 과일은 물론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찬 성질을 가진 과일들이나 채소 같은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3: 아 그러면 저는 유산균 건강식품이나 떠먹는 유산균 같은 거를 먹을 때마다 네. 설사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뭐 따뜻하게 데펴 먹을 수도 없고
2: 아 유산균은 굳이 그건 데워 먹는 건 아니고요. 네. 유산균 먹는 양을 좀 줄여보는 방법이 한 가지 네. 있고 또 네. 사실은 이런 분들 경우에 권하는 것은 잘 익은 김치만 잘 드시더라도 거기에 유산균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먹고 거기다 또 유산균을 더 먹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네. 먼저는 현재 드시는 유산균 양을 한 절반 정도로 좀 줄여보시죠.
3: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위장이 좀 차신 청취자분이신 것 같았는데요. 평소 이렇게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를 찾아 드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음식만 먹고 나면 이렇게 바로 설사가 나온다는 분들도 있던데요.
2: 예.
1: 이런 질환은 좀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2: 아, 그런 분이 꽤 있습니다. 예. 바로 동의보감에 그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반후수적 대변. 음식 먹고 나면은 바로 대변이 나온다는 의미거든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 가운데 비장, 신장, 뭐 간장, 심장이죠. 그중에서 소화기관을 주로 담당하는 비장의 기운은 그래도 강한 편인데
1: 예?
2: 신장의 기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신장의 기가 허약하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목구멍으로 식도로 내려가기 바쁘게 바로 묽은 변이라든가 설사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또 실제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과로했다거나 혹은 병을 좀 오래 앓았다거나 혹은 나쁜 환경이나 나쁜 기후에서 오래 지냈다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신장의 기가 많이 부족해진 탓으로 생겨난 원인이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신장의 기운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2: 선천적으로 허약해진 분도 있고 후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인으로 허약해진 경우가 있는데 더 허약해지지 않도록 당연히 과로를 피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는 게 중요하고
1: 예?
2: 신장의 전기를 보충하는 음식이나 혹은 한약을 먹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2: 일단 고기 종류, 특히 이제 뭐 소고기라든가 양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1: 예.
2: 또 신장의 음기를 보충하는 데는 돼지고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산딸기 그리고 오디 이런 것들이 신장의 전기를 보충하는 음식이 되고 뭐 한약재 가운데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거북이나 자라의 등딱지 그 껍질 등껍질입니다. 그런 것도
1: 네.
2: 한약으로 쓰고 있죠. 뭐 그런 약재들
1: 그리고
2: 뭐 흔히 알고 있는 지황이라는 한약재라든가 또는 혹은 양기를 보충하는 녹용 같은 것이 신장의 양기를 보충하는 약재입니다.
1: 예. 그렇다면 반대로 뱃속에 열이 많은 경우에는 설사는 없고 변비만 생기는 겁니까?
2: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사의 종류가 워낙 많다 있죠.
1: 예.
2: 열 때문에는 주로 변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건 사실인데 왜냐하면은 열이 몸에 많아지면 몸에 장에 있는 물기를 말려버리니까 대변이 딱딱이기 쉽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체질 가운데 더위를 많이 타고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은 변비를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열 때문에 생기는 설사도 있습니다. 한약에서 열설이라 그러거든요.
1: 예.
2: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장티푸스라든가 열성 질병을 알았을 때 특징이 뭐는 배가 막 아픕니다.
1: 예.
2: 앞다 설사를 한번 쫙 합니다. 또 좀 있으면 또 배가 아픕니다. 예. 배가 아프다 설사하다 배가 아프다 설사하다를 여러 번 반복하는 원인이 바로 열입니다. 그래서 한약에서는 열설이라고 하죠.
1: 그렇군요. 4208번 쓰는 분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겠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설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2: 네.
1: 4208번 쓰는 분도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우유를 끓여 마시면 괜찮을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2: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유를 갖다가 우유 자체의 성질이 찬 성질이기 때문에
1: 않겠네요.
2: 끓이더라도 사실은 설사할 수가 있습니다.
1: 뭐
2: 그런 분에게는 우유보다 좀 나은 걸 굳이 추천드린다면은 양유, 요즘은 산양유라고 나오죠.
1: 예.
2: 뭐 그런 것들은 우유보다는 좀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좀 낫긴 한데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분이라면은 우유 처음부터 마시는 우유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 또 우유만 조금 마시면은 크게 설사까지는 안 나는데 음식 가운데서 설사를 일으킬 만한 음식 찬 성질이거나 아래로 내려보내는 성질 가진 음식을 먹었을 때는 설사가 또 날 수 있으니까 다른 음식과의 조화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신장의 기운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쭤봤었는데 교수님께
2: 네.
1: 김성수 님께서도 콩팥에 열기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2: 예.
1: 이 열기를 내려주는 콩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뭔가 있을지 물어보시면.
2: 예, 그것은 이제 한약에서 말하는 콩팥이라고 해서 그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5장 중에 신장이라고 하는데
1: 예.
2: 그중에 한 가지가 실제로 피를 걸러내는 콩팥이고
1: 예.
2: 또 한 가지는 호르몬 기능이고 또 한 가지는 성기름과 성기관을 의미합니다.
1: 네.
2: 그래서 구체적으로 콩팥에 열이 많다고 할 때는 한의학에서는 신장에 열이 많다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입이 자꾸 마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1: 예.
2: 신장에 열이 많으면 아주 입이 말라서 침이 자꾸 말라집니다. 만약에 한의학적으로 신장이 냉하다면 거꾸로 입에 침이 많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정말로 콩팥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일단 더위를 많이 타게 되고 소변 양이 줄어지면서 소변이 진하게 아주 탁하게 나오고 좀 아주 노랗게 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이라면 일단 너무 과로 한다는 걸 가장 먼저 피해야 되겠고
1: 네.
2: 더운 환경에 오래 있는 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한정에 오래 들어간다거나 열탕에 오래 들어가는 것은 좋지 못한
1: 그렇겠네요.
2: 거죠.
1: 네.
2: 예, 그리고 뜨거운 성질 가진 음식을 특히 잘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인삼이라든가 닭고기라든가 부추라든가 마늘, 생강 뭐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더 좋은 가장 더 중요한 의미이죠. 돼지고기를 추천드리고 싶고 과일 중에서는 오디 뽕나무 열매죠. 그런 것들이 신장의 음기를 보충해서 열을 좀 내려주면서 음기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1: 네, 김성수 청취자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설사의 원인과 해결 방안들 짚어봤습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몸 시원하게 하려다 위장 건강 해치기 쉬운데 설사 질환 없이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다음은 과학 플러스 코너입니다. 숭실 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박사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예, 오늘은 또 월드컵과 관련한 내용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엮어 주시려나요?
5: 일단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예. 축구공이 오각형과 육각형이 섞인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예. 하면 이거는 좀 오해일까요? 아니면 이게 진실일까요?
1: 축구공을 실제로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네. 학창시절 떠올려보면 네. 오각형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5: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기는 맞는 말인데 이번 월드컵을 기준으로 하면 또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래요?
5: 네, 2002년 월드컵까지는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1: 예.
5: 2002년 월드컵까지는 뭐 흔히 이제 그 오각형 육각형 거기에다가 흰색 바탕에 까만색으로 칠해놓은 무늬로 되어 있는 그 축구공이 우리가 축구공 하면 그렇죠. 딱 제일 떠올리는 것이고
1: 이미지죠.
5: 네. 네, 무슨 뭐 아이콘이나 이런 거에도 축구공 그림이라고 하면 그거를 항상 그려놓곤 하죠. 비록 무늬나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구조 자체는 그 육각형, 오각형 모양을 조합해놓은 그 구조를 2002년 월드컵까지는 사용을 했었는데 2006년부터 구조를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축구공을 더 이음새 없이 매끄럽게 만들어서 가장 완벽한 동그란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쪽으로 월드컵 공인구는 계속해서 좀 변화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완전히 좀 다른 모양이 되어가지고 마침 우리 스튜디오에 중앙에 있군요.
1: 예. 네.
5: 이번에 사용되는 트리온다라고 하죠. 공인구 같은 경우에는 오각형 육각형하고 전혀 다르게 생긴 곡선 모양의 이렇게 좀 굽어있는 조각을 네 쪽을 맞춰가지고 접합시키는 방식의 완전히 다른 구조의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이거 이 방송국 공인이니까 분해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분해를 하면 약간 선풍기 날개 모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한쪽이. 예, 날개가 세 개가 달린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선풍기 날개 모양 같은 거를 네 쪽을 접합해가지고 공 모양으로 만드는 게 요즘 월드컵에 사용되는 옛날 우리가 알던 축구공 모양과는 다른 모양의 축구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공도 정말 많은 진화를 이뤄냈네요.
5: 그렇습니다.
1: 재밌습니다. 제 월드컵 공인구에 관한 기억은 2002년에 피버노바로 시작을 하는데
5: 네네네.
1: 뭐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의 자블라니도 떠오르고요. 지금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 보실 수 있을 텐데
5: 네.
1: 이게 이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트리온다라는 공인구죠.
5: 그렇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5: 그렇습니다.
1: 트리온다라는 게 이제 뭐 북중미 월드컵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렇게 세 곳에서 함께 월드컵을 진행하다 보니까 트리라는 접두사가 또 붙은 것 같아요.
5: 그렇죠.
1: 축구공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축구공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나요?
5: 예전에는 이제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부는 이제 고무공에다 바람을 넣고 겉면에는 가죽을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공도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축구공 하면 뭐 소가죽 이런 걸로 되어 있지라는 게 이제 상식인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축구공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게 가죽이다 보니까 비가 내리거나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을 먹거든요.
1: 예.
5: 축구는 비가 내릴 때도 그냥 계속해서 하는 대표적인 스포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비 올 때 축구공이 물을 먹어서 너무 무거워지고 감촉이 너무 달라진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경기력 외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해서 물을 좀 안 먹는 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점이 하나 좀 요구사항으로 있었고요.
1: 예.
5: 또 하나는 이 가죽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가죽 조각을 붙일 때 이거 일일이 손으로 꿰매서 붙이는 방식으로 축구공을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축구공 만들 때 너무 노동력 소모가 심하고 특히 축구공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의 저임금 노동자 노동자 같은 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분들이 일하기 너무 힘드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요즘은 축구공 재질이 바뀌어가지고 겉면을 이 소가죽 대신에 플라스틱 계통의 재질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이제 인조 가죽이다라고 하면 이제 일본식 표현이 들어와가지고 속어로 사용하는 레자라고 부르는 재질을 뭐 가끔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PVC 폴리어마 비닐이라는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늘어나기도 하고 좀 구부러지기도 한 가죽 비슷하게 만들면 그걸 이제 PVC 계통의 인조 가죽이다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1: 예.
5: 요즘 축구공 만들 때 겉면을 이런 PVC 계통의 인조 가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예 PU라고 해가지고 폴리우레탄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우레탄이라고 하면 우레탄 그거 우리 집에 슬리퍼가 우레탄으로 돼 있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뭐 매트 같은 게 우레탄 매트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재질이 맞고요. 우레탄이 이렇게 좀 탄성이 있고 좀 감촉이 이렇게 뭔가를 튕겨내기 좋은 그런 재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계통의 재질을 이용해서 요즘은 소가죽 대신에 요거를 이용해서 축구공의 겉면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소재가 발전하면서 축구공에도 점점 첨단 소재가 이용이 되고 있네요.
5: 네.
1: 경기장의 또 기온, 습도, 고도가 공기 밀도를 바꾸면요. 이런 첨단 과학이 들어간 축구공에게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5: 네.
1: 어떤가요?
5: 이번 월드컵에서 이거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1: 고도가 높은 곳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5: 네네. 어제 뭐 우리 팀 경기하면서도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거든요. 기압이 떨어진다, 공기가 희박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에는 해발 2,200m에 달하는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은 공기 밀도가 그러니까 기압이 확연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에 가면 공기의 양으로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균적인 대기압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는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5: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자체에도 이제 현격하게 차이가 오는 거죠. 같이 숨을 들이마셔도 과거에 비해서 80% 정도밖에 못 들이마시는 게 되니까 그만큼 더 피로해질 수도 있고 그만큼 더 숨이 가빠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고산병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면 뭐 두통이 일어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아파지는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뭐
1: 한라산보다 높은 지대에서 축구를 하는 거니까요.
5: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팀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00m 정도 되는 뭐 2200m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고지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한 10% 정도는 이거는 사람이 숨 쉬는데도 차이가 있을 정도다라고 하니까 요게 분명히 어떤 변수가 되고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1: 예.
5: 그런데 어제 체코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축구 경기를 하기 직전에 입국을 했거든요.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이미 현충일쯤에 이제 입국을 해가지고 적응 훈련을 했는데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높은 지대에 적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체코 선수들은 적응이 좀 안 돼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더군다나 사람이 이렇게 숨쉬기 힘든 거 말고도 공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1: 예.
5: 일단 공기가 좀 조금이라도 더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공을 찼을 때 이 맞바람을 좀 덜 받아서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이 좀 적어져가지고 공이 좀 더 빠르게 날아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같은 힘으로 찼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힘으로 찬다고 했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비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같은 힘으로 차가지고 특히나 좀 멀리 찰 때 내가 요 정도 차면 저기에 떨어지겠거니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좀 더 가서 떨어지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에 이제 또 멋있게 이렇게 공 차시는 선수들일수록 공에 이렇게 뭐 회전을 멋지게 먹이고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그쵸.
5: 회전 같은 게 이게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좀 없으면 회전도 조금 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절묘하게 가마차는 회전 슛을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찬다라고 했는데 이게 공기가 없는데 가면 미묘하게 회전이 좀 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600m 높이니까 그렇게까지 뭐 최악으로 많이 높은 높이도 아니었고 2200m 높이까지 간다라고 해도 이게 막 눈에 띌 정도로 일반인이 딱 봤을 때 아 공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가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1: 예.
5: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를 하다 보면 이 정도를 하면 딱딱 호흡이 맡아가지고 정확하게 공이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약간 한 뼘 정도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묘하게 조금 어긋나는 느낌이 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좀 하면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뭐 적응한 우리 팀이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1: 네, 그런 디테일의 차이에서 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5: 네, 마찬가지로 습도도 비슷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습도가 많으면 역시 공기가 물을 좀 머금고 있게 되는 거니까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축구공이 속도가 좀 덜 나게 되고 반대로 말하면 공기가 좀 건조할수록 축구공이 조금 더 잘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모든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텐데 특히나 이 골키퍼에게 영향을 크게 줬을 것 같기도
5: 그렇습니다.
1: 해요. 네. 그래서 어제 멋진 또 선방을 보여준 김승규 키퍼에게 네.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얘기 네. 듣다 보니까. 네.
5: 한 높은 데서 게임할 때마다 이 골키퍼 선수께서 더 좀 자주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1: 예, 누가 더 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지가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데도 큰 영향을 줄 것 같네요.
5: 네.
1: 그리고 이번 월드컵 보니까 좀 독특한 풍경이 있었어요. 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던데 네. 이렇게 전반 후반에 물을 먹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5: 그렇습니다. 예, 축구 경기가 이거 뛰는 시간이 뭐 90분이고 예.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만 90분이고 뛰는 거리로 따지면 거의 한 10km 정도는 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10km 정도 되는 장거리 경기를 달리기를 한다라고 하면 다들 정말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1: 예.
5: 그 정도의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심하고 땀도 굉장히 많이 흘리게 됩니다. 땀을 흘리는 이유는 사람의 몸에 나는 열을 몸에서 물을 뿜어가지고 식혀주기 위해서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몸을 조금 좀 덜 뜨겁게 체온을 조절하고 열을 식히기 위해서 땀을 쭉쭉 흘린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더운 날씨일수록 당연히 땀을 더 많이 흘리게 됩니다. 날씨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만 대체로 선수들이 축구 한 게임을 뛰면

0: 된다라고 합니다.
1: 그럼 체중 변화도 크겠어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물도 마시고 합니다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예. 대체로 선수들이 평균 1.5% 정도는 체중이 준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체중이 3% 체중의 한 3% 정도에 되는 물이 빠져나가면 이게 중등도의 탈수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달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물을 보충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탈수 증상이 온다라고 하면 어지럼증도 발생하고요. 예.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쥐가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 선수들이 다리에 쥐 났다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순간이 후반에 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1: 맞습니다.
0: 이것도 이제 수분이 너무 부족 그래서 이런 게 더 심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계절 자체도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예 말씀하신 대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이름으로 한 3분 정도. 원래는 축구는 전후반 사이에 한 번 쉬고 하는 건데 예. 전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마치 그러니까 전전반, 전후반, 후전반, 후후반이 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수들이 좀 이런 물 보충을 한다거나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것을 좀 보충하기에는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가 된 쪽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시간을 약간 작전 시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여지도 좀 생겼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도 좀 경기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규정을 왜 도입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3분 정도만 시간을 더 넣어도 중계를 할 때 광고를 더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축구협회 FIFA 이런 쪽에서는 이걸 더 선호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예, 뭐 우리 KBS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나름대로 좋은 일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정말 선수들 인터뷰를 보면요, 이 축구장 잔디 문제도 많이 언급이 되곤 하더라고요.
0: 네.
1: 축구장의 잔디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되고 또 선수들의 몸은 또 어떻게 보호하는지도 저는 궁금하던데요.
0: 아, 예. 이번 월드컵에서 사실 잔디가 좀 재밌었습니다.
1: 예.
0: 잔디를 일정하게 깎아놓지 않으면 잔디가 많이 있는 쪽하고 적게 있는 쪽하고 공이 서로 다르게 튀고 다르게 구를 거기 때문에 잔디를 일정하게 깎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축구장에서 그거를 많이 따지고 그게 기준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이 FIFA에서 인정을 잘 안 해주고 뭐 좋은 평가를 안 내려주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잔디를 균일하게 맞춰서 잘 깎아놓습니다.
1: 예.

0: 짧게 깎아놓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잔디에 덜 걸리적거려가지고 공이 좀 더 네. 빨리 잘 굴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속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잔디를 여러 가지로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잔디가 왜 좀 이렇게 화제가 되고 뭐 이야기거리가 되었냐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축구 경기를 미식 축구 경기하는 곳을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축구 경기를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미국의 미식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미식 축구는 이렇게 공을 굴려가지고 패스를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1: 띄워서 던지고 네,
0: 던지고 뭐 받고 이걸 많이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잔디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인조 잔디를 대부분 깔아놓은 그런 경기장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조 잔디만 가지고 피파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이 미식 축구 경기장들이 이번에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인조 잔디를 다 덜어내고 거기에 다시 흙을 뿌려가지고 다시 천연 잔디를 다시 심는 이런 대공사를 좀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사 자체도 이제 큰 공사였는데 네. 거기에 추가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미식 축구 인조 잔디를 심어가지고 할 때는 인조 잔디니까 깎을 필요도 없고 물 줄 필요도 없고 빛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진짜 식물이 아니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물을 주거나 빛을 받을 만한 시설 같은 게 없는 곳이 많았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거나 관중들이 경기를 보기에 편하게 그냥 돔구장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빛도 안 들고 뭐 바람도 안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들도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는 이제 천연 잔디를 심었으니까 햇빛이 안 드는 구장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일부러 LED 조명을 설치를 해가지고 LED 조명도 최대한 햇빛하고 비슷한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LED 조명을 대량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천연 잔디를 자랄 수 있게 하고 그 뿌려놓은 땅에다가 땅 밑으로 잔디에다가 물 줄 수 있는 시설도 다시 거액을 들여가지고 다 설치를 해가지고 천연 잔디를 일부러 이렇게 키워서 새로 설치를 해가지고 바꿔놓은 그런 구장들이 이번에 미국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1: 미국 측에서는 이번에 피파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돈 좀 많이
0: 썼다고
1: 들였겠네요.
0: 합니다. 미식 축구 팬들 중에는 약간 불만 품은 팬들도 있다라고 해요. 이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축구는 좀 덜 보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쵸. 미식 축구는 많이 보는데 비해서.
1: 최대 스포츠가 미식 축구니까 네. 거기.
0: 근데 이거 아무리 월드컵 중요한 행사지만 한 번 행사한다고 소중한 구장을 이렇게 갈아엎느냐. 미식 축구 팬들 중에서는 약간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축구장 잔디까지 짚어봤고 다음은 이제 여러 과학기술이 또 접목된 분야 중에 축구화도 언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축구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에 급가속이나 이 빠른 방향 전환에서 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제일 많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축구화하면 이 바닥에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이죠. 예, 그거 뭐 이제 속어로 이제 애들은 그걸 보고 뭐 뽕이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스터드라고 부르죠.
1: 네. 네,
0: 스터드라는 게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 바닥에 약간 박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조금 이거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바닥에 닿는 면적을 줄여가지고 그만큼 압력을 증가시켜가지고 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정도의 현상을 줄이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스포츠 과학 이런 분야가 아예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과학자들이 항상 연구를 하는 게 스터드를 어느 정도의 모양으로 몇 개나 달아놓으면 가장 좋을 거냐라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스터드가 너무 없으면 이건 뭐 있으나 마나 할 거고 너무 많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발을 디딜 때마다 뭔가 푹푹 발이 박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불편하겠죠.
1: 그 개수로 트렌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뭐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달기도 하고 적게 달기도 하고 길게 붙이기도 하고 짧게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아예 조건에 따라 이걸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의 취향이나 뭐 지금 구장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달아보자. 좀 더 좀 빼보자. 앞부분에도 좀 많이 달아보자. 중간 부분에도 좀 더 달아보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드는 방식을 요즘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재도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캥거루 가죽이나 소가죽 같은 걸로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소재가 이런 플라스틱 통에 인공적으로 만드는 합성 소재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졌거든요. 아무래도 무게가 가벼우면 뛰는데 더 편할 테니까요.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축구화 한 짝이 350g 정도 나간다라고 했는데 근래에는 한 200g? 200g도 안 되는 정도의 축구화도 만들고
1: 거의 있고요. 절반으로 줄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이제는.
0: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가벼운 축구화도 한때 만든 적도 있었어요. 정말 신은 듯 안 신은 듯한 축구화도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 보니까 축구화가 너무 가볍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얇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딪히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좀 다치는 위험은 조금 커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무작정 가볍게 만들기보다는

0: 무게 한 200g보다 조금 못 되는 수준, 200g 내외 요 정도의 축구공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한때 되게 유행으로 많이 불었던 게 뭐냐면 공을 되게 정밀하게 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화나 구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바느질을 해가지고 가죽 같은 걸 이렇게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공에 발이 딱 닿아서 쳤는데 그 가죽의 면 쪽에 닿았느냐, 아니면 가죽과 가죽의 그 바느질한 선이 있는 경계면 쪽에 닿았느냐, 이 바느질 선이 약간 올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닿았느냐, 볼록하게 뭐 약간 들어간 부분에 닿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공이 맞는 그 감촉이나 힘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1: 그렇죠.
0: 근데 그거는 인간이 조절하기에 너무 우연히 강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 바느질 선 같은 게 없이, 왜냐하면 어차피 플라스틱 계통의 소재로 만드니까 아예 바느질 선 같은 게 최대한 없이 선수 발에 맞춰가지고 그냥 매끈하게 통짜 비슷한 재질로 축구화를 만드는 게 또 한때 좀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그런 축구화를 신고 할 활동하는 유명 선수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스포츠 브랜드의 어떤 광고 이런 거와도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축구 좋은 축구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많은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축구화의 변화 과정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축구 유니폼에는 또 어떤 과학이 숨어 있나요?
0: 유니폼 어떤 재질로 만들까요? 유니폼 예. 면티 같은 걸로 만들까요? 뭘로 만들까요?
1: 요즘에는 이제 땀 배출이 잘 돼야 되니까.
0: 네, 유니폼도 합성섬유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폴리에스테르라는 소재로 많이 만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양복 같은 거 맞추러 가면 소재 뭘로 하시겠습니까? 실크로 하시겠습니까? 양모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할 때 예. 제일 싼 걸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럼 폴리로 많이 넣어서 해드릴게요라고 네네네. 하는 게 폴리에스테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축구 유니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제일 되게 가볍게 유니폼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염색을 되게 잘 먹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유니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니까 염색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재 많이 사용하고, 더군다나 여기에 추가로 가공을 해가지고 미세한 구멍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내는 처리를 해가지고 시원하게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이 잘 마르게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거기에 추가로 더 가공을 해가지고 눈에 보일랑말랑한 정도의 크기로 올록볼록한 돌기 같은 거를 쫙 만들어 놓는 그런 것도 하거든요. 이건 왜 할까요? 이렇게 하면 냉감 소재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몸에 좀 아욱함이 덜 달라붙는다라고 해요.
1: 닿는 면이 줄어드는구나.
0: 그래서 선수들이 그러면 조금 더 시원하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소재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경기하기에 편한 유니폼을 만들어서 쓴다고 합니다.
1: 예, 유니폼과 관련한 과학까지 살펴봤습니다. 과학 플러스 오늘은 축구를 둘러싼 과학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역시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0: 감사합니다.
1: KBS 일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요 4시 40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2: 네, 1시간 사이 귀경 정체는 더욱 늘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문경체제에서 문경 2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중령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 사이와 더 가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부근, 다시 목감에서 금천 사이로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목감 사이와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 부근, 다시 서산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기흥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더 가서는 수원에서 신갈 분기점 사이와 판교 분기점 일대, 또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이번엔 토요일엔 스포츠 코너입니다.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정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어제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기분 좋은 역전승을 일궈냈어요.
2: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축구를 보는데 이제 커피숍 좀 조용한 데서 좀 따로 좀 봤거든요.
1: 예.
2: 그런데 그 손님이 몇 명 없긴 했지만은 제가 커피숍에서 박수 치고 막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럴 줄은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에는 이렇게 감정이입을 잘 안 하는데 예. 어제는 좀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1: 아니 저도 사실 전반전은 집에서 봤는데 이 후반전 진행할 때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2: 네네.
1: 밖에 나갔다가 그

0: 중요 장면들을 못 봤어요. 그런데도 이 거리에서도 이제 환호성이 울려 퍼져가지고 이 상황을 인식할 수가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좀 막 무관심하고 모습을 보는데, 야 역시 월드컵 시작하고 막상 이기니까 온 국민이 또 하나가 돼서 우리 네.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 모습이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0: 맞습니다.
1: 어쨌든 어제 뭐 경기는 다 보셨을 테니까 그래도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네. 어제 이 멕시코 과달라라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우리나라와 체코의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리가 2-1로 이겼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계속 손흥민, 이강인을 앞세워서 공세를 펼쳤지만 골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실 많은 분들이 손흥민 아 결정력이 옛날보다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손흥민 선수였기에 여러 차례 만든 찬스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 이 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후반 14분 체코의 롱스로인에 이은 헤딩골을 내주면서 먼저 실점을 내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었죠. 그쵸. 세트피스에 의한 이 고공공격, 헤딩슛.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한 장면이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잘했던 것은 선제골을 내주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곧바로 반격에 나섰고 후반 22분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황인범 선수가 침착하게 오른발 칩샷으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35분 손흥민 선수와 교체 투입된 오연규 선수가 이 황인범 선수의 낮은 크로스를 받아서 문전에서 이걸 밀어넣으면서 역전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황인범 선수 한 골 1 도움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고요. 오연규 선수는 월드컵 데뷔전에서 정말 데뷔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막판에는 골키퍼 김승규 선수의 선방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우리가 사실 체코의 막판 공세에 좀 고전을 했었는데
0: 예.
1: 하지만 김승규 선수가 두 차례 결정적인 선방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귀중한 승점 3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첫 경기에서 승리한 게 16년 만이더라고요.
0: 그렇게 오래됐었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첫 경기에서 이겼던 것이 세 차례 있었는데요.
0: 예.
1: 2002년 한일 월드컵 이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2-0 승리.
0: 예.
1: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 그때 말리와 경기에서 또 우리가 승리를 거뒀었고요. 2-1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또 우리가 그리스를 2-0으로 이겼었는데요. 그때 2002년은 4강, 또 2010년은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0: 네, 그 확률을 한 번 더 믿어봐야겠네요. 어제 모든 선수들이 참 잘했지만 뭐 앞서 말씀하셨던 황인범 선수 또 골을 넣은 오현규 선수 활약 돋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1: 그렇습니다. 뭐 모든 선수가 다 잘했고요. 그렇지만은 역시 가장 돋보인 선수는 골을 넣은 황인범 선수와 오연규 선수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먼저 실점을 하면서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그 가라앉은 상황을 다시 끌어올렸던 그 주인공이 바로 황인범 선수였습니다. 그야말로 해결사라고 볼 수 있는데 후반 22분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성공을 시켰었죠. 본인의 월드컵 본선 첫 골이자 우리나라 선수단을 다시 깨운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또 오연규 선수는 역전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황인범 선수의 낮은 크로스를 골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사실 4년 전에 오연규 선수는 등번호 없는 선수였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예비 선수로 참가를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2명의 엔트리였는데 23번째 선수였던 겁니다.
0: 예.
1: 그렇다 보니까 같이 훈련하고 같이 선수단과 함께 뭐 여러 가지 경기를 준비하지만 정작 경기 때는 이 벤치에 못 앉고 관중석에 앉아 있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당당히 18번이라는 등번호를 달고 경기에 나서서 골까지 터뜨렸고요. 게다가 오연규 선수는 어제 좀 몸 상태가 정말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고열 때문에 그러니까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팀 닥터는 오늘 오연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그래요. 하지만 팀 닥터라든지 트레이너들이 또 열심히 좀 보살펴줬고 오연규 선수도 출전 의지를 나타내면서 결국 후반에 교체 투입됐고 결승골까지 터뜨린 겁니다. 결국에는 이 황인범 선수가 흐름을 바꾸고 오연규 선수가 승부를 끝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홍명보의 첫 승을 만든 가장 선명한 장면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어제 그 결승골 장면이 더 감동적이네요. 어제 뭐 여러 선수들이 있겠죠. 이강인 선수도 패스 성공률이 뭐 100%였다고 하고 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 김승규 선수의 막판 두 차례 선방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 저는 어제 막판에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 결정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 놀라운 이 반사신경으로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중거리

0: 슛은 이 김승규 선수가 마치 무슨 가제트처럼 손이 쭉 뻗어 나오면서 공을 잡아내는데, 야 정말 김승규라는 골키퍼가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 축구에 얼마나 큰 다행인가, 이 행운인가, 이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김승규 선수 이 첫 경기를 꼭 잡아야 된다, 이렇게 선수들끼리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먼저 실점을 했지만 다 같이 역전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김승규 선수도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 지난 2024년에 이 김승규 선수가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당합니다.
1: 네. 중요 부위인데.
0: 네, 축구 그렇습니다. 선수로서. 네. 축구 선수로서는 사실, 그러니까 축구 선수 월드컵 출전뿐만 아니라 사실 선수로서 계속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네. 굉장히 좀 위태위태했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기로는 그라운드 복귀조차 장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하지만 1년 넘게 긴 재활을 가져야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극적으로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다 있었고 첫 경기 승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김승규 선수 경기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힘들었던 지난날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다. 재활 중인 선수들이 나를 보고 힘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미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멕시코에 왔을 때 딸이 태어났다 그래요.
1: 아, 그래요?
0: 그래가지고 이 계속해서 훈련 없을 때는 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또 계속 했다고 하는데, 그 딸이 그 김승규 선수에게 또 좋은 행운을 주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1: 그렇군요. 겹경사가 있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 축하의 마음을 저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 다음 주 또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홈팀이죠. 멕시코와 2차전을 벌이는데, 아무래도 이 멕시코의 일방적인 응원이 좀 걱정이 돼요, 이번에는.
0: 그렇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니까 딱 일주일 만에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체코를 꺾고 월드컵 첫 승을 거둔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체코전은 우리 교민들도 많이 갔지만은 멕시코 팬들이 우리를 또 열렬하게 응원을 했어요.
1: 맞습니다.
0: 왜냐면은 지난 또 이 러시아 월드컵 때 멕시코가 우리 덕분에
1: 올라갔잖아요.
0: 네, 그 어부지리로 좀 행운의 16강 진출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맞습니다. 독일을 잡아준 덕분에. 그래서 카잔의 기적은 우리나라도 카잔의 기적이었지만 멕시코에게도 카잔의 기적이었고, 이후에 또 뭐 K컬처 문화 때문에 멕시코가 한국에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고
1: 최근에
0: 있습니다.
1: 최근에 BTS도 멕시코를 방문했었고 대통령도 만나고 그랬었던
0: 그렇습니다.
1: 기억이 나네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 팬들이 이 멕시코, 마치 멕시코 홈팀을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응원해줬거든요.
1: 그래서 어제 그 경기 중에 초록색 유니폼들도 많이 보였군요, 관중석에.
0: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국 유니폼을 사서 입고 들어온 멕시코 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멕시코와 붙게 되면은 그래도 멕시코 팬들이 멕시코 자국을 응원하겠죠.
1: 당연하죠, 그거.
0: 제가 예전에 월드컵 때도 취재할 때 보면은 멕시코 팬들이 정말 열성적이고 좀 과격할 정도로 응원을 열심히 해요. 진짜 예. 무슨 프로레슬러가 쓰는 복면 같은 거 쓰고 정말 미친 듯이 응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붉은 악마들이 일사불란한 응원을 펼친다고 한다면은 멕시코 팬들은 그냥 좀 감정적으로 굉장히 응원을 해요. 그러니까 라틴 특유의 흥과 열기로 경기장을 뒤엎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도 타기, 뭐 합창, 휘파람, 야유,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응원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특히 상대 선수가 공을 잡게 되면은 엄청난 야유, 그리고 막 그 휘파람 소리, 이게 들리거든요. 이거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청각적인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멕시코 선수들에게도 부담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경기를 풀지 못하거나 실수를 반복하거나 어떻게 보면 뒤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 멕시코 팬들은 자국 선수들에게도 야유를 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초반에 멕시코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 쪽으로 흐름을 잘 가져오고 실점을 최소화한다면은 오히려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0: 어쨌든 멕시코가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0으로 꺾었고요. 우리도 체코를 2-1로 이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멕시코까지 이기게 되면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또 유리한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멕시코가 이 세자르 몬테스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김민재 같은 선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 선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1차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못 나옵니다. 이 점도 우리에게는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 경기가 상당히 격렬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퇴장이 3장이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고 희망적으로 맞선다면은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선수들 다시 한번 응원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경기에서는 개최국 미국이 파라과이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요. 또 캐나다 마찬가지로 개최국인데 보스니아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가 우리에게도 관심을

0: 높았던 경기였죠?
1: 그렇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보스니아의 경기는 우리가 또 많이 주목을 했던 경기인데요. 바로 우리가 A조에서 2위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면은 B조 2위와 맞붙게 되거든요. 근데 B조 2위가 누가 되느냐? 바로 캐나다, 보스니아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기에 이제 스위스, 카타르까지 있는데 어쨌든 캐나다, 보스니아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2위를 차지느냐 우리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결국 1대1 무승부가 됐기 때문에 뭐 좀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가 않았는데요. 어쨌든 B조가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직 시즌 초 대회 초반이긴 하지만은 예. 멕시코라든지 미국 승리를 거뒀고 캐나다는 무승부 이렇게 공동 개최국들이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예, 내일도 주목할 경기 열리는데요.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1: 그렇습니다. 새벽 4시에 카타르와 스위스 B조 경기고요. 오전 7시에는 C조 브라질 대 모로코, 오전 10시에는 이 IT 대 스코틀랜드 C조 경기가 열리게 되고요. 오후 1시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호주 대 튀르키예의 D조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가장 빅매치는 역시 오전 7시에 열리는 브라질 대 모로코의 경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브라질은 아주 오래된 노포 냉면집이라고 한다면 모로코는 요즘 떠오르는 네. 아주 신흥 양식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셰프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 모로코가 요즘에 정말 잘하나요?
1: 모로코가 그렇게? 지난 오. 카타르 월드컵 때 아프리카팀 최초로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아. 브라질도 4강에 못 올랐었거든요. 지금 피파 랭킹도 브라질은 6위, 모로코는 7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별리그에서 열리는 최대 빅매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분명한 것은 모로코가 브라질을 잡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모로코의 상승세가 뛰어나니까요. 내일 또 이 경기도 KBS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월드컵 소식 관련해서 토요일엔 스포츠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님.
1: 네, 감사합니다.
2: 주말 생방송 정보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부 끝곡으로는요.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진현이었고요. 내일은 최승돈 아나운서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0: KBS 58분 날씨.
1: 당분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텐데요. 오늘도 상당히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서울이 31.9도까지 기온이 올라 평년 이맘때보다 4.3도나 낮 기온이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 남부지방에서 나왔는데요. 경주입니다. 33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을 비롯해 중부지방 수도권으로도 30도를 넘겨서 30도에서 33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낮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9도, 세종과 대전이 30도, 대구 30일, 부산, 제주 26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당분간은 기온이 이렇게 30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더위를 쭉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주로 전라권역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까지는 제주도에도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내일은 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 역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또 우박까지도 예상되니까 요란한 소나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경상권역에 오존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늘 오전 두 번째로 소환해서 군 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한수 전 육군 참모총장 등과 공모해서 무장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란죄는 군인과 공모한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란의 최고 지

수사본부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최측근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부는 어제 오후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환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 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에 잠정 합의한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비행하던 이란의 자폭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자국군의 승인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에 드론 공격을 시도하는 등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미군도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 드론을 격추하는 등 무력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종전 서명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미국이 첫 경기에서 파라과이를 완파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미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상대 자책골과 폴라린 발로건의 대회 1호 멀티골 조반니 레이나의 쐐기골을 엮어서 파라과이를 4-1로 완파했습니다. 미국 파라과이전은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미국에서의 첫 경기로 경기에 앞서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 등이 개막식을 장식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맞아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는 오늘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1차전에서 전반 21분 보스니아 루키치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33분 교체 투입된 카일 레린이 극적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시각 12일 상장 첫날 나스닥에서 주당 161.1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135달러로 약 19.3% 상승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달러에 거래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총자산 규모가 1조 500억 달러, 한화로는 1594조 원에 달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장에 따라 스페이스X 는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서 기업 가치 6위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진 가운데 주말 참가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올림픽공원 인근 유동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전체 23.4%를 차지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와 경북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호남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1도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에세이스트 김민철 작가님이세요. 김민철 작가님은 20년간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약하셨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회의나 할까를 출간했고, 무정형의 삶, 내일로 건너가는 법, 모든 요일의 기록, 모든 요일의 여행

0: 하루의 취향 같은 다양한 에세이를 쓰시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시죠. 최근엔 북클럽을 운영하며 오독의 발견이라는 신간을 출간하셨는데요. 한 권의 책을 오독오독 씹어먹어야 독서가 완성된다고 하시는 김민철 작가님,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 처음 뵙습니다. 제가
1: 아, 진짜.
0: 네, 제 지인 중에 작가님 팬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 계속 말씀만 듣다가 이제 뵙습니다.
1: 아, 저는 제가 너무 작가님의 팬이었는데 이렇게 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0: 아, 막 서로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저희 청취자분들을 이렇게 다독이님들이라고 네네. 부르고 있거든요. 네. 다독이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독의 발견이라는 책으로 돌아온 작가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북클럽 이름도 오독 북클럽이잖아요.
1: 오독 오독 북클럽입니다.
0: 오독 오독 북클럽. 네. 아,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아, 오독 오독 북클럽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 권의 책을 오독하면서
0: 네.
1: 한 권의 책을 오독오독 씹어먹는다라는 네.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북클럽이고요.
0: 네.
1: 그래서 매달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있고요.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20년 동안 회사를 그만 다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3년 전에 시작하게 되어서 네. 성실하게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회원 모집은 매달 하나요? 아니면 그냥 뭐 1시즌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1: 세 달을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12월에 1, 2, 3월에 활동할 사람들을 모으고
0: 네.
1: 그다음에 하루 한 달 쉰 다음에 다시 5, 6, 7 이런 식으로 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0: 네.
1: 처음에는 이 세 권에 무슨 흐름이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흐름짜기에 골몰을 하면서 세 권의 연결성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노력하면서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집에 있으면서 갑자기 북클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제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엄청난 내향형 인간의 집 밖에 나가는 걸 잘 못해요.
0: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1: 그렇죠.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의 일의 한 90%는 집 밖에 나가는 일이었어요.
0: 네.
1: 사실 매일 회사를 20년간 다니면 그냥 출근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회사를 가야 된다고? 집 밖에 나가야 된다고? 그게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인 거죠.
0: 네.
1: 근데 그런 사람이 북클럽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생겼으니까 너무 곤혹스러운 거죠.
0: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랑 뭐 지인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북클럽이 아니라
1: 아니고
0: 정말
1: 그쵸.
0: 정말 누구에게나 사람들. 열려있는 네. 신청해서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입회를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1: 맞아요. 맞아요. 네. 글을 읽거나 쓰거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북클럽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내향형 인간이라는 것과 별개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제 작가님 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작가님 책의 어떤 부분도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정말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쓴 책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쓴 카피도 기억하지 못해요.
0: 오독의 발견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써주셨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건 기억나시는군요.
1: 그럼요.
0: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내가 북클럽을 운영할 수
1: 그러니까요.
0: 있을까.
1: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능력이 없는 거니까 포기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오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0: 네.
1: 그리고 오독오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아, 이 오독을 내세운다면 사람들이 작가인 내 말을 너무나도 신뢰하지 않고 그냥
0: 네.
1: 아, 저 사람의 의견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독오독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할 경우엔 다섯 번까지 읽어가지고 하면 어떻게든 한 달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0: 아, 오독은 그 오독오독의 의성어이기도 하고
1: 네.
0: 어떤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그 한자 그쵸. 뜻이기도 하면서 다섯 번 읽는다.
1: 그쵸.
0: 이 뜻도 되는 거군요.
1: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네, 열심히 즐겁게 해나가고 있는 북클럽입니다.
0: 사실 이렇게 내향형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데 만나면서 이제 에너지를 뺏기는 게 싫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작가님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쨌든 뭐 책을 매개로는 했지만 북클럽을 하면서 좋으셨나요? 이렇게 3년 동안 이어오신 거는 이건 괜찮네. 그쵸. 좀 그런 생각이 있으셨나요?
1: 이게 북클럽을 처음에 디자인할 때 그래서 엄청 골몰을 한 것이
0: 네.
1: 만나서는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만나가지고 개개인이 다 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의 기억력 이슈도 있고 사람들이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라고 매번 그 클럽장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미리 여러 번 곱씹어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가 될 만한 글이라든가 자료 조사를 해서
0: 네.
1: 아니면 다른 책까지 막 같이 읽으면서 그런 것과 그리고 나의 독후감을 오독일기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0: 네.
1: 그거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오독일기를 보내주세요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소통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0: 근데 이 독서일기를 이제 보내고 받고
1: 네.
0: 그다음에 뭐 피드백하는 약간 좀 감정노동 같은 그런 거는 없는
1: 하죠.
0: 클럽인가요?
1: 제가 한 명 한 명에게 다 이제 답장을 써야 한다는 번거로움 혹은
0: 네.
1: 고생스러움이 있는데
0: 네.
1: 저는 그걸 하지 않을 수 없는 유형의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안 해. 못 해. 답장은
0: 네.
1: 못 해. 그 왜냐하면 하나하나 내용을 다 곱씹어서 소화한 다음에 다시 또 답장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0: 그게 내향형 인간이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0: 네.
1: 그랬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보내주니까 이거를 답장 안 하는 게 더 불가능한 일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 줄이라도 보내달라라고
0: 네.
1: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네, 한 줄 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시잖아요. 열 줄이 차라리 쉽지
0: 네.
1: 한 줄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을 읽었는데 한 줄만 남겨야 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줄만 쓰세요라고 하는 것은 한 줄만 쓰면 열 줄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어느새 모두가 네, 자연스럽게 오독일기를 보내고 저도 답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네,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많은 오독일기들 중에서 좋았던 것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또 모아서 월말에는 라이브 시간을 갖거든요.
0: 네.
1: 그러면 한 1시간 반?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거의 A4지 15장 분량의 글을 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내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시간 반 방송을 하면 사실 한 권의 책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독오독 씹어먹는
0: 그러네요.
1: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이 저의 네, 치명적인 단점이죠.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 오독의 발견도 참 인상 깊게 읽었지만 이제 김민철이라는 작가님을 이제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괜히 저 혼자 막 이렇게 동질감을 느꼈어요. 뭐 어떤 거냐면 이제 뭐 회사 그만둔 이야기 이런 것도
1: 아, 그렇죠.
0: 네, 동질감을 느꼈고 아 회사 진짜 열심히 다니셨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저도 뭐 함께 읽자고 책 같이 읽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이 책 좋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게 되게 뿌듯한데 작가님도 또 그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 일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함께 읽는다는 것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읽다가 이런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졌어요. 책은 근데 왜 함께 읽어야 되죠?
1: 사실 모든 책을 다 같이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사실은 함께 읽기라는 경험이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1: 불가능하죠.
0: 네, 불가능했고 뭐 함께 읽는 책들은 대부분 교과서들.
1: 아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 책 말고 딴 책 읽으면 김민철
1: 네.
0: 작가님처럼 끌려가가지고.
1: 맞아요. 네. 네.
0: 함께 읽기를 금지하는 공간 학교.
1: 진짜.
0: 네, 그리고 독서가 원래 좀 내밀한 경험이기도 하고
1: 그쵸.
0: 영화관 가서 영화가 볼 때는 같이 보는 건데 책을 함께 읽는다는 거는 같은 공간에서 각자 읽는 거
1: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함께 읽기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는 것인가?
1: 저도 지금 북클럽을 하면서 1년에 한 달에 한 권의 책만 함께 읽고 있고 나머지 책들은 다 혼자서 그냥 읽고 혼자서 기록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편인데요.
0: 네.
1: 함께 읽는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나라는 좁은 인간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지만 사실 이 나란 좁은 인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넓어지기 위해서 책을 읽

0: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 그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나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통과를 해낸단 말이죠. 근데 네. 나라는 사람과 작가님이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르고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추억이 다르고 그리고 뭐 역사가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해석해내는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그 책 그 해석, 각자의 해석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오독이라고 부르는데 그 오독을 함께 모았을 때 책 자체가 엄청나게 두꺼워지는 그러니까 각자의 이야기들이 다 덧붙어지면서 네. 나는 그걸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 그리고 혹은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진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남들은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 문장이 가장 소중했어 라고 누군가가 항변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책 한 권이 얼마나 두꺼워질 수 있고 얼마나 이렇게 멀리 뻗어 나갈 수 있는지를 모두에게 그 공유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한 책을 우리 다 같이 읽자라고 했을 때 각자 읽죠. 각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고 그건 정말 내밀한 경험인 건데 그 내밀한 경험을 꺼내놨을 때 각자가 꺼내놨을 때 그 풍성해지는 그 책 읽기의 경험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장르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1: 그런 것 같아요. 네. 책이랑 읽기랑 되게 다른 경험인 것 같고
0: 맞아요, 맞아요.
1: 뭐랄까 뭐 하나는 뭐 매체고 하나는 활동이니까 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함께 먹기랑 함께 읽기도 다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함께 먹는다고 더 풍성하게 많이 먹는 것 같지
0: 그렇죠,
1: 않은데
0: 그렇죠. 네.
1: 함께 읽으면 혼자 읽을 때랑 되게 다른 네네. 그런 느낌.
0: 네.
1: 아 저는 잘 간질간질해가지고 좀 잘 설명을 못했는데 작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독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작가님이 이제 오독에 발견해서 써주신 오독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굉장히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실 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 이제 공대 나와가지고 뭐 문학 교육 별로 안 받고 근데 뭐 이렇게 문학 뭐 이런 얘기 뭐 소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되게 내가 뭐라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다가 뭐 각자 해석이 있는 거지 이러다가 근데 요즘은 또 그 오독의 발견에는 예를 들어 19쪽에 기본적으로 모든 독서가 오독이라는 입장이라고 작가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100% 동의하면서 근데 이게 또 오독에 약간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오독도 있긴 있더라.
0: 아, 그렇죠.
1: 예. 네, 뭐 이렇게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다가요. 이 양반은 이렇게 실질적 문맹인가? 혹은 아, 진짜 마음이 사악하다.
0: 의도적으로
1: 네, 그렇죠. 어떻게든 뭐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런 문장 읽고 나서 너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 수용소인이다 이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너무 네, 있죠. 네. 너무 있죠.
1: 오독 있기는 있는 거 아닙니까?
0: 있죠. 있죠. 있죠. 저도 이제 작가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북클럽 처음에 해야지 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내가 뭐라고 나는 뭔가 그런 국문학과 영문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문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을 또 대단히 많이 읽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내가 어쩌다 보니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너무 신뢰를 해버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네. 라는 것에서 이제 오독이 저를 많이 해방시켜준 거죠. 책 읽는 것은 모두가 각자의 오독을 해나가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의도적이거나 그러니까 말의 사용에 있어서의 오독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곡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문해력의 이슈는
1: 네.
0: 너무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오독은 끝없이 발생을 하고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좀 줄여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이제 정말 오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근데 적어도 책이라는 것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정규교육을 받으면서 모두가 이 여기서 말하는 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1번, 2번, 3번 그 정답이 존재하는 세계에 너무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한 권을 자기가 막 좋게 읽었어도 덮고 나서 내가 제대로 읽은 거 맞나? 나 이거 정말 좋긴 했는데 이거 나만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고
1: 네.

0: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의 말들과 이런 것들을 오독하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겠지만 최대한 이 사람이 진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해야겠지만 적어도 책을 읽을 때는 이제 작가도 어쩔 수 없는 세계가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마음껏 오독해도 저는 좋다라고 허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을 해줘도 책이라는 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너무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1: 독특한 어떤 주관적 해석과 오독의 경계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책도요. 특히 어떤 이슈가 걸려 있을 때 어떤 작가의 작품을 읽고 이 사람 여성 혐오자다. 혹은 이 사람 여성 우월주의자다. 막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봤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때, 아 이거는 이제 주관적 해석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되게 여성 우월주의자야, 여성 혐오자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건 좀 오독 같은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좀 가상적인 상황이긴
0: 아니에요.
1: 합니다만.
0: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도 북클럽을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최근에 뭔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것을 보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떤 등장인물들을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우선은 긍정을 해드리고요. 근데 다만 책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좀 그렇게까지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는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곡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독을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클럽 안에서는 계속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조금 길을 그러니까 닫힌 마음을 조금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사실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에 그렇게 공을 쓰면서 계속 이렇게 황의정승처럼 그렇게 살기는 저도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적어도 이 북클럽 공간 안에서는 조금 그렇게 너무 다치지 않도록 약간 중재자 역할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해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책 프로그램이 게스트께 이제 인생책을 세 권을 골라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읽고 그 책 얘기는 조금 길게 이제 마지막에 하고요. 나머지 두 책 얘기는 좀 짧게 나눕니다. 김민철 작가님께 인생책 세 권을 요청을 드렸더니 알베르 까미의 결혼 여름, 토니 모리슨의 재즈,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히라보 시간 이렇게 세 권을 골라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받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쉬운 작품은 없구나. 이렇게 어려워.
0: 어렵죠.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왜 이 작가들의 대표작이 아니라
0: 대표작 아닌가요?
1: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이제 대표작도 뭐 약간 그쵸. 이제 이 밑줄 긋고 뭐 님의 의미는 뭐 하듯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그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까미 하면은 네. 이방인 히스트, 네. 토니 모리슨 빌러브드,
0: 아 그죠.
1: 한강 작가님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0: 아 그러네요.
1: 네 그거는 아닌.
0: 그렇죠 그렇죠.
1: 대표작이지만 한 세 번째 네 번째 언급되는 네, 구글 검색량에서 아, 1번 2번은 아닌 작품들을 그쵸. 골라주셨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분은 일단은 쉬운 작품 별로 안 좋아하시는 작가님이시고 두 번째로 왜 대표작이 아닌 약간 독특하신 건가 취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약간 우연인가요? 아니면은 나는 좀 남들이 대표작이라는 거는 좀 아니더라 이런 좀 그런 약간 기질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저는 까미 이방인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네. 한강 작가님의 팬으로서 사람들이 한강 작가님의 무슨 책부터 읽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늘 소년이 온다부터 읽어라. 이거부터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 근데 오독의 발견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검은 사슴이라면서요.
0: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1: 검은 사슴은 히라보 시간보다도 읽는 사람이 없어요.
0: 맞아요. 한강 작가님도 그거를 우리가 읽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옛날 작품이라서 네. 그런 것 같은데 그 인생책이라고 할 때 정말 너의 인생 책이 뭐야라고 하면 저도 이제 대답하기가 힘든데 네 인생을 바꿔준 책이 뭐야라고 말을 하면 이제 사적인 역사가 들어가면서 말하게 되는 책이 한강 작가님의 검은 사슴이고 네 그리고 알베르 까미의 결혼 여름이에요. 두 개가 저의 인생을 좀 성격을 바꾸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검은 사슴은 사실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 제가 읽고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 책으로 인해서 그런 되게 이상한 경험을 했던 책이고 되게 편안하게 어둠 속으로 이렇게 싹 걸어 들어가가지고 거기 제 안에 어떤 어두운 부분들이 싹 깨어났는데 그게 너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고 난 후에 그 책을 다시 읽어봤더니 이 책을 영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저의 그냥 사적인 언어처럼 느껴져서
1: 네.
0: 그래서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책 심지어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쓴 글로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었거든요.
1: 네.
0: 네, 카피라이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말로 저의 인생 책이긴 한데 이걸 사람들에게 읽자고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
1: 인생 책 중에서 살짝 대중적인 책.
0: 네, 그게 히라버 시간. 네. 하지만 여러분 소년이 온다부터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강 작가님의 책을 세 권을 동시에 영업하는
1: 네. 고도의 전략이군요.
0: 그렇죠. 네. 하나 더 붙이는 게 작가님은 근데 최신작부터 읽으라고 했으니까 작별하지 않는다를 먼저 읽으셔도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1: 인생 책이 네. 뭐냐고 물어볼 때 결국에는 히라버 시간으로 가면서
0: 네. 다른 것들도 다른 같이 영업하는.
1: 영업하는. 네.
0: 그런 책이고. 알베르 까미의 결혼 여름은 이제 20대 후반에 읽으면서 저의 어떤 인생의 태도를 바꿔놓은 책이긴 한데 저도 이 책이 너무 어려워요.
1: 네.
0: 그래서 북클럽을 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아 60대가 되어도 나는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근데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토록 좋아하고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구나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이해하는 몇 가지 것들이 저를 되게 많이 바꿔놓은 책이라서
1: 네.
0: 그러니까 이 두 권은 저라는 사람을 바꿔놓은 책,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라는 의미에서 인생 책이라고 할 수 있고
1: 네.
0: 한 권 더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톤이 어렵죠. 압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북클럽 사람들에게 얼마나 네, 질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 저의 질타도 느껴지시나요?
0: 네. 어렵죠. 어려운데 네. 너무 좋아요. 근데
1: 네.
0: 이 그 북클럽을 할 그러니까 저의 북클럽을 시작하게 만들어 준 책이거든요.
1: 네.
0: 이 책이라면 그래. 사람들과 읽어 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굳이 혼자 읽어도 되는데 같이 읽고 싶은 책이라면 조금 무릎 어려워야 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야지 뭔가 강제성도 주어지고 근데 제가 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와줄 테니까
1: 네.
0: 그런 참에 한번 어려운 책도 한 권 읽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매일 그냥 걷기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5km 아령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10km를 들어보기도 하고 한 번씩 들어보면서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책도 편한 책 읽으면 좋죠. 그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조금 나한테 버거운 책 이런 것들을 읽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재즈를 골랐고요.
1: 네.
0: 어쨌거나 이걸 기점으로 아 이렇게까지 어려운 책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기준이 생기기도 했고 북클럽을 시작할 용기를 준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권을 골라봤습니다.
1: 작가님 평소 독서 취향은 어떻게 되세요? 뭐 결혼 여름은 소설은 아니지만
0: 에세이지만
1: 어쨌든 골라주신 인생책은 전부 문학 작품 그중에서도 이제 현대문학 이고 뭐 우리가 뭐 굳이 뭐 이제 뭐 대중문학 뭐 파인아트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후자 쪽이고 근데 어렸을 때는 뭐 로빈 쿡 많이 읽으셨다고 우독이 발견에 써 있었는데
0: 맞아요.
1: 지금은 그럼 대중문학은 잘 안 읽으시거나 아니면 비문학은 좀 안 읽으시거나 그런가요?
0: 아니고요. 그 이제 시기적으로 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 저희 때는 책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1: 아우 그래요? 언제쯤 얘기예요? 아우 옛날 사람이시군요.
0: 그러니까요. 분명히 아실 텐데. 네, 그 책 대여점에 가서
1: 전혀 몰라요.
0: 인기 에릭 시거를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1: 닥터스.
0: 네, 인생 책이죠. 그래서 그 인기 있는 책들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막 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책을 못 읽겠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1: 참 이상해요.
0: 맞아요. 네. 문학 선생님한테 책 읽는다고 맞았던 경험이라니 정말 네. 네. 선생님 이름도 잊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대학교 때는 이제 닥치는 대로 읽었고 그 닥치는 대로가 문학 작품이었던 거죠. 문학 작품이었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는 그래도 책 읽는 자아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읽긴 했지만 그때 대중서를 진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재밌다 하는 책이 뭐지?
1: 아, 그건 거기서 약간 업무용인가요?
0: 뭔가 뭐랄까?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1: 트렌드를 파악하고 싶다?
0: 네네네. 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읽는다는 걸 나도 읽고 싶다 이런 니즈가 많았는데 네.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북클럽을 하면서는 사실 저의 취향은 정말 문학과 에세이에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책들을 읽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과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나무에 관한 식물에 관한 책들만 계속 읽고 있고요.
1: 비문학.
0: 네네.
1: 비문학인데 나무에 관한 책들을 읽고.
0: 네네. 네. 그런 책들을 읽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봤더니 제가 올해 이제 북클럽에서 6권의 책을 읽는데 그중에서 한 권만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소설이 아닌 책을 한 권이라도 넣으려고 너무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6권 중에 한 권만 소설인 걸 보고 아 의도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려고 했더니 넓어지는구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계속해서 북클럽에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가 제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네. 너무 그냥 이렇게 읽기 쉽고 재밌고 막 이런 책들도 읽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건 아닌데 왜냐면 이번 달 책은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거든요.
1: 네. 이게 유일한 소설.
0: 네네, 막 그렇습니다.
1: 너무 좋죠.
0: 네네,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책들, 걔는 대중서인가요? 무게가 있는 책인가요?
1: 아, 이게 플롯은 약간 이제 추리소설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아름답고.
0: 그쵸.
1: 다 읽고 나면 이건 뭐.
0: 그쵸.
1: 뭐 대중서 뭐 이런 영역을 뛰어넘은.
0: 그렇죠.
1: 이거 미래 고전 될 것이다.
0: 정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많이 읽습니다.
1: 북클럽 참여자들한테는 어떤 경험을 주시고 싶은 건가요? 아까 조금 뭐. 그래도 이제 북클럽이라는 곳에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속옷 걸치고 오는 곳은 아니니까 격식을 차리고 와서 조금 근육을 독서 근육을 넓혀보는 경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은 뭐 이제 어떤 책이든 뭐 조금 도전적인 책을 읽으면 되는 건데 작가님이 이제 책을 고르셔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이 방향을 또 생각을 하시고 어떤 쪽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내가 이 북클럽에 오독오독 북클럽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어떤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 어떤 경험을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본인이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이 세 권의 책들이 한 기수에 읽는 세 권의 책들이 같이 엮어지면서 다시 거대한 문제,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던져주는 것.
1: 아, 세 권은 꼭 한 테마로.
0: 네, 한 테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엮이지 않는, 누구도 그걸 엮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건데 네. 저는 어쨌거나 주제의식을 가지고 엮으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거대한 질문 앞에 한번 서보는 경험을 해주고 싶다라는 것은 그냥 저의 그냥 책을 고를 때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이 북클럽을 지속하면서 제가 가지는 마음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읽더라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경험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한 줄이라 써서 보내줬을 때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데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도 했어요 라고 말을 해주기도 하고 네. 때로는 정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막 모여가지고 아 이번 달에 책 한 권 정말 잘 읽었다 라는 그런 뿌듯함.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상을 살면서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사실 책 한 권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 네.
0: 근데 책 한 권을 읽고 몇 줄 써서 보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 들으면서 아, 나 이 책은 좀 이제 아는 것 같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이번 달은 좀 괜찮았다 같은 뿌듯함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보통은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에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이 대부분 오프닝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0: 어떡하죠?
1: 이제 뭐 이제 그 두 권 정도를 일부에서 네네.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작가님께 함께 읽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고 또 북클럽 경험이라든가 뭐 독서라는 경험, 오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오프닝이 좀 길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노래 한 곡 이쯤에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우선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곡은 이 곡은 참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하버드라는 네. 그룹이 있는데 네. 여기에 라우드 러브 송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주 짧은 곡이고 앞에 네. 듣다 보면 그냥 되게 담백하게 흘러가구나 라고 하는데 뒤쪽에 네.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 느끼게 해주는 곡이라서
1: 네.
0: 뭔가 네 원래는 이 책을 이제 책들을 소개한 후에 얘를 들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네. 이렇게 된 김에 이거부터 듣고 시작하시죠.
1: 알겠습니다. 에릭 시걸이 다녔던 그 학교 하버드 하버드의
0: 그렇군요.
1: 라우드 러브송 듣겠습니다.

0: 하버드의 라우드 러브송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김민철 작가님의 첫 번째 인생책 결혼 여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이거?
1: 이 책은 20대 초중반의 까미가 쓴 글들을 모아서 에세이를 모아서 결혼이라는 네. 책과 그 이후에 15년 동안 까미가 쓴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서 여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둘을 합쳐서 결혼 여름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출간이 된 책이고요.
0: 네.
1: 아까 작가님께서 까미의 대표작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셨지만 어디서 풍문으로 들었는데 저는 프랑스어로 적힌 가장 아름다운 책 세 권을 꼽으면 이 책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까미가 보면요. 되게 이렇게 짜증나는 분이에요. 네. 이방인 29살에 쓰지 않았나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이 책을 20대 초반에 청년이 썼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렵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평생 이렇게 노벨,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0: 네, 노벨 문학상도 40대 받았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얼굴도 잘생기고
1: 맞아.
0: 연극도 하고 뭐 아우.
1: 네.
0: 근데 뭐 프랑스에서 뭐 아름다운 뭐 그러니까요. 어쩌고 뭐 그거에 뭐 예, 뭐 이렇게 이방인 베스트 시지프시나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네. 책도 뭐 프랑스어로 어루 쓰인 제일 아름다운 책 세 권에 들어간다고요?
1: 네네네.
0: 아유.
1: 아 근데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네. 그게 야근하고 나오다가 그 회사 앞 카페로 뛰어 들어가서 이 책을 읽었는데
0: 네.
1: 그때 이후로 이 까미의 어떤 빛 아래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빛이 막 이렇다면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글도 지중해 햇살과 막 이런 거에 대한 글이지만 그런 빛이 아니라 그렇게 따뜻하고 뭔가 막 광명 어린 그런 거라기보다는 왜 우리 어두운 데 있었는데 갑자기 형광등 탁 불 켜는 거 있잖아요.
0: 네.
1: 이게 현실이야 라고 네.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빛 아래 이후로 살게 되었거든요.
0: 네.
1: 그게 저의 인생의 태도를 좀 바꿔주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저의 인생책이라고 하면 이 책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0: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방인은 뭐 해석도 워낙 많기도 네네네. 하고 사실 또 이제 읽으면은 굉장히 뭐 되게 평면적으로 얕게 읽어도 줄거리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1: 맞아요.
0: 쉽게 따라갈 수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패스트는 보면은 아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어 싶고 뭐 시지프 신화 같은 것도 아 무슨 뭐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너는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구나. 뭐 그런 거 있구나. 뭐 실존주의 뭐 부조리 뭐 근데 결혼 여름은 좀 약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기에 오랜 시기에 걸친 글을 모은 거기도 하거니와 되게 아름답긴 한데 좀 약간 종잡을 수가 없고 작가님이 이제 테마를 되게 중요시 하시잖아요. 결혼 여름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뭡니까?
1: 저는 그 주제를 뭐라고 보냐면요.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의 부질없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이고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다 그냥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0: 네.
1: 그리고 인생에 대단한 거는 없어. 너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그런 건 없고 인생은 허무한 거야 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햇살이 내려쬐고 있고 내가 살아있고
0: 네.
1: 그러니까 거기서 허무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반항을 해버리자 우리 자유를 자유롭게 살아버리자
0: 네.
1: 같은 것. 그러니까 내일의 어떤 희망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죽음을 바로 앞에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 용기에 대해서 좀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는 부분도 많지만 이게 에세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소설 같은 거는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넣어놨다 그러면 얘는 되게 명확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구절로 저는 이제 여겨졌던 거고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0: 인생은 부질없지만 이 광명을 똑바로 보면서 살자. 이런 메시지는 그게 왜 작가님의 인생에 갑자기 이렇게 불을 켠 것 같은 뭐 어떤 계기로 그런 이 책을 만나셨고 그때 발견은 작가님한테 어떤 경험이었는지 좀 듣고 싶네요.
1: 그게 제가 그때 저는 이제 20년 회사 생활 중에서 17년을 퇴사무세로 살았거든요. 모두에게 팀장님한테도 저 곧 퇴사해요 라고 말을 했고 팀장이 된 이후에는 팀원들에게 어 나 곧 퇴사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20대에 퇴사한다라고 말했던 그날부터 계속해서 프랑스를 가야겠다 파리를 가야겠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거기 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굴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굴지만 여기서 행복한 법을 배우지 못하면 거기 가서 그때도 불행할 거야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느끼게 된 거고 그렇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면 약간 이 책 결혼 여름에 보면 음지식물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음지식물처럼 존재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고 이 안에서 어쨌거나 나는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 다음에 가겠다 같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저의 오독이고 누군가가 퇴사하는 마음을 막기 위해서 결혼 여름을 펼쳐 사겠어요 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라고 저는 말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여기서 행복한 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같은 다짐을 하게 만든 그런 책이었어요.
0: 결과적으로는 책 덕분에 퇴사를 안 하고 더 오래 다니시게 된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은 퇴사를 하려는 분한테 권해도 괜찮겠네요?
1: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그만두지 않고 싶으시다면 추천합니다.
0: 네.
1: 근데 저는 그때 결혼 여름이랑 시지프스 신화 이방인 이 세 권을 같이 읽으면서 네. 이들이 만들어준 어떤 자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지프스도 저렇게 네. 계속 사는데 나도 회사 다닐 수 있다.
0: 저도 좋아합니다. 시지프스.
1: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0: 오독의 발견에서 이 책을 들고 프랑스의 루르마랭이라는 소도시를 가진 경험을 네네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파리에 퇴사를 결심하고 간 그때하고는 또 다른
1: 맞아요.
0: 여행인
1: 네네네네.
0: 거고 그리고 파리가 아니라 이제 루르마랭이라는 도시 저는 사실 되게 생소한
1: 그죠.
0: 도시인데
1: 예. 맞아요.
0: 뭐 어땠는지 책에서도 읽었지만 좀 이렇게 육성으로 좀 듣고 싶고 사실은 결혼 여름을 쓸 때 카미는 루르마랭에 있던 게 아니라 알제리에 있었던
1: 맞아요.
0: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알제리를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제리가 아주 오랫동안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0: 네.
1: 대한민국 국민들은 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카미의 책을 다 번역하고 카미 전문가인 김하영 선생도 네. 알제리에 도착하기까지 30년이 걸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수교가 좀 오랫동안 안 되어 있었고
0: 그리고 알제리에서는
1: 네.
0: 까미 잘 모른대요.
1: 맞아요. 모른대요. 네. 그래서 네. 그 김하영 선생도 알제리 기행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그 결혼 여름 안에 있는 그곳이 어딘지를 찾아 나서는데 다 모르고 다 없고
0: 우리도 사실 제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 작가의 무슨 뭐 유적 같은 거를
1: 맞아요,
0: 하지는
1: 맞아요.
0: 않을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나라에

0: 라서 많이 안 가기도 하고 갈 방법이 없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가서 볼 게 없다고도 하고 근데 루룸의 마랭은 달랐던 거죠. 보면 까미는 엄청 불우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너무 가난했고 네. 그리고 계속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살아야 됐고 막 그랬었는데 40대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된단 말이죠. 네. 그때 너무 기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루루마랭이라는 시골 프랑스 남프랑스의 정말 작은 마을이 있어요. 네. 얼마나 작냐면 끝에서부터 끝까지 걷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1: 아, 도시가 아니군요.
0: 도시가 아니에요. 진짜 마을이에요. 아, 네. 마을이고 저는 그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나흘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유가 하나예요. 나흘 후에 버스가 온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나흘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네. 그 까미가 그곳에 정착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죽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까미의 무덤을 루루마랑에 이제 마련을 해줬고 까미의 딸이 아직도 루루마랭에 살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루루마랭으로 가야겠다. 까미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갔었죠.
1: 이 까미의 문장들을 읽다 보면 확실히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뭔가 막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이렇게 불끈불끈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을 또렷하게 보면서 유한한 것들을 절망적으로 사랑하자. 이거는 이제 작가님이 써주신 아, 네, 문장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죽음을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유한한 것들을 절망적으로 사랑해야지 진짜 멋있다. 하지만 이게 닥치면 그쵸. 죽음의 문제에 닥치면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0: 안 되죠.
1: 저는 가끔 까미는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본인은 그 교통사고보다 무의미한 죽음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피 흘리면서 유한한 것들을 절망적으로 사랑해야지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세상에 온갖 이제 비극과 어떤 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우리가 맨정신으로 있을 때에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가까이 오면은 정말 큰데 이게 그쵸. 말은 멋있지만 과연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조언인가?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이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인간의 왜소함을 더 막 크게 느끼게 돼요. 어떠신가요?
0: 사실 죽음 앞에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죽음을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유한한 것들을 절망적으로 사랑하자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썼지만 사실 이 죽음 앞에 의연한 태도라는 것도 저한테도 그건 되게 추상적인 어떤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죽음을 그렇게 딱 마주친 적이 없고 그 위협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오만함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죽음 근처에 가보지 않았으면서 그것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어떤 오만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이제 결혼여름 앞에 보면 이 제사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주교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네. 목에 이렇게 끈을 다 묶고 이제 자기는 이제 죽는 거죠. 1초 후에 죽는 건데 이제 정말 어떤 인생의 거대한 농담처럼 이게 끊어진 거죠. 끊어져서 다시 그 사형 집행인이 자기 목에다가 이거 하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결혼 여름을. 그러니까 이 주교가 평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살아 있구나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은 바로 그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애 감각이 네. 가장.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그런 정도의 생애 감각을 가질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다가는 일상생활도 안 될 거고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실은 음과 그러니까 그림자 빛이 강할수록 더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죽음이 더 강렬하게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난 삶의 어떤 밝은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 있음을 뭔가 만끽하려고 노력하는

0: 것이 그냥 이 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잘 어렵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거 말고는 이 죽음보다 지금 나한테 더 가까운 거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역시도 네 살아있는 자의 어떤 오만함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1: 가끔 익스트림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그냥 도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기 때문에 내가 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낀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작가님은 좀 뭐 이렇게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거 좀 즐기시나요?
0: 저는 하라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1: 아 그러세요?
0: 네, 이렇게 이를테면 자이로 드롭 이런 것들을 네.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과 살고 있다 보니까 점점 네. 저도 멀어져서 네 그렇긴 한데 아 근데 그게 어떤 저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거를 즐거워하는 것 같고요. 네. 굳이 그걸 더 느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행동을 하진 않네요 보니까.
1: 도전은 많이 하셨죠.
0: 도전.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되게 모범생이고 네, 착실하게 그냥 궤적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라서 가장 큰 일탈이 퇴사일 정도로 그냥 모범생이에요. 엄청 네 부끄럽네요.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의 첫 번째 인생책 결혼 여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원래 1부에서 보통 두 권의 인생책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김민철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 2부에서 네, 토니 모리슨의 재즈와 한강 작가님의 히라버 시간 이야기를 알차게 나눠보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는 노래 들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우리가 지금 죽음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네. 네. 안토니 앤 존슨즈의 Cut the World라는 곡을 듣고 싶은데요. 이 곡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보컬의 아주 독특한 음색이랑 오케스트라 사운드까지 더해지면서 뭔가 되게 슬픈데 강인한 느낌이 드는 곡이거든요. 다 같이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되게 곡 영업도 잘하시네요.
0: 아 너무 오래 광고를 했나요?
1: 아닙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0: 아, 네. 네,
1: 되게 막 듣고 싶다가 내가 보통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넘어갔던가 했는데 신기합니다.
0: 아 네.
1: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철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안토니 앤 존슨즈의 Cut the World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내일 2부에 다시 뵐게요.
0: 네.
1: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영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금융코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문가의 금융코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원인의 금전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서 안정적인 금전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갖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도 경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관리와 관련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이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더위를 내일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세종, 대전, 광주 나란히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높은 기온 속에 특히 경상권의 기온이 오늘만큼 높이 올라서 대구가 31도까지 오르겠고 부산이나 제주는 26도의 낮 최고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25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서울이 월요일과 화요일 31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나타나는 곳도 더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는 충청과 남부 제주가 매우 나쁨 단계, 그 밖의 지역도 나쁨 단계 보이는 곳이 많겠고 오존 농도도 내일도 오늘처럼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경상권 일부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과 내일까지 대부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라권역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에도 오늘 저녁까지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5에서 20mm가량이고요. 또 내일은 곳에 따라 전국 곳곳에 5에서 50mm의 요란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형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늘 오전 두 번째로 소환해 군 혁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등과 공모해서 무장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란죄는 군인과 공무원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란의 최고 지휘자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최측근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어제 오후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환 전 총회 총무와 요한지파 심원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서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2일 전국에 생중계된 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으며 최고 지도자와 국가 안보 회의를 포함한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번 MOU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분쟁을 종식할 것이며 이란과 미국은 4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의 수량 차이가 확인되면서 법무부가 긴급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대전 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탄약 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 보유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탄약은 9mm 권총탄으로 장부상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보유량이 100발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조사반을 대전 교도소에 긴급 투입해서 경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성소수자 단체의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

0: 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국로 일대에 무대와 부스를 세우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들거나 무지개 무늬의 망토 등을 걸친 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트랜스젠더와 레즈비언 등을 상징하는 깃발도 곳곳에 펄럭였습니다. 한편 개신교계 단체인 거룩한 방파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형 범죄 조직 트렌데 아라과의 두목이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제거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 남부사령부는 신속하고 치명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테러 조직 중 하나인 트렌데 아라과의 니뇨 게레로를 성공적으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작전을 통해 제거된 게레로는 트렌데 아라과를 중남 한미 전역에 걸친 다국적 범죄 조직으로 키운 인물입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 순자산이 8일 만에 500조 원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1130여 개 ETF 전체 종목 시가총액의 합이 499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와 경북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까지 제주도와 호남 서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전 세계 축구팬들이 열광하는 북중미 월드컵. 한국도 체코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공 하나에 울고 웃고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소식, 막바지 종전 협상 중인 중동전쟁의 여파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클릭 인터넷 하디슈에서는 뜨거웠던 체코전 응원 열기를 비롯해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한 토요일에서는 여름에 더 심해지는 족저근막염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보고요. 토요 스포츠 톡톡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체코 경기의 하이라이트, 또 우리 축구대표팀의 전력을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1: 네, 고속도로 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길 위주로 혼잡합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12km 밀렸다가 입장 휴게소부터 안성 휴게소까지도 대부분 속도를 줄이고요. 이후로는 수원 신갈과 달래내 고개를 시작으로 7km씩 정체입니다. 15번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부터 팔탄까지 10km 정도 가장 길게 막혔다가 송휴게소와 광명역 부근에서 6km가량씩 답답하고요. 25번 논산 천안선은 차량 터널을 중심으로 양방향 4km씩 밀립니다. 그래도 이제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 60번 고속도로는 모두 정체가 해소됐고 50번 영동선만 인천 쪽으로 경기권 중심의 정체인데요. 용인 부근에서 짧게 밀렸다가 신갈분기점부터 북수원까지는 9km 구간 힘겹고 이후로도 둔대와 안산 그리고 월곶 주변에서 차가 간격을 좁힙니다. 끝으로 100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경기 서쪽에서 송내를 앞두고 양방향 8-9km가량씩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의 추동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월드컵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체코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이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 월드컵 속에 숨은 머니게임도 흥미롭다고요.
3: 맞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만큼 돈도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예. 이 광고의 가장 큰 기회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만큼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이는가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죠. 3개국이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 행사이고 역대급 돈잔치가 펼쳐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가장 많은 48개국이 참여하는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은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원래는 32개국이었는데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경기 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로 인해서 FIFA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얻을 예상 수익 130억 달러라고 추정이 됩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19조 8천억 원, 약 20조에 달하는 돈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FIFA가 얻는다라는 것이고요. 예. 직전 대회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었죠. 그때가 네. 76억 달러였으니까 이보다 70% 이상 이번에 수익이 늘어나는 슈퍼 월드컵이 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FIFA 같은 경우에는 4년 주기로 이렇게 수익을 발표하는데 이번 4개년의 수익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아무래도 중계권료가 42억 달러로 가장 크고 입장권과 스폰서십이 각각 30억 달러, 28억 달러로 딜을 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주목받았던 게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 몰랐습니다. 모르고 봤었는데 22분쯤에 한번 멈췄어요. 경기가. 네네네. 그래서 무슨 일이지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번 대회 처음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0: 맞습니다.
3: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수분 보충 휴식이라고 한글로 번역할 수 있겠죠.
0: 예.
3: 이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후반으로 치러던 축구 경기가 전반에도 한 번 쉬고요. 후반에도 중간에 한 번 쉬면서 농구의 4쿼터제처럼
0: 그렇죠.
3: 4번 하는 경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인데 명목상으로는 고지대 그리고 더운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수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생겼다라는 것인데
0: 맞습니다.
3: 사실은 이게 중간 경고가 도입 도입할 수 있는 하나의 광고 수단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0: 그러니까요.
3: 것이죠. 약 3분 정도씩 쉬는데요. 그러니까 30초짜리 광고가 전반에 6개, 후반에 6개, 총 12개 추가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전반 끝나면 다들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거나 한번 쉬시잖아요.
0: 네.
3: 경기 중에 치다 보니까 전반 중에 어디 가기가 애매하거든요.
0: 예.
3: 그때 TV에 앉아서 이 광고를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대회 전체를 보면 30초짜리 광고가 1248회나 추가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FIFA의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너무 과하지 않냐. 뭐 사람들이 또 이 광고를 또 봐야 되냐라는 비판도 있긴 한데 또 선수 보호 명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이에 대한 비판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각 나라 선수들에게 돌아갈 상금 또 월드컵이 가져올 경제 효과도 상당하다면서요.
3: 맞습니다. FIFA는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 대부분을 다시 또 재투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금을 전부 상금으로도 많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FIFA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129억 달러를 축구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총 상금액만 해도요. 6억 5,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9,996억 원 1조가량의 상금으로 뿌려집니다.
0: 예.
3: 이것도 종전인 카타르보다도 48% 정도 증액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승과 준우승 상금이 각각 5천만 달러, 3,300만 달러니까 수백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금 한국 대표팀의 목표 16강 진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승을 거두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16강에 진출만 해도 1,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30억 원 가량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금들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FIFA가 직접 거두는 수익도 있겠지만 이 경제 효과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북중미로 직접 가서 그곳에 소비도 하고요. 숙박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경제가 그렇죠. 창출되는데 그 효과도 409억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나옵니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를 찾는 누적 관중이 약 65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0: 달러 약 62조 원에 달하는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전 세계와 미국에서도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각각 82만 개, 15만 개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머니게임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일단 한번 되돌아보면 재밌습니다. 출근 응원을 했었잖아요. 예. 광화문에서 모여서 이렇게 응원을 했었는데 한 편의점에서 맥주 판매량이 180배 증가하기도 했었고요. 우와. 많은 소비가 편의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뉴스도 눈에 띄었습니다.
1: 네. 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이번에는 이란과 미국의 갈등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정말 끝이 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0: 정말 이번이 끝일지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종전을 위한 양국 간의 양해각서 MOU 타결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다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좁혀진 것 같은데 이 메시지가 나온 지도 제법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개의 문구 그리고 하나의 상황 등으로 인해서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13일이나 14일 또는 늦어도 월요일 정도에는 MOU 체결이 가능할 것이다. 서명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언론들은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이 사이에 계속해서 서로 드론 공격을 하는 등 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 언제까지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이야기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서로 또 엇갈리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MOU 체결을 할 때 현장에 직접 만나서 하겠다라는 것이 미국 쪽의 입장이고요.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직접 만나서 이런 것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란은 공격을 당했다라는 생각인데 같이 악수를 하고 MOU를 맺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반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결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미국 측은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에서 만나서 이러한 MOU를 체결하겠다. 이 입장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 양쪽의 분위기가 막바지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 전쟁 마무리 수순과 좀 맞물려서 국내 기름값도 4주 연속 하락했는데 한숨 돌리는 분위기일까요?
0: 그렇습니다. 기름값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물가 상승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이야기인데요. 6월 둘째 주 7일에서 11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지난주보다 리터당 0.5원 내린 2009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소폭 내리긴 했지만 4주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역별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 같은 경우는 휘발유가 0.7원 오른 2,051원을 기록했고요. 가장 낮은 가격은 대구입니다. 1.4원이 내려서 1,990원이 평균 가격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경유 가격도요 전주 대비해서는 0.3원이 하락한 2,004원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일단은 종전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조금씩 하락 분위기를 보여왔었는데 중간중간에 그게 또 타결이 안 된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또 반등을 했고요. 지금은 약간 낮은 수준에서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이 마무리가 된다면 국제 유가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이고요. 이는 천천히 국내 휘발유 가격으로 하락세로 가져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주 미국 증시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 최대 관심사였는데 어제 12일 시간으로 상장이 됐죠?
0: 맞습니다. 뭐 이번 주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반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많이 속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번 주 가장 큰 증시 이슈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 우주기업의 성공적인 데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12일 현지 시간인 어제 성공적으로 미 증권시장 나스닥에 데뷔를 했고요. 공모가는 135달러였는데요. 이날 종가 기준으로 16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는 19.3% 약 20%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뭐 시장 예상대로 상승 마감을 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장중에는 176달러까지 오르긴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161달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스페이스X 많은 기대치가 모여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너무 많은 과한 기대가 있으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1: 네.
0: 공모에도 3,500억 달러 몰렸습니다. 기간도 많았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천억 달러를 투자할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덤 우주 개발에서도 계속해서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종가 기준으로 스페이스X는 데뷔하자마자

0: 맞아 시가총액을 2조 달러를 넘겼고요. 기업가치 순위에서 전 세계 여섯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 네. 아, 일론 머스크 CEO죠. 인류 최초로 조만장자의 탄생을 알렸는데 조만장자가 어느 정도인가요? 개념이 잘 안 오는데요.
0: 세계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네. 달러 기준으로 총자산 규모가 1조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조 원 달러, 1조 달러를 넘어면서 네. 세계 유일한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됐고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요. 1594조 원입니다. 1조가 해도 정말 많은데 그게 1594개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은 참 실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비유를 좀 했습니다. 대만의 국내 총생산보다 조금 더 많고요. 아일랜드, 스웨덴,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한 국가의 인력, 국내 총생산보다 한 명의 재산이 더 많다는 것이고요. 하루에 410억 원씩 100년 동안 써도 이 돈을 다 못 쓴다고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큰 규모이고요. 지금 세계 2위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고요. 뒤로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죠. 예.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2등, 3등, 4등을 다 합쳐도 일론 머스크보다 적다라는 것이 그만큼 많은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그렇게 재산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만든 사람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업도 테슬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개 기업이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두 개의 기업입니다. 한 개의 창업자가 이 두 개의 기업을 시가총액 10위 안에 두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처음이고요. 이런 그의 재산 역시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금융사들도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이것을 주관했었는데요. 각각 1억 달러의 수수료를 벌었고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X의 직원들도 여기에서 일을 한 것만으로 스탁 옵션을 받으면서
1: 그렇죠.
0: 100만 장자가 수백 명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4,400명이 스탁 옵션이 상장되면서 100만 장자가 됐고요. 그중에는 용접 기술자로 일하던 후안 아르난데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자사주 6,500주를 보유함으로써 용접만 했는데 100만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뉴스까지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1: 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저녁입니다.
1: 클릭 인터넷 하디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이 관심에서 했던 검색어부터요.
3: 네, 4년 만에 돌아온 월드컵 도심 물들인 붉은 물결. 어제 전국 곳곳에서 이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죠.
1: 그렇죠.
3: 이 후반전에서 체코에게 선제골을 내주자 탄식이 터져 나왔다가요. 이 동점골이 나오면서 아주 그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역전골로 2대 1 역전승이 확정되는 순간 이 현장 곳곳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월드컵 뭐 밤에 새벽에 다 진행이 됐잖아요.
1: 네.
3: 근데 이번에는 이 평일 점심시간에 진행되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유형의 응원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쇼핑몰에서는 이른 점심을 먹으면서 브런치 응원을 했고요. 또 한강공원에서는 직장인들이 틈새 응원을 펼쳤습니다. 또 반차나 또 연차를 내고 응원장을 찾은 직장인들도 꽤 많고요. 또 사무실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응원했습니다. 또 서울 광화문 광장 또 이곳 여의도 그 한국투자증권 외벽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거리 응원을 열었는데요. 이날도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1: 예.
3: 또 이 푸드트럭을 준비해서 시민들과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승리로 첫 경기를 마친 대한민국입니다. 누리꾼들은 고산지대에서 체력적으로 참 힘들었을 텐데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16강, 4강 높이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응원의 댓글 남겼고요. 이렇게 전국을 달군 응원 열기는요. 다음 주입니다.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멕시코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네. 자, 다음 검색은 뭔가요?
3: 네. 개막식에 울려 퍼진 한국어 가사.
1: 아하.
3: 아, 다들 아시죠? 월드컵 개막식에서도 이 한국의 존재감이 드러났습니다. 월드컵 공식 주제가인 DNA 음악이 울려 퍼지고요. 또 세계적인 성악가죠. 안드레아 보첼리가 먼저 포문을 열자 K-POP 데모헌터스로 전 세계 인기를 끈 가수입니다. 이제가 무대에 올라서 이 한국어 가사가 담긴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열창했습니다. 눈길을 끈 건

0: 포기하는 우리말 가사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담았는데 가수 이재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네. 이 월드컵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DNA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노래는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이렇게 우리말 가사로 마무리했고요. 뭐 이외에도 블랙핑크의 리사가 LA 개막식에 등장을 했고 또 BTS는 다음 달입니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정말 사상 최초로 열리는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노래꾼들은 월드컵 개막식에 한국어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BTS 전국에 이어서 이제까지 이렇게 2회 연속 한국 가수가 월드컵 무대에 선 게 와 정말 실감이 안 난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1: 네. 우리 대표팀 우현규 선수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체코전에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한국의 2-1 승리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네. 우현규 선수 부모님의 응원이 눈길을 끌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우현규 선수는 이 축구팬들 사이에서 추어탕집 아들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경기도에서 추어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현규 선수는 지난 3월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남들이 이유식을 먹을 나이에 저는 추어탕에 밥을 말아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화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성장기 동안에 먹은 추어탕 양만 해도요. 세상에 만 그릇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오영희 선수 부모는 이번에 아들이 국가대표로 월드컵 무대에 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서 이 식당 문을 한 달 동안 닫고요. 멕시코 현지에서 현재 응원하고 예.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부모님이 식당 문까지 닫고 멕시코에 가신 보람이 있네요. 이 평생 아들을 뒷바라지해온 부모에게 월드컵 데뷔골이라는 정말 최고의 선물을 안겨드렸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최고의 효도 아닌가요? 이 4년 전에 등번호가 없던 그 선수가 이번에 월드컵 골 주인공이라니 와 정말 마치 영화 같다 이런 댓글 이어졌습니다.
1: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 현수막 쓰레기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에요.
0: 그렇습니다. 이 선거가 끝난 뒤에 이 거리 곳곳을 뒤덮었던 현수막이 이제 하나둘씩 철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현수막의 경우에는 뭐 끈이며 고정목을 제거해서 이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됩니다. 그런데 선거 현수막은 재사용이 어렵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 후보자 얼굴 또 이름 또 크게 있잖아요. 그리고 정당명에 뭐 선거 구호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아니면 그 부분은 잘라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면적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현수막의 경우에는 PVC 즉 폴리염화 비닐로 만드는데 제작비는 저렴합니다. 그런데 자연 분해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날 때마다 적지 않은 양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면서 환경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친환경 선거 운동을 위해서 정말 이 구체적인 기준 그리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요. 누리꾼들은 후보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정치권이 환경을 말하면서 정작 선거에서는 폐기물을 만들고 있네요. 뭐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공보물도 문제라고 지적했고요. 또 세금으로 제작되는 만큼 친환경 소재 사용을 좀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 남겼습니다.
1: 네. 또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던데요.
0: 그렇습니다. 이번 달입니다. 6월 30일까지 제주를 찾는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뭐 유가, 물가가 오르면서 유류 활중료, 또 렌트카 등 전반적인 여행 경비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그런 취지로 마련이 됐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제주에서 한 2박 이상 머물고 디지털 제주 관광증 나우다에 가입한 만 14세 이상 개별 관광객이 해당이 되고요. 지원금을 보면 이 체류 기간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이 됩니다. 뭐 2박 이상에서 4박 이하면은 2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가 지급이 되고요. 또 5박 이상 체류한다면은 5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가 제공됩니다.
1: 네. 자, 12년 만에 지켜낸 약속이 누리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0: 네, 한 누리꾼이 SNS에 12년 전에 조혈모 세포 기증 서약을 하고 잊고 살았는데요. 최근에 연락이 왔다면서 SNS에 사연을 남겼습니다. 예, 조혈모 세포 기증은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에게는 정말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 한국 조혈모 세포 은행협회는 이번 그 누리꾼에게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혈액암 환자가 나타나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고 이 조혈모 세포 기증은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해야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 실제 적합 판정을 받을 확률은요, 세상에 2만 분의 1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기증 받을 그 환자는요, 이 고강도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요, 또

0: 방사선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역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증자가 마지막 순간에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을 바꿔서 만약에 기증을 처리하면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듣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누리꾼은 기증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본 다른 누리꾼들은 12년 전에 약속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2만 분의 1 확률에 정말 기적 같은 인연이네요. 앞으로 건강 되찾기를 바란다. 이런 응원의 댓글 남겼습니다.
1: 네.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옛말이 됐다고는 하지만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이웃사촌의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사연이 있다고요.
0: 네. 사연의 주인공은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올해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한 20살 대학생입니다. 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고요. 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이 정말 최대한 버티고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반찬 남는 거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이 알려지자 이웃들은요. 이 앞다투어서 이 반찬이며 라면, 즉석식품 등 먹거리를 우리 학생에게 가져다 줬고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삶의 지혜다. 이렇게 위로를 예.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상경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한 대학생에게 이웃들이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사연에 누리꾼들은요. 아직 세상은 정말 따뜻합니다. 훗날 꼭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란다 이런 응원의 댓글도 남겼습니다.
1: 네. 또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유쾌한 돈 자랑이 화제라고요?
0: 네. 예, 지난 2월입니다. SK하이닉스 직원이 세종시 한 보육원에 간식을 기부했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후에 동료 직원들을 중심으로 후원 릴레이가 이어졌고요.
1: 예.
0: 그러니까 직원들이 마음을 보태고 보태서 기부금 3천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도서관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쌓여있던 그 공간 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 겁니다. SK하이닉스 직원이라고 밝힌 직장인 A씨는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기진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누리꾼들은 이런 돈자랑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보냈고요. 돈의 가치는 얼마나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였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의 선의가 수백 명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아주 따뜻한 소식입니다.
1: 네. 요즘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라고요.
0: 네. 예,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또 연출을 했습니다. 이른바 캠퍼스 연애 예능이 대학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콘텐츠는 이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했고요. 이 학생들의 관심을 받아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 그만큼 출연하는 만큼 이 기존 방송 연애 그 예능보다는요. 현실감이 있고 또 공감한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대학생들만의 문화 그리고 캠퍼스 감성도 녹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요. 이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만남 문화인 미팅을 소재로 했고요. 또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 캠퍼스 명소를 데이트 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학업과 취업 준비로 이 실제 연애의 기회는 줄고는 있지만 이 관계와 소통에 대한 욕구는 여전하다. 이 그만큼 이런 콘텐츠가 이 대리 경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 네. 장학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 특별한 장학금이 등장을 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러닝 장학금이에요. 러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달리기만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울대학교에 등장했는데요. 예, 서울대학교 학생처는 지난 4월부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러닝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급 기준은 그러니까 달리면 돼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4km씩 20번 20회 총 80km를 달리면 장학금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인원은 200명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지 한 일주일 좀 넘은 사이에 장학금 신청자가 1200명을 넘었고요. 이 장학금의 재원은 바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권준하 씨의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지난해에도 이 서울대에 10억 원을 기부해서 그때는 그 등산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등산.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학업에 또 취업 준비에 치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더 다칩니다. 학생들이 달리기와 또 등산으로 건강뿐만이 아니라 추억도 챙기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에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운동도 하면서 돈도 받다니 이건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공부만 장학금이 아니라 이 건강까지 챙기는 발상 너무나 신선하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스트레스 해소용 장학금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 네. 클릭 인터넷 하디슈.

0: 박지현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2분입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형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곳곳에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전

0: 내일 늦은 밤까지 내리는 곳은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이 되겠고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25도에서 31도 분포로 대부분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내일 29도까지 오르고 부산과 제주는 26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다가오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서울이 32도까지, 또 수요일은 33도까지도 기온이 예상될 만큼 더위가 점점 조금씩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는 충청과 남부 제주 중심으로 매우 나쁨 예보고요. 현재 서울 경기 경상권에 오존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오후에 오존 농도가 대부분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날씨 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최대 정체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방향 정체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요. 매송 3,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짧게 밀리고 경기권에서는 안성과 반포를 중심으로 막힙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신갈 분기점에서 속도 줄이고요. 더 가서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밀립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론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또 군자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 꼭 필요한 건강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오늘은 족저근막염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흔히 발 뒤꿈치에 못이 박힌 것처럼 찌릿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교수님, 족저근막염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4: 우선 족저근막염, 족저근에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3: 예.
4: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바닥을 보면은 발 뒤꿈치가 있고 거기서부터 마치 부채살처럼 발뒤꿈치에서부터 발가락 다섯 개로 쭉 뻗어가는 작은 그 섬유띠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섬유띠를 쭉 감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즉 우리가 발바닥 밑에 보면 우리가 평발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발바닥 밑에 이렇게 혹 패이지 않고 이게 평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평평한 그 발바닥 밑을 우리가 족저근막이라고 하고
3: 네.
4: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데 사실 이 성인의 발뒤꿈치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2014년에는 한 18만 명 수준이었었는데 2023년에는 2년 전에 28만 명을 돌파해서 10년 사이에 1.4배가 급증한 질환이고 또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중량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질환이라서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3: 네. 그러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뭘까 궁금하고요. 특히 왜 여름에 더 심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4: 네. 지금 이제 요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 이제 더위가 찾아오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족저근막염 환자가 7월에서 9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를 연구해봤는데 아마도 여름철에는 자주 신는 이제 샌들, 슬리퍼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바닥이 얇고 딱딱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때 생각해보면 이 걸음을 디딜 때 엄지발가락이 위로 꺾입니다. 우리 발을 딛는다고 하잖아요.
3: 예.
4: 그러면 그 발바닥, 족저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지거든요. 이때 이 지면의 충격이 근막에서 시작하는 발뒤꿈치부터 그대로 전달돼서 충격이 커집니다. 우리가 운동화를 신거나 아니면 발을 보호하는 신발을 신을 때는 이 충격이 좀 덜한데 여름철에는 덥고 아니 이게 통기가 잘 되는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다 보니 그 충격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평소에는 운동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많이 운동하거나 또 많이 걷고 최근에 이제 마라톤 등을 준비하시면서 이 족저근막염 환자가 많이

0: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름철에 활동이 늘어나면서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 환자나 관절염 환자에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요즘은 좀 덜하지만 뾰족구두라고 하는 하이힐 같은 것을 과도하게 오래 나쁜 자세로 우리가 신는 경우에는 이 발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변형에 따라서 족저근막염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근데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사라진다. 그래서 견딜만하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발바닥에 생기는 통증을 구분할 때 아침에 첫 발을 디뎠는데 예를 들어서 침실에 나오면서 첫 발을 디뎠는데 아! 하면은 이게 족저근막염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아.
0: 그 이유가 자는 동안에는 발바닥이 진열이 닿지 않고 우리의 체중을 싣지 않고 좀 쉬는 상태잖아요. 즉 족저근막이 한참 휴식을 취한 거죠. 전날 고생을 했으니까.
1: 예.
0: 그런데 거기 염증이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있거나 유연하지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첫 발을 딱 뒤지면 그 말랑말랑해야 될 부분이 딱딱했으니까 뒤지면서 탁 하고 근막이 손상이 가거나 끊어집니다. 그래서 악소리가 나게 첫 번째 발이 아프다. 근데 문제는 족저근막이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인 경우 또 발바닥에 충분한 지방층이 있어서 쿠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아침에 조금 불편하다가 걷다 보면 또 좋아져요. 즉 걸음은 좀 나아진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결국 발의 피로 현상, 이 연골에까지도 충격이 이어지는 것이 많아서 결국은 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 걷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다 보면 다리가 휘어지는 오다리가 되거나 충격이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전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첫 발을 디뎠는데 악소리가 나게 아프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하시고 빠르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러면 족저근막염은 어떤 치료 또 예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족저근막염 환자의 90% 이상은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로 잘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발 또는 걷는 방법 등으로 구조적 변형까지 동반된 족저근막염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도 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혹시 내가 잘못 걷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보통 신발 운동화 뒤꿈치를 보면 한쪽이 심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경우에는 대화를 위할까 또는 내가 이 발을 전문으로 보는 정형외과 등을 방문하셔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고 걷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혹시 최근에 뭐 테니스라든지 또는 농구, 배구 등 이 발에 충격이 가는 운동을 시작했나 아니면 내가 걸을 수 있는 양 이상 걷거나 또는 운동할 때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는 위치에 잘못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신는 신발에 문제가 있나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원인을 확인한 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도 있어요. 집에 이제 뭐 테니스공이나 이런 동그란 공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공을 이제 발바닥, 저기 바닥에 놓고서는 공을 이제 발바닥으로 굴리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일종의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뜨거운 우리 발을 위해서 미지근한 물에 한 5분, 10분 정도, 뜨겁지 않은 물에 5분, 10분 정도 우리가 족욕을 해준 다음에 그걸 이제 발바닥에 긴장하게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골프공도 괜찮고 아니면은 예전에는 뭐 그런 탄산음료병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집에 있는 테니스공 같은 동그란 걸 놓고서 발바닥에 놓고 살살 굴려지면서 풀어지면 좋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엄지 발가락을 심장 쪽, 얼굴 쪽으로 당겨주는 것을 하게 되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 아 근데 수술 받기는 그렇고 그러면 주사를 맞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실제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통증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지방 조직들이 녹으면서 충격이 전해질 수 있어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요즘에는 세외 충격파 치료 우리가 뭐 홍팥에 있는 돌멩이를 깰 때 쓰는 세외 충격파 치료를 요 미세혈관 대형성을 유도하고 조직을 재생시킬 때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한의학과나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방법도 고려하실 만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치료와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과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건강하세요.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관심을 끈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1: 네. 자, 앞에 지금 공인구가 놓여 있습니다. 네. 예. 이영표 해설위원과 남현종 캐스터가 사인을 또 해서 갖다 놨더라고요.
3: 아,
1: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북중미 월드컵의 출발, 우리 한국 대표팀이 체코를 2-1로 이겼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아주 극적이었죠.
3: 예, 그렇죠. 우선 이제 어제와 오늘 사이에 제가 느낀 바 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 예.
3: 월드컵이 뭐라고, 월드컵 이겼다고 뭐 우리 GDP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선진국이다 이런 거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1: 예.
3: 우리 뭐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1: 맞아요.
3: 근데 월드컵이 뭐라고 월드컵에서 이기니까 온난화가 그 다음날 다 밝아진 것 같아요.
1: 정확히 어제 제가 만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 아, 그래요?
1: 예. 예. 예.
3: 아, 기분이 다 좋아지죠.
1: 예.
3: 근데 어제 2-1로 이겼습니다. 한 골 차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전반에 우리가 골 넣어서 잘 막아내가지고 1-0으로 끝났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1: 네.
3: 똑같은 한 골차 경기인데 한 골 먼저 먹고 쫓아가서 두 골 넣어가지고 이기니까
1: 그렇죠.
3: 이게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대표팀이 체코를 이기면서 1차전인데
1: 예.
3: 일단 1차전 승리의 기쁨이라는 큰 소득을 하나 얻었고 두 번째는 역전승이다. 라는 자신감에서 멕시코 2차전인데 한번 해볼까? 우리가 조 1위 한번 돼볼까? 이런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봅니다.
1: 예. 말씀하신 대로 역전승이기 때문에 더, 이 감명이 깊은데 애초에 한 두 골차 승리를 예상하셨었는데
3: 두 골, 예.
1: 아, 두 골을 얻는 승리?
3: 예.
1: 아, 그거였군요.
3: 예.
1: 아, 그럼 정확히 맞추셨네요.
3: 아, 고맙습니다.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선수 한 명 한 명 다 스토리가 없는 선수들이 없더라고요.
3: 예.
1: 특히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오현규 선수.
3: 예.
1: 4년 전에 다짐했던 꿈을 이뤘다고요?
3: 오현규 선수 이번에 확실하게 떴습니다.
1: 예.
3: 떴고 지금 이제 터키에 있잖아요. 튀르키에 있잖아요. 이번 월드컵 끝나면 이제 다른 데로 옮길 것 같아요. 빅리그 정도.
1: 예.
3: 제가 오현규 선수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이 벤투 감독이 예비 선수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예비 선수니까 왜 예비 선수로 벤투 감독이 데리고 왔냐 하면은
1: 예.
3: 그때 손흥민 선수가 다쳤죠. 근데 마스크 쓰고 뛰었잖아요.
1: 네, 맞아요.
3: 만약에 손흥민이 또 안화골절 부상을 당해서 못 뛰게 되면 그러면 오현규다. 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엔트리 외 선수이니까 등번호가 없었죠. 그러니까 존재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선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현규 선수가 이를 악물었죠. 다음번엔 분명히 내가 이 대한민국 스트라이크 계보를 잇는 18번 등번호를 달고서
1: 예.
3: 월드컵에서 골을 넣겠다. 그랬는데 4년 뒤에 그 꿈이
1: 예.
3: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 와,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황인범 선수는 부상 때문에 참가 자체가 불투명했는데 극적으로 합류를 했고 1차전 승리의 주인공까지 됐어요.
3: 황인범 선수도 얘기거리가 많았죠.
1: 예.
3: 만약에 이 황인범 선수와 관련된 활약은 한마디로 와, 이 황인범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을 했어. 이겁니다. 왜 없었을 뻔 했냐. 부상이 있었거든요.
1: 예.
3: 소속팀 페노르트에서 시즌 조기에 아웃됐습니다. 나가느냐, 못 가느냐. 그래서 실제로 5월 18일에 대표팀이 솔트레이크 시티로 전주훈련 갈 때,
1: 예.
3: 그때, 황인범 선수는 같이 못 갔어요. 국내에 혼자 남아서 재활하고 난 뒤에,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했거든요.
1: 예.
3: 근데 딱 평가전 할 때 딱 보니까, 와, 이거 회복했다.
1: 네.
3: 실전 감각도 그대로다. 라인데, 어제 한 골 넣고, 또 마지막에 오현규 선수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면서 MVP를 받게 됐고요.
1: 예.
3: 어제 역전승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백? 백3? 뭐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한가요?
3: 3백.
1: 3백이라고 표현하나요?
3: 4백이니까 네. 3백이죠.
1: 네. 네. 어제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줘서 좀 증명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3: 이제 증명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1: 예.
3: 왜냐면 멕시코 정도는 붙어봐야지 쓰리백이 유용한지 잘 되는지 알 수 있다, 검증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멕시코는 멕시코하고 붙으면 되는 거고, 일단 어제 경기만 보면은 증명이 됐죠. 월드컵에서 전후반 90분을 뛰잖아요.
1: 예.
3: 월드,

0: 그 저마다 갈고 닦은 선수들이 나오는데 월드컵에도 90분 뛰는 이 경기의 승패가 운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1: 그렇죠.
0: 실력으로 결판나는 진정한 진검 승부이죠. 때문에 어제 체코전 승리 이 홍명보 감독이 자기 자신을 증명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1: 예.
0: 어제 전체적으로 어제 경기 역전승을 가지고 온 거는 첫 번째가 이 수비 안정이에요.
1: 네.
0: 우리 수비가 빌드업을 제대로 해냈거든요. 체코의 압박을 뚫어내고 빌드업을 제대로 하면서 미드필드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경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홍명보 감독이 의도한 바가 그대로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 네. 그리고 또 선발 명단에 없었는데 예상을 뒤엎은 선수 바로 이태석 선수가 선발 출전했잖아요.
0: 예, 그렇죠. 예, 월드컵 개막하기 전에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3, 4, 2, 1 포지션에서 이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왼쪽 윙백을 맡을 거다라고 이제 많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아니고 이태석 선수였습니다.
1: 예.
0: 둘 다 합격점은 받았는데 왜 이태석이냐 하면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고 상대 수비를 굉장히 휘저놓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태석 선수는 약간 안정적인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 때문에 이태석 선수를 먼저 선발한 거였었고요.
1: 네.
0: 수비에 방점을 찍고 역습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또 3백의 그 왼쪽 센터백으로 나섰던 이기혁 선수. 이기혁 선수는 이번이 첫 번째 태극마크를 달은 대회이거든요.
1: 네.
0: 홍명보 감독이 태극마크를 달아준 선수입니다. 처음.
1: 그렇네요.
0: 그리고 이 큰 무대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었었는데 이기혁 선수한테 기회를 주고 새로운 스타로 좀 만들어줬죠.
1: 네. 이태석 선수는 그 이율용 전 감독의 아들이고요.
0: 예.
1: 네. 또 홍명보 감독 이번 월드컵에겐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텐데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적으로 난 보여줘야 된다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
0: 있었죠.
1: 같아요.
0: 있었죠. 예.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 1무 2패였었고요. 인천공항 귀국할 때 엿새례를 받고 그냥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천하의 죄인.
1: 그랬죠.
0: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감독을 다시 맡았는데
1: 예.
0: 또 온 국민의 밉상이 돼버렸죠. 근데 이 비판을 받아야 할 지점도 분명히 있지만 억울한
1: 네.
0: 점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본인은 지금 얘기하지는 않지만 자기 속마음 꼭 보여주리라 명예 회복을 내가 하겠다 축구적으로만큼은
1: 예.
0: 이런 마음일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는데요. 저는 이제 뭐 어제 경기만 보면은 이 축구 대표팀이라는 자리는 역시 물론 이제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만. 이 축구 팬들 그리고 국민들의 인기로 뽑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예, 예, 예.
0: 전문성이 극도로 이게 극한으로 발휘돼야 되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 4강 이후에 우리가 딱 두 번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갔거든요. 우선 이제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근데 카타르 월드컵 때 벤투 감독 되지도 않는 빌드업 끝까지 가지고 가네. 역대 최악체다. 엄청나게 인기 없었고 왜냐하면 일단 기자들한테 팀 프렌들리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의 소신대로 간다. 온리마이 웨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도 없었고 국민들로부터 빌드업 대주자는데 왜 가지고 가느냐 끝까지 고집힌다. 가서 월드컵 딱 보니까 바뀌었죠.
1: 그렇죠.
0: 16강 올라갔고요. 또 그전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허정무 감독이었거든요. 허정무 감독도 더 벤투보다 더 만만했죠. 왜? 국내 감독이니까.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니까.
1: 네.
0: 월드컵 개막할 때에도 아직까지도 베스트 11이 없다. 무진장 비판적인 기사 받고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뚜껑 열고 보니까 16강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에 홍명보 감독은 이제 한 경기 마친 겁니다. 한
1: 예.
0: 경기 잘했을 뿐이고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그래도 가시밭길을 걸어왔고 그래도 우리 대표팀 감독이니까 홍명보 감독이 내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아름다운 스토리
1: 네.
0: 행복한 마무리로 좀
1: 네.
0: 결말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1: 네. 2차전 이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19일 오전 10시에 열리죠.
0: 예, 맞습니다.
1: 네.
0: 19일 오전 10시입니다. 아침이라서 다행입니다. 오전이라서 밤이 아니고. 멕시코가 남아공을 2-0으로 이겼거든요.
1: 네.
0: 남아공의 전력이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마지막 3차전에서 우리가 남아공을 이긴다라고 전제하면 2차전이 누가 조 1위냐 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가 되는 거죠.
1: 예.
0: 근데 조 1위는 32강전에 올라가서 다른 나라 조 3위하고 붙기 때문에
1: 예.
0: 32강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B조 만약에 우리가 2위를 하게 되면 B조 2위하고 32강전인데 B조는 캐나다, 카타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스위스 해볼만 하죠.
1: 네.
0: 만약에 조 3위로 올라가게 되면 32강전에서 독일이나 벨기에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려워지는 거죠.
1: 그러니까요. 아, 개막전에서 남아공을 2-0으로 이긴 멕시코인데 멕시코 전력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0: 아, 어제 멕시코 첫 번째 눈에 띄는 거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전방
1: 네.
0: 압박이 뛰어나서 확 그냥 남아공의 길을 꺾어놓고 경기를 시작했죠. 우리 전방 압박, 멕시코의 압박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멕시코는 조직력하고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 골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게 강점입니다. 우선 우리가 전방 압박 버텨내야 된다. 그리고 멕시코에게 측면을 뚫리면 안 된다.
1: 네.
0: 라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멕시코를 만난 우리 역대 전적은 두 번 만나서 두 번 월드컵에서 패했는데 이번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0: 아, 프랑스 월드컵 98년. 멕시코한테 패했습니다. 그때
1: 네.
0: 이제 하석주에 계속 반복되는 회자되는 장면이 있죠. 골 넣더니 흥분해가지고 백태클해가지고 퇴장당한 네.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가 멕시코에 1-3으로 졌지만 멕시코를 구해줬죠.
1: 네.
0: 16강으로 올려줬고요. 독일 이겨가지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난해 9월에 2-1을 비겼거든요.
1: 네.
0: 근데 멕시코는 16강 이상이에요. 근데 쉬운 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팀도 아니다.
1: 네.
0: 해볼만하다.
1: 네.
0: 정리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월드컵 중계는 KBS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드랩에서 1부 마칩니다. 7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저녁 7시를 앞두고 있는데도 서울과 경기, 경남권 일부에는 오존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별히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 진한 편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도 오존 농도가 오후에 대부분 높아지겠고 자외선 지수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 내일 매우 나쁨 상태 예보도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20도로 출발해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되는데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31도까지 오르면서 서울과 세종, 대전, 광주가 29도, 대구 31도, 부산, 제주 26도로 예상됩니다. 점차 기온이 약간씩 올라가서 당분간 30도 안팎 혹은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서울이 32도, 수요일은 3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제주와 전라권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지날 텐데요. 소나기 형태로 지나겠고요.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서부 내륙으로도 5에서 50mm 정도의 요란한 소나기가 곳곳에 예보되어 있는데요. 특히 요란하게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개 최국 미국이 첫 경기에서 파라과이를 완파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미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파라과이를 4-1로 완파했습니다. 한편 오늘 경기에 앞서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 등이 개막식을 장식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의 또 다른 공동개 최국인 캐나다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는 오늘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D조 1차전에서 전반 보스니아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에 교체 투입된 카일 레린이 극적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성소수자단체의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국로 일대 무대와 부스를 세우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한편 개신교계 단체인 거룩한 방파제는 오늘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만나서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민석 총리는 선관위 해체까지 주장했고 정청래 대표는 특검에 동의한다고 했다며 형식에 상관없이 만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핵시설 폐쇄, 핵물질 폐기와 반출이 반겼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각 12일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핵 포기는 무기한이며 미국은 이란의 MOU 이행에 맞춰 이를 검증하고 동결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의 경제적 보상을 단계적으로 준다는 내용도 잠정 합의된 MOU에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에 잠정 합의한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비행하던 이란의 자폭 드론 여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자국군의 승인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에 드론 공격을 시도하는 등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미군도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 드론을 격추하는 등 무력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각 12일 상장 첫날 나스닥에서 주당 $161.11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135로 약 19.3% 상승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총자산 규모가 1조 500억 달러, 한화로 1594조 원에 이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장에 따라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등에 이어 시가총액 6위에 안착했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의 수량 차이가 확인돼 법무부가 긴급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탄약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 보유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탄약은 9mm 권총탄으로 장부상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보유량이 100발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의 국산 소형 무장헬기 미르원에서 최근 엔진 결함이 확인돼 비행이 중단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해 납품한 미르원 헬기 엔진 57대 가운데 47대에서 부식이 발견됐고 또 38대에선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와 경북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까지 제주도와 호남 서부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엔 소나기가 지나며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방에 5에서 50mm, 수도권 강원 영서와 충북에는 5에서 30mm가량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오페라를 통해 알아보는 유산과 상속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신간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를 펴낸 강성민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요. 세계는 지금에서는 막바지에 이른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MOU 서명 곧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1: 네, 고속도로 위 정체는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청권 내에서 유일하게 속도를 줄이는 곳은 25번 논산 천안선인데요. 차량 터널에서는 논산 방향으로 주춤하고요. 반대 천안 방향으로 가는 길은 정한 나들목에서 짧게 밀립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청권인 옥산이나 청주 부근의 정체도 모두 풀리면서 이제는 경기권 안에서만 밀리는데요.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3km 구간 안성휴게소까지 속도를 줄였다. 이후로는 시구간에 진입해서 양재와 반포 사이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이제 화성휴게소 부근의 정체길이 2km대로 내려왔고 이후로는 매송휴게소부터 용담터널 다시 한번 일직분기점부터 금천까지 각각 5km 구간씩 밀립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의 정체 북수원과 군포 주변에서 3km 정도씩 짧게 이어지고요. 100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에서 송내를 앞두고 양방향 7, 8km씩 정체인데 판교 방향으로는 이후 하계분기점 부근에서도 짧게 속도가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오페라와 세법이 만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랑과 질투, 배신과 화해, 출생의 비밀과 유산을 둘러싼 갈등. 오페라는 인간의 욕망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장르인데요. 신간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를 펴낸 강성민 회계사를 모시고 극적인 무대 뒤에 숨겨진 상속의 기초부터 구체적인 절세 방법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민 회계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습이 굉장히 익숙한 게 느껴지는 게요. 네. KBS 라디오 프로듀서로 오래 일을 하셨잖아요.
2: 네.
0: 네, PD로 재직하시는 중에는 그 어렵다는 공인회계사 CP 합격한 분이신데 자기소개를 좀 직접 해 주십시오.
2: 네. 제가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네. 대학을 갈 때는 음악을 전공할 만한 상황이 안 돼서 화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네. 그런데 대학에 가서도 계속 음악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레슨을 받아서 대학원을 음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음악이론으로 석사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음대 나와서 이렇게 좀 취직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 취직할까 생각을 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KBS 클래식 FM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거든요. 93.1MHz.
0: 네.
2: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라디오 PD를 준비를 해가지고
0: 네.
2: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거기서 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덕업일치라고 하죠.
0: 그렇죠.
2: 네, 덕질을 하던 그 분야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돼서 너무 KBS는 저한테 네. 너무 고마운 그런 직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라디오 PD는 KBS에 이제 그 채널이 많다 보니까
0: 예.
2: 이렇게 여러 채널을 옮겨다니면서 일을 하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이 일라디오에 왔을 때 경제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0: 예.
2: 그러니까 경제가 제가 그때 뭐 화학하고 음악 뭐 이런 쪽을 전공했어서 경제를 좀 잘 모른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거든요.
0: 네.
2: 근데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
2: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한번 따보자.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죠.
0: 경제 자격증을요?
2: 네. 그래서 네. 이제 CPA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3년 공부해서 이제 2007년에 CPA 자격증을 땄죠.
0: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저희 회사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 재테크에 관련된 소식들을 꾸준히 올려주셨어요.
2: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강똘똘 PD라고.
0: 맞습니다.
2: 강 PD의 똘똘한 은퇴설계 이런 그런 예전에 팟캐스트를 2019년부터 네. 2021년까지 2년 반 동안
0: 네,
2: 했거든요.
0: 네, 네,
2: 그래서
0: 맞아요.
2: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코비스 우리 사내 네. 인트라넷에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 쓴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금 부자 습관이라는 네, 책을 네. 2022년에 펴내서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또 그 책에 대해서 네. 또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4년 전인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책 나왔을 때도 꼭 이 프로에서 제 책을 홍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예. 그러면 그 특별히 오페라와 상속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오페라와 상속에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2: 그 제 이력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PD니까 이제 제너럴리스트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 특별한 전문 분야가 있다면 클래식 음악하고 네. 이런 세법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오페라고 네. 그리고 세법 중에서도 상증세.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상증세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강똘똘 회계사라고 해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이렇게 제가 글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페라하고 상속을 결합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연금부자 습관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고령 사회에 굉장히 주목을 일찍 한 편이에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일본에 출장 다녀와서 예. 그 일본의 실버 세대에 대한 PD 리포트를 하기도 하고 네. 그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고령 사회와 뭐 상속, 은퇴 설계 다 연결이 되잖아요.
0: 예.
2: 그때부터 쭉 공부를 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그 오페라하고 상속을 연관지어서 네. 그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0: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목차를 잠깐 조금 읽어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네. 이걸 엮으셨냐면 예를 들어서 세비야의 이발사인데 네. 바르톨로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2: 네.
0: 이런 게 이제 제목입니다. 네. 피가로의 결혼인데 그러면 마르첼리네가 상속받은 재산을 피가로가 승계하는 방법은
2: 네.
0: 뭐 이런 거고요.
2: 네.
0: 뭐 라트라비아타 같은 경우는 제르몽이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보니까 10개의 오페라를 선정을 하셨는데
2: 네.
0: 어떤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2: 네. 제가 이제 오페라하고 상속에 대해서 이제 연관을 져서 책을 써야겠다고 예. 생각을 했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챗 GPT한테 이제 네. 물어봤어요. 상속에 관련된 오페라 좀 알려줘. 그랬더니 네. 상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오페라가 딱 한 편 있어요. 푸치니의 잔니스케키라는 오페라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챗 GPT가 그 오페라 알려주면서 한 두세 개 더 알려주는데 그냥 굉장히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개가 이제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0: 네네네.
2: 그래서 아, 챗 GPT 뭐 AI 시대라 그래도 내가 걔네보다 난 점이 있구나. 약간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0: 예.
2: 요즘에 좀 우울하잖아요. 걔네들이 뭐.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아서.
0: 예.
2: 근데 약간 위안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사라는 게 부모로부터 이제 생명 받아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죽는 일의 반복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인간사라는를 다룬 모든 이야기들은 상속의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오페라들이 상속 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0: 네. 네,
2: 들여다보면.
0: 네.
2: 그래서 10편을 골랐는데 사실 그 10편 아닌 오페라들에도 또 상속 키워드를 제가 넣을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0: 예.
2: 이 책에서 제가 소개한 오페라 중에 이제 앞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장이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이고요.
0: 네.
2: 2장이 루시니의 세비야의 발사, 3장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4장이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거든요.
0: 네.
2: 어떠세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오페라는 아니죠?
0: 예, 좀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2: 맞습니다.
0: 네.
2: 예. 그런데 네. 이제 6장에 제가 챗 GPT가 아까 추천한 그 상속을 직접적인 소재와 주제로 삼고 있는 그 오페라가 있는데
0: 네네.
2: 그게 바로 푸치니의 이제 자니스키키라는
0: 네.
2: 겁니다. 근데 그거 빼고도 다른 9편도 읽어보시면 정말 어떤 식으로든 상속이 걸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0: 네.
2: 그걸 선정한 기준은 국내에서도 공연되는 인기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0: 네.
2: 오페라의 성격, 그다음에 언어, 문학적인 원천 이런 거를 두루 고려해서 선정을 했고
0: 네.
2: 그 이렇게 상속 얘기하기 전에 오페라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0: 예, 예.
2: 각 장의 1절에 그런 걸 썼는데 그것만 읽어서 이렇게 쭉 10편을 연결하시면 오페라 개론서라고 할 수 있어요.
0: 네, 네, 네.
2: 그래서 오페라에 대한 그런 상식을 넓힐 수도 있고
0: 네.
2: 상속 증여도 알 수 있어서 일석이조. 도랑치고 네. 가재 잡고.
0: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2: 네.
0: 그러니까 400쪽에 이르는 조금은 두꺼워 보이는 네. 책이긴 한데 안을 살펴보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페라의 개론서로서 오페라의 어떤 이런 그림, 사진, 네. 네. 설명들이 있어서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기에도 좋고
2: 네.
0: 또 그 안에는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상황별 상속에 내가 궁금한 게 있다
2: 네.
0: 하시면 그렇게 읽기도 좋은데
2: 네.
0: 일단 그럼 하나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 네.
0: 먼저 말씀하셨던 잔니스키키.
2: 네.
0: 저는 잘 모르는 작품이에요.
2: 그렇죠. 좀 생소하죠. 그런데
0: 네.
2: 푸치니라는 작곡가는 나비 부인, 라보엠, 토스카, 투란도트 이렇게 좀 유명한 레파토리, 오페라 레파토리
0: 예,
2: 중요한
0: 예.
2: 것들을 작곡한 이탈리아 작곡가예요.
0: 네.
2: 이 잔니스키키는 단테의 신곡을 소재로 한 일 트리티코, 우리말로 3부작이라고 하는 옴니버스식 오페라의 3부에 해당하는 오페라인데요.
0: 네.
2: 이것만 이제 독립적으로 공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2: 옴니버스라서 세 개가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잔니스키 길이는 1시간 정도 되고요.
0: 예.
2: 1918년에 초연이 됐으니까
0: 예.
2: 400년 넘는 오페라 역사를 놓고 보면 좀 비교적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단테의 신곡에서 소재를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신곡에서는 잔니스키키 이름 정도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단순한 소재 하나로 흥미로운 오페라를 써낸 작곡가와 대본가의 역량이 매우 돋보입니다.
0: 그렇군요. 줄거리를 다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유산과
2: 네.
0: 관련된 줄거리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2: 굉장히 거의 다 유산과 관련된
0: 아, 그렇죠,
2: 처음부터
0: 그렇죠.
2: 끝까지가.
0: 맞아요.
2: 예. 오페라의 배경이 1299년. 피렌체입니다. 중세죠.
0: 네.
2: 이 도시에 부호소 도나티라는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 예.
2: 이분은 독신이어서 뭐 상속인이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손이 없어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가 병에 걸려서 위중한 상황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각지에서부터 친척들이 굉장히 좀 먼 친척들이죠. 사촌 동생, 처남, 오촌 조카, 조카 며느리, 뭐 조카 손주 뭐 등등등.
0: 네.
2: 집으로 모여듭니다. 이제 유산을 받으려고.
0: 네.
2: 근데 도착했을 때 부호조는 이미 죽은 뒤였고요. 그가 미리 써놓은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모든 재산을 수도원에 기증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0: 네.
2: 그럼 친척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산을 포기했을까요?
0: 그래야죠. 뭐 유지를 받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2: 근데 네. 거기서 포기를 안 하죠.
0: 아.
2: 네. 그런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친척들 중에서 먼 친척인 젊은 청년 니누치오라는 청년이 있는데
0: 예.
2: 그가 자기 예비장인인 잔니스키키가 마을의 해결사니까 그에게 묘안을 부탁하자고 합니다.
0: 예.
2: 이 니누치오는 유산보다는 잔니스키키와의 딸인 라우레타와 결혼 허락을 받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0: 예.
2: 근데 친척들은 처음에는 뭐 반대를 하다가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니누치의 결혼을 허락을 하면서 잔니스키키의 도움을 받기로 하죠.
0: 네.
2: 근데 잔니스키키는 생각이 뭐냐면 부호조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가 위장을 해서
0: 네.
2: 유언장을 다시 쓴다 이런 전략입니다.
0: 네.
2: 그래 근데 당시에 피렌체에서 유언장 위조는 중범죄라서
0: 그렇죠.
2: 발각이 되면 손이 잘립니다.
0: 아.
2: 네. 무시무시한 형벌이죠.
0: 예.
2: 그래서 잔니스키키는 친척들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비밀을 꼭 지키라고 이제 단독을
0: 네.
2: 하죠. 잔니스키키의 이제 작전이 그런 유언장 다시 쓰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증인을 부릅니다.
0: 예.
2: 그래서 공증인이 오기 전에 친척들은 잔니스키키에게 서로 자기에게 보조의 유산을 좋은
0: 걸 많이 주세요. 뭐 주세요.
2: 예, 챙겨달라고 아부를
0: 예.
2: 하는데 이 중요한 유산이란 것은 300냥 금화 가치가 있는 노세
0: 예.
2: 그리고 토스카나에 있는 방앗간 그리고 그 모여 있는 그 저택
0: 네네네.
2: 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공증이 도착하고 잔니스키키가 보조를 가장해서 친척들에게 하나씩 유산을 배분하는데.
0: 예.
2: 하나씩 나오는데 그 세 개는 안 나오는 거예요.
0: 겁나가는 게 안 나와요.
2: 예,
0: 네.
2: 그런데 끝까지 안 나오는데
0: 네.
2: 마지막에 잔니스키키가 마지막에 친애하는 나의 친구 잔니스키키에게 나머지 모든 유산을 남긴다.
0: 자기잖아요. 본인이잖아요.
2: 네.
0: 거짓말을.
2: 네. 네.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0: 와.
2: 이제 공증인이 가고 막 친척들이 난리가 났죠.
0: 네.
2: 그런데 잔니스키키는 자신을 막으면 손이 잘릴 거다. 아까 단돌이 했죠.
0: 이야.
2: 그래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가 되고 정원에서 그 자니스키의 딸인 나우레타와 리누치오가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좋아합니다.
0: 어마어마하군요. 네, 이게 모두의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2: 그럴까요?
0: 아니 그러면 네. 자 이제 상속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유언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 이럴 때 상속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 그 유언이 있으면요. 네. 유언이 우선합니다. 오. 민법에 이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협의분할인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법정상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돌아가시면 법정상속하는 게 아닌가 1.5 대 1대 1 뭐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뭐 유언이 만약에 있으면 유언장이 우선이고 네. 없더라도 그 법정상속보다 가족끼리 이렇게 네. 협의해서 분할하는 게 더 먼저예요. 그래서 1번이 유언상속, 네. 2번이 협의분할, 3번이 법정상속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런데 방금 네. 우리가 이제 들은 사례처럼 유언인데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다 방금 이제 같은 경우는 수도원에다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자니스키키는 나의 친애하는 친구인 자니스키키 이렇게 좀 뭔가 좀 순위에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유언을 네. 받게 된다든지. 네. 네.
2: 그래도 이제 유언이라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분의 유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납득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
0: 저는 네. 그게 1번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유언을 통해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받더라도
2: 그쵸.
0: 그분은 상속세를 내야 되나요?
2: 그렇죠. 그 상속인이 아니고 유언을 받는 사람 수유자라 그러거든요. 유산을 받는 사람 예, 예. 수유자라도 어쨌든 유산을 받은 사람이 네. 그 유산 받을 비율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0: 그게 뭐 예. 가족이든 네. 뭐 배우자든 상관없이 네, 네, 받는 네.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군요.
2: 맞습니다. 네. 네.
0: 일단 저도 잘 몰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상속의 기초부터 정리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것만은 좀 미리 알고 있자 짚어주신다면요.
2: 네. 우리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6월 13일이니까 네. 오늘 만약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6월 말일을 시작으로 예. 7, 8, 9, 10, 11, 12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 상속세 신고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재산도 파악해야 되고
0: 그렇죠.
2: 이제 협의 분할하는
0: 나눠야 되고.
2: 가족도 과정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2: 가끔 부동산 상속 등기까지 하고 신고만 해달라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로 놓치게 돼요.
0: 무슨 말씀이시죠? 신고만 해달라는 게?
2: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등기까지 다 하고 네. 상속세 신고만 세무 전문가한테 해달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아, 다 정리를 자기들끼리 네. 해놓고.
2: 네. 아.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세무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줄
0: 그렇죠,
2: 수가 있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세무 전문가를 먼저 찾으시는 게 순서다.
0: 네.
2: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상담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망 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한 결과가 2주 정도 걸려서 나오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가시면 더 충실한 상속 상담을 예. 받을 수 있죠.
0: 그럼 이거는 사망 신고 이후에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2: 사망 신고 이후에 해야 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이기 때문에.
0: 아, 그러니까 사망 신고가 먼저 예, 예. 선행이 되고 네. 해야 되는 거군요.
2: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양친이 다 살아계신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네.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고
0: 네.
2: 홀로 대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땐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일 때는 이제 상속세가 안 나오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그거가 배우자 공제가 5억 원 최소 그리고 일괄 공제가 5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0: 네.
2: 그래도 이게 안 되다 하더라도 협의 분할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끼리 협의 분할해서 나눠 그러면 이게 법정 그 비율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요.
0: 아.
2: 어, 내가 받을 걸 이 사람한테 준 게 되는 거니까.
0: 예.
2: 그래서 상속세 신고는 그냥 하시는 네. 게 원칙이라는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좋죠. 그리고 네. 돌아가시기 그 상속 재산이라는 게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만이 상속 재산이 아니고
0: 예.
2: 돌아가시기 10년 전까지 뭐 자식들에게 이렇게 좀 주신 거 있잖아요. 증여. 그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0: 네.
2: 그런 걸 활용해서 사전 증여 재산, 사전 증여를 좀 빨리 해서 상속 재산을 줄이는 그런 절세 팁도 있습니다.
0: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증여했으면
2: 네. 네.
0: 적어도 10년 이상은
2: 맞습니다.
0: 살아야 된다고.
2: 아, 예. 네. 예.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2: 네.
0: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기왕이면 오페라를 소개해 주고
2: 네.
0: 계시니까 음악 한 곡을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2: 네. 지금 자니스키키 오페라 내용 들었잖아요.
0: 네.
2: 여기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가 나와요.
0: 네.
2: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오미오바 피노카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노래가 있는데
0: 네.
2: 제목만 들으면 뭐 마치
0: 네.
2: 무슨 효심에 찬
0: 네.
2: 딸이 부르는 그런 네. 노래 같지만 자니스키키 딸 라우레타가 남자친구인 니누치오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그런 내용인데
0: 네.
2: 결혼 허락을 안 하면 아르노강에 빠져 죽겠다 막 이런 가사도 있어요. 예, 오늘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0: 네.

0: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를 펴낸 강성민 회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작품 속에서 상속을 만나볼까요?
1: 제가 가장 첫 챕터에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을 넣어놨거든요. 네. 그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먼저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1: 오페라는 크게 정가극이라고 하는 오페라 세리아 그리고 희가극이라고 불리는 오페라 부파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사랑의 묘약은 오페라 부파에 속하는 좀 재미있는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첫 챕터에 배치를 했어요. 어떤 예. 분이 오페라의 취미를 갖고 싶다고 제게 물어보면 제가 항상 추천하는 오페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줄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1: 이게 이제 2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오페라의 배경은 19세기 이탈리아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지주의 딸인 아디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순진한 시골 농부인 네모리노가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고백도 못하고 있는데 네. 이 마을에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장교인 벨코레가 아디나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저돌적인 성격이라서 그녀를 보자마자 막 사랑을 고백하죠. 아디나는 그런 벨코레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레몬리노의 마음이 이제 타들어가는
0: 그렇죠.
1: 거죠. 예, 짝사랑하고 있는 네. 여자인데. 네. 근데 한편 이 마을에 엉터리 약장수 둘카마라가 도착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전 세계에서도 아니고 우주에서 제일 훌륭한 박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개발한 신비의 약을 마을 사람들에게 막 홍보합니다.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그냥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입니다.
0: 네.
1: 네. 네. 그리고 이 약,
0: 자칭.
1: 네. 이 약을 먹으면 뭐 피부도 좋아지고 살찐 사람은 살이 빠지고 마른 사람은 살이 찌고 비아그라도 되고 부충제도 되고 그야말로 안 되는 게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0: 네.
1: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플다투어 이 약을 사갑니다.
0: 네.
1: 그런데 레몬리노가 생각하니까 둘카마라라면 자신의 이 사랑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먹기만 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의 묘약이 없냐 이렇게 네. 물어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둘카마라는 당연히 있다 이러면서 비싼 값을 부르죠.
0: 네.
1: 그래서 가난한 네모리노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약을 사는데요.
0: 네.
1: 사실 둘카마라가 판 약은 포도주였습니다.
0: 아.
1: 예. 그걸 팔면서 네모리노에게 약효가 나타나려면 하루가 걸린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0: 네.
1: 자신이 이제 이게 가짜 약을 팔았으니까 도망갈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루.
0: 아이고야.
1: 예. 그런데 이걸 모르는 네모리노는 네.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마시고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술을 마셨으니까 막 랄라랄라랄라 막 이러면서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디나를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자신감에 차가지고.
0: 어차피 넌 날 좋아하게 될 거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아디나는 이상한 거죠. 자기만 보면 전전긍긍하던 네모리노가 이게 바뀌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벨코레가 와서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디나가 보란 듯이 결혼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0: 네.
1: 네모리노는 어차피 내일이면 아디나가 마음이 바뀔 거니까 그러고 있는데 전령이 와서 벨코레의 군대가 내일 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당장 결혼하자 이러니까
0: 네.
1: 그러자
0: 네.
1: 이렇게 돼서 일막이 끝납니다. 네모리노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0: 네.
1: 예 그래서 2막에서 이제 결혼식 파티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파티에 이제 네모리노도 안 보이고 싱숭생숭하죠. 그래서 벨코레가 공증인 데려와서 서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니까 시간 더 달라 이렇게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네모리로는 한편 이제 둘카마라를 찾아와서 약효가 오늘 당장 나타나야 된다. 이제 급해졌죠.
0: 네.
1: 그래서 약을 더 달라. 그러니까 돈을 더 내라.
0: 아이고야.
1: 근데 이제 네모리는 돈이 없죠.
0: 예, 다 썼으니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벨코레가 나타나서 군대 입대하면 큰 돈을 주겠다. 그래서 네모리노가 이제 군대 입대 지원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서
0: 네.
1: 약을 사죠. 그래 근데 이런 와중에 한편 마을에 소문이 퍼집니다.
0: 네.
1: 옆 동네에 사는 네모리노 삼촌이 큰 유산을 남겨서 레모니로가 백만장자가 된다.
0: 예.
1: 이런 소문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마을 처녀들이 갑자기 이 소문을 듣고 네모리노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네모리노는 이게 사랑의 묘약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0: 타이밍이.
1: 네.

0: 오.
1: 그런데 결혼이 파토난 벨코레는 세상에 여자도 많다면서 쿨하게 떠나고 마을 사람들은 사랑의 묘약과 둘카마라를 찬양하면서 네. 오페라의 막이 내립니다.
0: 역시 해피엔딩이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예. 그럼 여기서 제가 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0: 네.
1: 오페라에서 사랑의 묘약 이게 뭘까요?
0: 아까 포도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1: 포도주라고 그러면 50점이죠.
0: 네. 아, 잠깐만요. 그러면 네. 그 소문, 삼촌이 뭐 유산을 줄 거다라고 했던 그 소문.
1: 그러니까 유산 또는 유산, 돈.
0: 돈.
1: 예. 그게 아. 사랑의 묘약 아니겠습니까? 좀 씁쓸하죠?
0: 아, 그렇네요. 갑자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 네, 맞습니다. 예.
0: 자, 그러면 그 네모리노가 어쨌든 물려받게 되잖아요. 삼촌의 유산을 네. 물려받게 된다면. 네. 그럼 역시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얼마를 물려받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0: 예.
1: 100만 장자가 될 거라고 했으니까 15억은 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예를 위해서 25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0: 네.
1: 그러면 사실은 뭐 삼촌이 물려줬으니까 삼촌에게 다른 뭐 직계 존비석이나 배우자가 없어서 이제 그
0: 그렇죠.
1: 관계 혈족까지 조카. 넘어온 네. 그랬다고 하면 이제 5억이 일괄 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0: 예.
1: 그런데 뭐 장례비 공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생략을 하고
0: 예.
1: 25억 원에서 5억을 빼면 20억 정도에 대한 상속세가 나오는데
0: 예.
1: 우리나라 상속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요 정도면은 한 40%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상속세가 6억 4천만 원 정도 나온다.
0: 오.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20억까지는 4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1: 말씀이니까
0: 30억까지인데 예. 20억이니까
1: 네.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구간이고 30억이 넘으면 50% 구간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근데 만약에 삼촌에게 배우자나
1: 네.
0: 직계 존속이 있었다면요?
1: 그러면 이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산 유언으로 이제 네모리노한테 줬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네, 네.
1: 뭐 그러면 좀 복잡해지는데 네. 뭐 유류분 뭐 이런 것도 네.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 배우자하고 아들이 있는데 있어서 배우자하고 아들한테 상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0: 네.
1: 법정 상속 하면 1.5대 1로 가져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25억이니까 15억, 10억.
0: 그렇죠.
1: 이렇게 배우자가 15억, 아들이 10억 이렇게 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이 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법정 상속분 내에서 상속받은 그걸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는데
0: 예.
1: 그 상한이 있어요. 30억까지. 그런데
0: 예.
1: 여기선 15억이니까 15억이 배우자 공제고 그다음에 이제 5억 일괄 공제해서 20억이 공제가 됩니다.
0: 예.
1: 그럼 아까 25억에서 20억이 공제가 되니까 5억에 대한 세금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는 조금 세율이 낮아져서
0: 그렇겠네요.
1: 9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0: 앞서 그 40%니까 네. 6억 4천만 원 낼 거라고 하셨는데
1: 네.
0: 상속세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1: 네. 공제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0: 예.
1: 만약에 어머니가 이렇게 협의 분할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럼 어차피 내가 받아도 아들한테 줄 거니까 나는 5억만 받고 아들은 20억만 줄게.
0: 그렇죠.
1: 아, 20억을 줄게.
0: 네.
1: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가 5억이고 일괄 공제
0: 예.
1: 5억 해서 10억의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세가 이제 이 15억에 대한 거가 나오니까 거기도 40% 구간이라고
0: 아.
1: 4억 4천이 나옵니다.
0: 아.
1: 그럼 아까 9천만 원이 배우자가 15억 받았을 때 9천만 원이었는데
0: 맞아요.
1: 지금 5억 받으니까 4억 4천이잖아요.
0: 예.
1: 그러면 앞에가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0: 네, 세금을 덜 내니까요.
1: 근데 이제 재차 상속이 되면 또 그때 또 상속세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0: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또
1: 네.
0: 갈 경우에.
1: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이면 취득세도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잘 해서.
0: 그렇군요.
1: 그렇게
0: 네.
1: 계획을 해야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점점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1: 네.
0: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1: 네.
0: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나네요.
1: 네.
0: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나쁘면
1: 네.
0: 이득을 보는 거는 국가라고.
1: 맞습니다.
0: 네, 세금 네. 많이 낸다고. 많이 내면요 물론 좋겠지만.
1: 네. 그 사전 증여 같은 걸로
0: 그렇죠.
1: 상속세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1: 네. 그 우리나라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게 좀 금기시 되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상속을 미리 대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부동산만 남겼다 그러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못 내서 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후에 상속인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0: 좀 미리 이것을 계획을 하셔서 아, 조금씩 뭐 사전 증여를 하신다든지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재산이 꼭 많은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 예. 많건 적건 상속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킬 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오페라 한 곡 더 추천을 해 주시죠.
0: 앞서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거기 가장 유명한 아리아가 네모리노가 부르는 남몰래 흘린 눈물이란 곡입니다. 네. 그 아디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생전에 이 역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그의 연주로 소개해 드립니다.
1: 네, 잠시 후 2부 끝곡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의 저자 강성민 공인회계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7시 40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먼저 알아보죠. 기상청의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대부분 지역이 높았는데요. 내일도 대부분 충청과 남부 제주 쪽으로 매우 나쁜 상태의 자외선 지수 예보도 있고요. 오존 농도도 내일 오후 대부분 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도 서울과 경기 경남권 일부에는 오존 주의보가 발효 중인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부분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웠는데요. 내일도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0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세종과 대전, 광주도 나란히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집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서울이 32도의 기온 유지하겠고요. 수요일은 다음 주 중 가장 더워서 서울도 33도의 아주 높은 올 최고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제주와 전라권역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동해안이나 산지를 빼면 중부지방 대부분과 전라권역 경상 서부 내륙에 5에서 50mm의 아주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역은 내일 시간당 20mm 안팎의 아주 강한 소나기가 오후 시간대 지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경기 남동부나 강원 남부 내륙은 이 소나기가 내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4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 씨가 알려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8시를 향해 가면서 도로의 정체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 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탄천 1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초 5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반대 서울 쪽으론 충청권 정체는 모두 풀렸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정체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에서 팔곡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에서 송내까지만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의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1: 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과 비핵화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임박했다는 소식인데 진짜 입니까?
5: 이번에는 진짜 같아요.
1: 아, 그렇습니까?
5: 뭐 워낙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이 심하니까 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야? 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절정에 올랐던 것은 석기 시대로 보내겠다. 그때였죠. 새벽 3시에 막 자다가 일어나서 부하가 침이니까 욕도 하고 말이죠. 막 이런 상황이 빚어졌었는데. 그랬는데 뭐 물론 이번에도 막판까지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뭐 박살 내겠다 그랬다가 전쟁 끝났다 했다가 또 이란이 너무 비열하다 그랬다가 또 주말이나 월요일 날 서명할 거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 예.
5: 자, 그런데 글쎄요 뭐 또 뒤집을 변덕을 불일 수도 있지만
1: 예.
5: 지금 뭐 아시다시피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 월드컵
5: 축구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판국에 뭐 글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 미디어 환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1: 예.
5: 워낙 뭐 실시간으로 감정을 전달하다 보니까 예. 사람이란 게 뭐 꼭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도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바로 어떤 상황이 빚어졌을 때 즉각 나오는 반응과 심사숙고했을 때 반응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1: 예.
5: 이게 이제 즉각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리되고 절제된 반응이나 입장이 이제 묻혀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런데 그런데 이제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5: 그래서 이번 이 MOU 자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지금도 뭐 합의 내용을 떠나서 미국은 만나서 서명한다고 그러고 이란은 뭐 디지털로 한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건 이란도 최고 지도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또 이번 MOU 이것은 이 자체가 전쟁을 끝내는 종전 합의가 아닙니다.
1: 예.
5: 종전 합의로 가는 우리 그 부동산 개발할 때 왜 무슨 브릿지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5: 그러니까 땅 사고 뭐 인허가 다 나올 때까지 이게 대출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뭔가 좀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우선 인허가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정식 대출로 갈아타는
1: 예.
5: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번 MOU까지 무산되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면 그 MOU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5: 일단은 그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개방하고 미국의 대이란 봉쇄를 해제하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뭐 봉쇄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풀린다는 이야기죠.
1: 예.
5: 그리고 이제 그 60일 동안 핵 문제를 논의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의미 있는 것이 들어간 것이 그렇다면은 이러한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핵포기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주권 존중이라는 내용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해제. 예,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실 그 핵심 쟁점은 모두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 MOU가 체결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진전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1: 네, 예.
5: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이란 비핵화와 제재 해제 문제인데 미국 측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양측이 일치를 해요. 그런데 미국 입장은 무기한 핵무기를 획득 또는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미 농축돼 있는 핵물질 이것은 미국이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재 같은 경우는 그 이란이 어떤 실제 조치를 취했을 때 거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란 측은 핵무기 제조하지 않겠다는 약속 자체는 이란 측도 그런 보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재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결 자금 먼저 해제하면 또 석유 뭐 이런 관련 부분 제재를 유예하고 이러면은 뭔가 자기들이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자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네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돈 내줄게 이것과 네가 돈 내주면 내가 약속 지킬게 이거거든요.
1: 예.
5: 사실 이거는 영원한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1: 네.
5: 그럼 문제는 서로가 믿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란과 미국은 신뢰가 제로입니다.
1: 그렇죠.
5: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것은 이란 주권 문제입니다. 미국 측이 중동의 장기적 평화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고 여기에는 이란의 영토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란 측 이 보도에는 이란 내정 불관섭과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포함될 것이다.
1: 예.
5: 그리고 뭐 레바논 같은 이런 게 또 다 종전을 한다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또 이란 주변 지역 미군 철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미국이 현재 이란 신정 정권을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로 확대 해석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당초에 전쟁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이러한 주권 존중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쩌면 미국의 양보 또는 이란의 승리 뭐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일간 최종 협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사실 그 과거의 이란 핵협정은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60일 만에 이거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란의 비핵화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술적 협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란 쪽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와 제재 해제 이란 경제 재건 그리고 제한되고 이란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과 저항의 축 지원은 제외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협상 의제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제재 해제 이란 경제 재건으로 제한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야기가 다른데 네. 어쨌건 60일 최종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예. 일단 기정사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대충 말씀 들어보면 이번 MOU는 결국 협상 시작을 알리겠다는 협약을 맺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좀 미봉책이라는
5: 그렇습니다.
1: 느낌이 드네요.
5: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외교 협상이라는 것이 항상 그 미봉책 같은 느낌이 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 협상에서는 100대 0은 없습니다. 누가 예. 뭐 100을 갖고 눈 하나는 완전히 손해보는 이런 협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1: 예.
5: 그게 있으려면 2차 대전 때 뭐 일본처럼 완전히 그냥 무조건 항복을 하든지 그래도 100대 0은 안 됩니다. 예. 하다 못해 90대 10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브릿지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예.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전쟁이거든요. 직접 군사 비용만 해도 300억 달러고 심지어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 즉 비용은 1조 달러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1: 예.
5: 그런데 그러고 얻은 게 뭐냐 생각하면 요새 말로 하면은 뭐 가성비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전쟁이거든요.
1: 예.
5: 그래서 이 미봉책이든 불합리하든 일단 전쟁을 행위를 종식을 그러니까 영원한 종식이 아니라도 예.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서부 개척 시대 영화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이 싸워요.
1: 네.
5: 그럼 어느 순간에 다 서로 막 싸우고 이 바 전체가 엉망진창이
1: 네,
5: 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네.
5: 그게 어떤 면에서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에 깨진 유리창이 많으면 범죄가 많더라.
1: 예.
5: 그러니까 뭐가 하나 이렇게 어긋나면 자 그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 일어났을 때 제가 어쨌든 무조건 전투를 종식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가자 전쟁이 일어났죠.
1: 예.
5: 이게 이란까지 확대됐죠. 이 인도 파키스탄까지 전쟁을 했죠. 심지어는 태국 캄보디아까지 붙어 이게 깨진 유리창 원칙과 법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1: 예.
5: 그런 의미에서 설사 지금 이 합의가 나쁜 합의이고 제대로 지켜질 것 같지 않은 합의지만 일단 60일 협상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1: 네네.
5: 어쨌든.
1: 네.
5: 그리고 60일간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좁혀지는 부분도 있고 안 좁혀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늘어지다 보면 이전 포괄적 합의처럼 뭐 1년 6개월이 갈 수도 있지만
1: 네.
5: 어쨌건 유리창 깨진 거는 하다못해 스카치 테이프라도 투명 테이프라도 붙여놔야
1: 네.
5: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이 이 이해가 빠르지 않나 이렇게
1: 네.
5: 생각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 맞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끝곡은 앞서 강성민 회계사가 추천한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린 눈물 테너 루치아토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내일도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이제 6월도 중반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14번째 날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출발해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분포가 예상이 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가 29도, 대구는 31도, 부산, 제주 26도 등으로 대부분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는 이제 점차 30도 안팎의 낮 기온으로 자리 잡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서울은 32도, 수요일은 이제 다가오는 한 주 중 가장 기온이 높은 33도에 올 최고 기온이 예보되어 있는 만큼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다가오는 한 주도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당분간 이렇게 낮 기온은 30도 안팎이나 대부분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는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저녁까지 제주와 전라 권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 지나겠고요. 수도권 충남 전라 권역은 내일 전국적인 소나기 소식 속에 특히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예보된 지역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리는 소나기 각별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5에서 50mm 정도 곳곳에 예상이 되고요. 특히 요란하게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경남 일부는 오존주의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내일도 오후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대부분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음식과 인문학이 식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오늘은 여름철 이열치열의 매력, 전주 콩나물 국밥입니다. 한국인의 해장국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전주 콩나물 국밥의 역사와 문화 알아보고요. 이제 여름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시죠? 주말엔 떠나볼까 해서 시원한 바닷가, 그중에서도 전국의 서핑 명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식탁에 오를 음식은 전주 콩나물 국밥입니다. 뭐 한국인이라면 술 마신 다음날 속풀이 해장용으로 콩나물 국밥 찾는 분들 많으신데, 이 콩나물은 언제부터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된 식재료일까요?
2: 지금 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요. 일단 고려시대 의서인 향약 구급방에 나와요.
0: 예.
2: 고려시대 먹었을 걸 확실하고요. 삼국시대부터 먹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사실은 콩의 원산지가 이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저 만주하고 쪽이 한국의 그 콩의 원산지거든요. 유일한.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두부, 뭐 된장, 간장,
0: 그렇네요.
2: 콩으로 만든 음식을 다 많이 먹었죠.
0: 네.
2: 그런데 중국이나 다른 데 가면 사실 콩나물은 거의 안 먹습니다.
0: 아, 그래요?
2: 숙주는 먹는데.
0: 아, 그렇네요.
2: 콩나물은 우리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콩나물을 잘 먹기려면 비린내가 좀 난다 해서 안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너무 즐겨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실 옛날에 당연히 이제 약으로 먹었는데, 하지만 약으로 먹을 때 맛이 좋으면 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국밥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요?
1: 예, 콩나물론이라는 그 유명한 그 재밌는 가설이 있어요. 뭐냐면 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물만 부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을 부으면 콩이 나옵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1: 예. 공부할 때 최소 여섯 번 읽으면 암기가 제대로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는데 사실은 콩은 재밌는 게 어둡게만 하면 왜냐면 이게 밝은 데서 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0: 초록색으로.
1: 초록색이 변하죠. 네. 그럼 콩나물이 아닌 거죠. 부드럽지가 네.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전주에는 일단 물이 좋았어요.
0: 아하.
1: 그리고 그쪽에 전주에 콩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0: 예.
1: 콩 잘 자라고 물이 좋은 데다가 옛날에 이제 사실은 각기병이라는 게 되게 좀 옛날에 위험했어요.
0: 예.
1: 각기병이 뭐냐면 어떻게 부자들의 병이에요. 왜냐면 쌀밥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쌀을 도정을 너무 많이 하면 네. 위에 그 겨울이 없어지거든요.
0: 네네네.
1: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요.
0: 예, 예.
1: 근데 이게 원래 탄수화물을 이렇게 저기 바꿔주는 건, 하는 영양소를 바꿔주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못 바꿔주는 거예요.
0: 어.
1: 그래서 각기병이라는 게 단어가 좀 이상한데 각, 다리 각자거든요.
0: 예.
1: 기자가 기운 기자예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병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지금 즐겨보는 카레 있지 않습니까? 카레?
0: 예, 예.
1: 일본의 카레가 해군에서 만들어졌어요.
0: 일본 해군에서.
1: 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의 그 병사들은 특히 하얀 쌀밥을 좋아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거친 쌀밥을 안 먹었거든요. 군인들이니까 전쟁에 나갈 때 좋은 거 먹인다고 쌀밥만 먹인 거예요.
0: 어.
1: 근데 그게 위에 없잖아요. 위에 영양분이 예. 하나도 없으니까 맛은 좋은데 먹다 보면 각기병이 걸리는 거예요. 비타민 B1이 없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때 러일 전쟁 때 그 일본 사람 죽은 병사가 한 4만 8천 명쯤 된다 그래요. 대략. 근데 각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래요.
0: 하하.
1: 아, 그만큼 심각했던 건데 해군은 거의 안 죽었어요. 왜냐면 해군은 쌀밥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0: 예.
1: 쌀밥에다가 야채를 넣어야 되는지 잘 안 먹으니까
0: 예.
1: 그걸 카레에다 풀어가지고 야채, 고기를 아. 풀어서 넣은 거니까 그걸 먹게 되니까 야채가 흡수가 되니까 각기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0: 예.
1: 한국에서는 사실은 겨울이라 이런 야채가 부족하잖아요.
0: 예.
1: 그럴 때 콩나물을 아무 때나 넣고.
0: 그렇네요.
1: 그렇죠. 물만 부으면 이게 예. 나물이 되는 거잖아요. 식물이 되는 거예요.
0: 그냥 저기 이불만 덮어놓으면 되잖아요.
1: 덮어놓으면 되는 거죠. 한 6일 정도만 덮어놓으면 되는 건데
0: 예.
1: 그래서 이때 전주에서는 콩도 많고 물도 좋고 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전주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전라도의 중심지였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전라도의 전자가 전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0: 예, 예, 예.
1: 라는 라디오에서 나온 거고
0: 네.
1: 그만큼 유통이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유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
0: 예.
1: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았기 때문에 전라도의 콩나물밥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0: 콩은 어떤 콩을 썼을까요?
1: 아, 콩은 네. 그 진우니 콩이라는 걸 썼는데 진우니 콩이 뭐냐면 콩 끝에 이렇게 그 하얀 태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쥐 눈같이 생겼대요. 보니까 제가 진우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쥐 눈이 콩이라고 그걸 많이 썼더라고 보니까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이제 보니까 콩나물이 우리가 콩나물 볼 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콩나물이 100% 자란 거는 맛이 좀 없습니다.
0: 오.
1: 왜 그러냐면 100% 다 자라면 이 그 영양분이 이제 다 이미 초점이 된 거예요.
0: 아하.
1: 그다음부터 이제 저 그 맛있는 집에서 물어보면 대개 한 70% 정도만 길러서 먹으면 거기에 감칠맛이 확 올라옵니다.
0: 그러니까.
1: 콩에 그 감칠맛이 있잖아요. 단백질이 있으니까
0: 예.
1: 걔가 뿌리타가 올라오면서 감칠맛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 그 콩나물로 우리 뭐 나물도 해먹고 국도 끓여먹고 여러 가지를 먹는데 그중에 뚝배기에 넣어서 국밥의 형태로 먹는 것은 언제쯤일까요?
1: 네, 사실은 이제 그것도 꽤 오래됐을 거라 보는데 기록상으로는
0: 예.
1: 1929년에 발행된 잡지 별건곤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주의 명물로 탁배기국이 등장합니다.
0: 예.
1: 이 탁배기국이 뭐냐면 탁배기가 막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해장국으로 먹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기사를 보면 평양에는 어복장국, 서울에는 설렁탕, 전주에는 탁배기국 이런 게 나오게 있고요.
0: 예.
1: 그 당시 뭐 당연한 게 이게 탁배기국은 그 고기 육수 없이 콩나물을 삶아서 소금만 탁 쳐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잘 아는 식당들 가잖아요. 전라도 식당들 가면 콩나물국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뜨겁게 먹는 것도 맛있지만 어느 집에 가면 차갑게 끓인 집들이 있어요.
0: 맞아요. 냉국처럼.
1: 네. 맛있죠.
0: 네.
1: 근데 감칠맛이 싹 올라오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고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술 먹고 나서 먹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 한국인의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 국물 있는 건 다장국으로 먹는 것 같아요.
0: 맞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콩나물이 숙취

0: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네요.
1: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콩 나고 나면 떠오르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안 있죠. 아스파라긴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우리 몸에서 그 숙취 저기에 나쁜 대사 산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0: 아, 분해하는군요. 네,
1: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해장국 연구를 좀 했는데, 아, 진짜입니다. 탁월하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너무 좋고. 사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명태해장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오징어를 많이 끓여 먹습니다. 그 전주에서는.
0: 어, 맞아요.
1: 그러면 오징어에도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또 아는 화학 용어가 또 있죠. 타우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로 알고 있는 아스파라긴산, 타우린이 전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플 리가 없겠죠.
0: 그렇군요. 예. 말씀 나온 김에 예. 전주 콩나물 국밥집에 가면 그 메뉴판에 항상 써 있는 게 모주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잔술로도 이렇게 팔던데 모주는 어떤 술입니까?
1: 예, 모주의 그 한문을 보면 어미모자에다가 술주자예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술이 아니고 술이 되기 전의 단계라든지 아니면 그 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요. 이게 이제 모주라는 게 사람들이 술로 생각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1도 정도 됩니다. 1도. 1도니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우리 저기 그 바깥에 이런 거 먹어도 거기 들어있는 것 때문에 좀 취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는 막걸리에다가요. 인삼, 생강, 대추, 감초, 칡, 예. 계피 등 몸에 좋은 건 다 넣어가지고 아. 보통 24시간을 끓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날아가겠습니까? 알코올이 날아가죠. 예. 그 알코올은 없는데 그 여러 가지 한약재가 싹 들어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은 뜨겁게 먹으면 정말 피로가 싹 해소되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 먹으면 이거 그래서 이게 꼭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시면 꼭 한번 모자 한번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하.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0: 네. 네. 그리고 이제 콩나물 국밥 조리법에 따라서 뭐 남부식이다, 뭐 남부 시장식이다, 아니면 뭐 그냥 전통식이다 이렇게 나누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죠?
1: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재밌는 게. 단순한 것보다는 다양한 게 좋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직화식과 토렴식을 부르는데 네. 이 토렴식을 또 반대로 아니 또 다른 말로 하면 남부시장식으로 부릅니다. 네. 남부시장에서 제일 유명했거든요. 자 우리 저기 서울에 가면 남대문 있죠.
0: 네.
1: 전국에 어디든 성이 있으면 네. 남쪽에는 상인들이 성권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0: 네.
1: 그건 옛날에 그 철학적 이유가 있거든요. 네. 풍수지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남부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데 직화식을 말씀드리면 직화식인 게 뭐 직화. 그냥 끓인다는 뜻이잖아요. 네, 직화. 네, 네. 무슨 뜻이냐면 뚝배기에다가 밥, 콩나물, 육수를 한꺼번에 넣고 끓이는 방식이에요. 보니까. 이 어기에다가 나중에 날계란을 넣어주거나 따로주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거 가면 생각해보세요. 밥이 이미 끓어있는 상태예요.
0: 그렇죠.
1: 걸쭉하겠죠. 그러니까.
0: 네.
1: 걸쭉하고 뜨겁죠. 그러니까. 네.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너무 뜨겁게 하지 마라. 제가 식당 컨설팅 할 때 얘기해주면 그 지방 그쪽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이렇게 안 뜨거우면 뭐라 그런다고.
0: 맞아요. 그랬대. 뜨거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 이미 습관이 되는 거야. 습관이. 네. 습관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계란, 밥, 녹말 이런 것들이 걸쭉하면 되는 게 있는 반면에 남부시장 시작인 토렴식은요. 따로 끓입니다. 그러니까 콩나물하고 밥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국물을 뜨거운 물을 부어서 토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0: 예, 예, 예.
1: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물이 맑고 개운하죠. 그러니까.
0: 아.
1: 그죠?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재밌는 게 수란이죠, 수란.
0: 네.
1: 계란을 살짝만 이렇게 겉에 익힌 수란을 주거든요. 그거 나중에 또 이렇게 남은 국물에다가 비벼가지고
0: 맞아요.
1: 밥에 먹는 게 있는 건데 그렇게 좀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보니까.
0: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전주 콩나물 국밥 듣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박정배 작가님이 꼽은 베스트 3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 네, 첫 번째는 그 전주 영화거리 인근에 있는 70년 전통의 노포인 시옷집입니다.
0: 네, 시옷집.
1: 이 집의 그 제목이 참 재밌는 게 옛날에는 간판 없을 때 하루에 딱 300그릇만 팔았대요.
0: 아~
1: 그래서 붙여진 시옷집이 붙여진 거고 손님들이 붙여진 이름이 해보니까.
0: 예. 예, 예.
1: 여기는 뚝배기 안에 팔팔팔팔 그릇이 나옵니다. 보니까. 그래서 먹으면 진짜 야. 근데 사실 이렇게 슬슬 불면서 시켜 먹는 재미가 있어요. 보니까요.
0: 예.
1: 그래서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는 최고로 유명한 집이고 이 집이 지금 전통 방식을 먹을 수 있는 집은 어디냐? 저는 이렇게 시옷집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0: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 두 번째는 요즘 뭐 서울에도 프랜차이즈 쪽으로 유명한 집인데
0: 아.
1: 그죠? 시옷으로 시작하는 집인데
0: 예.
1: 79년대 남부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집입니다. 여기는 펄펄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가 적당하고 국물이 아주 개운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요. 수란이 유명하죠. 보니까 그죠?
0: 예.
1: 수란 그릇에 콩나물 국물 몇 개를 넣고 김을 찢어 넣은 다음에 그렇게 밥 먼저 마시지 후 마시는 거예요.

0: 네. 전체로 마십니다, 우리가 전체로.
1: 예.
0: 그럼 일단 속이 딱 볼링이 되잖아요.
1: 예.
0: 그 상태에서 이제 해장국 이렇게 먹는 거죠, 보니까. 사실 이제 이번 약간 그 칼칼한 그 풍미가 되게 좀 유명한 거 특징적으로 있고요.
1: 네.
0: 추가 비용을 내면 오징어 사리를 또 별도로 주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징어 사리,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 네.
0: 요즘은 제가 얼마 전까지 안 갔는데.
1: 네.
0: 오징어 값이 확 올라서
1: 네.
0: 과연 이걸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1: 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주 남부시장 콩나물 국밥 최고입니다. 오징어 추가 필수라고 적어주셨네요.
0: 그렇죠. 제가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1: 아, 예, 예. 저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넣어서 먹는 게 더 맛이 좋다.
0: 아, 그렇죠,
1: 그런 말씀인
0: 그렇죠,
1: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주 콩나물 국밥 베스트 3. 마지막 세 번째 집은요?
0: 네, 이 집은 이응집이라는 곳이고요.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데 그 하여튼 이 집은 이렇게 이응의 그 뜻이 이제 뭐 왱왱왱왱 벌 때가 오는 그렇게 많이 모여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 가면 또 뭐 벌 이름을 형상한 식당들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사람 많이 모여라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이 집은 김명곤 장관님하고 문화부 장관님하고 같이
1: 네.
0: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사장님하고 되게 친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이 집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천재예요. 뭐가 천재냐면 이분은 낮은 온도로 한 이유가 되면 이분은 아까 말한 그 시옷집. 시옷집이 뜨거운 걸 보고 이 사람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사실은 시키는데 보통 3분에서 5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거 못 먹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1: 네.
0: 저는 웬만한 거 뜨거운 거 먹으면 혓바닥에 튀기 때문에
1: 네.
0: 못 먹습니다. 이 집에 갔더니 딱 뜨자 앉자마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요. 30도, 40도밖에 안 되거든요.
1: 손님에게 내놓기 전에 좀 기다린다는 거.
0: 아니죠, 아니죠. 토렴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1: 낮춘다는 거군요.
0: 그래서 딱 이 집의 장점이 뭐냐면 그래서 오자마자 먹을 수 있는데 그게 한 명한테는 3분, 4분, 5분이지만
1: 네.
0: 그걸 계속 연장시켜 보세요. 사람들하고. 한 시간, 두 시간을 버는 거예요. 같은 영업시간 안에.
1: 그러니까 빨리 먹고 나갈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회준율을 높이는군요.
0: 그렇죠.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이분 장사의 신이라고 부르는 분이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또 하나가 있는데 오징어를 안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특유의 그 타오르는 시원한 구수한 맛이 있죠.
1: 예.
0: 그게 싹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집에서 야, 이 집에서 제가 이 집을 정말 자주 갔었거든요.
1: 예.
0: 일단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집이에요. 왜?
1: 빨리 먹을
0: 빨리
1: 수
0: 먹을 수가 있는데 먹다 보면은 콩나물과 오징어의 협상이
1: 예.
0: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예.
1: 알겠습니다. 자, 전주에 가면 어디를 먼저 가야 될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식탁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들을 차곡차곡 담아봅니다.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여름 휴가 계획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 준비하셨다고요.
3: 네, 더울 때는 물놀이가 최고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 조금 이색적이고 좀 더 짜릿한 물놀이. 물놀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부족한 어떤 그 해양 레포츠가 될 것 같습니다.
1: 예.
3: 서핑인데요.
1: 아.
3: 서핑으로 무더위 날리기 좋은 우리나라 여러 해변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서핑이 언제부턴가 한국에서 여름철 인기 있는 레포츠로 자리를 잡았는데 실제로
3: 예.
1: 얼마나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실까요?
3: 여러 보도나 방송 그리고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도 서핑 관련한 내용들이 최근 들어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 예.
3: 실제로 그만큼 많이 즐기실까? 지금 한 서핑을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즐긴다는 분만 120만 명이 넘어 있다고 합니다.
1: 예.
3: 정말 많은 분들이 서핑을 즐기고 계신 건데요. 2030 세대가 전체 서퍼의 과반수 이상 한 60% 넘게를 차지하는데 최근에는 4050. 10대까지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현지 서핑을 할 수 있는 곳들에서의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저런 관련 장비 산업의 발전 이런 걸로 추정이 될 수 있는데요. 최대한 125만 명 정도는 그래도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정부 공식 통계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3: 재밌는 건 보통 이제 이후에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서핑으로 아주 유명해진 대표적인 지역이 강원도 양양입니다.
1: 네.
3: 양양군의 인구는 2만 7천 명이고요. 그런데 주민 수보다 30배나 많은 외지인들이 서핑을 위해서 혹은 서핑과 연관한 관광을 위해서 양양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 서핑이라는 이 한 주제가 얼마나 좀 다채롭고 재미있는 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전국의 서핑 명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1: 네, 말씀 잠깐 드렸던 양양입니다. 양양의 서피비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주도 해수욕장, 원래 워낙 유명한 하주도 해수욕장의 북쪽에 있는 그 해변 중에 일부인데요. 이 중에 1km를 서핑 전용 해변으로 만듭니다. 이름도 서핑에서 이제 따연 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의 서피라는 뜻의 서피 해변을 비치를 만들었는데요. 당연히 서핑객을 위한 아주 여러 가지 편리한 부대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서핑만을 위해서 해변이 별도로 조성이 된 건 국내 처음이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강사진과 그리고 장비를 가진 서프스쿨을 이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부터 중상급자까지 수준별로 맞춰서 다양한 강습과 즐기기가 가능하고요. 이 해변 출입은 무료입니다. 무료지만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먹거리 존이라든지 휴식 쉴 수 있는 곳들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밤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곳에서 다양한 해변 파티, 해변의 어떤 재밌는 시간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고 즐기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여름에 이 양양 서피비치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낮이건 밤이건 뭐 가장 여름에 열기 넘치는 열정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해진 그런 곳입니다.
0: 양양의 서피비치 말고도 해변이 더 있죠?
1: 네, 기존에 있던 해변입니다. 죽도 해변이라고 원래 이제 수심도 좋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해수욕을 즐기던 그런 곳인데요. 양양은 21개 해변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14개 해변에 사실은 서핑샵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서피비치를 포함해서 이 양양의 죽도 해변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파도의 높이도 다양한데 죽도 해변은 아주 잔잔하고 적당한 정도 수준의 파도가 오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심이 얕고 또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들 교육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해변 주변, 해변의 주변의 도로 그리고 해변 일대 아주 어떤 서핑을 위한 그런 휴식타운이라고 할까요? 휴식처 같은 그런 걸 분위기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맛있는 식당들도 많이 있고요. 서핑을 위한 스쿨, 서핑샵들도 많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양을 찾는 서퍼들의 50% 이상이 죽도 해변으로 온다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km에 달하는 고운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이 가장 매력적인 그런 곳입니다.
0: 네. 그러면 양양이 아닌 서핑 명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1: 조금 남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송정해변인데요. 부산 송정해변 알만한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 해변 서핑이냐 이렇게 하실 텐데요. 이 송정해변의 위치가 좀 절묘합니다.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아주 고르고 1년 내내 적당한 높이의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양양 그리고 제주도 일부와 포함해서 전국의 3대 서핑 명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특히 초보자들의 서핑 교육에 이 해변이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핑 구간이 한 120m 넘게 이렇게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곳이 그래도 남쪽이다 보니까 겨울에도 수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주를 제외한 내륙의 해안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사계절 내내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교육이 많다 보니까 아주 다채로운 그런 교육 기반 시설들, 장비 관련한 샵들이 많이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이제 강원도 양양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동해 쪽, 남해 쪽까지 이어지는데 서해 쪽은 없습니까?
1: 드물지만 한 군데 있습니다. 말리포 해변. 말리포 해변은 곧 자체만으로도 좀 많이 익숙하실 텐데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말리포 해변이 요즘 말리포니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말리포와 캘리포니아를 더한 그런 이름인데요. 예. 그만큼 이제 캘리포니아의 풍경, 캘리포니아에서 즐기는 서핑 유사하다라고 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서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서해로 보기에는 힘들 만큼 서핑 타기 가장 적절한 그런 파도가 이곳에 아주 많이 적정하게 들어오고요. 특히 여름철에 파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걱정되시는 거는 서해안이다 보니까 동해와 달리 물대를 맞추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빠지면은 서핑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말리포는 서해 특성상 만조, 그러니까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전후 2시간에서 3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대여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또 하나의 더 장점은 이곳은 동해와 달리 일몰이 아주 아름다운 시간에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0: 아, 그렇겠네요.
1: 네.
0: 예상보다 우리나라에 서핑 해변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1: 포항에 가면 신항만 바다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용한리 해변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포항시 북구 흥해 읍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포인트 브레이크라는 이름, 조금 어려운 이름으로 이곳은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길게 방파제가 뻗어 있습니다. 얘가 바람을 막아주고 파도의 결을 고르게 정돈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보기 드물게 파도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깨지는, 이걸 바로 포인트 브레이크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현상에 이제 사로잡힌 서퍼분들이 특히 많이 이곳 포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 서핑 대회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파도가 아주 일정하고 고르게 치다 보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경연을 벌이기 좋은 그런 곳인데요. 마찬가지 이유로 이 입문자들에게 좋은 그 서핑 강습할 수 있는 그 인프라도 아주 많이 잘 갖춰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0: 네. 바다가 좋은 제주는 어떻습니까? 제주에 서핑 즐길 만한 있을까요?
1: 네, 제주에도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 세 곳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남부에는 중문 색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문 관광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그곳이고요. 특히 상급자들이 즐기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아주 조금 높은 파도가 형성되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호태우 해수욕장. 북부에 있습니다. 바로 공항 근처에 있고요. 네. 이곳은 이제 그 공항 근처에서 쉽게 접근성이 좋다는 점, 그리고 서핑하는 동안에 비행기가 낮게 공항으로 진입하는 어떤 이색적인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동부의 월정리 해수욕장도 제주에서 손꼽히는 서핑의 명소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주말엔 떨어볼까? 오늘은 서핑에 대한 명소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기환 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끝으로 양희은의 한계령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내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제 막 300일을 지난 루은이의 엄마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엄마 이마 꿍 하면은 이마를 갖다 대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배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벼요. 지금 서랍에 있는 건 전부 다 꺼내고 있어요. 옷도 다 꺼내고 식기류도 다 꺼내서 지금 서랍을 다 막아놨거든요. 루은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아빠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현관 앞으로 빠르게 기어서 가요. 루나 이러면서 아빠 돈 벌고 왔어 하고 애기 안아주고 현관에서 안아요. 둘이서 현관 앞에서 노느라고. 그런 모습 보면은 이게 진짜 가족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지금 현재 삶이. 저도 원래는 밖에서 친구와의 술자리를 즐겨하는 편이었는데 루니를 낳고 나니 루은이나 뭐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하는 세상.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회사원 김정배 씨는 15년간 무려 133회에 걸쳐서 66리터의 혈액을 기부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시작한 선행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죠. 건강한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술, 담배도 끊고 매일 운동을 하는데요. 주기적인 수혈이 필수적인 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들에게 혈액 부족은 당장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까지 관리해온 정배 씨의 마음이 그래서 더 아름답게 다가오는데요. 내일은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고령화로 참여자는 줄어드는데 수혈이 필요한 환자는 늘면서 의료 현장은 늘 비상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이 뜻깊은 실천에 더 많은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정부가 위기가구 복지정책을 신청주의에서 선제적 개입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네요.
2: 네,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부처인 중후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 방안 이런 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적극적 복지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한 소식입니다. 사실 최근에 뭐 계속 반복되지만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1: 네.
2: 기존 사례를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해도 신청하지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 그리고 경제나 돌봄, 정서까지 이런 종합적인 대응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과 개입, 지원, 관리 이런 단계별로 복지 안전매트라는 또 용어를 사용해서 체계를 좀 만들어 보겠다 하는 거고요. 자동 지급 그리고 직권 신청을 확대를 해서 신청주의를 개선하겠다. 아동, 노인, 돌봄 가구, 또 자살 시도자 이런 위기 가구의 특성별로 맞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주요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1: 네.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로 보이는데요. 선제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정책들도 수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2: 네, 맞습니다. 우선 그 복지급여의 자동지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게 관련된 법률 개정이에요. 지금 해당되는 게 6개 법률이라고 합니다.
1: 네.
2: 사회보장기본법이나 뭐 기초연금법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지급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기존의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마찬가지로 이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복지 멤버십 가입자도요. 연 2회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안내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네. 미성년자나 발달 장애인이 있는 위기 가구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지원하도록 한다고요?
2: 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1: 예.
2: 기존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이런 제한적 상황에서만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미성년자 발달

0: 합니다.
1: 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도 강화되는데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분석 방식과 고위험 가구 관리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0: 네, 기존에는요. 전기, 수도요금의 3개월 연속 체납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기를 감지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사용량의 급감, 이런 생활 패턴까지 분석해서 조기에 포착한다고 합니다. 반복 발굴되거나 또 여러 시스템에 중첩된 고위험 가구는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또 하고요. 또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희망드림 꾸러미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복지 공무원이 최초로 방문해서 상담할 때 식료품, 생필품 이런 세트를 제공해서요. 상담 거부감도 낮추고 초기 관계 형성을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위기 가구 지원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다면서요?
0: 네, 이 부분도 보다 유연하게 바꾼다고 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서요. 위기 상황 인정 범위를 넓히고요.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더 활성화를 해서 기준에 미달해도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다자녀나 인구 감소 지역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도 검토한다고 합네요.
1: 네. 취약 아동 가구와 노인 돌봄 또 자살 예방 분야에서도 맞춤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0: 네, 각각 살펴보면 취약 아동 가구 같은 경우는 한부모, 조선, 또 장애, 청소년 가구 등이 있는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현재 연 960시간인데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하고요. 또 학대나 방임 우려 아동은 여러 팀이 공동 사례 관리를 통해서 통합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요양의 단기 보호 기간 또 치매 안심 병원을 확대한다고 하고 가족 휴가제, 정서 지원도 강화한다고 하고요. 끝으로 이 자살 예방 분야에도 반복 위험이 큰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역시나 본인 동의 없이 자살 예방 센터가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1: 네. 다 함께 더불어 신청주의 중심에서 선제적 개입 중심으로 전환한 정부의 위기 가구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0: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 하는 세상. 김태규 아나운서입니다.
1: 지금부터는 전국 방방곡곡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최국화의 휠체어로 전국 일주. 오늘도 최국화 아나운서의 안내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원의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장소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네, 오늘 첫 번째 장소는 이른바 정조의 신무기 프로젝트 연무대입니다. 연무대는 수원 화성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군사훈련장이에요.
1: 네, 이름이 연무대. 뭔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긴 강한 이름 뒤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정조는 단순히 군사를 많이 모으자가 아니라 최신식 군대를 만들고 싶어 했던 왕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국방혁신, 국방개혁 같은 그런 곳이죠.
1: 개혁이라고 하니까 좀 현대적으로 들립니다.
2: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당시 정조는 청나라의 새로운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에도 관심이 많았고 실전형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무대에서는 활쏘기뿐 아니라 다양한 군사훈련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지난 시간에 군사를 지휘했던 지휘소 서장대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그때 나왔던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영 군사들이 바로 여기서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1: 네, 왕의 친위부대. 오늘은 그 말씀하신 이름들이 전부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정조는 군사훈련이 열리면 직접 나와서 끝까지 지켜봤고 활쏘기 실력도 상당했다고 해요. 심지어 신하들이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활을 맞을 수 있으니 비켜라고 농담까지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정조가 뭐 훌륭한 왕이었던 얘기는 들었지만 상당히 인간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연무대에서는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조가 어느 날 군사훈련을 보다가 병사 한 명이 활 쏘기 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한 걸 발견했다고 해요.
1: 네.
0: 그러고는 직접 활 잡는 법과 자세를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1: 네. 아, 그 당시에 왕이 병사 한 명의 자세를 봐줬다는 게 무척 파격적인 일이었을 텐데 정조가 왜 이렇게 사랑받는 왕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 공과는 장인 접근성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0: 네, 연무대는 수원화상 안에서도 비교적 장애인 접근성이 좋은 편이에요. 특히 서장대처럼 긴 오르막을 올라가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또 넓게 정비돼 있어서 휠체어가 이동하기에는 부담이 덜하죠. 무엇보다 연무대가 열린 관광지 사업에 포함되면서 휠체어 접근성 개선, 안내시설 정비, 촉지 음성 안내 같은 부분도 계속 보완되고 있습니다.
1: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가보고 싶어지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가볼까요?
0: 네, 이번엔 김태규 아나운서님께서도 좋아하실 사람 냄새 가득한 네.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1: 아, 어디죠?
0: 바로 팔달문 시장입니다.
1: 아, 맞습니다.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인데 제가 듣기로는 수원 분들의 시장 사랑과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럴만도 합니다. 사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였거든요. 그냥 성만 짓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1: 그 시대 이미 정조는 도시 경제를 생각하셨던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정조는 백성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도 주고 시장도 적극적으로 키웠는데요. 당시에는 수원으로 이사 오면 장사하기 좋다는 말까지 돌았다고 해요.
1: 아.
0: 지금으로 치면 신도시 투자 붐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1: 그렇게 들으니까 네. 갑자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0: 네, 재밌는 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팔달문 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오래된 방앗간과 칼국수집, 반찬 가게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수십 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긴 수원의 시간이 쌓여있는 공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 네, 시장 가면 인심도 호하고 뭔가 사람 사는 느낌이 나서 저는 참 좋거든요.
0: 네, 맞아요. 무엇보다 여긴 냄새가 정말 강렬해요.
1: 예.
0: 갓 튀긴 꽈배기 냄새, 만두 찌는 아우. 김, 옛날 통닭 튀기는 냄새까지 골목마다 다 다른데요. 그래서 빈속으로 가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1: 저 지금도 위험합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졌는데 오늘은 어떤 맛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0: 네, 오늘은 팔달문 시장 안에 있는 오래된 칼국수집을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사나흘에 한 번은 꼭 칼국수를 먹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1: 아, 저도요. 국수 좋아해서 칼국수 정말 먹고 싶은데 그 정도면 뭐 거의 전문가시겠는데요.
0: 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행을 가면 그 지역 칼국수는 꼭 한 번씩 먹어보는 편이에요. 팔달문 시장 안 칼국수 골목은 이게 시장의 맛이지 싶은 그런 곳이었어요. 일단 냄새부터가 달라요. 골목에 들어설 때부터 멸치 육수 향이 진하게 퍼지는데 아, 그 순간 이미 반은 끝난 거죠.
1: 맞습니다.
0: 사실 시장 칼국수는 화려하진 않잖아요. 재료라곤 애호박과 바지락 쪽에 조금뿐인데도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직접 반죽한 쫄깃한 면발에 뜨끈한 국물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속이 확 풀립니다.
1: 아마 말씀은 안 하셨어도 여기 김치도 맛있을걸요 아마.
0: 네.
1: 이런 게 바로 서민 음식의 힘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맛도 물론 중요한데 가격도 좀 중요한데요?
0: 네, 그렇죠. 요즘 물가 생각하면 외식 한 번도 부담스러운데 시장 칼국수는 비교적 저렴하게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시장 식당이다 보니 최신식 무장의 시설처럼 완벽하진 않았지만 들어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상인분들도 워낙 능숙하게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히려 정겨운 시장 인심을 느낄 수 있었죠. 배도 마음도 든든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요. 조금 참으시고 내일 모처럼 정겨운 시장 나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아우 지금은 먹으면 살쪄서 안 됩니다. 다음에 한번 수원 가서 이 팔달시장 칼국수 먹고 싶습니다. 오늘은 수원의 역사도 듣고 칼국수 한 그릇에 정까지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최국화의 휠체어로 전국 일주 최국화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1: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물들을 만나보는 2026 장애인 열전 시간입니다. 정수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각장애인 점역 교정사 김한 씨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오셨겠네요.
2: 네. 일단 다시 한번 점역 교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말씀을 드리면 네. 비시각장애인들이 보는 책, 그러니까 묵자책을 점자책으로 번역하는 사람을 점역사라고 하고요. 그 번역된 점자책이 점자 규정이나 어문 규정에 맞게 제작이 됐는지를 검수하는 사람을 교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쳐서 점역 교정사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비시각장애인들이 점역사를 하고 시각장애인들이 교정사를 많이 하죠.
1: 예. 네. 그런 만큼 김한 씨는 본인과 같은 시각장애인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2: 네. 일단 시각장애인들이 잘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세심하면서도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 많이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든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고맙다고 할 때 뿌듯하다고 합니다.
3: 이제 저희는 대학생들 전공서적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준 학생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장학금 받으러 오는 걸 볼 때 아, 내가 만들어준 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인재로 잘 자라는구나 그런 걸 보면은 뿌듯하죠. 어쨌든 제가 직업훈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업훈련 수료하시고 지금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또 다른 교육생들 교육하는 거 볼 때 참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자 교육이 그냥 기초점자 교육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기초점자 교육하고 읽기 교육하고 점역교정사 자격증도 취득하신 다음에 또 강사로서 다시 와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저희 교육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만족을 하니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점역교정사를 양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일자리가 많지는 않은 직업이긴 해요. 안정적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선뜻 하라고는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본인의 적성이 잘 맞고 좋은 일자리로 잘 찾아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그러니까 지금 점자를 가르치고 후배 교정사까지 양성하는 보람도 느끼고 있는데요.
1: 네.
2: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교정사 중에 한 분인 강준영 씨는 김한 씨가 이 직업훈련할 때 참가했던 훈련생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결국은 훈련생이었던 분이 지금은 같이 일하는 동료. 네. 후배 교정사가 된 건데
2: 그렇죠.
1: 동료이자 선생님이랑 같이 지내서 좀 힘든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한 씨가 훌륭한 멘토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분이 직업 훈련도 잘 마쳤고 또 교정사로서 당당하게 활동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강준영 씨는 김한 씨가 뭐 점자 실력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4: 물론 한쌤이 잊어버리셨지만 저는 한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2: 네,
4: 그때 이제 제가 저는 기초재활 할 때 이제 점자 점역교정사에 대해 설명하러 와주셨을 때 이제 점자를 익혀야 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점자에 물론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점자를 배워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딱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는 분이라서 그 닦아놓은 길대로 쫙 갔더니 저도 잘 이렇게 적응해서 할 수 있었고요. 항상 믿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5: 약간 롤모델 네. 같을 그렇죠, 예. 것 같아요.
4: 예.
5: 네, 이분이 하는 그 길들을 가면 나도 저
4: 안정된 길입니다. 멘토로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런 처신이라든지 이런 또 직장에서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걸 말과 행동으로 잘 보여주시니까 제가 이제 잘 그대로 뒤를 따라가면 그냥 또 저도 이제 그런 걸 참고해서 이제 또 제 후배들한테도 좀 이제 알려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이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런데 이 네. 교정사도 배웠겠지만 이 스피치도 배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두 분 다.
2: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1: 예,
2: 그런 것도
1: 봐요.
2: 배우신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김한 씨가 이 강준영 씨에게 정말 엄한 스승이었거나 무서운 선배가 아니었는지 궁금했는데요.
1: 예.
2: 근데 엄하진 않았고 대신 목표를 잘 설정해 주시고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1: 그거 앞에서 질문하면 네. 사실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예. 네.
1: 정말 청출어람이라는 성어가 떠오르는데
2: 네.
1: 이제 김한 씨는 본인보다 더 실력 있는 교정사가 많이 양성되는 걸 바라실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민들레 홀씨가 퍼지면 그 작은 씨앗이 어디선가 싹을 틔우고 자라잖아요. 김한 씨가 교육하고 가르친 분들이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점자를 배운 분들이 또 다른 활약을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뿌듯하다고 합니다.
1: 아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역 교정사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2: 네.
1: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기보다는 어떤 자질을 갖춘 분들이 좀 유리할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2: 그럼요. 사실 점자를 빨리 읽는 사람,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1: 네.
2: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점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한다고 합니다.
3: 교정사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읽어도 내가 시간당 뭐 40, 50페이지를 읽어도 틀린 데를 하나도 못 찾아내면은 신입 시절에 저같이 그렇게 다 못 찾아내버리면은 신뢰를 잃겠죠. 점역사한테도 잃을 거고 독자한테도 잃을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점자를 잘 읽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를 좀 좋아해야 돼요. 학구적인 탐구적인 성향 이 있으면 좋고 우리가 국영수는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점역교정사 자격증도 국어, 영어, 수학을 따더라도 뭔가 자신만의 특기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어라든가 뭐 내가 악보를 만들 수 있게 뭐 음악, 피아노를 좀 할 줄 안다든가 제2의 국어 다른 거를 좀 할 줄 안다든가 하면은 본인에게 또 다른 무기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뭐 하나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뭔가 좀 다른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거 더해서 뭐 요즘에는 학생들도 복수 전공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나의 다른 무기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설명 들어보니까
2: 네.
1: 일단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그 외에도 사회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교정사 하시면 좋겠네요.
2: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는 본인이 느낀 점,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체감하신 걸 토대로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1: 예.
2: 그러니까 다 같은 조건이라면 자기만의 특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그 외에도 점자 규정도 이게 몇 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또 탐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분은 적성에 잘 안 맞을 거라고 합니다.
1: 예,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2: 네.
1: 그러면 김한 씨는 공부하는 걸 일단 좋아하고
2: 그렇네요.
1: 자신만의
2: 네.
1: 특기도 있고
2: 그렇죠.
1: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슬쩍 말씀하신
2: 네,
1: 거예요.
2: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김한 씨가 점자를 좋아하고 또 늘 함께하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3: 이제 점자 교육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점자 교원 자격 제도라고 해서 새롭게 점자 강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제도도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점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는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점자를 공부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할 거고 또 많은 후배 교정사님들이 양성이 되셔서 많은 분들 점자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자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5년에 제도적으로는 만들어졌고 법적으로는 그리고 한시련 쪽에서 지금 교원 자격 제도 관련해서 계속 연구하고 교재 개발하고 하는 중이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점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을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원 자격 제도가 만들어져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연말이나 뭐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요?
1: 네, 지금 뭐 그 교정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2: 네.
1: 내가 할 만하다 싶으면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 네.
1: 지금 김한 씨는 그냥 교정사 역할만 조용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강의도 하셔야 되지 또 후배도 양성하셔야 되지 그리고
2: 맞아요.
1: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이런저런 사회 분야에 대한 특기도 가져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니까
2: 있고.
1: 무척 바쁘시겠어요.
2: 네, 그러니까 점자에 대한 전문가니까 또 관련 세미나에도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또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또 관련 공부나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데요. 네. 김한 씨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실명으로 좌절을 했었을 때 점자가 희망이었고요. 지금도 본인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점자를 통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고 그 씨앗이 또 이렇게 줄기가 돼서 잎을 맺고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1: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점역교정사 김한 씨를 만나봤습니다. 정수인 리포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편안하게 KBS 1라디오에 함께하는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희철이는 뇌종양 4기 판정을 받고 큰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투병 속에서 희철이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수술 후유증으로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되며 성장 호르몬 부족과 갑상성 기능 저하증을 앓게 된 희철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희철이의 하루를 더욱 힘들게만 합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빠는 매일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서지만 막막한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요. 어린 동생과 폐암 3기 투병 중인 할머니까지.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걷고 있는 희철이 가족. 희철이가 걱정 없이 치료받고 가족 모두 평온한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곳 이제 남아있는 곳은 경기 동부와 경기 북부 쪽입니다. 서울과 그 밖에 경상권은 모두 오존주의보가 해제가 됐는데요. 내일도 오후에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나빠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충청과 남부, 제주 중심으로 매우 나쁨 상태의 자외선 지수가 예상되고요. 또 오존 농도는 대부분 지역이 내일 오후에 높겠습니다. 대기질은 오늘과 내일까지 깨끗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전국이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분포로 출발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 29도, 대구는 31도, 부산, 제주 26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월요일과 화요일 서울은 32도의 기온을 이틀간 유지한 뒤 수요일은 33도까지 기온이 치솟아 올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수요일에 예상하고 있는데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그 밖에 전국 곳곳에서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와 전라 권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고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빼면 거의 대부분 중부지방과 전라 권역, 경상 서부 내륙에 5에서 50mm의 아주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던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국면이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이란 최고 지도자가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권력의 핵심이 움직이면서 최종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향후 24시간 안에 종전 양해각서를 최종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재국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가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등 이란 최고위층이 양해각서의 세부 내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TV 생중계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 중대한 국면에서 승자로 드러났습니다. 이란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말입니다.
1: 이란 매체들은 미국과의 합의 소식을 다소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석 달 넘게 끌어온 전쟁은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최종 서명만 남겨둔 채 미국과 이란은 막판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유리한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 세부사항이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며 이란을 향해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란 측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이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고 어떠한 전제나 예외,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합의문대로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해각서 서명 방식을 놓고도 미국은 만나서 하자, 이란은 원격으로 하자며 맞선 가운데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전자서명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미군이 이란의 자폭 드론 여러 대를 격추하는 등 무력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네, 이렇게 미국과 이란 모두 어느 정도 합의엔 도달했지만 아직은 최종 서명 전 단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핵, 경제 제재까지 실타래 같은 쟁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3: 미국은 종전 양해각서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0일 안에 해상 물류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이란은 30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오만과 함께 관리권을 갖고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동결 자금 해제를 놓고도 시각차가 큽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 직후 동결 자금 120억 달러부터 즉각 입금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란의 합의 이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재약속하는 데는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2: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3: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도 입장이 갈립니다. 미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 원칙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해외 반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 우리 관점에서 유일하게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은 이란 내부에서 희석하거나 변환하는 것뿐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3: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며 성과로 내세우고 있고 이란도 미국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쟁 승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야 하는 양국의 국내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대한민국을 불타오르게 한 붉은 함성, 다음 상대는 멕시코입니다. 남아공을 2대 0으로 잡고 올라온 팀이라 한국과 멕시코 모두 승점 3점을 들고 만납니다.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또 한 번의 기적에서 내려갈 우리의 다크호스들. 먼저 현지 준비 상황부터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세계를 놀라게 한 대표팀의 선전에 ESPN은 한국이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깜짝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목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의 예측 모델은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93%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첫 승의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본격적인 2차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0: 있습니다. 아직 피로가 풀리지 않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사이클을 타며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체코를 상대로 마치 철벽 같았던 수비수 김민재는 현란한 발놀림을 뽐냈습니다. 나란히 승점 3점을 기록한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2차전은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양 팀이 이 승점 3점을 땄고요. 이제 다음 경기가 뭐 저희한테도 그렇고 상대 팀한테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0: 오연규가 경기 당일까지 출전이 불투명할 정도였는데도 엄청난 투혼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선수들의 간절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2: 얼마나 자신감 있는 친구인데 아 자기 도저히 뛰기 힘들 것
3: 같아요. 국장국 축구대표팀 의무팀장입니다.
2: 경기장 때문에 표정이 바뀌면서 제대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0: 짜릿한 역전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선수들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4: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우리의 이강인 선수와 멕시코 대표팀 감독의 특별한 인연입니다. 과거 이 선수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뛸 때 그 진가를 알아준 사령탑이 아기레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선수가 스승의 허를 찌르는 청출어람을 보여줄지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5: 체코를 이긴 건 대한민국이었지만 짜릿한 역전승의 여운은 멕시코 팬들에게 더 짙게 남은 듯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과달라하라에선 여전히 코레아가 울려 퍼졌습니다.
6: 비바 코레아! 비바 코레아! 비바 코레아!
5: 승리의 기쁨도 잠시. 태극전사들은 2차전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만큼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체코전에서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뽐낸 이강인의 컨디션이 최상이라는 점은 대표팀의 호재입니다. 황인범의 동점골을 돕는 등 이강인은 체코전 패스 성공률 100%라는 믿기 힘든 활약을 펼쳤습니다.
7: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 순간 팀에 도움이 되고 항상 팀에 승리할 수 있게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5: 사실상 대표팀 공격의 시작과 끝인 이강인은 멕시코를 이끄는 은사 아기레 감독에게 한층 더 성장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싶습니다.
7: 특별하죠. 특별하고 뭐 아기레 감독님 때문이 아니라 월드컵에서 멕시코와 경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지 이미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특별할 것 같아요.
5: 당돌한 슛돌이 이강인의 발끝에 벌써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멕시코전.
8: 첫 단추를 잘 꿰는 대표팀은 기세를 몰아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도 당찬 도전을 이어갈 각오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이순입니다.
4: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멕시코는 핵심 수비수 없이 한국전에 나서야 합니다. 팀 주장이자 수비의 핵인 몬테스 선수가 앞서 레드카드를 받으며 한국전 결장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핵심 플레이어 한 명의 결장만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준비 과정에 변수가 생긴 건 분명합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9: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한 다음 날 가벼운 회복 훈련에 나선 멕시코 선수들의 표정에선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선수들의 훈련을 코치진에게 맡기고 한국전 전술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핵심 수비수 몬테스의 전력 이탈입니다.
10: 몬테스의 퇴장은 누가 봐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몬테스의 결정으로 알바레스가 중앙 수비수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9: 수비 뒷공간을 노려 역전승을 일군 대표팀의 공격 전술을 감안하면 멕시코로선 최강의 수비벽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이 불안 요소인 겁니다. 여기에 언제든 골망을 흔들 수 있는 손흥민의 존재 역시 그 자체로 멕시코엔 큰 부담입니다.
10: 손흥민이 득점에 물꼬를 튼다면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멕시코 상대로 골을 넣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9: 멕시코 홈팬들도 한국의 전력을 높게 평가하며 치열한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10: 한국은 그동안 항상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11: 1승씩을 안고 단숨에 A조 최대 경쟁구도로 떠오른 멕시코와 대한민국. 32강 조기 확정을 넘볼 수 있는 운명의 2차전을 앞두고 양국의 열기도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KBS 뉴스 김

0: 4년 전만 해도 등번호조차 받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월드컵 무대의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짜릿한 역전골의 주인공 오현규 선수입니다. 경기력뿐 아니라 폭발적으로 상승한 시장 가치, 또 명문 구단들의 러브콜이 그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1: 38도 펄펄 끓는 고열을 이겨내고 한국 축구사의 명장면을 더했습니다.
2: 황인범이 달려갑니다. 가운데 있어요.
1: 귀중한 역전골로 대표팀에 승점 3점을 가져온 오현규. 경기 후 등번호 없는 예비 선수로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했던 일화와 성장을 다짐한 일기. 추어탕집을 운영하며 오현규를 뒷바라지한 부모님까지 회자되며 추어탕 수저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3: 추어탕집 하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이제 제가 효도할 시간인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1: 오현규는 다짐과 같이 매년 더 수준 높은 리그로 이적했고 4년 전 약 8억 원 수준이었던 오현규의 몸값은 260억 원으로 무려 33배나 올랐습니다. 월드컵 무대에서는 꿈에 그리던 등번호 18번을 달고 데뷔골에도 성공했습니다.
3: 맨날 연습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정말 앞으로도 그런 연습들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 벌써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세계적인 팀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 체코전 활약으로 오현규의 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박주영 이후 맥이 끊긴 유럽 5대 리그 소속 스트라이커 탄생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0: 체코전 2대1 승리를 예견한 KBS 이영표 해설위원이 승리의 주역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미국 LA에 같이 가자며 특유의 입담을 선보였습니다. 신육환 기자입니다.
4: 한편의 역전 드라마를 쓰고 경기장을 나서는 선수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이 주장 손흥민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5: 흥민아 축하한다. 축하한다.
4: 선배의 든든한 응원에 손흥민도 남다른 각오를 다집니다.
6: 근데 확실히 역전이더라. 치니까 벌써 딱 이게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
7: 카드가 좋으니까 승리 잘 타야죠.
4: 체코전 승리의 주역 이강인과 황인범이 나오자 아빠 미소가 번지는 이영표 의원. 맹활약을 펼친 두 선수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6: 멋진 오신 시켰다. 너 왼발 가니까 거기서 찬스가 생기더라 그래서.
8: 인범
6: 진짜
8: 좋았습니다.
6: 공 두 개의 공격 포인트. 야. 기가 막힌 골이었어, 축구에.
8: 잘 쳐가지고.
6: 그러니까 둘이에요. 호흡이 아주
8: 맞거든요.
4: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선배의 다짐에 후배들도 화답합니다.
8: 그래서 계속 하시는 거죠?
6: 계속 있지. 끝까지 있어 있어.
8: 최대한 오래 계실 수 있도록.
6: 그래.
8: 저희가 잘해주겠습니다.
6: LA로 가야지. 당연히 나 LA. 너 얘기 들었니? 나 LA.
8: 저한테 말씀하시잖아요.
6: 나 티켓. 나 진짜 맛있었어. 나 못 가면 나 큰일 나 진짜. 물론 1위로 가도
4: 선배의 응원을 등에 업은 태극 전사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한 질주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0: 월드컵 경기에서 초반의 실점은 선수도 팬도 흔들리게 합니다. 심지어 그 실점이 자책골이라면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거둔 4대1 대승의 시작도 상대 선수의 어이없는 자책골이었습니다. 배지영 기자입니다.
9: 전반 7분 미국 크리스천 플리식이 개인기로 두 명을 제치고 동료에게 패스한 순간 첫 골이 나옵니다. 공동계 최국 미국의 기선을 제압하는 첫 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파라과이 다미안 보바디아의 발에 맞은 자책골이었습니다. 자책골을 자책하는 파라과이 선수.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은 미국은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미국의 폴라린 발로건은 추가 골을 넣어 파라과이의 길을 완전히 눌렀습니다. 추가 시간엔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 대회 첫 멀티골 기록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후반 파라과이 마우리시오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후반 53분 레이나의 쐐기골까지 더하며 파라과이를 4대1로 완파한 미국. 미국으로선 월드컵 본선 한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까지 세운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공동 개최국 캐나다도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반 21분 보스니아의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반 캐나다 카일 레린이 감각적인 슈팅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피말리는 힘겨루기 끝 극적인 무승부로 첫 경기를 마친 공동 개최국 캐나다는 다음 상대 카타르를 상대로 월드컵 첫 승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배지원입니다.
0: 월드컵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무대는 경기만큼이나 큰 화제거리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개막전 중심에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뚫고 나온 듯한 압도적인 K-POP의 위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10: 공동 개최국 미국과 파라과이의 개막 경기에 앞서 열린 공연. K-POP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등장해 월드컵 공식 앨범 수록곡 골스를 열창합니다. 앞서 멕시코 시티 개막식에서 K-POP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 이재가 한국

0: 이번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해 개막식도 3번 열렸는데 그중 두 곳에 K-POP 아티스트가 등장해 높아진 K-컬처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그룹 BTS도 다음 달 20일 월드컵 경기에 처음 도입되는 결승전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올 예정이라 대회의 시작과 끝을 K-컬처가 장식하게 됩니다. 미국의 개막 경기가 열린 LA 스타디움 관중석. 페리스 힐튼과 팝 가수 케이티 페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까지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이 1994년 이후 32년 만에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 유명 인사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았어요.
2: 세계적인 IT 기업의 수장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0: 특히 톰 크루즈와 데이비드 베컴이 등장하자 관중들의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3: 월드컵 덕분에 흥미진진한 주말이었습니다. 공동 개최국 미국과 캐나다의 무패 행진, 그 극적인 순간들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월드컵입니다.
4: 바시치 올립니다. 들어갔어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5: 캐나다를 상대로 한 첫 경기 첫 골의 주인공 루키치가 나옵니다.
4: 드리블로 팔로를 찾아봅니다. 패스. 레디. 들어갔다. 동점입니다. 교체 투입 되자마자 득점 뽑아냅니다.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비조 1차전. 자, 이렇게 양팀 1대1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드리블로 팔로를 찾아봅니다. 패스. 레디. 증명합니다. 떠 있는 공을 바로 때렸습니다.
1: 불절의 운도 캐나다에게 찾아오면서 레린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4: 자, 마시 감독의 교체 투입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이보다 완벽할 순 없습니다.
1: A매치 31번째 골, 그리고 레린 선수도 드디어 월드컵에서 득점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4: 예. 원터치 패스.
1: 야, 잘 연결됐어요.
4: 슛! 패스 플레이가 완벽했거든요.
1: 주장이 하나를 막아줬어요.
6: 자, 돌풍신을 내시계에서 내줬습니다.
1: 좋습니다.
6: 자책골, 자책골.
7: 이 사이로 애매한 곳으로 드리블해서 상대를 혼란시키기.
2: 네. 이게 보바디아 선수 발 맞고 들어갑니다.
1: 왼쪽에서
2: 자 풀리식입니다.
1: 내줬고
2: 추가 득점 2대 앞서가는 미국입니다. 보바디아 선수가 패스가 정확한 선수인데 지금도 계속 막혀 있거든요.
1: 지금 됐어요.
2: 됐어.
1: 또 들어갔어요.
7: 멀티골입니다. 발로거. 오, 좋은 찬스예요. 좋은 찬스예요.
2: 자, 해봐. 마우리시우의 만의 골 3대 1로 따라붙습니다.
7: 레이나.
2: 지오바니 레이나 4대1까지 자, 그리고 경기 끝났습니다. 개최국 미국이 파라과이를 4대1로 이겼습니다.
8: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 중인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회복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어제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마친 선수들이 베이스 캠프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에 모여 전술 훈련 없이 컨디션 올리기에 집중했는데요. 손흥민, 오현규, 이강인처럼 1차전에서 오래 뛴 선수들은 사이클을 타면서 근육과 호흡 운동을 주로 했고요. 황희찬, 조규성 등 출전 시간이 적거나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은 런닝과 볼 패스로 몸을 달군 후 흰색, 주황색 조끼를 나눠 입고 미니게임으로 경기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대표팀은 이제 오는 19일 멕시코전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월드컵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스포츠 스포츠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수고 많으십니다. 멕시코 지금 몇 시인가요?
1: 네, 지금 저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나와 있고요. 그 멕시코는 시차가 한국보다 15시간 느려서 여기는 13일 오전 6시 22분 경이고요.
0: 네, 아침 일찍 일어나셨군요. 방송 때문에.
1: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경기가 그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7시에 열리니까요. 네. 결전의 날까지는 5일 남았습니다.
0: 네, 우리 대표팀 1차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는데 체코와의 1차전 경기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1: 네, 우리나라가 그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에 2-1로 승리를 거뒀고요. 먼저 후반 14분에 그 롱스로인에 이어서 크레이치 선수에게 헤딩 선제골을 내줬지만 그래도 후반 22분에 그 황인범 선수가 빠르게 동점골을 뽑아냈고요. 이어서 후반 35분에 그 오용규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0: 네, 뭐 지금 선수단 분위기가 최상이겠어요?
1: 네, 맞습니다. 그 경기 다음 날에 대표팀 훈련장인 치바스 베르데 바에 다녀왔는데요. 역시나 승리가 정말 가장 큰 보약인지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또 웃음꽃이 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좀 격렬하게 치러진 만큼 그 한 시간 동안 좀 가볍게 패스 훈련과 미니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좀 회복하는데 또 중점을 뒀습니다.
0: 네, 첫 골의 주인공 황인범 선수를 경기 후에 만나보셨다고요?
1: 네, 믹스트존에서 만났고요. 일단 황인범 선수가 경기에서는 후반 22분에 공을 정말 잘 접어서 수비수도 따돌리고 골키퍼를 넘기는 칩슛으로 동점골을 네. 뽑아냈고요. 또 후반 35분에는 또 원터치 크로스로 결승골까지 도왔는데 네. 사실 황인범 선수가 그 지난 3월에 발목을 좀 다치면서 월드컵 행이 불투명했지만 네. 이번에 또 월드컵에 출전을 했고요. 황인범 선수는 그 직접 그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처럼 우리 동료들이 팀 정신을 보여줬고 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또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0: 네. 역전골을 터뜨린 오현규는 고열 투혼이었다고요?
1: 아, 네, 맞습니다. 그 체코전 경기 당일까지 그 갑자기 열이 35도까지 올랐고요. 또 설사 증세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표팀 의무진의 관리 덕분에 경기를 앞두고는 몸 상태가 좀 나아졌고요. 후반에 교체로 들어가서 후반 35분에 정말 멋지게 문전세도에서 논스톱 왼발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냈는데 경기에 만난 그 오영기 선수는 이렇게 골을 넣으려고 아팠나 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0: 예, 예. 오영기 선수 추어탕집 아들인 게 화제죠?
1: 아, 네, 맞습니다. 그 오영규 선수의 그 부모님이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네. 경기도 남양주에서 추어탕집을 운영 중이고요. 그 오영규 선수도 스스로 남들이 이유식을 먹을 때 난 추어탕에 밥을 말아 먹었다. 또 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네. 오영규 선수 부모님은 또 추어탕집을 잠시 닫고 이곳 과달라라에 또 아들을 응원하기로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가 아유, 더욱더 그렇구나.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 추어탕집 이명세 타겠는데요.
1: 네. 네, 지금은 문이 닫혀 있고 네. 앞에 좀 잠시 그 닫겠다는 양해 문이 걸려 있는데도 네. 팬들이 앞에 찾아가서 뭐 셀카도 많이 찍고 있고요. 네. 또 대회가 끝나면 꼭 찾아가겠다 또 이렇게 말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0: 네.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신들린 선방 쇼를 펼쳤는데 경기 후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1: 네, 우선 김승민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후반 막판에 정말 결정적인 두 차례 그 슈퍼 세이브로 우리나라 골문을 잘 지켰고요. 체코 코우베크 감독도 그 기자회견 때 정말 이걸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네. 김승민 선수는 그 경기 후에 그 딸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힘이 났다 또 이렇게 싱글벙글 웃기를 했는데 사실 이달 초에 그 모델 김진경 씨와 사이에서 그 딸을 얻었거든요. 직접 네. 딸이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또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체코 선수들이 발이 좀 무거워 보이던데 고지대 적응 문제일까요?
1: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이거 과달라하라가 아무래도 해발 1571m, 강원도 오대산 높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나라는 2주 넘게 좀 대비를 했는데 체코는 사실상 그 고지대 적응 훈련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코 선수들이 뭐 낙구 지점을 포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후반 15분부터는 또 굉장히 발이 무거워진 모습이 경기장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0: 네,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한 평가 는 어떻습니까?
1: 아, 네. 사실 월드컵을 앞두고 좀 그 홍명도 감독의 그런 3백 전술이 좀 답답했다. 또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네. 냉정하게 어제 체코전만 놓고 보면은 전술이 굉장히 그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3백도 안정적이었고요. 뭐 네. 중원 싸움에서도 이겼고 영국 BBC 같은 경우에도 후반 24분에 손흥민을 빼고 오영규를 투입한 그 감독의 결정은 굉장히 옳았다. 또 이렇게 호평할 정도였습니다.
0: 네. 이제 2차전 상대는 멕시코인데 멕시코의 전력을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우선은 우리나라가 한국 시간으로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그 과달라라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2차전을 치릅니다.
0: 네.
1: 멕시코는 개막전에서는 남아공을 2-0으로 완파를 했는데요. 특히 선제골을 넣은 퀴뇨네스 선수, 이 선수가 사우디리그에서 호날두를 제치고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거든요. 네네. 이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이었고요. 반면에 멕시코의 김민재라 불리는 중앙수비 몬테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우리나라 경기에는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선수가 빠진 공백을 스피드로 굉장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선수들 이제 내일 하루 쉬고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멕시코전 준비하게 되는데 컨디션 관리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 멕시코 현지에 있는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살펴봤고요. 이어서 월드컵 주요 경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월드컵 조별리그 두 경기가 열렸죠?
2: 새벽 4시 캐나다 토론토의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캐나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비조 1차전이 오전 10시 미국 LA 스타디움에서는 공동 개최국 미국과 파라과이의 비조 1차전이 각각 열렸습니다.
0: 네. 자, 먼저 비조 조별리그 1차전 캐나다와 보스니아의 경기부터 살펴보죠.
2: 캐나다와 유럽의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4-4-2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캐나다가 전반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복귀한 보스니아 역시 집중력을 끌어올렸는데요. 치열한 접전 끝에 선제골의 영광은 보스니아의 요보 루키치에게 돌아갔습니다.
0: 네.
2: 전반 21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반 바시치가 찬 볼이 루키치의 골로 연결되면서 이 선수가 월드컵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0: 네.
2: 이대로 끝날 것 같았던 후반 34분 캐나다의 카일 레린 선수가 짜릿한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후프로미스와 주고받는 삼각 패스가 레린에게 이어졌고 레린이 발등에 볼을 갖다 대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0: 네, 캐나다의 월드컵 첫 승점을 안긴 레린 선수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2: 네, 홈팀 캐나다의 구세주 바로 레린이었는데요. 후반 31분에 교체 투입해 그라운드로 밟고 득점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시간은 단 121초였습니다.
0: 네.
2: 1995년생 공격수고요. 2014년부터 캐나다 국가대표로 활약해왔습니다.
0: 네.
2: A매치 91경기에 출전해 32골을 넣은 베테랑 공격수이자 캐나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골잡이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네.
2: 지난 카타르 월드컵 북중미 지역에서는 무려 13골을 기록하면서 캐나다의 본선 진출을 이끌었고요. 북중미 지역 최다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우리 대표팀이 32강에 진출하면 캐나다와 맞붙을 수도 있다고요?
2: 대한민국이 개최국 멕시코에 이어 A조 2위에 오를 경우 캐나다, 보스니아, 카타르, 스위스가 속한 B조 2위와 32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0: 네.
2: B조 같은 경우에는 1강, 2주 1약의 판세입니다.
0: 네.
2: 월드컵 본선 경험이 가장 풍부한 스위스가 1강, 그리고 아시아의 카타르가 1약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캐나다와 보스니아가 2중으로 묶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캐나다가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고 네. 2위로 32강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0: 네.
2: 이러한 상황에서 초고비를 넘긴 캐나다가 2위를 차지하고 우리 역시 A조 2위에 오른다면 32강전에서는 캐나다를 상대하게 될 가능성이
0: 네.
2: 높아집니다.
0: 뭐 개최국이긴 하지만 전력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죠.
2: 그렇습니다.
0: 경험 면에서도 그렇고. 자, D조 1차전.

0: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공동개최국 미국이 강력한 힘을 선보이면서 파라과이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1: 네.
0: 미국이 이후에도 스트라이커 발로건을 중심으로 파라과이를 정신없이 몰아쳤습니다.
1: 네.
0: 발로건 선수가 31분에는 플리시치 선수의 패스를 받아 월드컵 데뷔골을 터뜨렸고요. 전반 종료 직전에는 상대 수비와의 경합을 이겨낸 뒤 강력한 왼발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홈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1: 네.
0: 대회 1호 멀티골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승리를 눈앞에 둔 후반 추가 시간까지도 미국이 공세를 멈추지 않았는데 레이나의 환상적인 세기골을 더해 개막전을 4-1 대승으로 장식했고
1: 네.
0: 포체티노 감독이 월드컵 데뷔전에서 첫 승리를 챙겼습니다.
1: 네, 막강 활약을 선보였는데 미국의 발로건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스타로 떠올랐죠?
0: 그렇습니다. 발로건 선수가 전반 31분과 전반 추가 시간 멀티골을 터뜨리며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성장 배경이 이색적인 선수입니다.
1: 네.
0: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나이지리아계 부모를 두고 또 성장은 영국 런던에서 했어요.
1: 네.
0: 이 3중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이고 청소년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소속으로 뛰었는데 2023년에 미국으로 국적을 변경했습니다.
1: 네, 네.
0: 크리스티안 플리칙, 맥케니 등이 버틴 기존 미국 대표팀의 방점을 찍어줄 공격수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1: 네.
0: 이번 대회 전까지 대표팀에서 27경기 9골을 기록하면서 기량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1: 네,
0: 소속팀에서는 프랑스 리그 명문 AS 모나코 유니폼을 입고 리그 안에서 이번 시즌 30경기 13골 4개 도움을 올린 선수입니다.
1: 네. 이 개최국의 대회 첫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선수가 많지 않죠?
0: 그렇습니다. 발로건 선수가 개최국의 대회 첫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역대 네 번째 선수의 반열에 네.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축구 역사에 남을 대기록도 작성했습니다. 무려 96년 만에 미국이 기록한 월드컵 본선 멀티골인데요. 미국 국적의 선수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멀티골을 넣은 건 초대 대회인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기록한 버트 바테노드 선수 이후 처음입니다.
1: 네, 내일은 조별리그 4경기가 열리는데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0: 넘어가는 새벽 4시에는 카타르와 스위스의 B조 1차전이 7시에는 브라질과 모로코 10시에는 아이티와 스코틀랜드의 C조 1차전이 열리고요. 오후 1시에는 호주와 튀르키예의 B조 1차전이 열리는데요. 내일 가장 주목받는 매치업은 단연 이 경기죠. 월드컵 최다 우승국 브라질과 지난 카타르 대회 4강팀 모로코의 맞대결입니다.
1: 네.
0: 브라질 같은 경우는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아이콘인 네이마르 선수 없이 본선 첫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네이마르가 소속팀 산투스에서 동아리 부상을 입은 바 있는데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1: 네.
0: 브라질은 네이마르의 부재를 비니시우스, 하피냐, 마르투스, 쿠냐, 루카스 파케타 등으로 메워야 되고요.
1: 네.
0: 브라질의 상대인 모로코는 지난 카타르 대회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꺾고 아프리카 팀 최초로 4강에 오른 대륙의 강호입니다.
1: 네, 내일 시간대별로 볼 경기가 많군요. 네, 소식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 월드컵 주요 경기 정리해봤습니다.

0: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관련 해외 스포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월드스포츠 연합뉴스의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번 월드컵에 새로 적용된 룰이 많은데 선수들이 시간 끄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죠?

0: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비디오 판독 범위도 확대했죠.
0: 네, 그동안 이 비디오 판독 VAR은 이제 득점 상황이나 뭐 페널티킥 여부, 뭐 직접 퇴장 여부 등에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번 대회부터는 잘못된 코너킥 판정과 두 번째 옐로 카드로 인한 퇴장 상황에서도 VAR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네.
0: 즉 이제 주심이 뭐 잘못된 선수에게 카드를 제시했을 때도 이 VAR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게 이번 대회부터 적용이 됩니다.
1: 네. 어제 체코전에 빈 자리가 많던데 월드컵 티켓 값이 도마에 올랐죠?
0: 네, 미국과 유럽 주요 매체들은 월드컵 개막일 두 번째 경기였는데 빈 관중석이 많아 보여 이 분위기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하고 네. 나섰습니다. 경기가 열린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 수용 인원이 45,664명으로 이번 대회 경기장 중에 두 번째로 작은 곳이긴 한데요.
1: 네네.
0: FIFA는 관중을 44,985명으로 집계했지만 실제로는 빈 관중석이 훨씬 또 많이 보였습니다.
1: 네네.
0: 이번 대회 결승전 티켓 공식 가격이 최대 6,73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이 넘어서
1: 네.
0: 2002년 대회 때보다 4배 올랐고요. 또 재판매 비싸요. 시장에서는 4,50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요. 네, 자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우리가 버는 돈은 전부 축구에 다시 투자한다 이러면서 과도한 상업화에 대한 비판에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1: 비싸던 너무 비싸군요.
0: 네. 네.
1: 관중석 빈자리에 대해서는 피파가 어떻게 해명을 했나요?
0: 네, 피파는 관중수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단지 눈으로 경기장을 보고 센 것이 아니라 스캔된 입장권 수와 경기장 내 실제로 입장한 관중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또 한편 이 우리나라와 체코 경기 중에 꽉 찬 경기장 사진도 공개하면서 팬들이 좌석에 있지 않고 경기장 통로에 서 있기도 해서 관중석이 비어 보인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FIFA는 경기장 관리 당국 및 티켓 판매팀과 긴밀히 협력해 이 발표되는 모든 수치가 검증된 운영 데이터에 기반하도록 네.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이 비싼 티켓을 사고 들어오지 않을 이유는 없죠. 네.
0: 네, 그렇죠.
1: 자, 독일 선수들은 사비로 자국 팬들의 교통편을 지원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티켓값도 문제지만 또 미국 내에서는 교통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0: 독일 대표 선수들이 조별리그 최종전을 관전하려는 이 독일 자국팬 600명의 버스 이동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은 26일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에콰도르와 2조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요. 이 경기장이 뉴욕 중심가에서 평소에는 기차로 12달러 90센트에 갈 수 있지만 이 대회 기간 기차표 가격이 150달러로 폭등했다가 비난 여론 때문에 98달러까지는 떨어졌습니다.
1: 네.
0: 셔틀버스 요금 역시 80달러로 책정했다가 20달러로 하락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이 독일 팬들의 부담이 커지자 대표팀 선수들이 나섰습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주장 요주와 키미 등 대표팀이 버스 대절 비용을 사비로 부담한다고 했고요.
1: 네.
0: 한편 이 미국은 2018년 대회 유치 당시 무료 대중교통 제도를 운영하기로 약속했지만 2023년 이 합의안을 수정해서 팬들이 이 원가 수준의 교통비용을 직접 지불하기로 바꿨습니다.
1: 네.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면서 약체팀 출전 역시 늘었는데 FIFA가 다윗과 골리앗 매치업을 선정했네요.
0: 네, 그렇죠. 이 세계 랭킹 차이가 큰 5개의 맞대결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C조의 우승 후보 브라질과 52년 만에 본선에 나선 IT 간의 대결을 꼽혔는데
1: 네, 네.
0: 이 세계 6위 팀과 또 83위 팀이 붙는 경기입니다.
1: 몇 골이 나올까요, 과연? 네.
0: 네. 네, 또 G조에서는 9위 벨기에가 85위 뉴질랜드와 대결을 하고요. 뉴질랜드는 지난 2010년 월드컵에서 그 직전 대회 우승팀 이탈리아와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팀이기도
1: 네.
0: 합니다. 또 처음 본선에 나서는 82위 팀 키라소는 세계 10위 전차군단 독일과 2조에서 대결하고요.
1: 네.
0: L조에서는 4위의 잉글랜드가 73위 가나를 상대하고 또 강력한 우승 후보죠. 세계 2위 스페인은 67위의 카보베르드를 상대로 H조 1차전을 치릅니다.
1: 네. 이 팀들 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이 맞네요. 네.
0: 네.
1: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월드 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와 월드컵 관련 해외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LG 박혜민이 KBO 새 역사를 썼네요.
2: 네, 박혜민이 오늘 홈 롯데전에서 1회 말 도루에 성공하면서 시즌 20도루를 기록했습니다. 무사 1루 상황에서 안타로 출루했고 다음 오스틴 타석에서 2루를 훔쳤습니다.
1: 네.
2: KBO 역대 최초 13년 연속 20도루 달성입니다. 사실상 1군 데뷔 시즌은 2014년에 36도루 기록했고
1: 네.
2: 이후 올해까지 매년 20개 이상 꼬박꼬박 도루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2: 현재 480도루가 됐고 역대 3위 이대영의 505도루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1: 역대 최초 13년 연속 20도루.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자, 박혜민이 활약한 잠실 경기부터 살펴보죠. LG가 롯데의 전날 패배

0: 롯데를 설욕하면서 40승 고지에 오른 첫 팀이 됐죠.
1: 네, LG가 롯데를 5-3으로 잡고 전날 패배를 설욕했습니다. 올 시즌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40승을 달성한 팀이 됐고요. 1회 오스틴의 희생플라이, 문보경의 땅볼 타점으로 2-0, 2회 말에는 문정빈 솔로 홈런, 박혜민과 오스틴의 연속 적시타로 5-0까지 달아났습니다. 네. 롯데가 3회와 8회 추격하면서 점수차가 좀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2점 리드를 끝까지 지키면서 LG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0: 네네. 불펜 데이로 승리한 LG, 투수 운용 변화를 예고했네요.
1: 네, 유영찬 선수의 부상으로 선발이던 손지영이 마무리로 갔고 외국인 투수도 불펜으로 데려왔죠. 네. 선발진 구성이 중요해졌는데 5선발 쪽이 살짝 고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장현석으로 메우기로 했습니다. 2017년 NC에서 뛸 때 선발 투수로 활약을 했고 당시 9승까지 올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네. 최근 두 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 4.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김이 길게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구상이 있던 걸로 보이고 이제 LG는 토로스트와 웰스, 임창규, 송승기, 장현식으로 선발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0: 네, 이번엔 수원으로 가보죠. 뜨거운 난타전 끝에 KT가 경기를 뒤집고 NC의 승리를 챙겼죠.
1: 네, KT가 NC의 11-9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KT로서는 아찔한 경기였다고 할까요? 1회 말 2점, 2회 말 2점, 3회 말 1점 내면서 넉넉하게 앞서갔고 그리고 5회까지 7-2로 리드를 했습니다. 근데 네. 8회 초 NC에게 대거 이제 6점을 주면 10점을 많이 하면서 7-8 역전을 허용을 했어요. 네. 김종원에게 역전 3점 홈런을 맞으면서 자칫 패배 위기까지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뭐 NC로서도 약속의 8회지만 KT도 약속의 8회였습니다. 8회 말 권동진의 솔로 홈런으로 8-9로 붙었고 계속된 1, 3루에서 상대 폭투로 동점 그리고 허경민이 2타점 2루타를 치면서 11-9로 KT가 어렵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0: 네, 대구에서는 삼성이 6점 열세를 뒤집고 SSG의 역전승을 거뒀죠.
1: 네, 삼성이 SSG를 상대로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7-6으로 승리했습니다. 선발 후라도가 초반에 흔들리면서 3회까지 0-6으로 밀립니다. 그러나 5회 말 김성윤 2타점 2루타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회 말 전병우가 문승환 상대로 3점포를 쏘면서 5-6으로 붙었고 7회 말 2, 3루 기회에서 박승규가 2타점 역전 적시타를 치면서 7-6으로 승리했습니다.
0: 네. SS 유격수 박성환이 부상 투지를 보여줬죠?
1: 네, 오늘 박성환은 1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1안타 1득점 기록했는데요. 5회 말 수비 도중에 교체됐습니다.
0: 네.
1: 5회 말 수비 상황에서 1사 1, 2루 상황. 김상준이 1루 땅볼을 쳤고 1루 주자 류지혁이 2루로 달렸습니다. 이때 이제 슬라이딩이 아니라 서서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 이 과정에서 박성환의 왼쪽 손목을 밟았습니다.
0: 네.
1: 사실 포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2루만 지켰다면 세이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버런을 했고 박성환이 다시 태그를 하면서 주자 아웃이 됐습니다. 박성환은 그대로 교체됐고 뭐 큰 부상은 피했습니다. 찰과상으로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수준으로 정리가 됐고 그나마 큰 부상을 피해 다행입니다.
0: 네, 이번엔 고척 경기 살펴보죠. 키움이 한화를 꺾고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네요.
1: 네, 키움이 한화에 3-1로 승리하면서 2연승 기록했습니다. 위닝 시리즈도 일찌감치 확보했네요.
0: 네.
1: 점수 자체는 5회 초에 먼저 줬어요. 페라자에게 2루타를 맞으면서 0-1. 그러나 5회 말 김건희가 좌월 솔로 홈런을 치면서 바로 동점이 됐고 7회 말 원성준이 다시 적시타를 치면서 2-1 역전입니다. 그리고 8회 말 무사 1루에서 서건창이 희생펀트를 댔는데 한화 정우주가 1루 송구실책을 범했고 그 사이 1루 주자 박수종이 홈까지 들어와서 3-1로 달아났습니다.
0: 네. 자, 키움이 이영규 코치의 퇴진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의미 있는 승리를 챙겼네요.
1: 네, 이용규 플레잉 코치가 12일 새벽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네.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이 됐고
0: 네.
1: 이 코치는 곧바로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놨고 구단은 수용을 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1년 실격은 자동으로 확정이 되는데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중징계에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0: 네, 네.
1: 뭐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키움이 이날 경기 승리하면서 뭐 피해를 약간 최소화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0: 네, 네. 자, 광주에서는 전석 매진 속에서 기아가 드디어 3연패에서 탈출했네요.
1: 네, 기아가 두산에 2-1 신승을 거뒀습니다. 전날 패배도 서력했고 3연패도 끊었습니다. 4회 말 2사 1루에서 변우혁이 좌측 적시타를 치면서 1-0이 됐습니다. 두산 외야수 김민석이 몸을 날렸으나 미치지 못했고 공이 뒤로 흐르면서 1루 주자 김도영이 천천히 홈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5회 말 2사 2루에서 김호령이 적시타를 치면서 2-0.

0: 부산도 6회 초 양의지 희생플라이로 한 점 붙긴 했습니다만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기아는 선발 내일이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성형탁은 시즌 10세이브로 데뷔 첫 두 자릿수 세이브 달성했습니다.
1: 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는 연속 안타 기록을 18경기에서 마감했네요.
0: 네, 미친 타격감을 자랑하던 이정후 오늘 하루는 쉬어 갔습니다. 지난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이어온 1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요. 네. 홈인 오라클 파크에서 시카고 컵스를 만났고 5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3타수 무안타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1: 네. 자, 애틀랜타 김하성은 6일 만에 출전했는데 무안타에 그쳤죠?
0: 네, 김하성은 오늘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매치전에 8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지난 7일 피츠버그전 이후로 6일 만에, 엿새 만에 경기에 나섰는데 안타는 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2대2로 맞선 2회 초 첫 타석에 나섰고 볼넷을 골라냈습니다. 출발이 네. 나쁘진 않았는데 4회 초는 3루 땅볼, 7회 초 다시 3루 땅볼. 무안타에 그쳤고 8회 초 타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대타로 교체되면서 경기에서 빠졌습니다. 네. 시즌 타율도 9푼 6리에서 9푼 3리로 좀 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리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토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컵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1차전 광화문 거리응원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2: 네, 바로 어제였죠. 이 대한민국 대 체코의 조별리그 1차전 경기가 열렸습니다.
1: 네.
2: 특히 서울의 심장, 이 광화문 광장은 그야말로 붉은 물결로 장관을 잃었는데요.
1: 갔을 텐데요, 사람들.
2: 네, 네, 그 뜨거웠던.
1: 정신
2: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현장 분위기 담아왔는데요. 제가 그 경기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미리 그 광화문 광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그 빨간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시민들이 응원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고요.
1: 네.
2: 경기 시간이 다가오니까 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애국가에 맞춰서 이 붉은 악마의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로 선수들과 시민들은 결의를 다졌는데요. 거리에 나온 시민들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1: 네네.
2: 후반 22분 드디어 기다리던 이 황인범의 첫 골이 터졌는데요. 시민들은 다 같이 어깨 동무를 하면서 강강술래하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기쁨의 순간 또 환호성을 마음껏 질렀습니다.
1: 네.
2: 이 붉은 함성으로 가득 찼던 거리 응원 현장으로 가보시죠.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붉은악마 운영위원장 조호태입니다. 거리응원 현장입니다. 늘 항상 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리응원이 열리게 되면 항상 그곳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저희 붉은악마의 어떤 존재의 이유라서 지금 좀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랑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거리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약간 축제잖아요, 거리응원이. 국가대표팀은 그 응원을 받아서 힘내서 꼭 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경기가 11시에 시작됐는데 그 전부터 네. 모이셨겠죠? 네. 이 거리 응원에 어떤 분들이 오셨던 건가요?
2: 네, 월차를 내고 온 직장인들도 있었고요. 네, 네. 실제 그 저기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들 또 유니폼에 맞춰서 입고 온 뭐 대학생들, 가족 단위, 연인, 뭐 친구, 외국인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네. 거리 응원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광화문 광장에서 더운 날씨에 이렇게 같이 응원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또 승리까지 거머쥐게 돼서 행복합니다.
4: 1차전인데 대한민국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회사 연차 쓰고 왔습니다. 낮에 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밝은 분위기에서 또 질서 정연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5: 저희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대한민국 이겨서 기분 좋아요.
4: 아침에 오는 길 너무 설렜고요. 거리 응원은 제가 2002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별로 덥지가 않아요.
6: 다 같이 와서 아기들이랑 추억 만들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게 재밌는 것 같고 아기들도 첫 응원인데 되게 열심히 해서 32강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거리 응원에 광화문은 처음이에요.

0: 근데 저는 어렸을 때 2002년 때 강남 응원 보면서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드디어 이제 뭐 나름의 하나의 꿈을 이룬 느낌이긴 해요. 버킷리스트.
1: 아, 손흥민 선수가 골 아쉽게 놓친 장면 때 탄식이 나왔고 저희 역전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16강, 8강까지 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이번 거리 응원 뭐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나요?
3: 네, 온열 환자를 위한 쉼터도 마련했고요. 네. 인파로 인한 안전과 질서를 신경 쓰면서 진행했습니다. 예. 우리 선수들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 들어보시죠.
4: 이겨서 너무 좋고 남은 경기도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1: 안 다치고 8강까지 갔으면 좋겠고 손흥민 선수 마지막 월드컵인 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4: 낯선 환경에서 되게 적응하기는 힘들 텐데 꼭 좋은 성적 거두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5: 2차전 멕시코랑 3차전 남아공전까지 모두 기대가 더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0: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월드컵 때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로 뛰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또 보니까 뭉클하고 멋있네요.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 파이팅!
6: 대한민국 파이팅!
7: 선수들 열심히 우리가 한국에서 응원할 테니까 최선을 다하고 즐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파이팅!
8: 대한민국 파이팅!
5: 대한민국 선수들
9: 파이팅!
2: 네, 파이팅입니다. 월드컵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0: 이번에는 월드컵을 빛낸 화제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월드컵 첫 골과 역전골의 주역들 황인범, 오현규 선수 얘기 준비하셨네요.
1: 맞습니다. 그 체코의 첫 실점을 하고 패색이 짙었었는데요. 8분 뒤에 동점골을 넣은 주인공이 바로 중원사령관 황인범이었는데 그 골이 황인범에게는 월드컵에서의 첫 골이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2024년 1월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바레인전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기록한 A매치 통산 7번째 득점이기도 했는데요.
0: 네.
1: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왔죠.
0: 이 골을 넣은 두 선수 모두에게 어제 경기 큰 의미가 있죠.
1: 맞습니다. 그 지난 3월에 네덜란드에서 뛰던 중에 그 황인범 선수가 우측 발목 인대를 다쳤고요.
0: 네네.
1: 복귀전을 치르지 못한 채 시즌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로 복귀해서 재활에 집중했고요. 후발대로 월드컵 사전 캠프에 입성했지만 공식전을 두 달 동안 뛰지 못했던 거죠.
0: 네.
1: 하지만 조별리그 1차전에서의 활약을 보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0: 네.
1: 이번에 본인의 첫 골보다 대표팀의 첫 승에 대한 기쁨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경기 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2: 제가 가진 몸 상태, 그런 체력 그 속에서는 정말 그 이상을 쏟아낸 것 같고 저희가 경기 전부터 체코랑 상대가 확정이 됐을 때부터 옛날부터 세트피스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정말 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정말 좋은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점을 했지만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경기를 임했던 게 2대1을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번 월드컵 때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루과이랑 비기면서 뭔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저희가 이긴 것도 모자라서 역전승으로 이겼다라는 게 팀적으로 굉장히 뭔가 더 단단해지는 데 있어서 큰 작용을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좋고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던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0: 황인범 선수 앞으로의 각오도 궁금하네요.
1: 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는 19일에 만나는 멕시코는 물론 체코와 다르고 홈 이점이 있겠지만
0: 네.
1: 상대의 약점과 강점을 잘 파악해서 한다면 좋은 경기력,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합니다.
0: 네, 네.
1: 아, 그리고 이번에 체코전에서 황인범이 1득점, 1도움 그리고 2개 유효 슈팅을 기록했는데요. 그 1도움이 오현규의 역전골을 만들어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체코전에 나온 두 골 모두 황인범이 관여했기
0: 그렇죠.
1: 때문에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0: 네. 네. 역전골의 주인공 오현규 선수 얘기도 들어볼까요?
1: 네, 오현규도 자신의 월드컵 첫 골을 극적으로 완성한 건데요. 심지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0: 네.
1: 즉 등번호가 없는 예비 선수로 동행했지만
0: 본인은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한이 맺혔겠습니까?
1: 네. 네. 4년 후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등번호 18번을 달았고요. 한국 대표 공격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네.
1: 한편의 성장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오현규의 인터뷰도 들어보시죠.
3: 일단 뭐라 말로 설명할 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고 사실 경기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열이 38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오늘 경기를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극진하게 보살펴 주신 바람에 오늘 이렇게 경기를 뛸 수 있었고 골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드컵 뛰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골까지 넣음으로써 또 승리할 수 있어서 스타라이커로서 다행인 것 같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승리한 좋은 흐름대로 그리고 겸손하게 멕시코 홈인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상대 분석 잘해서 100% 그 이상 쏟아낼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실 오현규는 설사를 하면서 탈수 증상이 있었고요. 그동안 네, 많은 압박감과 부담감 그리고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맞물리면서 38도의 고열이 난 걸로 추측을 하고
0: 네.
1: 있습니다. 다행히 체코전 당일 점심 식사 이후에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래도 컨디션이 많이 회복된
0: 네.
1: 상태였다고 해요.
0: 오현규의 저력이 이제 추어탕에서 나왔다고 하죠.
1: 네, 네, 오현규 선수의 부모님이 그 추어탕 가게를 하시는데요. 오현규는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추어탕을 먹으면 한국 축구의 미래로 성장했습니다.
0: 네.
1: 그동안 먹은 추어탕이 만 그릇은 된다고 하는데요.
0: 네.
1: 네. 그렇게 아들은 네, 자신의 네. 꿈을 이뤘고 부모님은 아들의 월드컵 출전을 응원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지구 반대편까지
0: 네.
1: 날아오신 거죠.
0: 네.
1: 네.
0: 월드컵을 빛낸 화제의 선수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권 북부, 경상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은 늦은 밤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은 5에서 50mm, 강원도와 경상권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외출 시 우산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5도에서 31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54%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협상에서 중재역을 맡은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향후 24시간 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문 전자서명을 곧바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샤리프 총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리는 평화협정에 어느 때보다도 접근했다면서 다음 주에는 실무급 회담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외교부가 어제 일본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 및 일본 외무성과 함께 북한 관련 협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협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한미일 3국의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오늘 10국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채택된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변인은 공동성명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간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 엄중한 적대 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온 체제 존중, 적대 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9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저녁 6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을 빠져나와 서울 구치소를 향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대면 조사로 사건을 담당한 김정민 특검보 등이 입회했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가 이루어진 가운데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에 배정될 예정이었던 공모주 물량이 전량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당초 이번에 매각할 클래스 A 보통주 5억 5,555만 5,555주 가운데 231만 4,815주를 미래에셋증권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최종 배정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 등의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밤 나스닥 상장 직후 기관 투자자 수요가 폭증해 물량을 재배정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송전탑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의 한 송전탑에서 작업하던 65살 이모 씨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 내용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이틀 넘게 외부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운영사 대변인은 지난 10일 저녁부터 예비 송전선로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와 경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까지 제주도와 호남 서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도, 습도 54%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소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화장실에 가고 잘 해결하고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소변을 참을 수 없고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도 개운치가 않고요. 수시로 왔다 갔다 화장실을 들락입니다. 또 밤에도 자다 깨서 화장실에 다녀와야 할 정도로 수면을 방해합니다. 배뇨장애로 인한 불편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의심되는 질환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발가락 변형으로 나타나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변 보는 일은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할 텐데요. 소변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인도 다양해서 배뇨장애 위험 요인을 잘 살펴야 할 텐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배뇨장애를 겪는 분들이 참 많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배뇨장애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0: 네.
1: 고령화 사회로 들면서 이제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 또 여성에서는 과민성 방광 환자가 늘고 있고요.
0: 네.
1: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 변화로 젊은 층에서도 이제 방광 기능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0: 그럼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하루 평균 어느 정도 화장실에 갈까요?
1: 보통 건강한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한 4에서 6회, 4번에서 6번 정도 가게 되고요. 자는 동안에는 거의 안 가시지만 한 번 정도는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8회 이내로 화장실을 가는 게 정상 범주인데요. 만약에 낮에 8번 이상 간다, 그러면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본다는 빈뇨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0: 네. 화장실 가는 횟수뿐 아니라 소변의 양상도 다양하지 않나 싶은데요.
1: 네.
0: 이제 건강한 사람은 하루 8회 이내 정도 가는 게 정상 범위라고 하셨는데
1: 네네.
0: 건강한 사람이 한 번 소변 볼 때 양도 궁금하고요. 또 소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1: 아, 그렇죠. 이제 건강한 성인에서 한 번 볼 때 소변 양은 한 250에서 350ml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0: 네.
1: 사실 소변이 마렵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무조건 화장실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불편함 없이 참을 수 있어야 건강한 방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참 배뇨장애가 불편하긴 하지만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문제일까. 이 부분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1: 네.
0: 진료실에서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떨까요?
1: 이제 배뇨장애라는 게 단순하게 이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출을 한다면 근처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위치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밤에 자다가 깨는 이런 야간뇨로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또 심하면 뭐 우울증, 대인 기피증 이런 것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하고 직접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또 삶의 가치를 크게 떨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0: 배뇨장애로 지적되는 증상들이 유실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거죠?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배뇨 증상이라 그러면 하부 요로 증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소변을 볼 때 생기는 배뇨 증상은 뭐 소변을 약하게 보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더라도 또 바로 소변이 안 나오는 요 주저 현상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소변을 저장할 때도 생기는 증상들을 우리가 저장 증상이라고 하는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또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운 절박뇨 또 요실금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소변을 본 후에 느끼는 어떤 잔뇨감 이런 것만큼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그 원인이 뭐든 편하게 소변을 봐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1: 예, 이제 우리 몸에 이런 노폐물을 적절할 때 또 시원하게 비워내는 게 기본적인 생리 현상일 텐데 어떤 배출의 흐름이 막히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배뇨장애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뭐 당장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잠깐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배뇨를 하는 상황에서는 바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그 저장과 배뇨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면 모두 배뇨장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배출의 흐름이 막히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배뇨장애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1: 우선 방광 자체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방광의 근육이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힘이 약해진 경우에 이럴 때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통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소변이 나가야 되는 요도 쪽에 협착이 있는 것처럼 소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진 경우에도 여러 배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이런 배뇨 기능을 조절하는 신호의 문제일 텐데 뇌나 척수와 같이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배뇨 조절 신호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이럴 때도 이제 배뇨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이 비뇨 생식기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다루는 곳이 비뇨의학과잖아요.
1: 네.
0: 남성들의 전립선이라든지 또 발기부전과 같은 문제를 떠올리는데 배뇨장에는 남녀 구분이 없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네. 비뇨의학과라 그러면 흔히 남성의 전용과라고 오해를 하시게 될 텐데요.
0: 네.
1: 사실 방광과 요도는 남녀 모두에게 있는 기관이고요. 여성분들도 사실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0: 네.
1: 비뇨의학과에서 어떤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게 아무래도 검사나 치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0: 네. 나이는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배뇨장애 위험은 있는 건가요?
1: 네. 젊은 사람에서도 배뇨장애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0: 네.
1: 특히 최근에는 어떤 잘못된 배뇨 습관이라든지 또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뭐 단순히 신경성으로 자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또 젊은 남성에서는 전립선염의 증상으로 이런 게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0: 네.
1: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검사나 치료를 잘 안 하시면서 배뇨장애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또 아이들에게도 비뇨 생식기의 기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오랫동안 배뇨장애로 고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예, 소아의 경우에는 선천적인 요로 기형이나 신경인성 방광 기능 이상이 있으면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 계속 이제 배뇨 문제를 겪을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사실 증상이 심해서 소변 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 어릴 때 발견이 돼서 바로 치료를 했겠지만
0: 네.
1: 증상이 또 그리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0: 네.
1: 근데 이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방광이나 신장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어서
0: 네.
1: 사실 빨리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도 잘 살펴야 되겠네요.
1: 네.
0: 소변 보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참 다양한데 뭐 방광염, 과민성 방광, 또 요실금도 그렇고 배뇨장애 위험에서 여성들도 비뇨의학과 진단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1: 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방광염, 과민성 방광, 요실금 같은 것들은 여성의 신체 구조상 남성에 비해서 더 발생하기 쉬운 질환들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산부인과하고는 또 별개적으로 어떤 소변의 생성과 배출 과정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비뇨의학과에서 검사를 하셔야 어떤 근본적인
0: 네.
1: 원인을 좀 해결할 수가 있겠죠.
0: 네. 그 요실금의 경우에도 배뇨장애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잖아요.
1: 네.
0: 여성, 남성 상관없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1: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서 이 골반 저근육이 조금 약해진 경우라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요실금이 발생하는 복합성 요실금이 좀 많은 편이고요.
0: 예.
1: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나는 시기부터 이제 방광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과민성 방광이 심해져서 절박성 요실금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 수술을 한 후에
0: 네.
1: 어떤 기능 저하로 인한 요실금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다양한 요실금의 상태를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성별을 불문하고 사회생활을 위축시키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사실 모두 남녀노소 상관없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겠죠.
0: 네. 뭐 전립선 비대증 말씀하셨지만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배뇨장애는 증상이죠?
1: 네. 이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뭐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든지 자주 마려운 배뇨장애 증상이 거의 동반되게 되는데요.
0: 네.
1: 비대해진 전립선 때문에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약하다 이렇게가 증상이라고만 표현을 하시지만
0: 네.
1: 사실은 뭐 자주 마려운 증상도 이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보통 환자분들께서 아 뭐 소변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여쭤보면은 뭐 소변은 잘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자주 보시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자주 마려운 증상도 전립선 비대가 진행하면서 이제 방광의 변화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럼 배뇨 장애로 얘기되지만 질환에 따라 배뇨 장애 증상은 다를 수 있을까요?
1: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주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증상이 좀 두드러질 수가 있고 과민성 방광은 참기 힘든 소변이 참기 힘든 절박뇨가 주 증상이긴 한데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소변 지나가는 길이 막히면 소변이 약하게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질환에는 어떤 증상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뭐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한 편입니다.
0: 네.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원인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진단에 있어서 환자들에게 증상을 직접 물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배뇨장애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그 불편감이라는 게 진단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자주 마려운 것도 하나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 사소한 불편감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는 게 진단에 도움이 되는데 아주 뭐 소변이 안 나오거나 막히거나 이런 것까지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고 자주 보는 건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여쭤보는 편입니다.
0: 그럼 주로 어떤 질문을 하세요?
1: 이제 하루에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가는지 또 뭐 갑자기 참기 힘든 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뭐 소변을 보려고

0: 하는데 뭐 줄기가 끊기거나 또 그렇지 않기 위해서 힘을 줘서 보시는지 또 소변을 보고 나면은 남아있는 느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객관적인 뭐 수치 확인을 위한 검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배뇨일지라는 걸 작성을 해서 환자분이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의 양을 몇 번이나 가시는지 또 자다가 일어나서 보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하다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원인이나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그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네.
1: 그런데요. 배뇨 문제가 비뇨 생식기뿐 아니라 뇌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맞나요?
0: 아, 네. 그 부분도 좀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이 소변을 조절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를 하는 부분이 이제 뇌에 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뭐 치매 같은 뇌 질환이 있을 때도 배뇨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1: 네, 뭐 파킨슨병, 뇌졸중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배뇨 장애로 시작해서 말이나 걸음걸이 또 삼킴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뭐 이를테면 뇌신경이 분포되는 위치에 따라서 뭐 언어나 운동을 조절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배뇨 중추를 관장하는 곳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같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다면 다양한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배뇨장애라는 게 단순한 방광 문제가 아니고 전신의 어떤 신경계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1: 네. 그렇게 다양한 신경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면 신경과와의 협진이 필요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이 배뇨장애의 원인이 신경계 이상으로 의심이 될 경우에는 비뇨의학과와 신경과가 협진해서 원인 질환을 찾아내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배뇨장애가 있는데 어떤 환자분에게 뭐 다른 질환이 있으신지 여쭤보다 보니까 뭐 뇌질환을 포함한 신경계 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그렇다면 이것과 배뇨장애와 연관성이 없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신경과에서 어떤 신경계 질환을 위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배뇨와 관련된 신경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영상이나 검사에서 의심이 된다면 또 저희과로 다시 협진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소변 보는 일이 불편해지고 이런 일이 계속될 때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0: 네.
1: 검사도 여러 가지인가요?
0: 우선은 기본적인 소변 검사를 해봐서 뭐 염증이나 혈뇨를 포함한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1: 네.
0: 소변 세기를 측정하는 요속 검사라든지 또 배뇨 후에 남아있는 소변을 확인할 수 있는 잔뇨량 측정하는 거, 또 초음파 검사 같은 영상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1: 네.
0: 근데 이제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방광 내의 압력을 측정하면서 소변의 저장 능력이나 배출 능력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1: 네. 필요하다면 배뇨 장애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0: 네, 뭐 약물 치료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전립선 비대증을 포함해서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막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술적으로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심한 요실금의 경우에도 이 요실금에 맞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고려된다고 하셨는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가요? 좀 방법도 궁금한데요.
0: 그러니까 구조적인 막힘이 심하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은 약만 쓰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에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를 해주듯이 요도의 협착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열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요실금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복합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중부 요도 슬링 수술이라고 좀 더 간편한 요실금 수술에서부터 신경계통의 문제나 아니면 이 요도의 요실금을 관장하는 요도 관략근 쪽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예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인공 요도 관략근이라고 기계장치를 삽입하는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수술 후에 회복은 빠른가요? 단기간에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0: 뭐 수술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요.
1: 이제
0: 내시경적인 수술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변줄을 오랫동안 유치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회복은 빨리 되는 편이시고 만약에 개복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수술을 하는 경우라면 입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인공 요도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0: 네. 사실은 이제 뭐 전립선 수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관략근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럴 때는 인공요도 관략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0: 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신경인성으로 문제가 있어서 관략근 자체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도 동일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0: 만약에 이런 데에서 이제 기계적인 오류나 뭐 감염으로 인해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수술을 하면서 제거를 하거나 교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삽입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문제가 돼서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1: 네. 이 배뇨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 배뇨장애도 네. 초기에 치료할수록 치료 과정이라든지 효과가 더 좋을까요?
0: 네, 이 방광은 사실 한번 망가지면 원래 탄력이나 기능을 회복하기가 무척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나이 들면 원래 다 이런가 보다 그러면서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치료를 하고 싶어도 방광 자체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뭐 근본적인 원인이 뭐 될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수술적인 교정을 통해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방치했다가 방광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리면 추후에는 이제 비대증 수술을 잘 해놓더라도 기능 방광 기능이 돌아오지 않아서 결과가 좋지 않은 이런 경우도 가끔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배뇨장애의 여러 증상들 중에 되도록 빨리 진단이 필요한 증상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0: 사실 주로 급성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뭐 소변 색깔이 갑자기 붉어지는 혈뇨가 동반된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갑자기 아예 나오지 않는 요폐색 막힘이 발생했을 때 또 이제 급성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1: 네.
0: 이럴 때는 통증이 심하거나 또 뭐 열이 날 때 이럴 때도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가 좀 필요할 수가 있고
1: 네.
0: 아무래도 소변이 조절되지 못하고 나오는 요실금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장기 방광을 포함한 장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1: 네.
0: 신경학적인 원인도 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럴 때는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1: 예.
0: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증상들이 배뇨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하나하나의 증상만으로 환자분의 질환을 의심을 해볼 뿐이지 확진은 어렵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소변 검사를 포함한 배뇨 기능 검사들이 거의 여러 가지 증상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1: 네. 뭐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있겠어요. 요폐색도 말씀하셨지만 막히면 문제가 크잖아요.
0: 그렇죠. 이제 소변을 아예 보지 못하시면은 아무래도 2차적인 합병증으로 요로 감염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또 이제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요폐색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못 내려오게 되면 콩팥까지 붓게 되는 수심증이나 그걸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된다면 응급실에 오셔서 소변을 배출을 할 수 있게 도뇨관을 삽입을 하거나 다른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도뇨관 삽입 얘기하셨는데 이럴 때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우선은 뭐 제일 흔한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데 그래서 배뇨 증상이 좀 조금은 불편하시지만 그냥 지내오시던 경우에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게 되면서 방광이 팽창하면서 오히려 기능이 갑자기 멈추게 되는 요폐색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가장 1차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줘야 이후에 이제 다른 2차적인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도뇨관 삽입을 시도를 해볼 텐데 전립선 비대증만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인 요폐색이 있는 경우라면 그냥 도뇨관을 삽입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다른 원인을 찾게 되겠지만 만약에 전립선의 급성의 염증으로 뭐 소변이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전립선에 염증이 있어서 요폐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면 도뇨관을 넣는 것 자체가 또 염증을 유발을 악화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방광 쪽으로 직접 이제 소변을 배출해내는 방광루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방광 해소만으로는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신장 쪽으로 소변을 직접 뽑아내는 신루라는 것을 이제 경피 바깥쪽으로 직접 소변을 뽑아내는 이런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뇨 장애와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이 편해야 피로감이 덜한데 걷는 일부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 외반증으로 인한 통증인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무지 외반증은 겉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엄지 발가락이 많이 휘었는데도 전혀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슨 차이인 걸까요? 서울시 서남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무지 외반증은 발의 모양만으로는 알 수 없나 봐요. 심하게 발가락이 휘었는데도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는 분도 있는데 무슨 차이인 건가요?
1: 아무래도 그 변형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네. 신발을 편안하게 신는 분은 증세가 잘 안 생깁니다. 그 전엔 이걸 벗선발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 벗선이 요즘 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앞쪽이 좀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벗선을 거의 신지 않으니까 뭐 벗선발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은 어쨌든지 이것이 그 뾰족한 뭐 벗선이 됐든 양말 그 신발이 됐든 이런 것들이 쪼여서 생기는 거니까

0: 때도 별로 안, 고기가 이렇게 힘이 안 가니까 둘러지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또 증세가 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심한데 증세가 없는 사람도 있고 네. 덜 심한데 증세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1: 네. 무지 외반증은 발의 변형으로 보면 되는 거죠?
0: 이제 발 중에서도 무지니까 발가락의 변형, 발가락의 뿌리 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생기는 거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당연히 그런 게 무지외반증인데 네. 그 원인이 사실은 발 중에서도 중간 부분에서 그 엄지를 이루는 그 뼈가 그 중간 부분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중간 부분에서 관절이 벌어져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그러니까 아주 끝부분의 변형이냐 좀 중간 쪽의 변형이냐 이런 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발 중간에서 고정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그럼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지나치게 휠 정도면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되게 이제 젊을 때부터 약간 변형이 있다가 차츰차츰 진행해서 대개는 병원에 오는 게 되게 40, 50대 넘어서 오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청소년기나 뭐 그보다 더 어린 나이도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유전성이 좀 강한 거고 유전성이 이제 덜 심한 경우에는 대개 좀 오래 진행되다가 40, 50대 돼서 오게 됩니다.
1: 그런데 무지외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기운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간단하지만은 않다면서요.
0: 그 엄지발가락 위에서 보면은 발가락이 튀어나왔다. 예.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이 튀어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그 휜 거 옆으로 휜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발가락이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을 때 잘 모르죠. 힘을 주고 발뒤꿈치를 딱 들면은 엄지발가락이 뺑 돌아요. 그러니까 발톱이 보통 때는 천장을 보고 있는 게 당연하지만 힘을 딱 주면은 발가락이 돌면서 약간 안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뼈가 회전을 하면서 힘을 더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신발이 닿는 부위가 눌리고 쏠리면서 아프기도 하고 또 굳은 살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이제 그게 튀어나왔으니까 네. 신발하고 맞닿으면은 굳은 살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느 분은 엄지발가락 중에서도 그 튀어나온 부분보다 좀 밑에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분은 또 엄지는 별로 굳은 살이 없는데 엄지가 이제 힘을 못 쓰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발바닥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래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1: 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휘어진 각도가 꽤 큰데도 통증은 전혀 없고 또 보기에 민망한 정도인 분들도 있는 걸 보면 신기한데요. 통증은 없어도 검사를 하면 진단은 무지외반증으로 나오는 건가요? 진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아, 이게 이제 엑스레이상으로 뭐 각도가 몇 도 휘어 있으면 무지외반증이다 이런 거는 있지만 일단 그 각도를 보다 더 크더라도 증세가 없는 분은 병원에 아예 오지 않게 되고 또 각도가 작더라도 증세가 있으면 또 병원에 와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각도만으로 무지외반증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 경계선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주 심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심하고 증세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간 정도에서는 이 증세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이 각도 차이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딱 몇 도 넘어가면 이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1: 그 앞서 앞이 뾰족한 신발 지적을 하셨는데요. 무지외반증인 분들이 여성들이 많은 걸 보면 신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발이 그 뾰족한 것도 문제가 하나 되겠고 또 하나는 뒤굽이 높은 거를 신으면 자연히 엄지가 더 쉽니다.
1: 그렇겠네요.
0: 그게 생각을 이제 좀 안 그럴 것 같지만 뒤꿈치를 딱 들면은 엄지가 딱 옆으로 약간 휘는 힘이 가기 때문에 뒤굽 높이도 앞이 넓더라도 뒤굽이 높으면은 엄지를 더 휘게 합니다.
1: 또 남성들의 경우에는 뭐 요즘은 신발 안에 깔창을 넣어서 신는 남성들도 많고요. 또 앞코가 좁은 신발을 신는 경우도 많아서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는 남성들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무지외반증은 유전적인 경향이 또 크다면서요. 남성들에게도 해당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0: 이전은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다 이제 그런 변형이 생기는 건데 네.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신발을 넓은 걸 신다 보니까 증세를 일으키는 분은 여자보다 적은 겁니다. 네. 실제로 변형이 뭐 남자가 꼭 여자보다 변형이 덜 생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유전적으로 변형이 무제반쯤 변형이 있더라도 신발을 편한 거 신기 때문에 남자는 좀 병원에 오는 확률은 좀 적지요.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네.
1: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무지외반증의 위험이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0: 이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서 우리가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면 손을 생각합니다. 손마디가 막 툭툭 붉어지고 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손 못지않게 발의 병도 상당히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예. 그러니까 의외로 발에 많습니다. 근데 네. 발 중에서도 손 마디 끝마디가 그렇듯이 발 중에서도 이 뒤에 발목 쪽에 오는 분도 있지만 앞에 오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제반증이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류마티스성으로 무제반증이 생기면 대개는 더 심합니다.
1: 네.
0: 심하기 때문에 류마티스성이 아닌 경우하고는 조금 더 치료가 다른데
1: 네.
0: 하여튼 무제반증이 상당히 생기기 쉽고 생기면은 원래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관절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절 그 치료 나중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1: 네. 무지외반증의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하나요?
0: 확인은 이제 엑스레이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 엑스레이를 그 관절이 이렇게 움직일 때 아픈 분들이 있어요. 튀어나오기도 했는데 튀어나왔는데 되게 움직일 땐 별로 안 아픈데 이것이 관절염으로 진행되든지 아니면 무제반증과 다르게 처음부터 관절염인 분들은 관절을 움직일 때 아픕니다. 저 그런 분들은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 또는 뭐 그 관절염 때문에 2차적인 변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알기 위해서 CT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무제반증 때문에 옆에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뭐 거기 발바닥 힘줄 같은 게 이상이 생겼나 이런 걸 보려고 MRI를 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 무제외반증이라고 해서 모두 치료 대상은 아니라면서요?
0: 무제외반증이 있다고 다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인구 중에 상당 부분이 다 치료를 해야 될 테니까 사실 뭐 이렇게 발 벗고 뭐 수영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무제반증 많거든요. 근데 뭐 증세가 없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굳이 뭐 발가락이 조금 이렇게 틀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꼭 뭐 치료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
1: 그럼 통증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더 이상 휘진 않나요? 옆으로 기우는데도 한계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0: 네. 근데 그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때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1: 그러시군요.
0: 변형이 있는데 아직은 별로 안 아픈데 이것이 앞으로 더 심하지 휘지 않겠느냐 이게 걱정이 돼서 왔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이제 어린 이제 학생들 같으면은 이것이 점점 더 휘어지면 내가 보기가 너무 흉한데
1: 그렇죠.
0: 이거 앞으로 이거는 괜찮겠냐 이런 걱정을 갖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확실히 이걸 엑스레이를 딱 보고서 이거는 꼭 더 진행하겠다 아니다 이걸 딱 가리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걱정될수록 신발을 우선 많이 불편하지 않은 편한 신발을 신어야 되겠고 꼭은 아니지만 변형이 심해질수록 점점 더 나빠질 확률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지나가는 근육들이고 이런 것들이 정상 배열하고 틀리기 때문에 점점 악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1: 치료가 필요한 건 우선은 통증 여부가 기준이 될 텐데요.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주로 어디로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0: 이제 통증이 심한 통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생각하는데 통증이 대개는 이제 엄지 그 튀어나온 부분이 아픈 부분이 있고 발가락이 옆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발가락하고 진 눌려가지고 그 부분에 티눈이 생기고 아픈 부분이 있고 또 엄지는 많이 삐뚤어져서 누가 봐도 저기 아플 것 같이 생겼는데 거기는 안 아프다 그러고 의외로 두 번째가 또 아픈 부분이 있고 그래서 증세가 이제 아플 수 있는 부위가 팔에 여러 가지 그 주변으로 해서 다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통증 부위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1: 그럼 이거는 눌리면서 아프다기보다 신경을 자극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건가요?
0: 요 발가락에 가는 엄지 발가락에 가는 신경이요. 발가락이 안쪽 발등 쪽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신발에 아주 눌리기 좋은 위치죠.
1: 아, 그렇네요.
0: 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신경이 눌려서 그런 분보다는 직접 튀어나온 뼈가 닿아서 아픈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1: 네.
0: 신경이 눌려서 물론 그런 분도 있는데 신경이 눌려서 증세가 생기면 그 부위가 자극될 때 발가락 끝쪽으로 찌릿하는 그런 통증으로 좀 퍼져나가는 거니까 그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런 통증뿐 아니라 아무래도 몸의 균형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체중이 좀 쏠리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엄지가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지 쪽은 덜 디디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 바깥쪽으로 주로 디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때문에 무릎이든지 뭐 허리든지 이렇게 심할수록 자연히 사람이 발을 한쪽만 디딘다고 생각해 보면은 자연히 통증이 그 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도 당연히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발을 바깥쪽만 디딘다? 그러면 당연히 균형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자, 그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술이 우선은 아닌 거죠?
0: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신발을 편한 걸 신으라고 먼저 말씀은 드리지만 대부분은 신발을 편한 걸 신어도 아파서 오는 분이 더 많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는 통증은 조금 있고 외형상으로 너무 보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교정을 원하는 분도 있고 젊은 분일수록 그러기 쉽고 이제 통증 자체가 문제돼서 병원에 오는 분이 있고 통증이 심하면은 아무래도 이 무지방증은 수술 쪽을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게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참 낫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라는 게 보통 있는데 그 보조기를 신발 속에 하고 다니기가 불가능하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근데 그 보조기를 잘 때만 해서는 찢을 때 힘이 거기가 가는 건데 그걸 또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기의 효과가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 네. 그럼 발의 변형 정도나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불편이 중요한 걸 텐데요. 수술을 하면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0: 이게 이제 수술이 전에는 이렇게 쭉 많이 절개를 하고 수술했습니다. 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더 아프고 통증도 오래가고 또 이 뼈 낫는 것도 좀 늦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그 이상 이제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제 아주 그 최소 침습이라 그래갖고 구멍만 딱 피부에 구멍을 딱 내고서 골로 수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만약에 한 3개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봐서는 6주에서부터 3개월 정도까지가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무지 외반증은 양쪽 발에 모두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일상을 유지하려면 한쪽씩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변형은 되게 양쪽에 비슷한 정도로 생기지만 일상을 유지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한쪽을 수술하고 또 수술을 어떻게 두 번 하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양쪽을 하기를 바라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 환자분 상태에 맞춰가지고 수술을 한쪽 할지 양쪽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1: 네. 수술 후에 또 무지 외반증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0: 아, 그게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평발이 있다든지 그러면 생길 수가 있는데 대개 모든 수술은 수술장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 말을 하면 좀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수술이 되는 거는 수술장에서 만약에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대개 재발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완벽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 정도면 괜찮겠다. 그리고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수술방에서 결정이 나서 대개는 요즘 방법으로는 거의 재발이 굉장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재발 안 한다. 그거는 뭐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1: 또 수술까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0: 비수술적인 거는 신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발이 폭이 좀 충분히 특히 앞볼이 문제니까 볼이 충분히 넓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눌리지 않는 거, 눌리는 거를 피해주는 것이 제일 그 수술 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는 좋은 거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 큰 보조기를 대는 거는 좀 하기 어렵고 실제적으로 첫 번째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 실리콘 패드를 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때로 그거는 그나마 신발 속에 하니까 간편하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뺐다 꼈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1: 네. 폭이 넓은 신발.

0: 발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지 네. 외반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은 네. 신발 선택일까요?
1: 신발 선택이고 이제 보통은 이제 아 뭔가 그래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자꾸 생각하니까 네. 근력 운동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근력 발가락을 옆으로 벌리는 거 또 아. 고무줄을 갖고 이렇게 오므리는 거 그런 네.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가락 변형으로 나타나는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시 선암병원 정형외과 이우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문세의 붉은 노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센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소설은 언뜻 보면 한 끼의 저녁 식사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 작품은 사실 상처 입은 삶과 침묵 속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내 자기 안의 빛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북유럽의 바닷바람이 스치는 작은 마을, 검소와 절제, 금욕과 회한이 눌러앉은 공간 속으로 한 명의 이방인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베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 단 한 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식사는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굳게 닫힌 영혼을 천천히 열어주는 조용한 기적이 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덴마크의 외딴 해안 마을입니다. 햇빛보다는 안

0: 기가 먼저 떠오르고 기쁨보다는 체념이 더 익숙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엄숙함 속에 살아가며 욕망을 경계하고 즐거움을 삼가고 아름다움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 메마른 세계 한복판에 프랑스에서 온 바베트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과거를 잃어버린 채 자매의 집에서 묵묵히 가사와 요리를 맡으며 살아갑니다. 얼어붙은 사람들, 오래된 오해,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후회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지나쳐버린 젊은 날도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신앙은 있었으되 기쁨은 잃어버린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한 상의 식탁이 차려집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엄격한 목사의 딸들인 마르티네와 필리파 자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매우 아름다웠고 각각 사랑의 가능성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세속적 행복을 뒤로한 채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삶을 선택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경받는 목사였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자매는 늙었습니다. 마을의 신앙 공동체도 늙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모이지만 오래된 다툼과 오래된 원망이 그 모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 이 두 자매의 삶 속으로 찾아온 바베트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권 북부, 경상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은 늦은 밤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은 5에서 50mm, 강원도와 경상권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내일 외출 시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5도에서 31도입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2도, 습도는 60%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에서 중재역을 맡은 파키스탄의 쉐바즈 샤리프 총리가 향후 24시간 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문 전자 서명을 곧바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샤리프 총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린 평화협정에 어느 때보다도 접근했다면서 다음 주에는 실무급 회담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미국이 첫 경기에서 파라과이를 완파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미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파라과이를 4-1로 완파했습니다. 한편 오늘 경기에 앞서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 등이 개막식을 장식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의 또 다른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는 오늘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1차전에서 전반 보스니아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에 교체 투입된 카일 레린이 극적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각 12일 상장 첫날 나스닥에서 주당 161달러 11센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135달러로 약 19.3% 상승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달러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총 자산 규모가 1조 500억 달러, 한화로 1,594조 원에 이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장에 따라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등에 이어 시가총액 6위에 안착했습니다. 국내 상장지수 펀드 순자산이 8일 만에 500조 원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1,130여 개 ETF 전체 종목 시가총액 합은 499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ETF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는 순자산은 시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순자산 역시 5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6월 둘째 주인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5전 내린 2009원 9전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전 하락한 2004원 8전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이정후의 안타 행진이 18경기에서 멈췄습니다. 이정후는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이정후는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시작된 연속경기 안타 행진이 18경기에서 멈췄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다 재개된 지 이틀 만에 또 중단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5분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이상 발생을 나타내는 경보가 울려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자동으로 중단됐습니다. 도쿄전력은 현장을 원격으로 확인한 결과 설비에 이상은 없었으며 희석용 바닷물을 보내는 펌프에 바닷물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보가 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의 국산 소형 무장헬기 미르온에서 최근 엔진 결함이 확인돼 비행이 중단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해 납품한 미르온 헬기 엔진 57대 중 47대에서 부식이 발견됐고 38대에서는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와 경북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까지 제주도와 호남 서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나운서 송소연입니다. KBS.

KBS 무대. 하와이로 간 조선 소녀. 극본 홍경진, 연출 김호상.

0: 진짜 안산은 밭산이라 내외는 양산이 아니신가. 남도당 할아버지, 여도당 할머니, 삼산 삼산 신령, 육산은 육산 신령.
1: 사오가 어때? 좀 보여? 육산은 육산 신령. 왜 말이 없어? 신랑 얼굴 보이냐니까.
2: 글쎄, 뭔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1: 에이, 거짓말하냐? 야밤에 어? 시칼 물고 물 떠놓고 빌면 신랑 얼굴이 보인다니. 이렇게 머리 풀어 헤치고 소복 입고 있으니까 그냥 뭐 처녀 귀신만 된 것 같다.
0: 아이, 아니야. 한양 살다 여기로 시집 온 초란 언니 있잖아. 그 언니는 물그릇에 남자 얼굴이 떴었는데
2: 지금 서방님 얼굴이랑 똑같았대.
1: 진짜?
0: 자기 친구들도 다 남편 얼굴 봤다고 했고. 우린 경문까지 외면서 치성을 드리는데 남편 얼굴 보이지 않겠어?
1: 그렇겠네.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0: 왜? 뭘 어쩌게?
1: 신랑 얼굴 봐야 하는데 간장종지만한 걸로 보이겠어? 이만한 대하면 신랑 얼굴도 보이고 입성 좋은지도 알지 않겠어?
0: 야야, 좋아 좋아 좋아. 이번엔 너 해보자. 내가 경문 외줄게.
1: 진짜? 그러면 제대로 칼춤 한번 쳐볼까?
0: 어허, 굿자. 안산은 밭산이라 내외는 양산이 아니신가?
1: 얼쑤.
0: 남도당 할아버지, 여도당 할머니. 삼산 삼산 신령, 육산은 육산 신령.
3: 이게 무슨 소리야?
1: 엄마!
2: 어머니!
3: 사라! 너야? 아니, 기집애가 오밤중에 소복 입고 뭐하는 거야?
2: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3: 아무것도 안 하긴! 그럼 이거 뭐야?

0: 진짜 거기라니까는.
1: 저렇게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 벽에 뭐 또 붙었나 본데? 우리도 가서 보자. 아, 포화로 가는 사람들 또 모으나 봐.
2: 포화? 포화면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그거 맞지?
1: 여기서 일하면 매달 돈을 57원이나 준대.
2: 57원이면 거의 쌀 한 가마잖아. 또 뭐라 쓰여 있는데?
1: 기후가 온화하여 매우 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대.
3: 야, 너 똑바로 읽은 거 맞아?
1: 아,
3: 세상 천지에 그런 데가 어딨어?
1: 아이, 학교에서 학비도 안 받고 미리견 말도 가르쳐주고 일요일에는 무조건 쉰대. 응? 주인이 집, 식수, 치료비 같은 경비도 다 내주고. 그게 다 진짜야?
3: 아, 사내들은 좋겠다. 나라에서 나서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싼 일자리도 척척 연결해주고.
2: 그러게. 나도 가고 싶다.
4: 그럼 가면 되지.
2: 누구세요?
4: 가는 방법 내가 알려줄까?
1: 네!
4: 자, 요 사진들이 포화로 간 남자들 사진이야. 다들 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니까. 자, 대걸 같은 집도 장만하고 기사 딸린 차도 있고 말이야. 아유, 젊었으면 내가 갔어.
1: 포화에서 일하면 돈을 빗자루로 막 쓸어 담는다더니, 야, 다들 귀한 댁에서 자란 도련님들 같아.
5: 이 사람은 차가 두 대야.
2: 근데 갑자기 남자 사진은 왜?
4: 아유, 남자한테 돈만 있으면 뭐하나. 같이 살 여자가 있어야지. 기왕이면 적적한 마음 달래줄 조선 여자면 더 좋고. 아니, 그래서 내가 나서갖고 신부감 찾아주고 있는데 우리 예쁜 아가씨들은 어떤가? 아,
2: 지금 그럼 저희한테 신랑감 보여주시는 거예요?
4: 중매쟁이가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뭘 하겠어? 아이, 어때? 마음들 있어?
1: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골라도 되는 거예요? 여자가 막 그래도 돼요?
4: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조선의 신 여성이라면 신랑감 정도는 직접 딱 골라야지.
1: 조선의 신 여성이요?
4: 그럼.
1: 제가 조선의 신 여성이야?
2: 왜? 우리도 신 여성 맞지. 우리도 뭐든 할 수 있고 또 뭐든 될 수 있어.
1: 아, 그런가?
2: 그럼. 여자도 원하는 사람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지. 뭐 언제까지 남자한테 끌려다녀야 해? 난 내가 선택할래. 너도 갈 거지?
1: 글쎄 잘 모르겠어. 나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만 했지.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아휴, 바다 건너까지 가서 결혼한다는 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2: 그럼 여수 아줌마 따라다니면서 행상 다니려고?
1: 어?
2: 내가 원하는 삶 살면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
1: 어, 그치. 그래, 나도 할래, 이 결혼. 나도 내가 선택할래.
4: 자자, 그러면 신랑 사진도 다 고른 건가?
1: 네. 네.
4: 잘 골랐어.
1: 아, 이 사람이 내 남편 될 사람이라니.
2: 난 가자마자 미리견 말도 배워서 세상에 있는 책 다 읽을 거야.
5: 진정한 조선의 신여성이 되는 거지.
2: 나도 가자마자 학당부터 다닐 거야. 공짜라는데 설마 안 된다고 하겠어? 이제 나도 까막눈 신세 끝이라고.
5: 집에서 허락 맡을 자신 있지?
2: 그럼. 내가 다 생각해뒀어. 걱정 마.
5: 오호, 진짜 자신 있나 보네. 큰 소리까지 치고.
2: 그럼 우리 또 같이 하는 거다? 언제나처럼.
3: 당연하지.
2: 전번에 알려준 연길리 말 기억하지?
3: 응.
2: 같이 외쳐볼까?
3: 하나, 둘. 무포 시스터즈.

0: 28살.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다.
1: 아, 자옥이 남편은 31살이야.
0: 낯색도 너무 검어서 말 안 하면 조선 사람인 줄도 모르겠고.
1: 희야 멀끔한 것보다 낫지. 산에 닿고 얼마나 좋아?
0: 뭐 힘은 좋겠네.
2: 그럼 허락한 거다?
0: 그래도 바다 건너 남의 나라까지 가서 시집 가는 게 좀 그렇다. 살림 안 해본 네가 할 수 있겠어? 누가 있어야 옆에서 보고 배우기라도 할 거 아니야.
1: 내가 살림을 왜 해? 이런 집에 살면서.
2: 만화님처럼 사람 부리면서 살아야지. 아, 그리고 내가 나중에 돈 관리 맡게 되면 엄마한테도 돈 보내줄게.
1: 지금도 눈 침침한데 나이 들면 더 할 거 아니야. 뭐 언제까지 남의 집 바느질감 받아와서 막 일할 수 있겠어?
0: 갑자기 효녀가 다 됐네. 여미 생각도 해주고.
1: 난 뭐 계속 철없어. 엄마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0: 잠깐만 있어봐.
1: 왜? 허락해주는 거 아니었어?
0: 자.
2: 웬 꽃신이야? 집에 이런 꽃신이 있었어?
0: 내가 시집 올 때 신었던 거야. 나는 좋은 데로 못 갔지만 너는 좋은 데로 데려다 줄 거야. 내가 밤마다 그리 되라고 기도해 줄게. 매일매일 기도해 줄게. 왜 말이 없어? 쇠고가 아니라 싫어?
2: 아니, 너무 감사해.

0: 일본 공사관보다 크다. 이 마을 사람들 다 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종포하러 시집 가는 게 심각 난다.
1: 그러게 말이야.
0: 아, 진짜 우리가 바다 건너로 시집을 가는구나.
1: 좀 떨리고 설렌다.
0: 나도. 곧 출발하려나 봐. 빨리 타러 가자. 어? 냄새 진짜 심하다. 무슨 외양간 냄새나.
2: 아, 어떤 아저씨가 그러는데 사프카는 원래 가축 싫어서 나르던데 그래서 냄새도 심하고 자석도 없고.
0: 아우, 싸게 뱃삭 치르고 탔다고 너무하네. 근데 자오가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남편 얼굴만 알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3: 걱정 마. 남편보다 더 소중하고 특별한 네가 있고 내가 있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의지가 될 거야. 언제나처럼.
1: 그럼 우리 맹세하자. 평생 서로 옆에서 지켜주기.
3: 절대 배신하기 없기.
1: 하나, 둘, 포포 시스터즈 포에버.

0: 자오가 설아야, 와 사진보다 더 아름다워.
1: 너무 황홀해서 눈까지 부셔. 네가 정말 포화로 시집을 오긴 왔나 봐.
0: 이민국 가면 드디어 남편 얼굴 보겠지.
2: 자오가 나 어때?
0: 당연히 예쁘지.
3: 야야 나는 어? 당연히.
0: 당연히 예쁘지.
3: 야, 아, 노래.
4: 조선에서 온 최사라입니다. 이내수호라는 남자랑 사진 결혼하러 왔습니다. 여기 신랑 사진도 가지고 왔어요.
5: 예. 입국 심사는 신랑 부르면 할 거라서 그때 확인하도록 할게요.
4: 네.
5: 저는 통역관이고요. 조사관님이 물어보는 말에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4: 네.
6: 안녕하십니까.
1: 누구지?
5: 이내수 씨 맞으시죠?
6: 예.
1: 말도 안 돼.
5: 예? 왜 그러시죠?

0: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1: 내가 알던 거랑 다 다르잖아. 나이도 더 많고 뭐 엄청난 부자라더니 행색이 무슨 거지 같고.
2: 나이면 손 죽을 나이 같은데 포화까지 돈 벌려고. 차오가
3: 저 사람이
4: 나한테 사기친 내 남편 장변덕이야.
1: 야, 내 남편도 비슷해. 28이 아니라 38이래
4: 야, 내 신랑 새끼는 50이 넘었어. 아, 나는 이 결혼 절대 못해.
5: 저 집에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오늘은 막차가 끊겨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소.
1: 자고 가다요? 어디서요?
5: 근처 여관에서. 뭐 불편하면 방은 따로 잡죠.
6: 에이, 어차피 같이 몸 섞고 살 사이인데 뭔 방을 따로 잡아.
3: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요.
0: 사진 그거 다 뻥이래. 나이만 거짓말한 게 아니래. 으리으리한 저택도 없고 차도 자기 차 아니래.
1: 말도 안 돼. 아니 포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빗자루로 쓸어 담을 정도로 많이 본다고 그랬었잖아.
0: 신부 데리고 오려고 다 뻥친 거래.
1: 아, 진짜 다 거짓말이래? 네 남편이 정말 그렇게 말해?
0: 입고 온 꼬라지 보니까 하도 이상해서 캐물었지. 몇 번 차근하지도 않았는데 술술 부는 거 있지? 잡아놓은 물고기라 이거지. 포항까지 왔는데 도망 못 친다고 생각해서 다 분 거야. 네 남편도 똑같아. 다 한통속이라고.
1: 내 남편도... 속도 좋아? 야밤의 꽃노래를.
3: 야! 어떤 놈이 밤에 시끄럽게 하모니 탈 부는 거야? 내 손을 찢어버리게 죽고 싶어!
2: 넌 어쩔 거야?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조선까지 갈 돈은 있고?
0: 남은 돈 다 끌어모아도 배상 못 치러. 너는?
2: 나도 마찬가지지. 지참금으로 받은 달러 돈 반도 안 남았어.
0: 반이나 남겼어?
2: 응. 난 뭐 사진 찍어 보낼 때 옷 안 사고 빌려 입어서 찍었잖아. 그닥에 좀 남겼지.
1: 나도 그럴걸. 주구렁 방탱이처럼 생긴 영감 때문에 본수에 맞지 않은 옷까지 사서 생 지랄을 했어.
2: 그렇다고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있겠어?
0: 난 진짜 저 할배랑 살 부대끼며 못 살아.
2: 나도 사람 속여가며 결혼하려는 놈이랑은 난 절대 못 살아.
0: 앞으로 어떡하지?
2: 그래도 옆에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나 너 없었으면 진짜 막막했을 거야. 차오가 자? 왜 말이 없어?
0: 아니야. 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0: 무슨 일? 왜? 왜?
1: 내 돈이 다 없어졌어요. 어? 아무래도 도둑이 들었나 봐요. 근데 너무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0: 아, 뭐가 말이요?
1: 차옥이가 안 보여요.
0: 그 덜어 있는 일이요.
1: 덜어 있는 일이라뇨?
0: 혼인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신부.
1: 도망? 나만 두고 도망을 갔다고요?
0: 여기 편지를 남긴 것 같소. 이 댁한테 남긴 것이니 읽어보시오.
1: 이 편지만 두고 진짜 도망갔다고?
2: 걱정 마. 남편보다 더 소중하고 특별한 네가 있고 내가 있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의지가 될 거야. 언제나처럼.
3: 그럼 우리 맹세하자. 평생 서로 옆에서 지켜주기.
2: 절대 배신하기 없기.
3: 하나, 둘, 노포 시스터즈 포에버. 평생 서로 옆에서 지켜주고 절대 배신하지 말자고 해놓고 내 돈까지 훔쳐서 달아나?
4: 자네 저한테 무슨 일 있나?
0: 아재 처가 달아난 모양입니다.
4: 응?

0: 팔랑까진 기집애 결혼 지참금을 받아놓고 취해? 조선 땅에 발만 붙여봐라. 내가 바로 감옥소에 다 끌려가게 만들어줄 거야. 내래 이 벼락 맞을 년, 유구망한 년, 그 육신할 년, 오살할 년. 아, 지금 친구라고 편드는 거야? 아 참, 돈 잃고 속도 좋네.
1: 아, 쟤.
0: 이건 또 뭐야? 이 고돌기는 벌써 여편에 역성되는 거야?
1: 조용히 가요. 다들 봅니다.
0: 포장일 것들 보상도.
1: 저 결혼 모르고 싶으면 물러도 돼요. 조선으로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단 말이야. 왜 그러?
2: 나보다 한술 더 뜨네.

0: 여기가 내 집이야. 난 일하러 가보겠어.
1: 뭐야, 진짜 가네. 나만 혼자 내버려두고 뭐 저런 부정한 사람이 다 있어. 이게 뭐야, 나 진짜 어떡해.
2: 내가 시집 올 때 신었던 거야. 나는 좋은 데로 못 갔지만 너는 좋은 데로 데려다 줄 거야. 내가 밤마다 그리 되라고 기도해 줄게. 매일매일 기도해 줄게.
1: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며. 매일 밤 기도해 준다며. 여기가 좋은 데야? 엄마, 나 돌아갈래.

0: 이제 앞으로 어쩐다.
1: 아이고 참 안 된다니까요.
2: 이제 가게 그래.
1: 형님은 아무도 안 친다 그래요.
2: 아니 나도 끼워줘. 나 오늘은 돈이 있다니까.
1: 나 맨날 그 소리. 아 됐어. 어? 또 저번처럼 괜히 훈수 두다가 사람들 싸움이나 붙이고 말이야.
2: 아이, 안 그래. 그 사람 못 믿기는. 야야 자 봐. 나 돈 있다니까.
1: 아이고 진짜네. 웬일이래.
0: 저 돈 주머니.
3: 자 아재. 저도 좀 끼워주시오.
1: 아유 내수가 웬일이래.
2: 그러게. 오늘은 좀 마누라랑 뒹굴 줄 알았더니.
3: 아, 그 아재 말을.
1: 자자자자자자. 헤이. 싸우지 말고.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어? 화투짝이나 뛰러 가자고.
4: 이렇게 선 긋고 이불까지 따로 깔았는데 넘어오진 않겠지? 변태 사기꾼 새끼 넘어만 와봐. 어? 첫날 밤이 아니라 그냥 재산말로 만들어줄 테니까. 어? 나도 이제 무서울 거 없다고. 아, 근데 언제 오는 거야?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더 졸리네. 자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자면.

0: 아, 봐라. 지금 밥 먹는 거예요? 뭐 해도 다 안 뜬 것 같은데 무슨 이 새벽부터 밥을 먹어요?
1: 일 가야 하니 먹어두는 거요.
0: 어, 지금 일하러 간다고요? 어, 나도 가요.
1: 농장 일을 한다고?
0: 네, 저도 농장 가서 돈 벌 거예요.
1: 밥이나 드셔. 어,
0: 뭐예요? 내가 뭐 돈 모아서 도망칠까 봐서요?
1: 여자가 할 일이 못 돼요.
0: 하는 게 어딨어. 난 돈 벌어서 꼭 조선 땅으로 돌아갈 거야.

0: 저기요.
1: 잘 잤어요? 잠자리가 바뀌어서 영 편치를 않았을 건데.
0: 뭐 그럭저럭.

0: 애가 있었어요?
1: 예, 맘 못 붙잡고 살다가 지금은 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유, 밥 달라고 부채기는. 좀만 참아, 빨리 다 하면 줄게.
2: 이름이 뭐예요?
1: 경보요.
0: 경보.
1: 애 아빠가 아버님 어머님 이름 따서 만들었어요. 고향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잊고만 사는 것 같다고.
2: 경보는 얼굴도 멋지고 이름도 멋지네. 아니, 웃는 거 좀 봐, 귀여워.
1: 동상도 힘들면 애 하나 놓고 시작해요.
2: 네?
1: 그럼 한결 수월하지, 사는 게.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1: 질색하기는.
2: 아니에요, 아니. 저 뭐 좀 물어보려고 왔는데요.
1: 편케 말해요. 부탁할 거 있으면 하고요.
2: 농장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1: 농장 일요?
2: 네.
1: 아서요, 아서. 아니, 무슨 여자가 거기서 일을 해요?
2: 저도 낯설할 줄 알아요. 반일 많이 해봤어요.
1: 아, 그래도 힘들 건데.
2: 저 꼭 조선에 돌아가야 해요. 제발 알려주세요. 네?
1: 아유, 엄청 힘들 텐데. 루나한테 가봐요.
2: 에? 누나요?
1: 십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일꾼들 관리하거든요.
2: 십장?
1: 경보야, 지금 먹고 싶어?
3: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2: 여기가 누나인지 루나인지 뭔지 아는 십장집인가 보네. 농장 주인도 아니고 훈장질 좀 한다고 좋은 집에 사네.
4: 아니, 저서 코리안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이지? 응? 아, 손에 든 거 그거 뭐야? 놔들고 뭐 하려고? 아, 크레이지?
2: 왜 저래? 내가 뭘 했다고 기겁하는 거야?
5: 내가 낯들고 있어서 놀랐구나. 저, 나도 일하고 싶어요. 사탕수수 배는 일이요. 쓱쓱. 오케이?
4: 안 오케이. 자, 내가 하는 거 잘 봐요. 뭐 얼마나 버틸진 모르겠지만. 잘 봤죠?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2: 쉽구만 뭘.
4: 그러면 한번 해보시오.
2: 오, 봤죠? 나 잘한다니까요. 난 반드시 조선으로 돌아갈 거예요. 당신이 그랬죠? 결혼 모르고 싶으면 모르고 조선으로 가도 된다고. 난 꼭 돈 벌어서 조선으로 갈 거예요.
4: 그러시오.
6: 젊은 건보 에이틴, 수다 떨지 말고 일해, 일.
2: 왜 저래?
6: 에이틴! 너 일하라고!
2: 에이틴? 그게 뭔데 날 보고 저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4: 여긴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르고. 에이틴은 18이요.
2: 18? 이런 18! 사람 이름 냅두고!

0: 너무 힘들어. 더는 못할 것 같아.
1: 이래서 여잔 일하면 안 된다니까. 거기 앉아서 쉬지 말고 방해되니까 나가시오.
2: 쉬는 거 아니에요. 낮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18세끼, 18세끼보다 더 무서운 놈.

0: 괜찮소?
1: 세상에, 아니 그건 내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얼굴이 왜 그래요? 온통 막 멍투성인데요?
0: 저 이걸 가져오다가
1: 연고잖아요. 아니 연고를 어떻게 가져왔길래 이렇게 멍까지 들어요?
0: 아니 그게 루나 집에서 몰래 훔치다 걸려서. 아 그래도 뺏기지 않았어. 자 쓰시오. 상처가 깊지 않아 병원까지 안 가도 되겠지만 흉은 질지 모르니까.
1: 그럼 이것 때문에?
0: 조선에 돌아가면 시집 가야 하지 않겠어. 자, 그럼 쉬시오.
1: 저 사람 뭐야? 사람 참 고맙고 미안하게.
2: 거기서 뭐해요? 불지도 않은 하모니카가 지금 뭐해요?
0: 왜? 하모니카 불다가 누구한테 찢어발겨 죽을까봐.
1: 응? 그게 무슨?
2: 당신이었어요? 그날 여관방에서 하모니카 소리?
1: 오늘은 찢어발겨 죽이지 않을 테니 하모니카 불러봐요.

0: 나한테 왜 조선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진 않은 것 같은데.
1: 염치가 없어서 한 말이요. 외로운 마음에 혼처를 알아봤지만 막상 얼굴 보니 내 욕심만 부린 것 같아 미안해서.
0: 계속 불러봐요. 듣기 좋던데.

0: 양배추잖아. 양배추로 이렇게 김치를 담근 거야?
1: 자, 하나 먹어봐.
0: 어.
1: 자, 자. 어. 어때? 왜 그래?
0: 아, 속이 좀... 아, 왜 이러지?
1: 애들아서인가 보다.
0: 어? 애? 내가?
1: 아주 어리 나가버렸네. 처음에는 다 그래. 남편 들어오면 말해줘. 아주 좋아할 거야. 우리 경보가 축하해주는 거야. 예쁜 아이 낳고 좋은 엄마 되라고.
0: 좋은 엄마? 내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언니, 나 뭐부터 해야 돼? 언니는 아이 생기고 뭐부터 했어?
1: 난 글부터 배웠어. 뺏긴 나라를 물려줄 순 없지만 조선말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0: 글을?
1: 맘 있으면 같이 학당 가서 배우는 건 어때? 집에 종이랑 연필도 있을 건데. 네 남편도 여기 와서 글 배웠다 했으니 남아 있을 거야. 어때? 같이 해볼래?
2: 그래, 같이 다녀. 목포 시스터즈 포이! 아,
0: 버.
1: 어머, 미리견 말도 할 줄 알아? 이러다 금방 배우겠다.
2: 아, 그러려나? 아, 나 들어가서 종이랑 연필 좀 한번 찾아봐야겠다. 언니, 나 갈게.
1: 그래.
0: 목포 시스터즈 포에버는 무슨 시스터즈 버큐다. 내가 말은 못 배워도 욕은 배웠다. 버큐. 아이고, 애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자, 여기 상자에 돈.

0: 나보네. 아, 산의 글씨가 참 곱고 가지런하네. 나도 부지런히 연습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종이도 좀 남았고 연필은... 어? 아, 책장 밑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네. 어? 또 뭐가 있네? 어? 이건... 내가 잃어버렸던 돈주머니잖아. 이게 왜 여기 있지?
1: 여보시게, 좀 나와봐.
0: 왜요?
1: 반가운 얼굴 좀 보게.
2: 역시 마누라 집에 들여앉힐만 하네. 제가 틀린 말 했어. 그 돈 벌어 도망칠까봐 농장 일도 못하게 하고 수작 부린 게.
3: 신통은. 아이, 나랑 가. 내가 오늘 노름판 껴줄 테니까.
2: 노름판?
3: 오늘 오는 양반이 아주 유명한 호구야.
1: 신경 쓰지 마.
0: 네.
1: 나 냉수 한 사발 좀.
0: 내 돈을 훔친 게 저 사람이었던 거야. 조선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 그래서 내가 농장 나가는 것도 싫어했던 걸까?
1: 오늘은 가볍게 국수해 먹을까? 그 날도 더운데 당신 불 앞에 오래 있으면 힘들 거 아니야.
0: 나한테 참 다정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어.
1: 왜 싫어? 아, 왜 말이 없어?
0: 아니지. 한 번 속였는데 두 번은 못 속일까?

0: 자네 자나? 어이, 이보게. 정말 자는 거겠지?
1: 왜 계속 캐묻지? 뭘 하려고? 돈주머니 소리? 돈을 꺼내는 건가? 뭐야? 이 한밤중에 어딜 가는 거야?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마을까지 벗어나서 한참을 가네. 들켰나? 아, 조심했어야 하는데. 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들킨 게 아닌가? 어? 어디 갔지? 한인 여성학교? 학교에 간 거야? 사람도 없고 다 빈 교실이잖아. 학교에 온 게 아닌가? 여긴 불이 켜져. 여자랑 껴안고 있잖아. 그동안 바람 피웠던 거야?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안 떨어져. 선생이 애들 금이나 가르칠 것이지 왜 남의 남편을. 윤정 살아요.
2: 당신이 여기 어떻게.
1: 왜 안 들킬 줄 알았어요? 야, 넌 배신하고 떠나더니 이젠 내 남편까지 넌 뭐냐? 아니야, 설아야. 절대 아니야.
2: 오해야, 오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1: 내가 다 봤는데 무슨 오해인데요? 오해! 자옥수녀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수녀? 아유.
3: 그날 도망친 날 남자들한테 좀 험한 일을 당했어. 몸도 마음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떠돌다가 쓰러졌는데 다행히 신부님을 만났어.

0: 그때 신부님 도움으로 살게 되니까 이게 다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수녀가 됐어. 여긴 조선 사람들한테 글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따금 와서.
1: 나 네 얘기 더는 못 듣고 있겠다. 나 갈게.
0: 살아야.
2: 그 오해라니까. 개똥 부어서 당신 어머니한테 보내주려고 했어. 아,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개를 크게 해서 목돈을 만질 수 있다고 하니까 욕심이 나서. 아, 수녀님이랑도 돈 맡기러 왔다 오늘 처음 본 거고. 아, 아까는 넘어질 뻔해서 잡아주다가.
1: 아, 알았다니까요.
2: 미안하네. 생각해보니 당신 오해가 아닌 것 같아. 진작에 돈 주머니를 돌려줬어야 했는데 마음 한켠엔 당신이 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 사과하면 받아줄 텐가?
1: 나도 사과하면 받아줄까?
2: 그게 무슨 소리야?
1: 벌어진 줄도 모르고 원망만 했는데 내가 미운 말만 골라 해서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아. 저우가
3: 다 울었어? 다 울었으면 가봐. 또 오해로 다시 못 보지 말고.
1: 만나줄까요? 아까 내가 또 못되게 굴었는데.
3: 아마 기다리고 있을걸? 빨리 가봐.

나는 너 원망만 하고 살았어. 욕하고 저주하고 그 정도는 미워해도 될 줄 알았어. 넌 분명히 잘 살고 있을 테니까.

0: 오늘 새로운 학우 한 명이 들어오게 됐어요. 앞으로 와서 자기 소개할까요?
1: 안녕하세요, 최설아입니다. 작년에 푸아로 시집 와서 여기서 버티고 사는 거에만 급급해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꿈이 생겨서 글 공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2: 공부하니 어떻소?
0: 계속 졸리고 힘들던데요? 뭐 공부는 앉아서 하는 거라 쉬운 줄 알았더니 사탕수수 베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2: 아이고, 그렇게나 힘들어서 원. 아, 내일도 갈 수 있겠어?
0: 물론이죠.
2: 아, 근데 글 공부는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아,
0: 조선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돌아가지 못하니 그리워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잊고만 지냈는데 이제 많이 그리워하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조선을 우리 복덩이한테 물려줘야죠. 아, 그리고
2: 또 있어?
0: 그럼요.
2: 뭔데?
0: 나라님도 하기 힘든 일 했다고 역사에 한 줄 남기는 거죠.
2: 참. 아, 그러면 나도 좀 부탁하네.

0: 출연.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김정훈.
1: 진정한 조선의 신여성이 되는 거지. 정수연.
2: 밥이나 드셔. 최인일.

0: 유승희.
1: 우리 경보가 축하해 주는 거야. 좋은 엄마 되라고.
0: 배주원.
2: 우리 예쁜 아가씨들은 어때?
1: 좋은 솔.
3: 저는 통역관이고요. 길기철.
4: 다 같이 화투짝 뛰러 가자고.
5: 이승훈.
6: 오메! 차옥수녀님! 무슨 일이래요?
1: 정세연.
7: 스탑 토킹!
8: 강영호.
1: 정다연. 음악 김도경. 효과 신연파 장찬희 정영민. 기술 김남희. KBS 무대 하와이로 간 조선소녀. 홍경진 극본, 김호상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3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권 북부, 경상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은 5에서 50mm, 강원도와 경상권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5도에서 31도입니다. 모레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맑아졌다가 밤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3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3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0도, 파주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파주 28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철원과 춘천 16도, 원주 18도, 대관령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8도, 춘천과 원주 29도, 대관령 23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9도, 강릉과 동해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5도, 강릉 27도, 동해 26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7도, 대전 19도, 세종 19도, 천안 18도, 보령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충주 29도, 대전 29도, 세종과 천안 29도, 보령 27도.

0: 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9도, 군산 20도, 광주 19도, 목포 20도, 여수와 순천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군산 30도, 광주 29도, 목포 27도, 여수 26도, 순천 28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 포항 18도, 안동 16도, 부산 19도, 울산 17도, 진주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포항 29도, 안동 30도, 부산 26도, 울산 27도, 진주 29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과 개성 18도, 신의주 16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과 개성 28도, 신의주 24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6도, 습도는 61%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서명이 14일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이란 국영TV IRIB 방송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양해각서 서명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현재 논의 중인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는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축구대표팀이 체코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둔 지난 12일 거리 응원전이 펼쳐진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편의점들이 특수를 누렸습니다. 일부 편의점의 맥주 매출이 180배 증가했고 이온음료, 얼음도 많이 팔렸습니다. 평일 오전에 열린 만큼 무알콜 맥주 판매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유통업계는 광화문 인근 GS25 편의점 매장의 그제 매출이 일주일 전 대비 25.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9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저녁 6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을 빠져나와 서울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는 반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어제 10국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채택된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동 성명과 관련해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변인은 공동 성명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 엄중한 적대 행위로서 지금껏 입달토록 떠들어온 체제 존중, 적대 행위 불구추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의 국산 소형 무장헬기 미르운에서 최근 엔진 결함이 확인돼 비행이 중단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해 납품한 미르운 헬기 엔진 57대 중 47대에서 부식이 발견됐고 또 38대에서는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엔진이 장착돼 전력화된 항공기는 모두 15대로 육군 항공학교에 배치돼 있는데 조사 결과 거의 모든 기체에서 엔진 부식 및 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민중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중민주당은 그제 서울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미군 철수 요구 집회,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 등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중민주당 측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방에 5에서 50mm,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서부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기도 불안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민족 시인이자 저항 시인 윤동주 시인은 생전에 무명 시인이었다고 하죠. 그가 생전에 낙서처럼 기록한 메모들이 모여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책 이야기에서는 시인의 시와 가수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두 권의 책, 윤동주의 오래된 노트와 펑펑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안치환의 새로운 길.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이야기 시와 음악에 대한 책 두 권입니다. 윤동주의 오래된 노트와 펑펑 만나볼게요.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흥미로운 신간을 골라오셨는데 한 권은 시인과 시, 다른 한 권은 가수 노래와 이야기라고요?
2: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인과 시, 가수와 노래라고 하면 구분되고 다른 것 같이 들리지만 아주 먼 옛날에는 시인과 시가 오늘날 가수와 노래의 역할을 했을 텐데요.
1: 네.
2: 그러다가 두 존재가 공존하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아무래도 시인과 시보다는 가수와 노래가 훨씬 넓게 불리고 또 들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럼에도 둘은 여전히 통하는 게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해보면서 시인과 시를 말하는 책 윤동주의 오래된 노트 그리고 가수와 노래를 말하는 책 펑펑 두 권 골라왔습니다.
1: 네, 시인 윤동주가 세상을 떠난 지도 8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꼽히죠.
2: 그렇죠. 매년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마 부동의 1위일
1: 맞아요.
2: 거예요. 그리고 윤동주는 가까운 데서 우리가 흔적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 옆 서초원에 가면 인왕산 자락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윤동주가 대학 시절을 지내던 하숙집이 남아있고요.
1: 네.
2: 거길 지나서 인왕산 자락길을 따라서 작은 언덕에 오르면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 있습니다. 시비도 세워져 있고
1: 네.
2: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부암동으로 내려오면 윤동주 문학관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시를 읊는 아마 유일무이한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나온 신간 윤동주의 오래된 노트는 윤동주의 오랜 독자이자 연구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신정 교수가 직접 윤동주의 흔적을 따라서 서울, 인천, 도쿄, 교토, 뭐 후쿠오카, 연길, 용정까지 시인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지금 만나면서 그때 윤동주의 기록과 함께 살펴본 책입니다.
1: 네. 윤동주가 머물렀던 곳들의 지명만 들어도 당시가 얼마나 또 엄혹하고 드넓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책 제목의 오래된 노트는 윤동주가 남긴 노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2: 그렇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윤동주가 남긴 오래된 노트에 사진이 크게 담겨져 있는데 윤동주는 생전에 무명 시인이었지만 그 노트들을 여럿 남겼습니다. 만주 중학 시절부터 일본 유학 시절까지 쓴 원고 노트가 두 권이 있고요.
1: 네.
2: 그리고 그 낱장 원고에 시를 쓰고 고치고 덧붙였던 이런 퇴고의 기록들이 하나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인들의 작품은 결과물만 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뭐 그런 어미 하나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 흔적들이 의외로 아주 많이 남아있어서
1: 네.
2: 그 윤동주라는 시인이 시를 언제 창작했는지 또 어떤 시공간을 이동하면서 그 시를 조정해 나갔는지
1: 네.
2: 세밀한 시어를 언제 어떤 생각으로 바꿨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시인이기도 하고요.
1: 네.
2: 그 노트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세세한 내용부터 노트 바깥에서 윤동주가 어떻게 이동하면서 이 글을 완성해 나갔는지 살아갔는지 이런 걸 입체적으로 담고 있는 책입니다.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야기 함께하면서 윤동주의 시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떠올려 보실 것 같아요.
2: 아마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책의 저자도 본인이 윤동주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자도 윤동주처럼 아주 세세한 거를 잘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중학교 2학년 때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이라는 뭐 윤동주의 시와 뭐 에세이, 인생 이걸 다 담아낸 책이었나 봐요.
1: 네.
2: 이걸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장에 본인이 적어둔 날짜를 보니까 1981년 8월 1일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거의 반세기 전이잖아요.
1: 그렇네요.
2: 네. 그리고 그때 이 책에 내가 왜 끌렸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윤동주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아니면 그 책의 뒷표지 문구가 영원한 청년 시인 윤동주의 별과 청춘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좀 중학교 2학년의
1: 네.
2: 문학 청년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 책이 오래 들어 지금까지도 책꽂이에 남아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이 책을 쓰기에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1: 한 시인과의 만남은 그저 기억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으로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이런 저자에게 윤동주의 시가 어떻게 인상을 남겼을지도 궁금하네요.
2: 저도 이 책에서 윤동주의 어떤 시를 처음 등장시킬까가 좀 궁금했어요.
1: 네.
2: 처음 등장한 시는 윤동주가 1936년 12월에 지은 걸로 추정되는 시고요. 제목은 편지인데요. 아주 유명한 시는 아닐 겁니다. 근데 짧아서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누나는 지금 떨어져 있는데
1: 네.
2: 그 누나가 간 나라엔 눈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막 눈이 내리니까 그 눈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흰 봉투에 그 눈을 넣어서 붙인다는 정말 그 동시 같은 발상이 담겨 있는데
1: 네.
2: 이 저자가 어린 시절 이 시를 읽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1: 네.
2: 친구에게 정말 이 눈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아, 되게 감성적인 저자네요. 많은 분들이 윤동주 시하면 떠오르는 시는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아 윤동주 시인의 어린 시절은 그래도 장난기와 따뜻한 마음이 있었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시네요.
2: 네. 윤동주의 시도 한편 만나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윤동주의 비밀 노트 얘기를 해볼 텐데 노트가 구체적으로 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자 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줘요. 가로 26.6cm, 세로 19.1cm 크기의 원고지 노트다. 표지에는 그의 글씨로 나의 습작기에 시 아닌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 표지 우측에는 비너스상 그림이 있는데 그 옆에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걸 윤동주 시인이 자필로 적어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그리고 이 원고지 노트 전체를 보면 처음에 나오는 시는 1934년 12월 24일에 쓴 초한대 여기서 시작을 해서 1937년 3월까지 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59편의 시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1: 네.
2: 이 시를 적었던 때에 그 노트들에 다 언제 어디서 적었는지가 쓰여 있으니까 그걸 추적해보면 간도 용정의 은진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부터 평양에 왔다가 다시 용정으로 돌아와서
1: 네.
2: 광명중학에 재학하던 그 시절까지 10대 중후반에 썼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1: 네, 정말 시인 윤동주의 청소년 시기의 온기를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노트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참 반갑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렇죠. 이 비밀 노트가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의 시작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고 오늘까지 전해지는 걸 텐데요.
1: 네.
2: 이 노트를 자세히 보면요. 혼자 시를 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기 공부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윤동주는 늘 이렇게 메모를 많이 남겼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1935년 10월에 출간된 정지용 시집을 윤동주가 이듬해 봄에 구입을 합니다. 윤동주가 그 시를 산 다음에 맨 앞 페이지에 동주, 장서, 윤동주 이런 서명을 남기고 1936년 3월 19일에 이 시집을 샀다는 날짜도 기록을 해뒀거든요.
1: 네.
2: 이 정도는 정말 가벼운 기록이고요. 들어가면 붉은 색연필, 파란 색연필까지 여러 필기구를 이용해서 밑줄도 긋고 감상 메모도 남겨져 있는데
1: 그렇군요.
2: 정말 재미난 게 차례에 보면 정지용 시집의 시 제목들이 적혀 있을 거잖아요.
1: 네.
2: 그 제목 옆에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요. 세모는 좀 별로라는 느낌이었겠죠.
1: 그리고 쏘쏘.
2: 중간중간 작품들에다가
1: 네.
2: 걸자, 호방 이런 와. 감탄사도 적어놓고요.
1: 네.
2: 어떤 구절에는 X표시나 물음표를 넣어서 야. 의문이나 부정의 어떤 생각도 서슴없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2: 이렇게 꼼꼼하게 읽었기 때문에 윤동주가 그 정지용에게서 조선의 의성어나 의태어를 많이 배웠는데 훗날 정지용이 윤동주의 유고시를 지면에 소개하고 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에 서문을 썼으니까 둘의 인연은 정말 놀라운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오래된 노트에 남긴 이런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읽힌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윤동주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겠어요?
2: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기록은 자신과 작품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쓰고 고치고

0: 다시 쓰는 일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세세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윤동주가 왜 이렇게 날짜를 그때그때 정확하게 적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더니
1: 네.
0: 윤동주는 그날 하루를 다시 없을 오늘의 유일함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작품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1: 네.
0: 이 작품은 내일 쓸 수도 있지만 오늘 썼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얘기를 남기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1: 네.
0: 그렇게 남긴 날짜가 우리에게는 시인의 증언으로 읽히는 건데 어떤 시의 역사적 배경이 보였는지를 너무 그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네요.
0: 예를 들면 1938년 봄에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때가 제3차 조선 교육령이 시행되면서 조선어의 입지가 크게 줄어드는 시기였대요.
1: 네.
0: 이때 어떤 새로운 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음 언어는 무엇일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시를 썼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윤동주의 시와 오래된 노트를 함께 볼 수 있는 우리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도 하지만 윤동주가 매일 오늘을 기록했잖아요.
1: 네.
0: 우리의 오늘이 어떤 의미인지 우린 내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걸 결국 고민해보게 하는 윤동주의 삶이라고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시인 윤동주가 남긴 기록만큼이나 이 책 역시 아주 성실한 읽기와 쓰기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김신정 교수의 윤동주의 오래된 노트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가수와 노래 이야기니까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겠네요.
0: 네. 이 책 표지부터요. 핫핑크색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경쾌한데 펑펑입니다. 이 K-POP을 생각하면 어쩐지 펑펑 울고 싶어지는 우리. K-POP을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원망하고 원망하면서도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 작가는 K-POP과 한국 방송 관련한 글을 꾸준히 써온 복길 저자고요. 이 책을 보면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시대와 우리의 감성을 관통한 K-POP의 대표적인 노래와 아티스트들 그리고 그 이면에 우리가 왜 그렇게 빠졌었는지 어떤 것이 매력적이었는지 우리의 음악은 또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이 작가는 과거에 듣는 음악에서 지금의 K-POP은 보는 음악으로 많이 변해왔다.
1: 네.
0: 그렇게 보는 음악이 주류가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듣고 있는 걸 멈추지 않는다. 이런 흐름의 변화들을 입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1: 네. 왠지 추억여행을 다녀올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0: 오늘날 우리가 K-POP 떠올려보면 대표적으로 떠오른 단어가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시초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H.O.T와 잭스키스는 나보다 조금 위의 세대가 좋아하던 아이돌이었다. 딱 제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고등학교 때 H.O.T와 잭스키스가 데뷔했던 것 같고요.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작가는 모두 활동기가 짧았던 탓에 본인 입장에서는
1: 네.
0: 유명한 노래만 조금 흥얼거릴 뿐 직접 좋아할 기회는 없었다. 다만 그들이 만든 팬덤 문화는 G.O.D와 신화가 천하를 양분하던 나의 세대에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문장을 보면 거의 역사서를 쓰는 것
1: 그러게요.
0: 같은 단어들이.
1: 무협지에 나오는 그쵸? 것 같은.
0: 아마 이후 세대들도 이런 라이벌이 이어지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G.O.D와 신화 다음엔 동방신기가 1인 천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1: 그렇죠.
0: 또 앞으로 가면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김건모와 신승은, 서태지와 아이들과 또 듀스 이렇게
1: 그렇죠.
0: 있었는데 이렇게 가수 이름과 라이벌 구도만으로도 우리가 그때로 바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대중음악과 추억의 힘인 것 같은데요. 작가는 이렇게 G.O.D와 신화시대를 지나서 SM, JYP, YG라는 천하 3분지계가 시작되어서 각자 세력에 막 팬들이 합류하던 때 본인도 드디어 아이돌에 관심을 가지면서 팬덤에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 이 책을 쓰게 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누구의 팬이었는지 궁금해지네요.
0: 아, 그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중간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빅뱅이었다라고 나와서 빅뱅의 팬이었나 싶었는데
1: 네.
0: 빅뱅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형용하기 힘든 멋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세련돼서 본인 입장에서는 촌스러운 내 입장에서는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게 멋있어 보였는데 빅뱅은 좀 자유로운 스타일로 인기를
1: 그렇죠.
0: 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기랑 맞진 않았다.
1: 너무 세련됐다.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샤이니가 나왔는데 샤이니는 또 소년미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좀 그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누군가를 지켜줄 마음의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또 한 번 아이돌 팬덤에 합류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무렵에 뜬금없이 민소매와 후줄근

0: 한 운동복을 입은 근육줄의 남자들이 지하체육관에서 쉴 새 없이 아크로바틱을 하는 영상이 떠돌았는데 이 그룹이 누구냐?
1: 2PM.
0: 맞습니다. 바로 짐승돌이라고 불린 그들인데 이 작가는 지금 생각해도 사람에게 그런 그룹에게 짐승이란 말을 붙이는 게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습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들에게 빠졌군요. 근데 2PM 지금 봐도 멋있긴 해요.
0: 그렇죠?
1: 네.
0: 이 2PM 노래를 본인도 막 계속 추억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에 열광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날까? 예를 들면 10점 만점에 10점 같은 노래는 요즘 같은 감수성에 또 안 맞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1집 앨범 그 제목이 0159PM 즉 1시 59분인데 네. 이거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뭐 그때는 멋이었지만 지금 들으면 좀 유치한가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어쨌든 어떤 감성이든 그때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그룹을 사랑하면서 공유했던 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걸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추억담뿐 아니라 케이팝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펼쳐내는데 2000년대 후반 케이팝에 퍼진 후크송 열풍. 와 이거 제목만 듣는데도 이렇게 많았나 싶었는데
1: 네.
0: 대표적인 게 원더걸스의 텔미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소녀시대의 지, 카라의 미스터, 유키스의 만만하니,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어쩌다. 이런 걸 왜 사람들이 빠졌는지를 작가가 분석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불안을 달래려다가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미칠 것 같아서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 때문에 더 미치게 되는 것. 그래서 자려다가도 기억이 나서 잠들지 못하는 것. 이게 후크송의 매력 아닐까 얘기를 합니다.
1: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노래가 흘러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때는 최신 음악 느낌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 후크송들은 지금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1: 다 따라할 수 있죠.
0: 그렇죠. 예. 그렇게 되잖아요. 작가는 이 후크송 광기의 정점에 있던 노래를 뭐로 꼽냐면 손담비의 미쳤어를 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쳤다라는 자조와 고백의 노래를 너무나 건강한 기운으로 불렀던 그 모습이 여전히 인상적이다. 그리고 그 추억이 한번 재기된 적이 있는데
1: 네.
0: 2019년 즉 노래가 발매된 후 10년이 지나서 전국 노래자랑 종로구 편에 차병수 어르신께서
1: 기억나요.
0: 그렇죠. 이거 예. 굉장히 많이 돌았잖아요.
1: 떠오르네요. 지금도. 네.
0: 등을 돌리고 산 채 네. 하늘에 손가락 하나를 뻗은
1: 유용한 몸짓.
0: 네. 70대 후반의 남성은
1: 네.
0: 특유의 밀고 당기기로 리듬을 바꾸며 이 노래를 부르는데
1: 맞아요.
0: 얼마나 완벽한 무대였는지 사람들이 할담비라고 부르기도 했다.
1: 맞아요.
0: 그리고 노래 제목처럼 보던 사람들이 다들 미쳤다라고 외치는 장면. 이 모든 아우라를 작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신성한 광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케이팝에 대한 집착과 열정을 보여주는 단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케이팝을 우리 모두가 즐겼다고 해도 이렇게 세세한 장면까지 기억해서 하나 이야기로 엮는다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마지막에 가면 너무 재미난 대목이 나와요. 작가가 직장 동료들하고 MT를 가는데 그 차에 네. 있던 사람들의 연배가 89년생, 93년생, 96년생, 1999년생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MG카라고 얘기했대요.
1: 네.
0: 가면서 막 옛날 노래 들으면서 떼창을 불렀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김건모 2집에 수록된 발라드 혼자만의 사랑을 듣게 됐는데 이 작가도 80년대 후반생인데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자기도 그때 막 이별했던 내 이별의 느낌 같은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노래가 발매될 때 저자는 3살이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노스텔지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우리가 좀 현재의 불안을 유보하려고 과도한 과거의 환상들을 만들어내는 것. 물론 이게 뭐 건강한 측면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1: 네.
0: 위로를 받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MG카에서 2020년대 노래를 들으면서 1990년대에 대한 자신의 짝사랑을 좀 청산하고 싶어졌다. 그런데 물론 짝사랑을 끝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 이거 실패가 결정된 짝사랑인 것 같다.
1: 네. 사실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0: 아, 그렇죠. 제가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랜만에 그 신승훈 씨가 신곡을 발매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면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삶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화 없이 좋아했던 사람이 신승훈 씨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 네, 워낙 오랫동안.
0: 그렇죠.
1: 네,
0: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이제 되는 세월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나라고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라고 해도 소원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한데, 근데 신승훈 씨에 대해서는 제가 줄곧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또 그때는 팬레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데 잡지를 보면 그 아티스트의 집 주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가면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이랬던
1: 맞아요.
0: 추억들도 나는데.
1: 저도 소방차 같은 동에 살았는데 항상
0: 아,
1: 주변에 여자들이 두글두글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아, 소방차는 지금 생각해도 구름명이 너무 독특한 것 같아요.
1: 같은 동에 살았는데 언니들이 얼마나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지 저 초등학교 때.
0: 야, 이게 참 그렇군요. 요즘 또 이렇게 막 그 아이돌들의 네. 이동하는 동선을 정말 따라가는 팬들 못지않게 그때도 열정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당장 이 순간에 힘든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만든 환상이라고 해도 가끔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0: 그럼요.
1: 드네요. 복길 작가의 펑펑 속에서 추억의 장면들 만나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즈더마우스 출판부 부장 박태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신승훈과 김고은의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2: 오늘은 정규회지는 인공지능 조작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1: 네.
2: 최근에 뉴스에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제 이 사건에 좀 여러 혐의가 있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게 AI를 활용한 조작과 또 관련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1: 네. 김수현 배우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매체였죠?
2: 네. 맞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동안 좀 여러 논란을 이야기를 했던 일종의 폭로 전문 유튜브 매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체에서 돌연 지난해에 김수현 씨가 고인이 된 배우 김세론 씨를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제 교제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1: 네.
2: 이 의혹 제기를 본 분들은 상당히 좀 많기도 했었는데
1: 네.
2: 이 채널을 안 챙겨보는 분들이라도 이게 언론 보도로도 많이 인용이 되다 보니까
1: 맞아요.
2: 아마 이 의혹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는 김세론 씨 육성이 담긴 음성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자료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근데 경찰 수사 결과 이 근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1: 네.
2: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언론이 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 씨와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인지를 했으면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배포했다라고 이제 영장 신청서에 적시를 했고요. 이 근거의 경우는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에 주고받았던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상대가 알 수 없음으로 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2: 지금 없는 계정일 경우 이렇게 뜨죠.
1: 네.
2: 이 알 수 없음으로 떠 있는 계정인데 이 김세희 대표가 이 캡처 사진

0: 이후에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지금 김세희 대표는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김수현 씨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죠.
1: 네.
0: 그때도 이게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 의혹들을 다 부인을 했었는데요. 경찰의 가세연 측에 가로세로 연구소 측의 주장을 허위로 인정하기까지 지금 약 1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1: 네.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네. 아 정말 이렇게까지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AI 조작을 통해서 가짜뉴스 유포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일종의 음성을 조작한 사례라면 이미지를 조작한 사례들도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역신문이죠. 광주일보의 그 신문을 사칭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이제 왜곡한 가짜 신문이 SNS에 퍼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최근 SNS에는 이제 가짜 신문 이미지가 막 유포가 됐는데 이 신문을 보면은 광주일보라는 제호가 있고 1980년 5월 21일이 기사 발행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5.18 당시 기사인데 이 신문에는 5.18 북한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뭐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 이미지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건데
1: 네.
0: 이 5.18에 대한 전형적인 음모론이자 가짜뉴스를 마치 옛날 신문처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진짜 신문처럼 보이긴 하는데
1: 네.
0: 일단 1980년에는 광주일보라는 제5의 언론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아.
0: 왜냐하면 이제 광주일보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이 강제 통폐합돼서
1: 네.
0: 1980년 11월 29일에 만들어진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1980년 5월 당시에 이 신문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짜 신문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5.18 단체들은 물론이고 광주일보에서도 법적 대응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1: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나요?
0: 은근히 요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블로그를 찾아볼 때 뭐 맛집을 찾거나 여행지를 찾거나 할 때 블로그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AI로 만든 가짜 블로그 글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적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우려가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한 50대가 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1: 네.
0: 경찰에 따르면 이 50대 남성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사라진 원유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를 했는데 이 게시글에는 뭐 북한 우리 원유가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대련으로 해상 운송 대련 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하였다라는 일종의 기사처럼 보이는 이제 문장까지 담겼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이미지까지 첨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었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요즘 글 써달라고 그러면 되게 잘 써주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그냥 가짜뉴스를 써달라고 해서 쓰고 이미지도 가짜뉴스로 이제 만들어서 넣었던 건데 왜 이분이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었는지 보니까 자신의 블로그 조회수를 높여서 광고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고요.
1: 네. 그러니까
0: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맛집이나 여행지 관련 가짜 AI로 된 블로그 글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1: 그렇더라고요.
0: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의 수준으로 이를 정도의 정보까지도 무분별하게 올리게 되는데 이게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약관상 이런 AI 글들은 이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 선거 때도 AI 조작 문제가 심각했었죠.
0: 네. 이 최근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좀 큰 주목을 받은 게 이제 AI 가짜뉴스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경찰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총 4,191명의 선거사범을 이제 단속했다고 밝혔는데 범죄 유형별로 보면은 뭐 가짜뉴스, 허위뉴스 유포, 흑색 선전이 32.5%로 가장 많았는데
1: 네.
0: 이 32.5% 중에서 오프라인 흑색 선전이 832명이고 SNS 등 온라인 가짜뉴스 유포 및 흑색 선전이 533명.

0: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를 통해서 온라인상에 가짜뉴스 흑색선전을 한 사람들이 다수 적발이 됐고요.
1: 네.
0: 그래서 경찰이 지금 가짜 영상이나 음성 등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51명을 단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후보자의 모습이나 행동을 조작한 영상 조작. 그러니까 특정 후보자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 욕을 한다거나
1: 네.
0: 막 이런 것 같은 조작 영상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16건이나 적발이 됐고요. 또 사진 등을 합성한 이미지 조작 15건. 또 후보자의 음성 변조 사례도 AI를 통한 음성 변조 사례도 한 건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1: 네. 이 AI 활용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0: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CJ 메조미디어에서 1,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우려점을 물었을 때 1위가 가짜뉴스 및 정보 생성으로 전체의 55%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가장 크게 느낀 우려점이 가짜뉴스라는 건 브랜드도 쓰다가 이거 너무 쉽게 가짜 이미지나 영상, 음성, 글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고요.
1: 네.
0: 그 다음으로 이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뭐 AI 인력 대체로 인한 실업률이 38%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은 어떤 채널을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채널이랑은 조금 색다른 채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채널의 소개 글은 이렇습니다. 96세 치매 할머니와 손녀의 따뜻한 일상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유튜브 채널 이름은 롱롱TV라고 하고요.
1: 네.
0: 이 롱롱TV 운영자가 김영롱 씨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롱롱인 것 같아요.
1: 네.
0: 이 롱롱TV의 김영롱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외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뭐 주목을 할 만한 소재일까 싶기는 하는데 이 채널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1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점점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이 영상엔 주로 영롱 씨와 어머니, 할머니가 나오고요. 영롱 씨는 부모님 맞벌이를 어릴 때부터 했어서 사실상 할머니가 좀 키워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박막내 할머니도 그렇고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손녀들이
1: 네.
0: 할머니와 함께 좀 유튜브를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주변에도 보면 할머니 손에 자란 사람들이 뭔가 좀 따뜻한 감성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0: 그런
1: 분들이 또 이런 영상을 만들면 공감을 많이 자아낸 것 같습니다. 치매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하던가요?
0: 생각보다 좀 오래됐더라고요. 2019년 말에 치매 중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이게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영상은 전혀 자극적이지도 않고
1: 네.
0: 영상을 보면 할머니가 치매라고 설명을 안 하면 치매인지 모를 만한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밝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정신이 뚜렷해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비교적 상태는 좋은 편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좀 오래 시작이 됐지만 다행히도 이제 인지 저하가 악화되지 않았고 중기 정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작년부터는 선망 증상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할머니가 좀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면도 없진 않지만 유튜브를 하고 나서부터는 전반적으로는 증상이 또 개선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났더니 할머니의 언어 감각이 상당히 좋아지기도 했었고 대소변 실수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1: 네.
0: 또 진단 초반에 치매 나쁜 증상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의심 증상, 토번을 많이 해요. 너 내 눈 훔쳐갔지. 너 나 일부러 굶겨 죽이려고 밥 안 주는 거지. 이런 요구를 많이 한다던가 또 욕설이나 폭언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증상이 오히려 초반에 좀 있었다가 지금 아예 사라진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치매 할머니와 함께 유튜브를 한다는 것이 자칫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0: 네, 사실 그 점에서 저도 이 채널을 좀 보면서 그런 고민과 생각을 좀 하면서 봤는데 사실 이 채널이 그런 우려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이 상당히 깊었던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도 할머니 증상 완화 목적도 있지만 할머니를 평생 추억하기 위한 뭐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할머니가 증상이 심할 때는 아예 촬영을 하지 않고요. 아. 또 김영롱 씨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심한 증상을 보인다는 건 아프신 상태인데 그 모습을 손녀인 제가 카메라 들고 찍는 건 할머니에게도 저에게도 끔찍한 일이죠. 게다가 심한 치매 증상에 대한 자료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 할머니까지 거기에 보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0: 지금 2023년에 시작해서 3년 차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의 치매 돌봄 가정이 그렇듯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엄마도 많이 많이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어떤 걸 좀 하고 싶은지 지금 리스트를 본인에 떠올린 적이 있다고 해요.
1: 네.
0: 아무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리스트를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너무 죄송했다라고 하고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인데 내가 그 후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좀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같이 뭐 옛날 얘기를 나누고 같이 요리를 해보기도 하고 같이 산책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좀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1: 콘텐츠 소재는 어떻게 정할까요?
0: 따로 콘텐츠 소재를 정하거나 뭐 컨셉을 막 고민을 막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더 좀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결론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날 상황에 맡깁니다. 눈이 오는 날 할머니가 해주신 나박김치가 생각이 난다면 할머니한테 나박김치 어떻게 담궜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영상을 찍기도 하고요. 또 구독자분들이 할머니가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요.
1: 네.
0: 어버이날이구나 날이거나 명절일 등의 이런 일정이 있으면 그때 할머니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식으로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1: 네.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보람 느끼는 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마주할 때 큰 보람을 스스로 느낀다고 하고요. 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할머니가 유튜브 촬영을 하던 중 제게 영롱이는 내 눈이여 눈 모든 걸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눈이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할머니의 이런 표현을 또 치매를 앓는 와중에 들을 수 있다는 게 부인을 정말 기쁘고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1: 네.
0: 또 하나 좀 예상치 못했던 좀 순효과가 있었는데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 변화를 볼 때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 그러니까 친어머니와 이제 딸의 관계인데 사실 엄마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컸다고 본인은 느꼈대요.
1: 네.
0: 이게 중간에 낀 둘째 딸이었기 때문에 이도저도 좀 아니었던, 또 챙겨지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어서 원래 이 모녀의 관계, 어머니와 할머니의 관계가 서먹한 면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 영롱 씨를 키워주면서 조금씩 관계가 개선이 됐었다고 하고요. 그러던 중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엄마가 또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기도 하고 할머니가 또 엄마에게 이제 고맙다는 표현을 이제 아낌없이 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힘든 점도 있었겠죠.
0: 이게 치매 할머니의 돌봄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좀 그에 못지않은 게 이 채널이 막 성장을 노렸던 채널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주목을 점점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뭐 할머니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 아니냐, 뭐 정정한 할머니한테 치매 딱지를 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악플들이 상처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공개하고 나서 처음 10개월 정도는 본인이 댓글 남겨주는 구독자분들의 이제 프로필 사진을 외울 정도로 굉장히 작은 채널이었는데
1: 네.
0: 이제 갑자기 좀 커지면서 좀 그런 역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소통을 하는 것만으로 좋았는데 갑자기 채널이 좀 성장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영롱 씨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고요?
0: 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최근에 펴내기도 했습니다.
1: 그래서
0: 영롱 씨의 첫 에세이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영롱 씨가 글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영상에서는 할머니를 맞이하는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책을 에세이집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과 그 이면에서 본인의 좀 생각들 좀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에 대한 것들, 그래서 담백하고도 좀 자신의 감정을 좀 진솔하게 담아낸 에세이집을 최근에 펴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은 96세 할머니와 치매 할머니와 소녀의 따뜻한 일상을 다룬 채널 롱롱TV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핑크 마티니의 Sing 이어드릴게요.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파블로 네루다. 그대는 해질 무렵 붉은 석양에 걸려있는 그리움입니다. 빛과 모양 그대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름입니다.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부드러운 입술을 가진 그대요. 그대의 생명 속에는 나의 꿈이 살아있습니다. 그대를 향한 변치 않는 꿈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에 물든 내 영혼의 빛은 그대의 발밑을 붉은 장밋빛으로 물들입니다. 오, 내 황혼의 노래를 거두는 사람이요. 내 외로운 꿈속 깊이 사무쳐 있는 그리운 사람이요.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석양이 지는 저녁, 고요히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나는 소리 높여 노래하며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내 영혼은 그대의 슬픈 눈가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대의 슬픈 눈빛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사랑이 콩깍지는 모두를 시인으로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파블로 네루다의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요즘 러닝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 해 전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만 수천 개고 달리기가 가능한 곳이면 너도 나도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달리기는 단순히 뛰는 차원을 넘어서 꾸준히 달리다 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또 대회에 참여하다 보면 성취감도 생겨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차오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성격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달리기의 매력을 12살 때부터 30여 년 동안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끼고 가르쳐주는 분이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마라토노 권은주 감독인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권은주 감독과 함께 달리기 경험과 달리기를 통해 만든 사람들의 사연을 담은 책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은주입니다.
0: 네, 권은주 감독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12살에 달리기를 시작했고요. 1997년 춘천 마라톤에서 42.195km를 2시간 26분 12초로 골인하면서 대한민국 여자 마라톤 역사상 처음으로 마의 30분 벽을 돌파했고요. 세계 랭킹 7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록은 21년간 깨지지 않은 신기록으로 남았는데요. 선수 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면서 자신을 단련하고 또 타인들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영화 1947 보스턴의 현장 지도자를 역임하셨고요. 아마추어 러닝클럽 런 위드 주디를 운영하면서 러너들과 걷고 뛰고 멈추는 연습을 함께하면서 K러닝의 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신의 러닝 경험을 담아서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을 출간했어요. 와, 요즘 대한민국 그야말로 러닝 열풍인데요. 마라톤 대회도 몇 분 만에 다 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수가 보기에도 열풍 맞는 거죠?
1: 네, 열풍 맞고요. 오늘 네. 아침에 제가 어떤 브랜드에서 하는 아침 달리기 행사를 갔다 왔는데 그냥 프리하게 만나는 거였는데 네. 아침 7시에 170명이 모였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와. 북촌을 한 5km 정도를 뛰었는데 네. 와, 그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 보고 와 진짜 러닝이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0: 참 러닝이 인기 많기도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부지런하기도 하고요. 선수로 달릴 때와 또 감독으로 함께 달릴 때 달리는 목적이 다를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마음으로 뛰고 계세요?
1: 사실 요즘은 감사한 마음으로 달리고 있어요. 네, 선수 때는 그 1초 그리고 1위 순위와 기록에 연연하면서 그 강박증으로 달렸다고 하면은 네. 지금은 그냥 오늘도 내가 달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달리면서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달리고 있어요.
0: 그렇군요. 네. 너도 나도 달리기에 이렇게 푹 빠지고 있는 걸 보면 달리기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1: 저에게 매력은 그래도 선수로서 거의 20년 동안 달렸잖아요. 그래서 네. 다들 물어보세요. 선수 때 그렇게 지겹도록 달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달리는 게 지겹지 않냐 힘들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달려야지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활력소가 되니까 그런데 아마 모든 러너들에게 본인만의 달리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0: 그렇군요. 네. 감독님은 언제부터 잘 뛰셨을까요? 어릴 때 학교 운동회 때부터 좀 주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1: 네. 학교 운동회 때 학교가 사실 되게 큰 학교는 아니에요. 전교생이 123명 정도 되는 작은 시골 학교인데 네. 그냥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한번 달리기 한번 해보지 않으련 해가지고 또 거기 있는 군대를 나갔었고 네. 군대에 나가서 1위를 했고 와. 군 대표가 돼서 또 이제 도대회를 나가서 네. 도대회에서 1등을 해서 전국대회를 와. 갔고 전국대회에서 초등학교 때 이제 3위를 하면서 네. 그래도 달리기에 소질이 있구나라고 저도 저보다는 주위의 분들이 그렇죠. 인정을 해주셨어요.
0: 네. 네. 와, 그러니까 그 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네요. 예, 타고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원래 꿈은 개그맨이었다고요? 그거 무슨 얘기죠?
1: 아니 이거는 네. 제가 중학교 때 아마 한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도 저희가 졸고 있고 이러니까 저희 이제 그 교과 선생님이 한번 나와서 본인들 꿈을 한번 얘기해보지 않을려 했다가 제가 그냥 조금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0: 네, 그리고 남을 튀어보고 싶은 마음?
1: 또 남을 또 웃겨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그 개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코너를 제가 흉내내면서 저는 개그맨이 꿈입니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주목받는 거에 익숙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1: 아, 내성적이었는데 모르겠어요. 네. 어떤 그 마음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근데 그 물론 소질도 있었겠지만 아 나는 정말 달리는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1: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는 주위에서 이제 달리기 소질이 있으니까 한번 시켜봐도 된다라는 주위의 그런 권유에 의해서 부모님이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임춘혜 선배님의 아시안게임 아,
0: 네 그때 네. 난리였죠.
1: 그래서
0: 네.
1: 그 1위 올라가서 두 손 번쩍 들고 환호하는 그 표정을 보고 아, 저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0: 네. 뭐 달리기가 좋아서 시작했고 뭐 기록도 거기에 따라줬고 해서 이제 이미 학생 때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 근데 일단 1등하고 나면은 그거를 지키기 위한 압박감이 대단할 것 같아요.
1: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전국 1, 2위를 하는 특별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고교 구간 마라톤 이제 KBS에서 하는 네. 코롱 구간 마라톤에서 구간 우승을 하면서 그 기록이 조금 좋았었고 아. 그렇게 하면서 고 정봉수 감독님의 눈에 띄었던 거죠. 아. 그래서 아 조금 잘 뛸 수 있는 제목감이다라고 네. 하셨고 저는 아마도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량이 막 특출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노력이 아마 압박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압박감이 오면 달리기 싫어지지 않나요?
1: 싫어지는 것보다 더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같이 달리는 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달리는 걸 보고 그 친구가 더 빨리 달렸거나 더 많이 달리는 거를 보면은 그걸 조금 못 견뎌 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뛰어야 되고.

0: 내가 더 빨리 뛰어야 되고 네. 아픈데도 참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과 강박에 살았었죠.
1: 와, 힘들면 더 뛰는 스타일이셨네요.
0: 네, 맞습니다.
1: 육상 선수들 중에서 이제 마라톤 선수들은 특히 훈련하는 게 참 고될 것 같아요. 42.19km를 풀코스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아, 훈련법이 좀 각자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훈련하셨나요?
0: 그러니까 마라톤은 긴 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거리와 시간에 대한 적응을 해야지 돼요. 단거리 같은 경우는 스피드 훈련과 무슨 어떤 기술적인 거를 해야 되겠지만 네. 장거리 선수들은 심폐 지구력 훈련과 그리고 최대 심박수 훈련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대회 100일이 다가오면은 뭐 한 3시간 달리기 그리고 40km 달리기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아. 그 한 달에 두 번 외에는 또 20km 달리고 뭐 30km 달리고 그렇게 장거리 달리는 거와 그다음에 인터벌 트레이닝 숨이 넘어갈 정도로의 강한 트레이닝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매일 저녁에는 복근 운동 같은 근력 운동 아. 이렇게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달리고 네. 밥 먹고 잠시 잤다가 다시 또 달리고 네. 자기 전까지 또 운동하고 그렇게 아.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엄청나네요. 42.19km를 달리는 내내 선수들은 시시각각 마음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라톤 풀코스에서 마의 구간이라면 어딜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언제가 가장 힘들고 지치나요?
0: 저는 선수 때 생각을 해보면 40km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하루 코앞에 두고 있을 때네요.
0: 네. 예. 다들 이제 2km만 가면 피니시인데 뭐 그 정도 참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감상으로 달려온 40km보다 남아있는 2km가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이게 괴롭고 힘들다라는 그때의 그 오래전 선수 생활 때 느낌이 있고 네. 지금은 사실 출발할 때는 되게 설레어요. 아. 설레고 출발하고 한 5km 정도까지 갈 때는 아직 웜업이 안 된 상태이니까 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지라는 후회를 해요. 네. 그러다가 한 25km까지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 내가 이런 마음 이런 기분이 좋으니까 달리고 있는 거지 라고 하고 또 30km 지점에서는 또 약간의 힘든가 피로감이 오고 다리가 묵직해지고 내가 훈련을 그때 그동안 너무 못했구나 훈련을 못한 나에 대해서 자책을 하다가 네. 좀 지나고 나서는 그 마음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요. 아 이렇게 그래도 무사히 피니시를 바라보게 되었구나 그렇군요. 시시각각 조금 바뀌는 편입니다.
1: 그 안에 정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져 있네요.
0: 네.
1: 12살 때부터 달리기 시작했고 마라토너 감독으로서 또 아마추어 러닝클럽 운영하시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번에 책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에 담았어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0: 저는 사실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지금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한번 해볼까 할 때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거는 달리고 났을 때 그 성취감도 있지만 저를 좋은 에너지 있게 에너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달리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한번 지금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서 네. 걷기부터 하신다면은 달릴 수 있는 그런 지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네, 요즘도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서 달린다고 하는데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루틴은 꼭 지키시나요?
0: 아니요. 이거 제가 책을 쓸 때가 네. 한 2년 전이었거든요. 아. 이제 그때는 새벽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 스케줄상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거의 그래도 5시에는 일어나요.
1: 5시요? 그것도 빠른데요?
0: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러닝을 아. 아침부터 네. 러닝을 배우고 출근하시는 분 직장인들이
1: 뛰고 다들 일어나니까 네,
0: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시간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덩달아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활동을 하고
1: 크게
0: 있습니다.
1: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요.
0: 네. 그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 달리니까. 네.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책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SES의 달리기.

0: 오늘 만나볼 책은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권운주 감독의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책에는 달리기를 통해 성장하고 고통을 이겨낸 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새벽 달리기 습관으로 삶이 바뀐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감독님도 새벽에 뛰지만 새벽 달리기와 밤 달리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1: 사실 이게 장단점이 뭐 체중 감량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뭐 취침에 도움되거나 이런 식으로의 장단점은 있지만 결론은 본인이 달릴 수 있는 시간에 달려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사실 새벽 달리기밖에 못하는 분들이라면 새벽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아침 일찍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웜업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또 저녁에 취침 전에 하는 거라면 너무 과격한 심박수 올리는 훈련은 취침에 숙면에 조금은
0: 방해가 되나요?
1: 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고쳐주시면 이거는 본인의 스케줄상 본인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책에 그 아버지의 페이스메이커를 해준 아들 이야기가 있던데 뭐 한

0: 소개하면서 관계가 좋아진 사례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이 부자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1: 사실 우리 평균적인 우리 부자들의 관계는 무뚝뚝한 이제 서로의
0: 그렇죠, 그런 거의 없죠.
1: 네, 그런 관계이시죠. 근데 네. 지금 이 아버지가 2년 전에 풀코스를 완주를 하셨고 현재 68세 나이시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제 30대인데 아버지가 마라톤을 은퇴를 하시고 마라톤을 이제 시작을 하고 마라톤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 아들에게 너가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면 좋겠어라고 제안을 하셨고 아들이 흔쾌히 제가 같이 뛰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렇게 이제 뛰었는데 이 두 분이 부자가 뛴 거 대회가 JTBC 마라톤이에요.
0: 아.
1: 거기에 한 35km 지점이 네. 삼성병원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분들의 스토리를 책을 쓰면서 알게 됐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아들이 본인도 이제 힘든데 아버지는 잘 달리고 있나 하면서 아버지 얼굴을 봤는데 아버지가 조금 이제 힘들어 하셨고 근데 그 주위를 봤더니 너무 익숙한 주위의 풍경이길래 생각을 해보니 본인이 어렸을 때 림프 종양을 알아서 병원 치료를 다녔던 병원이었던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파서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죠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때는 너가 아파서 많이 슬프고 힘들었는데 지금 너와 이 길을 함께 달리고 있는 이 시간이 오다니 나에게 너무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0: 네.
1: 그래서 저도 그 스토리를 듣고 너무 이제 뭉클했었는데 또 저희 클래스가 되게 인기가 좋아서 토요일 아침에 뭐 아버지가 너무 감독님 이 클래스는 제가 꼭 들어야 됩니다. 아침 클래스 들으러 오는 30분의 시간이 우리 네. 아들과 얘기하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0: 네.
1: 그렇게 되면서 요즘에는 두 분이서 같이 계속 훈련을 다니시는데 이제 아들이 너무나 친밀감 있게 너무 따뜻하게 아버지랑 지내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뿌듯했고
0: 네.
1: 그리고 달리기가 주는 매력이 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0: 그렇군요. 달리기 적분에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과 주부의 이야기를 또 소개해 주셨어요.
1: 초등학교 아이는 그게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달리기를 이제 임용고시 보기 전에 체력을 조금 키울 겸 해서 달리기를 시작을 하시고 담임을 맡으면서 본인의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달리기가 노출돼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도 뛸래요 이렇게 되면서 그 초등학생 친구들이 한두 명씩 뛰기 시작을 했고 이 친구들이 저는 중학교 가서도 뛸래요. 뛸 때 선생님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바라보기에 그 학생들의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 월등하게 높아진 거를 현장에서 보셨대요. 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부 이야기는 저랑 2015년도에 달리기로 인연을 맺었는데 그 사이에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면서 체중도 급격하게 불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에너지들이 조금은 다운되면서 그런 에너지가 아이에게 조금 고스란히 전달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우울감이 찾아온 거예요.
0: 네.
1: 그러다가 저에게 감독님 저 다시 한번 감독님한테 뛰러 갈게요 라고 하면서 뛰러 왔었고 뛰러 왔을 때는 풀코스까지 뛰었던 친구인데 운동장 한 바퀴 400m를 못 뛰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체력이 그만큼 떨어져서
0: 그렇군요.
1: 본인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저한테 운동하러 오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운동하고 돌아가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에너지가 새로 생성되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너무 좋고 그런 느낌을 제가 또 들었을 때는 저는 해준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뭐 새롭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에너지를 찾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저 또한 배우고 있는 그런 거를 이 책에 썼습니다.
0: 그렇군요. 선수 때 훈련하다 보면 또 부상을 피하기가 어려울 텐데 감독님도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그것도 중요한 대회 앞두고?
1: 네, 제가 97년도에 한국 기록을 세우고
0: 네.
1: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았을 때 너무 이거는 제가 한국 기록을 세웠을 때 그런 어떤 그 성취감보다 보스턴 마라톤 초청 받았을 때의 그 뿌듯함과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훈련을 하다가 족저근막염이 왔고 제 발이 230인데 270 사이즈의 슬리퍼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부어가지고
0: 그렇군요.
1: 네, 바로 수술대에 올랐어요.
0: 아이고.

0: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고대하고 기대했었던 보스턴 마라톤 출전이 무산됐고 네. 그리고 바로 재활을 하고 스스로 재활을 하고 복귀할 줄 알았는데 반대쪽도 바로 와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반대쪽도 수술하면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방콕 아시안게임도 출전이 무산됐어요.
1: 그렇군요. 네. 그런데 결국은 재활훈련 잘 마치고 2년 만에 참가하셨죠?
0: 네. 그 국내 대회에 다시 제가 우승했었던 춘천 마라톤에서 2021년도에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라톤 훈련을 되게 힘들게 했고 마라톤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마라톤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인식을 또 못할 때고 그게 대해서 늘 바뀌니까 네. 근데 아 달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때 2001년 춘천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1: 아 그렇군요. 네. 부상을 재활하는 과정에서 권은주 감독은 슬럼프에 대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권은주 감독께 낭독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0: 1등을 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도 되지 않던 일이 욕심을 버리고 임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기어이 붙잡고야 말겠다고 악을 쓸 때는 손에 잡히지 않던 일이었었는데 욕심을 버리고야 내 것이 되었습니다. 슬럼프라는 구덩이 속에 있을 땐 세상이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렇게도 저를 괴롭게 하는 달리기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한계는 바로 여기까지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일이 너무 좋다면 포기하지 맙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성장하는 자신에 집중합니다. 성장하려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의 끝에서 그토록 바라던 결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1: 네, 권 감독님도 선수 시절에는 한국 여자 마라톤 신기록 보유자 이런 타이틀 때문에 이런 걸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는 그 욕심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바꾸셨다고요?
0: 네. 제가 한국 기록을 21년간 가지고 있을 때 마라톤 중계를 할 때마다 제 이름이 늘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인터뷰 안에서도 이제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밖으로는 한국 마라톤의 발전을 위해서 깨졌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는 했지만 속으로는 이 기록이 깨지면 권은주라는 사람은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다가 2018년 기록이 깨지는 그 현장에서 응원하는 달리는 후배를 보면서 그 마음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제가 너무 욕심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내가 한때 내 기록을 그 한국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권은주가 있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욕심을 조금 내려놨었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이 같은 종목의 경우는 선수 사이의 경쟁을 사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마라톤은 특히 팀플레이가 아니라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경쟁 심리가 엄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선수들끼리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시간을 다 지내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더 잘 지내지 못한 것들이 또 아쉬움으로 남는다고요?
0: 네. 제가 이 책에 썼는데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저랑 너무 이제 운동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정말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운동 파트너가 됐었던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후배였는데 그 당시에는 경쟁과 질투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은 그 당시에 잘 지내지 못했거든요.
1: 네.
0: 근데 운동이 끝나고 선수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났을 때는 그때 서로 뭐 잘 지내지 못했던 게 조금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옹졸했을까? 왜 그렇게 질투했었고 예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좀 더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선수들이 경쟁자는 되지만 오히려 서로의 최고로 응원해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때 조금 철없던 시절이 지금 조금 창피하기도 해요.
1: 아마 선수 시절에는 포기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생활하셨을 텐데 근데도 포기를 해야 되는 순간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0: 아, 사실 포기하면 안 됐을 거에 포기를 한 거라 제가 지금도 너무나 후회하고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도 아 그때는 생각하기 너무나 싫고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에 마라톤 인생 선수 생활에 최고의 5점으로 남지 않았나라고 하는 국가대표로 출전했었던 부산 아시안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출발하기 전에도 감독님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가 40km 지점에 거의 구토와 뭐 거의 실신까지 할 정도로 쓰러지는 상황에서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1: 네.
0: 근데 지나고 보면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스스로 먹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1: 그렇군요.
0: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어가지고 포기했는데 제가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운동장으로 돌아오면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1: 그렇군요.
0: 조금이라도 참아볼 걸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순간 40km 지점에서 쓰러졌고 그 이후엔 어떤 일이 또 벌어졌을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앰뷸런스 아니었습니다. 뜨겁고도 진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결승선은 통과했어야 했는데 걷더라도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다고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와 좌절 평생 씻지 못할 5점을 그렇게 쓰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생에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마무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어요. 걸어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한 레이스라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얼마나 고된 훈련이 있었으면 그 중요한 경기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해도 되는데요. 그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에 그 권은주 감독님의 자기관리법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0: 그 마음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되게 긴 시간 동안 마음도 힘들었었고 몸도 힘들었었는데 이대로 사실 주저앉을 수는 없고 그리고 그렇게 못했던 걸 다시 만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무 나를 자신을 밀어붙이지 말자. 쉴 때는 쉬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권은주 감독님의 책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Born to Run.

0: 오늘은 1997년 춘천 마라톤에서 풀코스를 2시간 26분 12초로 골인하면서 대한민국 여자 마라톤 역사상 처음으로 마의 30분 벽을 돌파한 전 국가대표 선수 권은주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달리기를 하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또 성격까지 바꿀 수 있다고요. 아, 성격 바꾸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달리기에 어떤 게 성격까지 바꿔주는 건가요?
1: 사실 성격 바꾸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바뀐다기보다는 그 모든 일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이라든가 자신 없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1km를 뛰어도 그 성취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성취감으로 내가 오늘 하루 그 어렵게 1km를 달렸고 아니면 2km를 달렸고 그 나가기까지의 수많은 고민 끝에 나갔었고 이걸 이겨냈다면 오늘 하루도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찬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자신감이 상대방에게는 무한 긍정의 에너지로 비춰져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적극적인 자세, 성격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투영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성격도 바꾼다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0: 네. 감독님도 원래는 좀 예민하고 소심

0: 좋게 하지는 않더라, 실력을 향상시키지는 않더라는 것을 수많은 경험과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유해지자, 좀 더 그냥 이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러닝클럽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르치시다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유난의 기록에 연연하고 기록에 목숨 거는 분들 종종 만나실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0: 저는 맨 처음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달리기 왜 시작하셨어요? 기록 뭐 10km에 뭐 몇 분은 뛰려고, 뭐 하프에 몇 분을 뛰려고 시작을 하셨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들이 그냥 달리기 좋으니까, 네,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약간의 뭐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시작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1: 네.
0: 근데 아무래도 육상 종목에 이제 나 보니까 1초, 2초에 그게 조금 연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먼저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를 묻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걸 그냥 이 당장의 기록 1초, 2초 단축해서 그만두실 건가요? 라고 또 물어봐요. 저는 오래오래 달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즐겁게 오래오래 달렸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꾸준히 하다 보면은 기록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표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아까 부상 얘기 잠깐 했지만 달리기 또 무리해서 막 너무 빨리 잘하려고 하다가 다치는 분들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0: 제가 모든 걸 선수 시절에 경험했던 거를 지금 취미로 하시는 러너분들이 그대로 다 전철을 밟고 있으니까
1: 그렇군요.
0: 네, 경험자로서 선배로서 쉬어도 그동안 운동했었던 그 누적된 당신의 러닝 기록이 어디로 도망가지는 않는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는 조금 쉬어주라고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쉬면 오히려 좋은 에너지, 오히려 더 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더 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아프면 바로 쉬어야 된다. 그리고 쉬어서 2, 3일 일주일이면 나을 것을 참고 하다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됐던 케이스가 저거든요.
1: 아.
0: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약간 아프면은 조금 그냥 엄살이라고 주위에서 하더라도 과감하게 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1: 네, 달리기 할 때 웃으면서 달리면 실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정말 근거 있는 건가요?
0: 사실 달리기를 할 때 대부분 러너들은 저도 그렇고 인상 쓰면서 달려 힘드니까 근데 네.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웃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늘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웃으면서 달리세요 하면 또 카메라를 들이댈 때 페이스가 올라가요.
1: 아.
0: 그것처럼 웃으면서 힘들 때 한 번 더 웃기. 그게 조금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 네.
0: 웃으면서 달리면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수 션 님이 저는 행복해서 달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너무나 환하게 웃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도 또 웃게 되고
1: 네.
0: 그리고 달리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록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1: 그렇군요. 네.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할 때 버려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고요?
0: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내가 몇 개월 안에는 뭐 몇 분을 뛰겠다.
1: 네.
0: 이런 목표 설정. 딱 정해진 목표 설정이 아니라 제가 그냥 계속 연결되는 거는 달리기라는 운동은 되게 성실한 운동이고 성실해야 되고 꾸준해야 돼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아파서 쉰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만큼 했으니까 너무 동기부여를 잃어서 달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멈췄을 때는 이 실력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좋은 마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은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는 재미도 느껴보면서 뛰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본인한테 이루기 힘든 그런 목표 설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아프면 쉬어야 된다는 그 과감한 용기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네. 가면 좋겠어요.
1: 그렇군요. 요즘에 러닝 열풍 때문에 이제 선수 출신 러너들 워낙에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막 안달일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도 여기저기서 찾는 명감독님

0: 이미신데 은퇴하고 나서는 마음고생 많이 했던 시절도 있었다고요?
1: 네. 사실 처음에 제가 30살 때 은퇴를 할 때는
0: 네.
1: 제 마음처럼 이 달리기가 되지 않을 때였어요. 부상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었고 새벽 4시에 위궤양으로 그냥 잠에서 깨가지고 온갖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저는 달리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좋아했던 거가 싫어지고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저는 은퇴하겠습니다라고 은퇴를 했다가 7개월, 8개월 뒤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0: 네.
1: 선수로.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인천 하프 우승을 하고 또 다른 달리기의 매력, 즐거움을 알았는데 그러다가 한국 기록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늘 은퇴 시점에는 내가 은퇴를 하면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떤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라는 부담감, 그 불안감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배운 게 다들 이제 도둑질이라고 이 러닝을 배웠고 선수로 했으면 러닝 코치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그랬었는데 그렇게 저를 기다려주는 곳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선뜻 제가 가겠다고 하더라도 또 반기는 것도 없어서 그럼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하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되게 불투명했었어요.
0: 네. 그렇군요.
1: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모두 함께 달리게 됐네요.
1: 네, 모두 함께 달리게 됐고 그 당시 그 힘들 때도 제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1: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버려야 할 때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던 대회가 10년 전인 2016년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에서 열렸던 아식스 비트 더 선이라는 대회였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이게 태양을 이겨라라는 컨셉으로 그냥 아마추어들 각 나라 대륙의
0: 네.
1: 대표를 뽑아가지고 아시아 뭐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해가지고 여섯 팀이 꾸려져가지고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0: 네.
1: 네, 이제 샤모니는 고지되고 너무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인데 저는 선수를 은퇴를 했어요.
0: 네.
1: 그러면 그냥 그 곳에 가서 그 경치와 주위의 모든 선수들과 함께 즐기면 되는데
0: 네.
1: 그 즐김을 못했던 거예요. 이 안에서도 경쟁을 하려고 했었고
0: 그때도
1: 네, 경쟁을 예. 하려고 했었고 내 마음처럼 뛰어지지 않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다음 주자로 뛰어야 될 것도 되게 불안정하게 준비를 했었던 게 있어서 그때도 이제 어떤 프로에서 그 다큐를 찍느라고 같이 오셨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막 울었던 거예요. 내 마음처럼
0: 네.
1: 되지 않는다. 그때 인터뷰를 하셨던 기자분이 너무 의아해하셨던 표정이 저 기억에 남는데
0: 네.
1: 그래서 아 이제는 조금 즐기면서 러닝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도 되잖아 권은주. 그렇게 하면서 아 이제는 진짜 버려야 되겠다. 그 선수 때 그런 강박과 나를 밀어붙였던 그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즐기면서 즐겁게 나를 위한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요즘에도 꾸준히 유명 해외 마라톤 대회 출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 강박에서 많이 벗어나셨겠네요.
1: 네. 그래서 사실 달리는 거는 언제나 힘들어요. 풀코스라는 거를 이제 다른 분들은 제가 선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뭐 한국 기록까지 세웠기 때문에 42.195를 그때의 기록은 아니지만 완주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저 또한 완주하기 위해서 사전에 뭐 30km라든가 35km 그 훈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회를 임하는데 대회를 임하면서의 그 마음들이 선수 때의 마음과는 조금은 다르고 부담감이 없어요.
0: 네.
1: 그리고 즐겁고 그 현장에서 응원하시는 분들과 한 목소리가 돼서 같이 즐기고 응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달리는 거에 감사하고 감사함을 좀 더 많이 아는 시간인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일반인 중에서도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회에 출전했다가 오히려 자신감을 더 잃는 경우도 있다고요.
1: 네.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이 저는 사실 선수들의 마인드로 너무 이제 일반인 분들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사실 적응이 안 됐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보면은 그들만의 목표이고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성취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게 됐고 단 거기서 안 된다고 아 달리기 이제 하지 말아야지라는 극단적인 마음을 또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즐겁게 본인에게 그 즐거움과 또 다른 본인 인생에서 성취감을 주는 매개체가 달리기라면 좀 더 즐겁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 마음이 있는 거고, 실력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본인 목표 설정에서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0: 네. 42.19km를 달리는 동안 구간별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달리는 분들한테는 꿀팁이 될 것 같은 감독님만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1: 구간별 사실 출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발할 때는 모든 러너들이 얼굴이 되게 상기되어 있어요. 아, 되게
0: 기대감에
1: 또, 네. 예. 기대감에 벅차 있으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넘쳐나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하면은 그냥 묵묵히 본인들의 이제 웜업 존이거든요. 웜업 구간이 한 5km에서 10km 구간이 되는데 그때는 옆에 사람과 얘기를 하고 어떻게 레이스를 할 건지 또 본인의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1: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사실 이 시간은 어느 누구도 어떤 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레이스를 할 건지에 본인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뛰어갈 거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10km에서 거의 25km 지점까지는 본인이 이제 그동안 훈련했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페이스 조절 잘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유난히도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페이스 한번 내가 일을 낼 것 같아라고 하면서 페이스를 한번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렇게 되면은 후반부에 가서 거의 페이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후회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0: 네.
1: 절대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훈련했었던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본인의 컨디션에 몸을 맡기고 움직이고 30km 지점에는 누군가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구간이 이제 찾아올 테니까 나만 힘든 건 아니고 나와 같이 달리고 있는 주로의 모든 러너들이 힘들구나. 아. 같이 서로의 에너지가 돼서 달려주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35km 지점이 됐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훈련했었던 걸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요. 아 그때 힘들 때 그 더위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했었던 적이 있었지. 근데 지금 뛰는 거는 그때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이잖아 하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0: 네.
1: 또 더 남아있는 지점에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를 상상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포기하고 갔을 때 옆에 동료들은 완주를 하고 너무나 기분 좋게 이랬다 저랬다의 서로의 코스담을 완주담을 얘기를 할 텐데 나는 그 옆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혼자 자책하고 있을 내 모습을 초라한 모습 조금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달리기와 사람 관계에 공통점이 있다고 쓰셨어요. 인간관계도 인터벌 러닝과 같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1: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관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0: 그렇죠.
1: 이제 모르는 사이에서 또 편한 사이로 서로를 알아 보여줘야지 되고 그리고 맞지 않은 사람하고도 맞춰가야지 되고 그게 달리기 안에서도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도 해야지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좀 쉽게 하고 싶은데 차게 페이스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근데 그 상황을 내가 힘들더라도 싫더라도 이겨내고 나면은 되게 편안한 상태가 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러닝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인터벌 훈련 안 하셔도 되고
0: 네.
1: 그리고 오늘 힘들면 훈련 안 해도 돼요.
0: 네.
1: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되게 힘든 상황을 괜히 힘들게 저는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본인이 힘들면 피할 수도 있는 거고 어렵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너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위로의 말은 해주고 싶어요.
0: 네. 네. 달리기 하면 혼자 하는 운동으로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1: 네. 저 또한 혼자 뛸 때에도 있고 혼자 뛰고 싶을 때도 있는데 같이 달리면 더 많이 달리게 되고 그리고 좀 더 경쾌한 리듬으로 더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빨라질 수 있다. 네. 이런 문구들도 있거든요.
0: 그래서 다 이렇게 함께 뛰고 있는 거군요.
1: 네. 네.
0: 권은주 감독은 할머니가 돼서도 달린다고

0: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본문 내용 감독님께 낭독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1: 저의 꿈 중 하나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달리는 것입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이처럼 좋은 운동을 할머니가 되어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겠지요. 다만 한 가지 경계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나는 풀코스를 뛸 수 있어 하며 고집을 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강과 여건에 맞게 달리고 싶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달리는 사람들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던 값진 가르침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빨리 달려야 한다고 자기와의 싸움만 지속했다면 이렇게 즐겁게 오래도록 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1997년 여자 마라톤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후 20년 뒤인 2007년 20주년을 맞아 20명의 러너들과 함께 춘천 마라톤을 다시 달리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 시간을 30주년 때도 가지고 싶다고 인터뷰할 때 종종 이야기했었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꼭 함께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축하받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달리며 함께 호흡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기록을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수 권은주가 있었다면 지금은 러너 권은주가 있습니다.
0: 2027년이면 내년이네요. 네, 춘천마라톤에서 권은주 감독님 30주년 행사 러닝 이벤트가 열리는 게 확정이 된 거죠.
2: 아직 확정이 못 됐어요.
0: 아, 그래요?
2: 요즘에 마라톤 신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 저 또한 그래서 아, 제가 어떤
0: 경쟁을 뚫고 신청해야 되네요.
2: 뚫고 하던지 아니면은 네. 제가 그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러닝 클래스를 한번 열어서 아~ 재능 기부를 하면서 티켓을 확보하는 아~ 거를 네.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아~ 요청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0: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싶은데 와 그날 위해서 이제 또 매일 새벽에 계속 뛰셔야 되겠네요.
2: 네. 그날을 위해서 매일 새벽 뛰지만 사실 그날이 아니라 저는 지금 그냥 제가 달리고 있는 그 한 시간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달리고 있고 그 30주년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긴 여정 가운데 하나일 거라는 말씀이신데 뭐 많은 분들이 달리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달리기의 즐거움을 모르고 아, 왜 저렇게들 뛰지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2: 저도 사실 처음에는 왜 저렇게 뛰시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 현장에 함께하다 보니까 그 모든 분들의 러닝 스토리는 너무 아름답고 그분들이 러닝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에너지를 새롭게 만드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만드는 그 러닝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0: 네. 자, 오늘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권은주 감독의 책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는 끝곡 Chariot of Fire 반젤리스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이 약 3주 만에 국내에 도착했다고 하죠. HMM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쿠웨이트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지난 10일 울산항에 입항했는데요. 이 선박은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러 있던 한국 선박 26척 가운데 가장 먼저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꼽히죠.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국제 유가와 물류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도 바로 이곳에 발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연결하는 항로가 안전하게 유지될 때 에너지도, 물류도, 경제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죠. 세계 경제의 중요한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하루빨리 긴장이 완화되고 선박들이 다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UP의 뿌요뿌요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지구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경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어떤 인물을 만나볼까요?
2: 오늘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미숙 뉴저지 한인회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송 회장은 이 K-컨텐츠 확산의 본질을 나눔과 여성의 역할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송 회장은 한인사회 리더로서의 경험, 또 기부 철학, 그리고 자세에 대한 비전을 아주 열심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최근에 뭐 K-POP, K-FOOD 같은 이런 K-POWER의 확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2: 현재 K-POP, K-FOOD, K-BEAUTY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중심에는 늘 여성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도 여성의 손끝에서 시작된 문화이고 또 여성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기부와 봉사로 이어질 때 사회는 훨씬 건강해지고 그것이 바로 K-POP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이 뉴저지에서 김치 축제가 열린 적도 있지 않았나요?
2: 그렇습니다. 2022년 뉴저지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이 송 회장이 김치 축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많은 한 여성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는데 그 여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산 김치가 면역력에 좋다는 발효식품이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현지인들의 반응도 대단했는데요. 줄을 서서 김치를 맛보고 직접 담가버리는 사람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김치 냄새 때문에 거리감을 느꼈던 외국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김치는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았고 요즘 K란 글자만 붙여도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서도 판매가 늘고 있고 김치는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함께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송 회장 활동의 키워드는 기부와 봉사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2: 그렇습니다. 이 송 회장은 20년 넘게 사회단체에서 봉사와 기부를 이어왔습니다. 기부와 봉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이미지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선행이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 한국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이 송 회장은 구체적으로 코리아 커뮤니티 센터인 KCC 전신인 가족상담소 FGS, 뉴저지 한인 상록회, 에디슨 SYK 커뮤니케이션, 또 뉴저지 한인의 민주평통 등에서 이사, 부회장, 수석부회장,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한라인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1: 뉴저지 한인회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2: 송 회장은 화려한 사업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한인회관 보수 또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차세대 장학금 제도를 체계화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봉사와 기부 문화를 확치는 것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뉴저지에는 약 15만 명의 한인이 살고 있지만은 아직 제도된 한인회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의 날, 3.1절, 광복절 행사에도 100명 내에 소규모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 중심 공간을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송 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같은 것도 설명을 했나요?
2: 예, 한인회 사무실이 20년 이상 노후화돼서 보수와 리모델링이 아주 식반데요. 회원들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공동체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회원 1인당 100달러씩 1,000명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모금할 계획입니다. 이 돈으로 당장 건물을 구입하거나 수리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운동이 이어진다면은 언젠가 번듯한 회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인데요. 과거에도 시대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1: 장학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나요?
2: 송 회장은 장학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모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이제 돕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제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송 회장의 개인적인 삶도 도전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이 송 회장은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95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부품 회사에 취직했지만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후 다크 붕괴로 업종을 정리하고 부동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주택을 매입해서 수리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지만은 2007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다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았고 지금은 부동산 투자업은 물론 창고 임대어, 주방가구, 웨어하우스까지 사업을 크게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1: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꾸준하게 기부를 이어온 이유는 뭔가요?
2: 돈은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송 회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모교인 이화여대에 장학금 10만 달러를 기부를 했는데요. 송 회장 인생에서 교육이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후배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태어난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교육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 장학금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이어지는 구조적으로 설계돼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고 지속가능한 나눔이 진정한 기부란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 한국과 미국의 기부 문화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던가요?
2: 미국은 기부가 아주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아도 꾸준히 참여하는 문화가 아주 잘 자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는 그런 문화가 도입이 필요한데요. 기부는 특별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최근 한인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던가요?
2: 현재 한인사회는 여러모로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 들어 강화된 관세 정책 때문에 부담이 더 커졌고 정책이 계속 변동하다 보니까 예측도 어렵고 여기에 이 전쟁까지 더 어렵기 때문에 기부와 상호 도움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한인사회와 K-파워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던가요?
2: 이 송 회장은 답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돕고 나누고 연결될 때 공동체가 가해지는데 그 힘이 모이면은 K-파워가 자연스럽게 성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일 때 그 확산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나눔과 연대가 K-커치의 진짜 경쟁력이기 때문에 더욱 이 점을 강조하겠다라고 소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올게요.

0: 경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을 모았습니다. 초보경제학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그 저희가 지난주에 금리 이야기 나누면서 마지막에 그 오늘의 돈을 어떤 결로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 가장 기본적인 두 결이 저축 그리고 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간에 한 가격이 매겨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시간의 가격을 우리가 받아내는 방식에는 사실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0: 네.
1: 하나는 짧고 안전하게 시간이 흐르도록 두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이라고 부르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길고 흔들리면서 시간이 자라도록 심어두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는 길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을 가까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 한국 가계는 자산의 64% 정도가 이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인데 반해서 미국 가계는 67%가 금융 자산이라면서요?
1: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정확히 거꾸로의 모습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의 금융 자산 안에서는 현금과 예금이 46% 정도로 가장 무거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 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국 가계는 이 안전한 시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미국 가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잘하는 시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한 모습인데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오늘은 이 두 시계를 세 가지의 풍경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축이란 무엇인가, 둘째는 투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는 이 두 시계가 어떻게 만나는가. 이 셋만 알아 두시면 우리가 신문에서 재테크가 어떻다라고 나와도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풍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축은 단순히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일 이렇게 봐도 되죠?
1: 그렇죠. 좀 더 깊이 풀어보면요. 저축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저축은 오늘의 돈을 짧고 안전한 시계에 묶어두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지난주에 제가 시간의 가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맞아요.
1: 그 시간의 가격을 가장 안전하게 받아내는 방식이 저축인데 1억 원을 1년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약 250만 원의 이자가 더해져서 한 해 뒤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250만 원은 보장되어 있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0: 그러면 이 저축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뭘까요?
1: 무엇보다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맡긴 1억 원이 한 해 뒤에 9천만 원이 되어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해진 이자가 더해진다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자금 1년 뒤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둘까 고민을 할 때 흔들리는 시계에 두면, 그러니까 투자에 두면 1년 뒤 결혼식 직전에 돈이 줄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꼭 써야 할 돈은 안전한 시계, 그러니까 저축에 두는 겁니다.
0: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돈을 저축만 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이 저축이라고 하는 안전한 시계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명목으로는 2.5%의 이자를 받지만 물가가 2.6%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0.1%가 줄어든 셈이거든요. 저축은 시간의 가격을 받아내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바람에는 굉장히 무력합니다. 그리고 한국 가계의 모습과도 굉장히 연결되는데요. 지금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에 거의 절반이 현금이나 예금에 묶여있다.
0: 네.
1: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안전한 시기에 의해 한국 가계가 오랫동안 활용한 방법입니다만 단점은 인플레이션이 길게 이어지면 그 안전이 사실은 화폐 구매력을 가만히 둬도 작아지게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0: 그럼 저축 얘기해봤고요. 이번에 투자. 투자는 좀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1: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투자는 한마디로 오늘의 돈을 어떤 일에 심어두고 그 일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저축이 오늘의 돈을 안전한 시기에 묶어두는 방법이었다면 투자는 오늘의 돈을 씨앗처럼 어떤 일에 심어두는 방법입니다. 그 씨앗이 한 해 만에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뭐 도중에 시들기도 하고 제 주식처럼요. 5년에서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큰 그늘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투자의 시기에는

0: 길고 흔들리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1: 아, 이 투자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0: 예,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한 회사의 한 자리를 작은 동업자로 함께 앉는 일입니다. 그 회사가 잘하면 우리도 같이 잘하고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채권이라는 겁니다. 회사나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이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저축과 비슷해 보이는데 빌려준 곳이 부도가 나면 원금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한 자리에 땅이나 건물에 돈을 묶어두는 방법인데요. 이게 한국 가계가 가장 큰 비중을 둔 그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측면이 있는데 사실 한국 가계가 부동산 비중이 64% 정도 주요국 중에 가장 높다는 건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다른 투자를 해왔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식 투자는 오랫동안 집이라는 그 자리에 큰 비중을 실어왔다라는 겁니다.
1: 그 소위 한국식 투자라고 부르는 그 방식이 요즘은 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0: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짚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이나 글로벌 자산으로 돈을 보내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 마침 며칠 전에 그 코스피 지수가 뭐 7천선, 8천선 막 돌파를 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이 반도체 호황이 그 흐름의 중심에 있고 시장에서는 만선까지도 안착을 기대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 가계의 시계가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1: 그러면 저축과 다르게 이 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그리고 약점은 뭘까요?
0: 강점은 시간을 길게 두면 저축보다 훨씬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약점은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시간과 마음의 평정입니다. 이 둘이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투자라는 시계가 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럼 모든 돈을 저축에 두면 안전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무력하고 투자에 두면 가까운 미래에 막 마구마구 흔들릴 것 같고 어떻게 하죠?
0: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저축과 투자는 서로 다른 방법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의 살림 안에서 늘 함께 작동해야 되는 두 가지의 시계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시간의 길이를 돈의 쓰임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1년 뒤에 꼭 써야 할 돈은 안전한 시계, 그러니까 저축에 두고요. 5년 뒤나 10년 뒤, 30년 뒤에 쓸 돈이라면 흔들리지만 잘할 수 있는 시계, 투자에 심어두셔야 합니다. 돈의 쓰임이 멀수록 시계는 길어도 좋고 가까울수록 시계는 짧고 안전해야 됩니다.
1: 시간이 충분히 길어지면 투자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0: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복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자가 한 해 한 해 따로 쌓이는 게 아니라 이자가 다시 원금에 더해지고 그 위에 또다시 이자가 붙는 모습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폭발적으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해에 100만 원씩 30년을 모은다고 하면요. 네. 단순히 따져보면 100만 원에다 30년 곱하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매년 3% 정도로 자라는 이 투자라는 시기에다 심었다고 친다면 30년 뒤에는 4,8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단순합보다 1,800만 원이 더 자라나는 겁니다. 이 1,800만 원은 사실 우리가 벌어서 더 넣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 자라게 만든 돈인 겁니다. 만약에 더 긴 시간, 40년, 50년을 넣어두면 그 차이가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시간이 가장 큰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던 게 사실 이러한 통찰이 담겨 있는 거죠.
1: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어떤 시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군요.
0: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축은 안전을 주고 투자는 시간을 친구로 만듭니다. 두 시계가 한 사람의 살림 안에 함께 있어야 가까운 미래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먼 미래 일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오,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한 개인의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만약에 시간을 훨씬 더 길게 뭐 50년, 100년 이런 시계로 본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0: 그렇죠.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한 개인의 시간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1: 그렇죠.
0: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내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인내자본.
0: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오래 기다리는 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 2년의 짧은 시계에서는 시장이 항상 흔들립니다. 코스피가 한 해 20% 오르기도 하고 20%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시계를 10년, 20년, 30년, 뭐 100년 쭉 길게 내려놓으면 그 흔들림은 점점 작아지고 성장하는 모습만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인내자본의 모습입니다.
1: 한국에도 그런 인내자본이 있나요?
0: 그렇죠. 굉장히 큰 자금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이 1600조가 넘거든요. 이게 우리 한해 GDP의 60%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돈은 누군가가 다음 달 쓸 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노후에, 그러니까 30년, 50년 뒤에 쓸 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가장 긴 시기에 위해서 운용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내 자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긴 시기에 위해 서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한 해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30년 뒤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들, 반도체, 인공지능, 기후변화 대응기술, 뭐 새로운 에너지에 미리 돈을 심어둘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기에 시장이 보지 못하는 측면을 긴 시기에 자본이 본다라는 것이죠.
1: 그러니까 인내 자본이라는 건 단순히 오래 기다리는 돈이 아니라 사회가 다음 단계로 자라나는 데 꼭 필요한 자본이란 말씀이시군요.
0: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게 한 사회와 한 사람의 살림에 닮은 어떤 결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살림에서도 사회 전체의 살림에서도 가장 긴 시계가 가장 깊은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12년 동안 조금씩 쌓아올린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12년이 바로 한 회사의 인내 자본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오늘의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됐죠.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함께 다룬다는 것은 사실 시간이라는 한 친구와 어떻게 사귀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짧은 시간하고는 안전하게, 긴 시간하고는 인내로, 그렇게 한 사람의 살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모여서 한 사회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1: 오늘 배운 이 이야기를 옆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해 준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0: 예,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너한테 만 원이 있는데 1년 뒤에 쓸 돈이면 어디에 둘래? 그리고 10년 뒤에 쓸 돈이면 어디에 둘래? 라고 하면 뭐 아이는 매주 갸우뚱하겠죠. 네. 돈에는 사실 두 개의 시계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짧은 시계는 안전하고 잔잔하게 흐르고 긴 시계는 흔들리면서 자란다라는 점. 짧은 시간 동안 쓸 돈은 짧은 시계, 그리고 우리가 저축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 두는 거다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좋고요. 네. 오랫동안 자라기를 기다리는 돈은 긴 시계, 투자라고 부르는 곳에 심어두면 좋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돈에는 늘 이 두 개의 시계가 함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긴 시계 위에서 시간이 우리의 가장 큰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점을 이야기한다면 저축과 투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1: 네, 오늘 저축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잭스키스가 부릅니다. 사나이 가는 길.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산관리의 비법을 알아보는 행복백세 자산관리 순서인데요. 손희의 금융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알려주시나요?
2: 네, 노후재테크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큰 자산, 바로 부동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1: 네.
2: 은퇴 후에 오래된 내가 매수한 집 한 채는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수입 자체는 끊어져서 병원비나 생활비 보태는 게 빠듯한 분들 꽤 많으신데요. 자, 이럴 때 집을 담보로 바뀌고 평생 매달 월급처럼 돈을 받는 제도, 바로 주택연금이죠. 네, 이번 달 6월 1일부터 이 주택연금 제도가 고령층에게 훨씬 유리하게 대폭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롭게 바뀐 주택연금의 핵심 혜택들을 한번 짚어보고요. 이걸 활용해서 노후의 현금 흐름으로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어떤 건가요?
2: 네, 저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주택연금에는 부부 중에 한 명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부부 합산의 주택 가격이 2억 5천만 원 미만일 때 일반 연금보다 돈을 조금 더 얹어주는 5대형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개편의 핵심은요, 이 5대형 주택 중에서도 시가 2억 8천만 원 미만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혜택을 조금 더 늘려준다라는 건데요.
1: 네.
2: 기존에는 일반형보다 연금을 14.8% 정도 더 얹어줬는데 이번 6월부터는 그 우대하는 폭을 20.5%까지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 네.
2: 매달 손에 쥐는 생활비는 훨씬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완전 손보는 건데요. 이 고가주택의 보유자보다 실질적인 생활비가 더 절실한 게 서민층이다 보니까 이 서민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개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매달 통장에 얼마가 더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2: 네, 예를 들어서 1억 3천만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84세의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이 기존의 일반형 기준에서는 이 집으로 77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5대형, 그중에서도 이 5대형에는 혜택을 더 키우다 보니까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0: 은퇴자 얘기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10만, 20만 원이 상당히 크고 밥상의 반찬이 달라지고 이 병원에 가는 횟수 앞에서 여유가 달라지는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연세가 많을수록 연금액의 산정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고령가입자의 혜택 체감도 상당히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상당히 든든한 효자 노릇을 이 주택연금 개정안이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아, 또 이 가입 요건 중에 실거주 의무도 상당히 느슨해졌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고령층의 현실적인 고충을 아주 잘 반영한 변화인 건데요.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을 내가 연금으로 받게 되려고 하면 그 집에 반드시 본인이 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연세가 들어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된다거나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혹은 자녀 집으로 합가를 하게 되면 이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해서 연금이 끊기거나 가입 자체가 막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요양시설 입소나 자녀 부양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실거주 예외를 인정해줘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놀라운 점으로 꼽히는 건 이렇게 비어있는 집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월세나 전세로 임대하는 것까지 허용하도록 바뀌었다는 겁니다.
1: 네.
0: 예전 같으면 빈집으로 방치를 하거나 헐값에 팔아야만 했던 이 집을 이제는 월세까지 나눠주는 현금 창고, 현금 파이프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인 거죠. 요양원에 계시면서 주택연금으로 우리가 연금도 타고 임대 수익까지 이중으로 챙길 수 있는 길이 이번 달부터 열리게 된 겁니다.
1: 자녀가 또 이 부모의 주택연금을 그대로 물려받는 제도도 새로 생겼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거 불합리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꼽혔던 부분인데 이제는 세대 이음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출시가 된 겁니다. 기존에는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다가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아서 연금에 재가입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동안 탔은 연금의 빚을 몽땅 목돈으로 갚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집을 승계하고 싶다면 말이죠. 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목돈이 없는 자녀들은 이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 보니까 처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55세 이상의 자녀가 그 집으로 주택연금 형태로 승계를 할 때 본인이 앞으로 받을 연금 한도의 최대 90%를 미리 당겨 쓰는 개별 인출 제도를 활용을 해서 부모님의 집을 상환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녀가 목돈을 굳이 따로 마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연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거죠. 즉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편하게 연금 쓰시고 자녀는 그 집을 지키면서 또 집을 그대로 자신의 노후연금으로 활용하는 이 진정한 세대 간의 자산 물림이 가능해진 겁니다.
1: 제도가 여러모로 참 좋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집을 국가에 뺏기는 거 아니냐며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0: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해서 집의 소유권이 국가나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명의는 사망 시까지 본인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평생 내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는 구조예요. 심지어 내 집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동안 재산세의 25%를 깎아주는 이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정부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부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공사가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과 이자로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집을 팔았는데 그동안 연금보다 이 지급했던 연금보다 금액이 남았다. 그러면 남은 돈 전체를 전부 다 이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고요. 네, 그 정리하자면 국가가 임의로 집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정산을 해서 남은 건 돌려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정산하는 제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1: 반대로 오래 살아서 내가 받은 연금이 집값을 훌쩍 넘어버리거나 나중에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자녀에게 그 빚이 대물림 되나요?
0: 아, 네. 이게 만약에 이제 90세, 100세 혹은 그 이상으로 연금을 이제 오래 장수하시면서 연금을 탈 쓴 금액이 현재 집값을 추가해 버렸다고 가정을 합니다.

0: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혹은 또 부동산 자체가 침체가 돼서 집값이 반토막이 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정산을 해보면 집을 판 돈보다 집을 이제 금액보다 탓은 연금의 빚이 많다. 그렇다고 해도 모자란 돈 자녀에게 절대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손해를 국가가 떠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사실상 100세 시대가 됐다 보니까 장수하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 부분에 대한 생활비 부담, 연금 부담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주는 구조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택연금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우리 가입자 입장에서는 오래오래 살수록, 장수를 할수록 훨씬 남는 구조가 바로 이 주택연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이 주택연금은 언제 가입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0: 네.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한 명이 만 55세 넘으시면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입수령의 연령과 집값은 기준으로 이제 평생 받을 월 수령액에 딱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할 때 집값이 비쌀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좀 커지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그 국민연금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일찍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강조를 드렸지만 이 주택연금을 일찍 가입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일찍 가입을 하면 수령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에 매달 받는 금액이 좀 적어질 수 있고요.
1: 네.
0: 복리로 쌓이는 대출 이자나 보증료를 또 부담해야 되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늦게 가입하면 월 수령 자체는 커질 수는 있지만요. 그 전까지, 가입하기 전까지 생활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집값의 고점을 내가 억지로 예측을 하려고 애쓴다기보다는 각 가정의 실질적인 은퇴 시기가 언젠지, 모아둔 예적금이나 현금 흐름이 고갈되는 시점이 언젠지 이걸 따져보고 이 가입하는 시기를 조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아무래도 뭐 완벽한 제도는 없을 테니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0: 네, 집에 묶여있는 자산을 매월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매력적인데요. 다만 가입 전에 반드시 좀 치명적인 단점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꼭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하는 건 항상 언급되는 게 물가 상승이 좀 반영이 더디다, 잘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가입 시점에 월 수령액이 평생 고정이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10년, 20년 뒤에 물가가 만약 너무 크게 오르게 되면
1: 네.
0: 내가 받는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이거 너무 적은데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1: 예,
0: 또 나중에 집값이 폭등한다고 하더라도 내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초기 보증료나 매달 쌓이는 이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가 물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요. 좋아졌다. 무조건 가입하자. 이렇게 결정하시기보다는 다른 대안들도 꼼꼼히 따져보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조금 더 저렴한 지역이나 작은 평수로 이사를 해서 남은 차액을 생활비로 쓰는 다운사이징 전략을 쓰신다거나
1: 네.
0: 초근이 이제 내가 정말 이거랑 비교해보는 것보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좀 비교군을 가져가시면서 어느 것이 향후 현금 흐름에 더 유리할지 조금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행복 100세 자산관리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REF가 부르는 이별 공식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태안해변길 5코스인 노을길을 찾아갑니다. 태안해변길은 태안반도의 해안선 가운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약 100km 구간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탐방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조성되었고요. 현재 태안해변길에는 파도길, 노을길, 바람길 등과 같은 여러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이맘때 찾으면 좋은 탐방로인 노을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은 여름과 참 잘 어울리는 고장입니다. 들쭉날쭉한 바닷가를 따라 하감포, 신두리, 연포, 몽산포 등이 점점이 박혀있기 때문인데요. 모두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여름 여행지들입니다. 오늘의 여행지인 노을길 구간에도 백사장, 삼봉, 밭개, 꽃이 등과 같은 멋진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노을길은 대하와 꽃게로 유명한 백사장항과 낙조 명소인 꽃지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탐방로인데요. 일부 구간은 고갯길을 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체력과 취향에 따라 일부 구간을 선택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노을길 탐방로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구간은 삼봉해수욕장에서 창정교까지 이어지는 사색의 길입니다. 약 2.6km 길이의 사색의 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탐방로인데요. 이 구간에는 약 600m 길이의 울창한 곰솔숲도 있습니다. 특히 사색의 길 구간에는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이 가능한 천사의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천사의 길 구간은 1004m입니다. 천사의 길과 곰솔숲은 태안해변길 전체 구간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곰솔숲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나무 데크길은 바닷가를 따라 기지포까지 그리고 기지포에서 창정교까지 이어지는데요. 나무 데크길을 걸으면서 사구식물인 해당화, 갯매꽃, 갯완두꽃 등을 관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노을길을 걷다 보면은 숲속이나 바닷가 곳곳에서 모래 포집기와 비오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모래 포집기는 파도에 밀려온 모래들이 바다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가리키고요. 비오톱은 야생 동물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을 가리킵니다. 노을길이 끝나는 지점인 꽃지 해수욕장은 해질 무렵에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의 낙조가 변산반도의 채석강, 강화의 송모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낙조 명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해가 끝나갈 무렵이나 한여름 피서철에 꽃지 바닷가에서 멋진 낙조를 감상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서쪽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낙조도 멋지지만 꽃지 해수욕장의 주변 풍경 또한 낙조에 못지않게 무척 이국적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꽃지 해수욕장의 낙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명물로는 할매바위와 하라비바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할매바위와 하라비바위 그리고 이 두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낙조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꽃지 해수욕장 근처에서는 해마다 7월 중순 무렵에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는 모감주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감주 나무는 영어로 골든 레인트리라고 표기하는데요. 노란색 꽃이 질 때 마치 황금색 비가 내리는 것처럼 흩날린다라고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태안해변길 노을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이삭 디네센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이 소설은 언뜻 보면 한 끼의 저녁 식사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 작품은 사실 상처 입은 삶과 침묵 속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내 자기 안에 빛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북유럽의 바닷바람이 스치는 작은 마을, 검소와 절제, 금욕과 회한이 눌러앉은 공간 속으로 한 명의 이방인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베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바쳐 단 한 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식사는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굳게 닫힌 영혼을 천천히 열어주는 조용한 기적이 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덴마크의 외딴 해안 마을입니다. 햇빛보다는 안개가 먼저 떠오르고 기쁨보다는 체념이 더 익숙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엄숙함 속에 살아가며 욕망을 경계하고 즐거움을 삼가고 아름다움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 메마른 세계 한복판에 프랑스에서 온 바베트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과거를 잃어버린 채 자매의 집에서 묵묵히 가사와 요리를 맡으며 살아갑니다. 얼어붙은 사람들, 오래된 오해, 입 밖으로 내지 못한 후회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지나쳐버린 젊은 날도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신앙은 있었으되 기쁨은 잃어버린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한 상의 식탁이 차려집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엄격한 목사의 딸들인 마르티네와 필리파 자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매우 아름다웠고 각각 사랑의 가능성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세속적 행복을 뒤로한 채 아버지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삶을 선택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경받는 목사였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자매는 늙었습니다. 마을의 신앙 공동체도 늙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모이지만 오래된 다툼과 오래된 원망이 그 모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 이 두 자매의 삶 속으로 찾아온 바베트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하루하루를 조금 더 즐겁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네, 다양한 능력이 생각나시겠지만 어느 작가는 딱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수다와 감탄. 주변 사람들과 시답잖은 수다라도 가볍게 주고받다 보면은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또 작은 것에도 아 좋다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자, 오늘도 주위 분들과 도란도란 수다를 나누고 작은 일에 자주 감탄하면서 어제보다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의 노래입니다. 제2의 고향.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하루를 더 즐겁게 살기 네. 위해 어떤 분은 수다와 감탄을 꼽았는데 네. 공감하십니까?
1: 공감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 게으름.
0: 아, 게으름 피기.
1: 네, 하루를 아. 10분만 더, 10분만 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10분만 더 하다 보면 그날 하루가 네. 너무 바쁘면서 제대로 능률이 안 오르고 그럼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0: 아, 불과 10분 미뤘을 뿐인데 네네. 계속 뭔가 쫓기듯이.
1: 네네. 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아, 저한테는 그 오프닝을 들으면서 네. 나는 게으름인데 이 생각을 했어요.
0: 게으름 피기가 네. 하루를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네. 요건이다.
1: 네네.
0: 때에 따라서 네.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래서, 바쁘게 사시니까.
1: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도 그때 이제 수다도 떨어도 기분인데 내가 쫓기다 보면 예, 뭐 자꾸 뭔가 미뤄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여유가 필요하다.
1: 네.
0: 예. 맞아요. 근데 지금 너무 바쁘시잖아요. 예.
1: 그 뭐 이게 개인적인 일로 바쁘고 예,
0: 방송도 해야지.
1: 방송도 하고 뭐.
0: 사업도 하셔야지. 예. 예. 가족도 돌봐야지. 예. 아주 바쁘게 사십니다. 가끔씩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게으름을 막 쫙 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 도연아 씨가 네.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경기도 평택시에서 박성진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새벽 4시 본방송을 듣는 청취자입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자고 있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깨어있는 날이 더 많습니다.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예. 라디오 켜놓고 가만히 듣다 보면 누군가와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덜 외롭게 느껴집니다.
0: 예, 라디오가 그래서 좋은 거죠. 예.
1: 그리고 새벽 시간은 유난히 이제 깼잖아요. 그럼 더 외롭다 그러나? 허전하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0: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때도 있고
1: 네.
0: 혹은 갑자기 외로움에 밀려올 때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는 라디오를 트셔야죠.
1: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이제 외로운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래야 되나요?
0: 아, 점점.
1: 허전하고, 예. 그래서,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 계속 말을 해요, 계속.
0: 그러니까 상대방은 끊고 싶어 하는 눈치인데,
1: 그걸 알면서도.
0: 그걸 모른 척 하면 계속 얘기를
1: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0: 있어요.
1: 그런 나를 발견한 적이 몇 번 있어요.
0: 정말입니까?
1: 그거는 이제 허전하고 외롭고 그런 거다.
0: 예. 예.
1: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못 느끼지만
0: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제가 안 끊을게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1: 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0: 예.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
1: 네.
0: 다음 사연은 임정현님 콩게시판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복권을 샀어요.
1: 네.
0: 당첨이 되면 원석현 아나운서에게 작은 간식이라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1: 네.
0: 결과는 꽝입니다.
1: 예.
0: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네.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맛있게 먹은 걸로 제가
1: 그렇죠.
0: 치겠습니다.
1: 그런데 네. 예. 저도 이제 지금 사놓은 게 있거든요.
0: 복권?
1: 네. 근데 예. 지난번 건데 아직 보질 않았어요.
0: 입고 있다가 혹시나 나중에 네. 봤는데 뭐야 이거 안 버렸네 하면서
1: 제가 어느 날 사라지면
0: 확인했는데
1: 그랬구나.
0: 그게 1등. 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갑자기 사라지면은 방송 펑크 내면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1: 네, 그랬구나. 이러면서.
0: 오늘 당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1: 네. 네.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죠.
1: 네, 경기도 수원시에서 박영수 님이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0: 아유, 놀라셨겠네요.
1: 네, 고장난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둘러서 휴대폰을 꺼내서 신고하려는데
0: 예.
1: 알고 보니 제가 1층을 안 누른 거였습니다.
0: 아, 이럴 때 있어요. 맞아요.
1: 있어요. 저도
0: 안 누르고 가만히 있다가 폰 보고 있잖아요. 뭐.
1: 네.
0: 근데 내려가고 있는 줄 알고 네. 있었는데 딱 봤는데 그대로 자기 층이야. 뭐지?
1: 저는 얼마 전에 방송 끝나고 앞에 가잖아요.
0: 예, 예.
1: 5층이니까. 근데 탔어요. 아무도 없고 근데 탔는데
0: 네.
1: 안 가.
0: 여기 KBS에서.
1: 예, 예, 그죠. 응? 그러니까 제가 안 누른 거예요.
0: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 예, 예. 가끔은 저만... 눌렀는데 이게 안 눌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1: 아,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요.
0: 이게 민감한 버튼이면 살짝 눌러도 되지만 버튼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거 꾹 눌러야 되는데 자기 집처럼 살짝 눌렀다가 그냥 이제 안 되는 경우도
1: 내려갔겠군 하고.
0: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명곡헌의 아리조나 카우보이 청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 그리고 명곡헌의 아리조나 카우보이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임정현님과 박영수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한명숙의 노래 노란 셔츠의 사나이 그리고 명곡헌의 아리조나 카우보이였습니다. 자, 이번엔 대구 수성구에서 최민자님이 변해오셨어요. 1년 365일 새벽 3시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듣습니다.
1: 네.
0: 새벽 3시면은 네. 저희 방송을 그 일라디오를 통해서 네. 다음날 재방송을 들으시나 봐요.
1: 네.
0: 저도 얘기할 사연이 많은데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편지를 써봅니다. 착한 며느리 자랑을 하려고요. 얼마 전에 아들 편에 반찬을 보내줬어요. 무려 11가지나 됩니다. 11가지.
1: 11가지를요?
0: 예. 구첩반상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11가지를. 예. 네. 동생한테 말했더니 그런 며느리 없다라고 하네요. 맞아요. 정말 그런 며느리 없죠. 없습니다.
1: 네.
0: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가 참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제 나이 85세. 언제 저 세상 갈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양말 딱 천 켤레 신는다고 했더니 막내 아들이 만 켤레 신으라고 응원을 하더라고요. 상자 속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상자 되지만 보석을 넣으면 보석 상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보석 상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날도 좋았던 날도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좋은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며느님이 대단하시네요. 11가지 반찬을 하는 것도 거의 하루 종일 하셨을 것 같은데요.
0: 정성이고 또 네. 관심이죠. 우리 시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네. 다 기억하고 있다가 드시고 싶겠지 하시면서 또 신나게 또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아, 그런 정성. 아, 고맙죠.
1: 그러니까요. 이거 다 드시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긴 한데.
0: 골고루 드시라는 거죠, 이제.
1: 네.
0: 예. 좋은 말씀을 참 해주셔가지고.
1: 맞아요.
0: 정말 상자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상자고
1: 네.
0: 보석을 담으면 보석 상자인데 우리라는 나 자신이라는 상자 안에
1: 네.
0: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겠죠.
1: 네.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부산 수영구에서 최준형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저는 매일 아침 외출 전에 반드시 다림질한 셔츠를 입어요. 직장 생활 습관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예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동네 산책을 나가도 마트를 가도 마찬가지죠.
0: 네.
1: 이웃 어르신들이 어디 중요한 데 가세요? 하고 물을 때마다 그냥 산책이요? 하면 다들 웃어요.
0: 예.
1: 그런데 저는 진심입니다. 차려입으면 걷는 자세도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0: 예, 예.
1: 멋은 남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맞아요.
0: 동네에서
1: 네.
0: 아주 소문이 났겠어요. 반듯한 신사분이라고
1: 네.
0: 항상
1: 차려입으시고. 어디 가셔요? 그랬는데 아니요. 산책이요.
0: 그리고 바지도 잘 다린 셔츠에 걸맞게 입으셨을 거 아닙니까?
1: 네. 뭐 차려입으신 거
0: 줄이는 바지 입지는 않으셨을
1: 네.
0: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반듯해 보이시겠어요.
1: 그러니까.
0: 예, 깔끔하고 신행일에 당신 청하셨는데 네, 최준영님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에서 왔어요. 문정혜님. 저는 일곱 남매 중 마지로 자랐습니다.
1: 네.
0: 어릴 때는 동생들 밥 챙기고 학교 보내느라 제 청춘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막내 동생이 칠순 생일상을 차려줬습니다. 형제자매가 다 모여 앉아 노래도 부르고 옛날 사진도 꺼내보는데 제가 15살 때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동생들이 언니 너무 예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나 봐요 하면서 강상희의 가지를 마오라는 노래 청하셨습니다. 어릴 때
1: 그러니까요.
0: 동생들 건사하느라고 청춘을 다 보내셨는데 15살 때 참 힘들었던 시기 아니었을까요?
1: 힘들었죠. 가장 힘든데 이제 와 보니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0: 예. 아유.
1: 근데 일곱 남매 중에 맞으면은 아유 부모님들은 밭에 나가서 막 일하시고
0: 더 얘기 안 들어도
1: 일하시고.
0: 저희가 다
1: 그쵸?
0: 상상이 됩니다. 예.
1: 엄청 힘드셨을 텐데
0: 그래도 큰 보람 느끼시는 게
1: 네.
0: 동생분들이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1: 잊지 않고.
0: 네, 특히 막내 동생이 칠순 생일상 차려줬다고 하는데 아주 뿌듯하고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오래오래 건강하게 형제들과 좋은 우정 나누고 사랑 나누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신행일의 당신이란 노래 그리고 강소희의 가지를 마오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0: 네, 두 분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신행일의 당신, 최준영님이 청하신 곡이었고요. 문정혜님의 신청곡, 강소희의 가지를 마오 함께 들어봤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전하고 있지요. 다음은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정미님 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딸네 식구들과 캠핑 다녀왔는데 이거 집 놔두고 왜 밖에서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1: 네.
0: 점심 먹고 치우면 또 금세 저녁 시간이라 고기 굽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캠핑의 낭만이라니 제가 낭만을 모르나 봐요. 저는 집이 최고입니다. 라고 네.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낭만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예. 정말 저도 나가면 아유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아유 역시 집이 최고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0: 아니 집 밖에 나가면 사 먹어야지. 왜 또 나가서도 해먹나.
1: 이제 캠핑을
0: 의문인
1: 하면,
0: 분들도 그쵸? 있을 수 있어요. 예. 캠핑을 모르시거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1: 근데 캠핑하면 무조건 사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워 먹고 해야
0: 그럼요.
1: 되는 거잖아요.
0: 재미잖아요. 그런데 네. 보통 캠핑 나가면 남자분들이 또 다 하시잖아요. 설마
1: 그래요?
0: 나가서도 부인을 시킬까요?
1: 아니 일을? 점심 먹고 치우고 금세 또 저녁에 고기 굽고 설거지 하다가 바빴대요.
0: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1: 아,
0: 누가 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1: 이정민 님이 한 거는 아니고.
0: 아니죠. 딸네 식구들하고 왔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시켰겠습니까?
1: 이정민 님이 막 했는지 알았어요.
0: 그러니까 보기에도 너무 부산스러운 거죠. 또 해먹고 또 해먹고 하니까. 아. 예. 보통 이제 캠핑 나가면 남자분들이 음식하고 또 설거지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하니까 그게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에게는. 네. 자, 이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안희숙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4살 된 손주가 초에 불 켜는 걸 좋아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저희 집은 누구든 생일을 맞으면 한 10번쯤 촛불을 켰다가 껐다가 합니다.
0: 아이가 또 켜줘 또 켜줘 하나 보네.
1: 네. 그렇게 그러면은. 켰다가 또 껐다가 또 이렇게 하고 불 켜는 거를 이제 좋아하니까 초에 이렇게 불 붙이고 아니면 옆에서 이제
0: 켜달라고 이제 조르는 건가요?
1: 훅 끄고 빨리 켜줘 빨리 켜줘 또 켜주면 후 끄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0: 그거네.
1: 그죠?
0: 예,
1: 네.
0: 너무 똑같이 흉내 내셔가지고.
1: 네.
0: 이야 참.
1: 네, 그러니까요.
0: 아 역배우 출신.
1: 몸이 말을 하네.
0: 마음이 네. 동심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밌는 짤막한 사연이었고요. 네. 이재성의 촛불잔치 청하셨는데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군포시의 김순자님 사연인데요. 요양보호사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머리가 굳었는지 네. 수업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딸 같은 친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컴퓨터 사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다음 주에 배우기로 했습니다. 현정 씨 고마워. 내가 맛있는 커피 살게 하시면서 방시리의 서울 탱고를 청하셨네요. 도움 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딸 같은 친구
1: 네.
0: 얼마나 고마워요. 예, 든든하죠.
1: 요양보호사
0: 요즘 많이 따시더라고요.
1: 많이 따시는데 네. 좀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0: 아, 쉬운
1: 다들?
0: 일은 아니죠.
1: 네, 예. 어렵다고.
0: 이게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예.
1: 진짜 실습 나가가지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네.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필요해진 거니까 점점 많이
1: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요양보호사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0: 네.
1: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연세가 드시고 네. 이제 가족이 아프고 이러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여요.
0: 아, 맞아요.
1: 이게 쉽지 않은 길을 하시는 거거든요.
0: 예, 그럼요.
1: 그래서 늘 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0: 그럼요. 아유, 참 고마운 분들이죠.
1: 네.
0: 자, 그러면 신청곡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성의 촛불잔치 그리고 방시리의 서울탱고.

0: 네, 서울탱고 방시리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이재성의 촛불잔치였죠. 안희숙님, 김순자님 잘 들으셨나요? 다음 사연은 도윤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대구 수성구에서 정태원 님이 보내주셨어요.
0: 네.
1: 요즘은 TV보다 라디오를 더 자주 듣게 돼요. 눈은 좀 쉬고 싶고 귀로 듣는 게 편하더라고요.
0: 예.
1: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면 괜히 생각도 정리가 됩니다. 이게 나이에 맞는 변화인가 봅니다 하셨어요.
0: 아, 나이에 맞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겠죠.
1: 그리고 TV 오래 보면 좀 피곤함이 좀 올 때도 있어요. 가끔 몸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0: 네네.
1: 그럴 때는 왜 라디오를 켜놓으면 네. 되게 이제 편안해요.
0: 네.
1: 그 DJ 목소리가 그렇죠. 편안하고 이러니까 잠도 자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0: 네. 정태훈님 말씀처럼 네. 눈을 쉬게 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1: 네.
0: TV 오래 보면 아무래도 네. 피곤하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더 이제 편안한 매체로 오래오래 여러분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이순희님 사연인데요. 저희 집은 아들이 정말 무뚝뚝해요.
1: 네.
0: 아빠는 안 그런데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혹시 본인
1: 엄마
0: 이순희님은 아니신가요?
1: 네. 네.
0: 어젯밤에 전화했을 때 버스 아니라고 내려서 전화한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결국 안 한 거 있죠. 오늘 아침에도 밥 먹었냐고 문자를 했더니 달랑 이응 하나가 왔어요. 이응.
1: 이응. 오, 이응 하나.
0: 네. 예 혹은 응의 네네네. 약자죠.
1: 네네네.
0: 짝사랑하는 기분입니다 하면서 장덕에 님 떠난 후 청하셨습니다.
1: 원래 뭐 자식들은 짝사랑한다고 막 하시던데.
0: 그렇네요. 아유 참. 무뚝뚝한 건 누구 닮았을까요 진짜.
1: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좀 무뚝뚝하면 아. 아버님들이 또 안 그러시고 또 반대인 경우 있잖아요.
0: 보통 아들은 엄마 닮고 성격이 또 딸은 아빠 닮고 이런 경우도 이제 있으니까.
1: 네.
0: 네. 어머니를 닮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또
1: 근데 어머님은
0: 해보면서.
1: 계속 아버지한테 받아오니까
0: 예. 저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오세아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네요. 몇 년 전 작은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 1톤 화물차를 사고 싶다고 돈을 부탁했어요.
0: 네.
1: 손녀가 셋이거든요. 아들 심정이 이해가 돼서 집사람과 함께 은행을 찾았죠.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창고 직원 묻더군요. 얼마가 필요하세요? 한 천만 원 정도요. 그랬더니 저를 가까이 부르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0: 예.
1: 통장에 천만 원 넘게 있으신데요. 혹시 비자금 아니신가요?
0: 아,
1: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네. 직원분이 네. 살짝 그

0: 결국 차를 팔았는데 7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1: 아이고.
0: 그리고는 아버지인 저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1: 아, 그냥 아드님이 그냥 네. 챙기셨구나.
0: 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이럴 때 실감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셨어요.
1: 아, 그러시겠죠. 예, 네. 오세아님. 아유, 참, 이거 재밌는 또 네. 이런 사연도 보내주시고. 예, 아드님 또 일하겠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으셨겠죠. 예, 근데, 어, 공돈 생긴 기분이셨겠는데요?
0: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몰랐던 돈이니까 오. 그냥 아드님 주시려고 했던 거니까.
1: 이럴 때 쓰라고.
0: 그거는 또. 아드님 돈인 거예요.
1: 아, 맞아요. 네. 예. 네. 자, 오세아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 북구의 김영자님. 남편이 요즘 자꾸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저는 시끄럽다고 줄이고 남편은 다시 올리고 리모컨을 놓고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서로 한마디씩 하다가 또 조용해집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같은 화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방식인가 봅니다 하시면서 네. 오은주의 돌팔매를 청하셨어요. 예, 그게
0: 맞아요.
1: 부부죠.
0: 네. 예.
1: 복싱각신 하다가도
0: 네,
1: 또 같이
0: 하고
1: 한 곳을 네. 바라보고 사는 게 부부입니다.
0: 네. 네.
1: 자, 세 분의 신청곡인데요. 장덕의 님 떠난 후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그리고 오은주의 돌팔매.

0: 이순희님, 오세아님, 김영자님의 신청곡 차례대로 들려드렸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사연들인데요. 경기도 부천에서 박성호님, 아내가 요즘 자꾸 저보고 살 좀 빼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밥을 조금 줄였더니 왜 그렇게 조금 먹냐고 또 걱정을 합니다.
1: 네.
0: 도대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심 가져주는 거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잔소리도 정이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잔소리도 정이다. 아, 저 맞아요. 관심 없으면 안 하죠.
1: 그렇죠. 아니 근데 살 좀 빼요. 그래서 아유 말 잘 들어야지 하고 이제 조금 먹으니까 아 왜 이렇게 조금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0: 사내가 왜 이렇게 입이 짧아? 하면서 또 장단 맞추기 쉽지 않네요.
1: 네, 쉽지 않네요. 이게 이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저는 이렇게 사연을 보면 네. 아 이렇게 하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막 툭툭툭툭 해도 이 사랑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 같아요.
0: 아, 부럽죠?
1: 네, 부러워요. 네.
0: 아이 빨리 또 찾으셔야 되는데 안 늦었는데. 예.
1: 그러니까요. 어디 있겠지요?
0: 그렇죠.
1: 네.
0: 자 다음은 김미영님 콩 게시판에 남기셨는데
1: 네.
0: 블루드래곤 시절부터 좋아했던 김성호님
1: 네.
0: 블루드래곤의 노래 내 단 하나의 소원도 세월 따라 노래 따라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청하셨네요.
1: 네.
0: 아 김성호의 회상으로 유명한 김성호
1: 네네.
0: 씨가 네. 한창 그 젊었을 때 블루드래곤이라는 밴드에서 활동을 하셨대요.
1: 아 저는 회상밖에 모르는데.
0: 예, 그 전에 그래서 그 시절의 노래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1: 아.
0: 그때의 노래를 청하셨습니다. 내 단 하나의 소원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있죠 사연.
1: 네. 대구 달서구에서 임순덕님이 보내주셨네요.
0: 네.
1: 남편이 하루 종일 너튜브로 낚시 영상만 봅니다.
0: 아, 낚시 좋아하시나 보네요.
1: 네. 네. 실제로 낚시를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재밌네요.
0: 아 낚시하는 걸 구경만 하는 거군요.
1: 네네. 하시는 건 아니고. 여보 우리도 외출 좀 합시다. 나들이 좀 가요 하셨어요. 낚시 가시지는 않는데 직접 하지는 않는데
0: 네.
1: 이렇게 영상만 보고도 대리만족을
0: 느낄
1: 하시는
0: 수 있죠.
1: 거죠?
0: 그럼요. 그래서 보통 그 낚시 영상 저도 뭐 보지는 않았지만
1: 네.
0: 어떤 영상은 이제 물고기를 낚는 위주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있겠고 화면을 편집해서 어떤 영상은 쭉 그 과정을 지루하게 보여주는 영상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몰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영상을 보면서.
1: 그러면 이제 이 그 뭐야 대리만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게 느껴지나? 나는 보다 보면
0: 네.
1: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남편께서는 네. 그냥 보기만 하고 싶으시고.
1: 아 근데 어떻게 외출도 안 하세요?
0: 예, 외출 좀 하시죠. 예.
1: 그러니까.
0: 자 임순덕님이 청하신 곡은 이정희의 그대여 청하셨는데 그러면
1: 네.
0: 블루드래곤의 내 단 하나의 소원과 이정희의 그대여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도 도현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비만 역시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면 장기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비만은 항생제를 먹고 나면 상황이 종료되는 감염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혹은 다른 여러 만성질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즉,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워싱턴 체중관리 및 연구센터의 소장인 도메니카 루비노는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비만의 영구적인 완치제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약을 끊지 못하고 고용량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일까? 꼭 그렇진 않다.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바뀐다. 전력 질주가 끝나고 유지 관리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ABC 뉴스의 의학 전문 기자이자 비만 전문의인 제니퍼 애슈튼 박사는 장기 복용 시에는 의사와 협력하여 용량을 낮추거나 투여 빈도를 줄이는 개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환자가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의사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아요. 이제 용량을 낮춰봅시다. 그 다음에는 투여 간격을 늘려보는 거죠. 매주 맞던 주사를 2주에 한 번, 즉 한 주는 맞고 한 주는 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한 격주 투여 방식은 앞으로 공식적인 유지요법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약에 의존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을 도구로 삼아 내 몸의 상태를 조율하는 것이다. 만약 앞서 말했듯 이 약이 하이엔드 영양제나 노화 방지제라면 그래도 논리는 같다. 그때 평생은 질병 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 유지가 된다. 우리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평생 로션을 바르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운동을 한다.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주름을 펴기 위해 보톡스를 맞는다. 누구도 로션을 한번 발랐는데 왜 평생 발라야 하냐고 따지거나 운동을 멈췄는데 왜 근육이 빠지냐고 화내지 않는다.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약이 비만 환자에게는 생명줄이고 일반인에게는 젊음의 구동료라면 중단한 뒤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약의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평생 맞는 게 문제인가가 아니다. 평생 사용할 만큼 이 약이 안전하고 내 삶에서 그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여야 한다. 저울질, 누구를 위한 약인가? 이제부터는 약이냐 영양제냐의 이분법 논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약이 합리적 선택이냐의 문제다. 같은 약이라도 누구에게는 생명줄이고 누구에게는 사치품이며 누구에게는 회색지대의 도박이 된다. 결국 답은 숫자와 맥락의 조합으로 갈린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처방 기준은 명확하다. 초기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혹은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다.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 저울질을 해볼 수 있다. 첫째,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의 심혈관 질환이 함께 있다면 저울은 한쪽으로 확 기운다. 혜택이 대가를 압도한다. 이 구간은 공식적인 치료 영역이다. 특히 BMI 27 이상이면서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은 단순한 체중 감량제가 아니다. 주요 심혈관계 사건, 즉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막아주는 생명줄이다. 메스꺼움이 불편하고 근 손실을 막기 위해 운동과 단백질 전략이 필요하더라도 얻는 편익이 너무 크다. 이 사람에게 위고비, 마운자로는 미용약이 아니라 질병을 꺾는 치료제다. 답은 명확하다. 써야 한다. 둘째, BMI 27 미만이며 건강한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 의학적 가이드라인의 관점에서는 결론이 명확하다. 처방 기준 바깥이며 건강상 이득보다 부작용과 비용이라는 대가가 더 크다. 얻는 것은 체형의 미세 조정뿐인데 치러야 할 근 손실이나 장기 복용의 불확실성은 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오태가 살아나는 기쁨이나 자기만족이라는 주관적 편익이 잠재적 부작용이라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이미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의학이 아니라 미용의 논리로 이 약을 구매하고 있다.
1: 요즘은 거의 디자이너 오젬픽 같은 사례를 보고 있어요. 고도 비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마지막 10에서 20파운드, 약 4.5에서 9kg만 더 빼고 싶다는 사람들이죠.
0: 뉴욕 맨해튼의 성형외과 의사 앨런 마타라소, LA타임스와 인터뷰 중. 문제는 셋째다. BMI 27에서 30이며 내장지방이 많고 가족력이 있고 혈압, 혈당, 지방간이 경계선에 걸쳐있는 사람들. 여기가 가장 넓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시점이다. 혜택과 대가가 비슷하게 맞선다. 의학은 쓸 수도 있다고 말하고 경제는 부담된다고 말하며 개인은 가치관에 달렸다고 답한다. 바로 이 회색지대가 약이 영양제의 영토로 넘어오는 순간을 만든다. 치료와 향상의 언어가 겹치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회색지대가 커질수록 약은 처방이 아니라 구독의 상품이 된다.
2: 오디오 북.
0: 비만약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질문은 단순했다.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지만 대사 리모델링, 장수약물 같은 언어가 등장한 뒤 질문은 바뀌었다. 정상인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 써도 되는가? 선을 어디에 그을까? 아니, 애초에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선을 그어야 할까?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이미 향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은 집중력을 올리고, 니코틴은 긴장을 풀고, 보톡스는 얼굴을 바꾸며, 레이저는 피부를 재설계한다. 운동, 단백질, 수면, 루틴, 앱, 웨어러블. 우리는 이미 평생을 바쳐 자신을 최적화하고 있다. 비만약은 그 흐름을 단지 한 단계 더 밀어붙였을 뿐이다. 영양제가 하던 일을 약이 더 확실한 효과로 실현해버린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약은 치료제로만 읽으면 계속 어긋난다. 이 약은 이제 명백히 향상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장인 니르 바질라이 박사는 위고비 같은 약이 미래에는 마치 사람들이 일반 영양제를 챙겨 먹듯 질병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 특히 항산화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비록 그 효과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가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이미 보편적인 관행인 것처럼 위고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1: 이 약, GLP-1은 내가 원래 하던 것,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것의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줬어요.
0: 테니스 챔피언 세레나 윌리엄스, 피플즈와 인터뷰 중. 결국 이 저울질의 끝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익은 사망과 심혈관 사건 위험을 낮추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태와 자존감이며 누군가에게는 어제보다 더 완벽하게 튜닝된 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죄가 될 수 있는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앞서 나열한 오젬픽 페이스, 근손실, 소화기 장애 같은 부작용들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 약이 주는 유익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인류는 언제나 더 건강하게, 더 잘 작동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자신을 개조하고 싶은 욕망을 품어왔다. 그동안 우리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타민을 먹고 콜라겐을 바르고 홍삼을 다려 마셨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양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명했다. 그런데 이제 그 욕망을 확실하게 실현해줄 강력한 약이 등장했다. 이 약은 단순히 살을 빼주는 것을 넘어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며 노화를 지연시킬지도 모른다. 효능이 불확실한 영양제의 자리를 효능이 확실한 약물이 대체하는 건 시간 문제다. 사람들은 기꺼이 약간의 메스꺼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나은 나를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이것이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진짜 이유다. GLP-1 약물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대니얼 드러커 토론토대 교수는 이 약이 뇌, 심장, 혈관, 간, 신장 및 전신에 미치는 광범위한 이점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약의 사용 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이다. 아픈 곳이 없는 정상 체중의 사람이 단지 더 완벽한 몸을 갖기 위해 이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누군가는 이를 두고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한다. 땀 흘려 얻지 않은 건 가치가 없다는 오래된 신념이다. 반면 누군가는 과학의 힘을 빌려 자신을 최적화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옹호한다. 우리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을 두고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살을 빼는 유일한 방법이 로키 발보아처럼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뿐이라고 믿지 마세요.
0: 버지니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중. 우리는 지금 치료와 향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의 최전선에 서 있다. 약이 영양제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 우리는 이 현상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인간성의 상실로 경계해야 할까? 이 딜레마 위에서 사회는 이미 분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처방 기준을 넓히자고 말하고, 누군가는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는 SNS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리며 욕망을 증폭시킨다.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3: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4: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필수 영양제라는 신화. 매년 1조 원어치의 비타민을 삼키는 이유. 모든 것은 비타민에서 시작되었다. 비타민제는 영양제라는 거대한 세계관의 시초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이다.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능성 원료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종합비타민, 단일비타민, EPA 및 DH 함유 유지 오메가3다. 이들의 합산 시장 규모는 3조 36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언뜻 보기엔 홍삼이 독보적 1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종합 비타민과 단일 비타민을 합치면 비타민제 시장은 1조 원을 넘는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홍삼보다 커진다. 우리는 매년 1조 원어치 비타민을 삼킨다. 골고루 먹어야지 라는 밥상머리 잔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일까? 성인이 된 우리는 스스로 지갑을 열어 농축된 영양소를 구매한다. 왜 이토록 비타민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진짜 결핍일까 아니면 불안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1조 원이라는 숫자를 잠시 지우고 비타민이 생존 그 자체였던 시대로 시계를 돌려보자. 죽음의 항해와 오물 파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처럼 보였으며 덩치가 육중하고 피부는 호두껍질처럼 검게 그을린 남자였다. 때묻은 푸른 코트 어깨 위로는 타르가 묻어 끈적한 따은 머리가 늘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고 흉터투성이었으며 손톱은 까맣게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한쪽 뺨에는 검게 베인 흉터가 더럽고 시퍼르죽죽한 흰색으로 가로질러 나 있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에서 주인공 짐 호킨스가 해적 빌리 본즈 선장을 묘사한 장면이다. 거친 바다 생활과 위험한 전투를 거친 무시무시한 인물이다. 하지만 본즈 선장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무너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빨이 빠지고 잇몸이 부풀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사람. 긴 항해는 몸을 안쪽에서부터 허물어뜨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과거의 역사 기록 덕분이다. 1602년 멕시코 태평양 연안을 항해하던 스페인 함대의 선원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다. 원정대의 사제 안토니오 데 라 아센시오는 공포에 질려 당시의 참상을 기록했다. 첫 증상은 온몸의 통증으로 몸의 손만 대도 아파한다. 보라색 반점이 허리 아래쪽부터 온몸을 뒤덮기 시작하고 잇몸이 너무 부어서 이를 담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오직 마실 수만 있고 결국 말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 당시 그들은 이 병의 원인을 몰랐다. 훗날 밝혀진 원인은 단 하나.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이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아센시온이 기록한 그 끔찍한 증상들의 핵심 원인은 콜라겐 생성 중단이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재료다. 비타민C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의 콜라겐조차 유지하지 못해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약보다 영양제를 더 신뢰하게 된 문화적 배경을, 2부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이 치료제를 넘어 향상도구로 소비되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3부와 4부에서는 비타민과 기능성 식품, 음식과 약의 경계를 짚고, 5부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인공지능 기반 맞춤 영양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어쩔 수 있냐. 2층에 가서 내려와야지.
1: 거기 다 특수부 사람들 아니야?
2: 특수부 사람이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날 알아볼 거예요.
0: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잖아. 지하 중앙 계단에서 올라가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3: 란조는 한숨을 쉬었다. 라투스를 잡을 때보다 더 긴장되고 떨렸다. 채령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았다. 며칠 못 본 사이 통통했던 채령의 얼굴은 여위였고 팔에는 주사 때문에 피멍이 들어있었다. 란조는 채령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효석의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효석은 손에 난 땀을 바지에 닦은 다음 조심스레 2층 문을 열었다. 그런데 고개를 내밀던 효석이 화들짝 놀라며 문을 닫았다.
1: 어? 왜 그러는데?
4: 본부장 아저씨랑 눈 마주쳤어. 본부장 아저씨 지하 랩실로 갈 생각인가 본데?
3: 란주의 입이 딱 벌어졌다.
0: 야, 지하 1층으로 가서 맨 왼쪽 끝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와. 나는 여기서 나가서 본부장 아저씨랑 대화하면서 시간을 좀 벌다가 그리로 갈게.
3: 란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채령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효석은 심호흡한 뒤 비상문 두 개를 차례대로 열다가 본부장의 가슴팍에 얼굴을 부딪혔다.
5: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군요. 효석 학생을 본 것 같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었죠?
3: 호랑이 같은 본부장의 눈빛에 효석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4: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어서요. 팀장님 기다리다가 찾으러 나왔어요.
5: 화장실은 저기 중앙 계단을 지나 반대편에 있어요. 오늘 윤 팀장 외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 왔나요?
4: 아니요. 란주랑 둘이 왔는데 역시 유라를 설득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 두 사람도 우리 범초본에 꼭 필요한 인재지만 유라가 범초본에 함께 와준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군요. 친구를 잘 설득할 수 있겠어요?
4: 네.
5: 만약 오지 않으면 범초본 조사 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친구에게 알려줘요. 좋은 친구라면 옳은 게 뭔지 알려줘야지. 안 그래요?
4: 네.
3: 효석의 대답에 양원혁 본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 격려하듯 어깨를 툭툭 치더니 비상구 문 너머로 사라졌다. 효석은 제발 란주와 채령이 안전하게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빌며 2층 맨 왼쪽 계단으로 걸음을 옮겼다.

0: 효석이 양원혁 본부장과 대화하고 있을 무렵 란주는 채령과 함께 무사히 지하 1층 복도에 진입했다. 그러나 중앙 계단을 지나 왼쪽 비상 계단에 가까워질 때쯤 좀 전에 만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연구원과 또 마주치고 말았다.
1: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여긴 자제실이야. 너희 안내하는 요원은 어디 있어? 왜 멋대로 너희끼리 돌아다니는 거지?
0: 란주는 이번만큼은 겁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목에 비지터 S를 걸고 있으니까.
2: 아, 화장실 가려고 나온 거예요. 아, 도대체 찾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 화장실 어디 있어요? 아, 건물만 크고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0: 뻔뻔하게 굴기로 마음먹은 란주는 일부러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툴툴거렸다. 남자는 란주를 보고 한숨을 쉬더니 자제실 옆에 있는 안내판을 가리켰다.
1: 저기야, 얼른 좀 가라. 근데 너는?
0: 남자 연구원은 갑자기 채령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 채령이를 알아본 걸까? 연구원들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채령이를 이리로 데려온 건 아닐까?
1: 너는 딱 봐도 중학생이잖아. 고등학생은 몰라도 중학생은 여기 실험동 들어오면 안 돼. 화장실 갔다가 당장 올라가.
2: 아, 알겠어요. 아, 이 아저씨 진짜 되게 뭐라 그러네.
1: 어? 아저씨라니. 가자.
0: 란주는 채령과 함께 화장실 안으로 쏙 들어갔다.
1: 아직 서른도 안 됐는데 아저씨라니.
0: 남자 연구원은 충격을 받은 듯 웅얼대며 란주와 채령이 오던 길로 걸어갔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본 란주는 채령의 손을 잡고 나와서 비상문을 열었다. 란주는 제발 효석이 무사히 도착했길, 그 길치가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았길 바라며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란주는 효석과 부딪혔다. 갑자기 튀어나온 서로에게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소리를 질렀다. 몇 분 만에 다시 만난 것인데도 란주는 효석이 반가웠다. 양원혁 본부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 급했다. 세 사람은 다시 비상문을 열고 2층 복도에 들어섰다. 반짝이는 햇살이 유리를 뚫고 들어와 비치는 2층 복도는 고요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 복도를 걸어갔다. 누군가 문이라도 열고 나올까? 나와서 채령을 알아볼까 봐 겁이 났다. 복도를 걷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 같았다. 중앙 계단을 코앞에 두었을 때 특수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중앙 계단 바로 앞에 집무실에서 나왔다. 란주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아마 채령과 효석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집무실에서 나온 사람은 손에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었고 그곳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란주는 기도했다.
3: 착하게 살게요. 능력 진짜 좋은 곳에만 쓰고요. 유라랑도 당장 화해하고요. 연희한테 못될 만한 것도 다 사과할게요. 신이시여, 제발 안 걸리게 해주세요.
0: 남자는 계속 파일을 보며 걷다 효석과 어깨를 부딪혔다.
4: 죄송합니다.
0: 효석과 남자는 동시에 말했고 또 동시에 각자의 갈 길로 멀어져 갔다. 이제 됐다고 생각한 란주가 안심하던 순간이었다.
1: 저 그런데!
0: 뒤에서 남자가 효석을 불렀다. 놀란 란주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못 들은 척 채령의 손을 잡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1: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0: 남자가 주워준 것은 효석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USB였다. 효석은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남자에게서 USB를 받았다.
4: 감사합니다.
0: 남자는

0: 효석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제갈 길을 갔다. 효석이 USB를 떨어뜨린 것을 안 란주는 말없이 효석의 등을 세게 내려치고는 USB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다. 마침내 안내 데스크에 도착해 세 사람은 명찰을 벗었다. 란주는 방문객용 명찰 사이에 연구원의 명찰을 뒤집어 끼워넣은 다음 방문객을 받느라 정신없는 안내요원의 자리에 슬쩍 밀어넣었다. 범초본 건물 입구를 나서자마자 세 사람은 버스 정류장까지 내달렸다. 이미 힘이 빠진 체령도 이를 악물고 란주와 함께 뛰었다. 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 사람은 PC방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지금쯤이면 범초본에서는 사라진 체령을 찾느라 비상이 걸렸을 것이고 체령을 데려간 용의자로 란주와 효석을 주목할 것이 뻔했다.
1: 어쩌자고 일부터 저질렀지.
0: 효석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란주는 고민하는 효석을 무시한 채 체령과 함께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랩실에서 옮겨온 실험 일지와 장부들이 모니터를 빼곡하게 채웠다. 란주와 효석은 체령한테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얼마간 듣다가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갔다. 세 사람은 김밥 전문점에 가서 분식을 종류별로 시켰다. 음식을 싹 해치운 뒤에는 근처 찜질방으로 갔다. 효석이 능력을 써서 금방 자리가 날 곳을 찾았고 셋은 사이좋게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체령은 이내 골아떨어졌지만 란주는 잠을 잘 수 없었다. 휴대폰을 찔끔 충전한 사이에 뉴라에게서 온 긴 메시지 때문이었다. 진심어린 사과를 하려는 것이 느껴지는 메시지였다. 란주는 뉴라가 보고 싶었다.
2: 범초본에 쫓기느라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찜질방에서 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
0: 험난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나는 것은 내내 함께해왔던 소초모들이었다. 란주는 옆으로 돌아누웠다.
2: 야, 원유석, 자냐?
1: 어? 아니, 엄청 피곤한데 자려니까 잠이 안 오네.
2: 생각해보니 오늘 나 혼자 갔으면 체령이 못 깼을 것 같아.
1: 이 오빠가 또 멋있게 딱, 그지? 도와줬다, 그지?
0: 말이 끝나기도 전에 란주는 발로 효석의 다리를 걷어찼다.
1: 아프잖아. 진짜 성질머리하고는 이거 나니까 받아주지. 근데 나도 그런 생각했어. 혼자였으면 애초에 범초본이 그렇게 나쁜 곳인지 차령이가 그런 실험을 당하고 있었는지조차 모르지 않았을까.
0: 란주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1: 그래도 우리 둘이서 해냈어?
0: 효석은 란주를 흘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2: 나도 알아. 우리 둘이서 해낸 거. 하지만...
1: 그래. 무슨 마음인지 이해해. 우리 둘이서만 해도 잘하지만 역시 애들이랑 함께하고 싶지?
0: 천장에 시선을 고정한 채 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마음이었다. 별거 아니라 여겼던 내 능력만으로 체령을 구해냈으니 벅차고 기뻐야 하는데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던 연희에게 보란듯이 으스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아쉽고 허전하기만 했다. 란주는 알고 있었다. 만일 유라와 연휘, 현우가 옆에 있었더라면 분명 체령을 함께 구출해 뿌듯해하고 서로 치켜세워줬을 거란 걸. 또한 행여 란주나 효석이 실수하거나 곤경에 처했더라면 분명 둘의 뒤를 봐주었을 거란 걸. 그런 세 사람이 없으니 란주는 그날의 성공을 뽐낼 마음도

0: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지 않았다.
1: 너 애들 생각하지. 유라랑 현호랑 연희랑.
0: 효석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2: 뭐랄까, 오늘 채룡이 구출에 성공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효석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연휘, 현우, 유라가 할 수 있는 일도 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었어. 연휘는 내가 식물을 읽어서 라투스를 찾아냈으니 활약할 수 있었던 거고, 나는 연희의 활이나 화살 덕분에 다치지 않고 계속 식물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였네.
3: 그리고 넌 내가 라투스 방향 읽어줘서 싸울 수 있었던 거고, 넌 역시 나 없이는 안 돼.
0: 란조는 조용히 발로 효석을 한 대 더 걷어찼다. 낑낑거리는 효석의 소리가 취침실에 나직이 울려 퍼졌다. 란조는 유라에게서 온 메시지를 효석에게 보여주었다. 메시지를 읽은 효석은 잠깐 아무런 말도 없었다.
1: 근데 유라가 범초본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지 않냐?
2: 응. 유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다시 소소하게 모일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만 자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어, 우리.
1: 잘 자.
0: 효석이 갑자기 손을 번쩍 허공에 치켜들었다.
2: 뭐하냐?
3: 그래도 우리 오늘 촬영이 구했잖아.
1: 소초모다웠어. 아, 그러니까 빨리 해줘, 하이파이브.
0: 란조는 피식 웃으며 허공에 떠있는 효석의 손바닥에 제 손바닥을 갖다 댔다.

0: 그리고 오늘 아침 찜질방에서 나온 뒤에 대충 밥 챙겨 먹고 일하는 집으로 갔어. 그때가 1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 집엔 아무도 없었지. 그래서 근처 식물들을 읽어봤어. 현우, 너랑 유라가 강목 들고 움직이는 걸 봤고. 나머진 아까 말한 이야기 그대로야.
1: 란주의 이야기가 끝나자 유라가 굉장한 결심을 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란주에게 다가가 란주를 꼭 끌어안았다. 란주는 조금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유라를 꼭 끌어안았다. 두 친구는 한참이나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2: 그런데 채령이 너 무슨 실험을 당하고 있었던 거야?
3: 야!
1: 훈훈한 분위기를 확 깨는 현우의 질문에 효석과 란주, 유라의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에 관해 물었고 결국 채령은 입을 열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개들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4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10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10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바람 없고 기압 1900도파스칼, 기온 17.9도. 평양, 남동풍 1m, 1100도파스칼, 기온 20도. 백령도, 풍향 남동풍, 풍속 초속 5m, 기압 1800도파스칼, 기온 18.8도. 해주, 남풍 4m, 1100도파스칼, 21.3도. 서울, 0.5m, 1011헥토파스칼, 21.1도. 인천, 남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2도. 서산, 남동풍 1.5m, 1010헥토파스칼, 21도. 군산, 남동풍 2m, 1011헥토파스칼, 21도. 목포, 남동풍 2.5m, 1011헥토파스칼, 21도. 여수, 서풍 1m, 1011헥토파스칼, 20도. 제주,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2도. 서귀포, 북풍 0.5m, 1010헥토파스칼, 21도. 통영,
남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19도. 부산 서풍 2.5m, 1011헥토파스칼 20도. 포항 남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21도. 울릉도 남서풍 4.5m, 1011헥토파스칼 20도. 울진 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17도. 동해 남서풍 2.5m, 1010헥토파스칼 18도. 강릉 남서풍 3m, 1900헥토파스칼 21도. 속초 서풍 0.5m, 1010헥토파스칼 17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북풍 0.5m, 1006헥토파스칼 25도. 나하 동풍 2.5m, 1006헥토파스칼 23도. 미나미다이토섬 남동풍 3m, 1900헥토파스칼 24도. 나세 남동풍 2m, 1900헥토파스칼 22도. 카고시마 북동풍 4m, 1011헥토파스칼 23도. 후쿠오카 남풍 1.5m, 1011헥토파스칼 22도. 이즈하라 북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19도. 사이고 북서풍 1.5m, 1013헥토파스칼 16도. 마세 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18도. 시미즈 북동풍 2.5m, 1010헥토파스칼 22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3.5m, 1014헥토파스칼 20도. 오사카 북동풍 1m, 1013헥토파스칼 23도. 와섬 남서풍 3.5m, 1014헥토파스칼 17도. 아오모리 남풍 1.5m, 1015헥토파스칼 13도. 삿포로 남동풍 2.5m, 1014헥토파스칼 15도. 와이카나이 남서풍 4.5m, 1013헥토파스칼 14도. 네무로 남풍 2.5m, 1016헥토파스칼 11도. 센다이 북서풍 1.5m, 1015헥토파스칼 17도. 도쿄 북서풍 2m, 1015헥토파스칼 20도. 하치조섬 남동풍 1.5m, 1016헥토파스칼 19도. 지치섬 동풍 3.5m, 1013헥토파스칼 23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동풍 3m, 1010헥토파스칼 15도. 대치에 북서풍 1m, 1011헥토파스칼 12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3m, 1011헥토파스칼 16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7도, 습도는 57%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췌장암 역시 초기에 빨리 발견되고 치료한다면 치료 효과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진단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췌장암도 대부분의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 증상이 없고요. 진행되면서 증상이 생긴다고 해도 전체 췌장으로 볼 때 어느 위치에 암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초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췌장암도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특히 췌장은 위치상으로도 암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지적되는 것도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기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재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재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췌장은 참 부담스러운 수식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조용한 장기,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도 초기 증상이 없는 걸 의미할까요?
1: 그렇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위장 뒤쪽에 숨어있는 장기인데요.
0: 네.
1: 암이 생겨도 초기에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실제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0: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초기에 발견되고 치료하면 생존율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워낙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1: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0: 네.
1: 췌장암은 전체로 보면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0: 네.
1: 초기, 즉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훨씬 좋아집니다.
0: 네.
1: 특히 암이 췌장 안에만 국한된 상태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0: 네.
1: 결국 췌장암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췌장이 하는 일이랄까요?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네. 췌장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화를 돕는 역할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장으로 내보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0: 네.
1: 대표적으로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0: 네.
1: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요. 소화 기능뿐만 아니고 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췌장에 암이 생겼는데도 초기에는 그래도 나타나는 증상이 전혀 없는 건가요?
1: 네. 초기에는 정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물론 아주 일부에서는 속이 좀 더부룩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혹은 쉽게 피곤하다 정도의 증상을 느끼시기도 하지만
0: 네.
1: 워낙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췌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0: 네.
1: 다른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의심할 만한 증상이 생기나요?
1: 네. 암이 어느 정도 자라 주변 조직이나 암관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상복부 통증이나 등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눈이나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황달이 생긴다고 하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또 그렇게 증상이 생길 때도 췌장의 어느 위치에 암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0: 네.
1: 췌장은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으로 나뉩니다.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암관을 막기 쉬워서 황달이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몸통이나 꼬리 부분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황달을 비롯해서 췌장암의 의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같은 췌장암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증상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황달은요, 췌장 머리 부분 암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0: 예?
1: 암즙이 내려가는 길이 막히면서 피부나 눈이 노래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몸통이나 꼬리 부분 암은 황달 없이 체중 감소나 복통만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더 좀 조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애매하더라도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검사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복부 초음파인가요? 검진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1: 네. 건강검진에서 많이 시행하는 검사가 복부 초음파인데요.
0: 네.
1: 복부 초음파는 비교적 간단하고 부담이 적은 검사이고
0: 네.
1: 또 간이나 담낭을 확인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0: 네.
1: 다만 췌장은 말씀드린 바대로 위치상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초기 췌장암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특히 종양의 크기가 아주 작거나 장 속에 공기가 있어서 가려지는 경우에는 초음파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모든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음파에서도 담관 확장이라든지 췌관 확장과 같은 이상 신호가 보이면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검진 초음파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췌장은 위치상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췌장의 위치가 어디 있길래 초음파로도 잘 안 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췌장은 위장 뒤쪽 깊은 곳에 길게 누워있는 장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앞쪽보다는 안쪽 깊숙이 숨어있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위장이나 장 속에 공기가 많이 차게 되면 초음파가 잘 통과하지를 못해서 췌장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또 복부 비만이 있거나 체형에 따라서도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췌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는 CT나 MRI 또는 내시경 초음파와 같은 정밀 검사로 추가로 시행하게 됩니다.
0: 췌장암에도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1: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는 만성 췌장염, 당뇨병, 비만, 과음 등이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의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 또 단순 당뇨가 아닌 췌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0: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족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1: 네. 췌장암에서도 가족력은 상당히 중요한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그러니까 부모님, 형제, 자매 가운데 췌장암 환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연구들에 따르면

0: 1개 가족 한 명이 췌장암인 경우 위험도가 약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중 2명 이상에서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거나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부가 유전자 변이처럼 유전적 요인이 관련된 경우도 일부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췌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같은 다른 암과 함께 가족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췌장암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언제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도를 결정하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MRI나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조기 검진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조기에 발견했을 때는 치료 성적이 훨씬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앞서 췌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는 뭐 CT나 MRI 또는 내시경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를 이제 추가로 시행하게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췌장암이 의심될 때 진행되는 검사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CT 촬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현재 췌장암이 의심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 가운데 하나가 CT 검사입니다.
1: 네.
0: 특히 조영제를 사용하는 췌장 CT는 단순히 암이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종양의 크기, 위치, 또 그 주변의 혈관 침범 여부, 림프절 전이 여부까지 자세히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췌장암에서는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CT를 통해서 주요 혈관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췌장 주변에는 아주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암이 혈관을 많이 침범한 경우에는 바로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항암 치료를 먼저 고려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CT는 간이라든지 복막 전이 같은 원격 전이를 확인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MRI를 추가해서 담관이나 췌관을 좀 더 자세히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병변을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또 내시경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내시경 초음파는 작은 종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빠르고 정밀한 조기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췌장암이 초기에 발견되고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초기라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건가요?
0: 네. 이 췌장암에서 초기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암이 아직 췌장 안에 국한되어 있고 주변의 주요 혈관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은 상태를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술적으로 완전한 절제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치료 결과도 상대적으로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간이나 복막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었거나 주요 혈관들을 광범위하게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분들 가운데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의 약 20%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만큼 이제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암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혈관과 가까운 경우에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하고

0: 생에서 종양의 크기를 조절한 뒤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수술 가능, 불가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 전략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췌장에는 혈관이나 림프관이 밀집돼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쉽게 퍼질 수도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기인데요.
1: 네.
0: 주변에는 큰 혈관들과 림프관 그리고 신경들이 아주 밀집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암이 진행되면 주변 혈관이나 신경을 비교적 빠르게 침범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이나 림프절, 복막, 폐 같은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췌장암은 조직학적으로도 비교적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에 전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서는 단순히 종양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혈관 침범 여부, 전이 여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또 이미 그렇게 많이 퍼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0: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증상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단 당시 이미 원격 전이가 동반된 상태로 발견되는 환자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특히 병리적인 체중 감소라든지 황달, 통증 같은 증상이 생겼을 때는 종양이 이미 어느 정도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암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고위험군에서는 증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병기가 결정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췌장암 병기는 단순히 암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암이 림프절로 퍼졌는지 주변 혈관을 침범했는지 간이나 폐와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를 종합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병기에 따라 당연히 치료 방향도 달라집니다. 수술이 가능한 초기 단계는 수술이 완치를 위한 우선 고려를 해야 되고요. 완치를 위해서 경계성 절제 가능한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에 수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전이가 동반된 경우에는 전신 항암 치료 치료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병기 평가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1: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수술이 가능한 정도면 초기로 봐야 하는 거죠?
0: 네. 대체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췌장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 가운데 하나가 수술인데요. 암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이거나 국소 단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암이 췌장 주변의 중요한 혈관을 심하게 침범하지 않고 간이나 복막 같은 다른 장기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치료 개념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수술이 가능해 보이면 바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경계성 절제 가능한 췌장암이라고 해서 혈관과 아주 가까운 경우에는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해서 종양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시도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수술 후에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5조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순히 수술 하나만 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수술, 항암 치료, 영상의학, 병리, 방사선 치료 등과 함께 다각제 치료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뭐 췌장암이 생존율도 낮고 치료가 쉽지 않은 암이지만요. 또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치료제들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췌장암 치료는 최근 10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가 제한적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여러 항암제 조합 치료들이 개발되면서
1: 네.
0: 생존 기간 연장 효과가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또 최근에는 유전자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밀 의료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1: 네.
0: 일부 환자에서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와 같은 특정 유전적 이상이 확인이 되면 표적 치료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면역 치료 역시 일부 특정 환자분에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1: 네.
0: 아직은 모든 췌장암 환자에서 면역 치료 효과가 충분히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분석, 혈액 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CT나 내시경 초음파 영상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요.
1: 네.
0: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1: 네.
0: 네. 결국 앞으로는 조기 진단 기술과 맞춤형 치료가 췌장암의 치료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참 췌장암에 대한 걱정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0: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우선 모든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네. 뭐 급성 췌장염이 한 번 이제 있었다고 해서 바로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0: 다만 만성 췌장염처럼 염증이 이제 반복되고 오랜 기간 반복되면 경우에는 췌장암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왜냐하면요. 반복되는 염증이 췌장의 조직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흡연, 과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에서는 췌장암이 먼저 생기고 그 결과로 췌장염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반복적인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염으로 급성 췌장염으로 오시는 반복되거나 오는 분들 중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CT, MRI, 내시경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췌장을 자세히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무조건 췌장암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반복되는 췌장염은 전문의 진료와 함께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췌장암뿐 아니라 췌장의 건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몸의 변화는 없을까요?
0: 네,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중요합니다.
1: 네.
0: 이제 이유 없는 체중 감소라고 함은 평소처럼 식사를 드시고 생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줄어들어서 자기 체중의 10% 이상 줄어든다면 꼭 원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1: 예.
0: 또 지속되는 상복부통증, 또 등으로 퍼지는 통증도 중요합니다.
1: 예.
0: 네, 위대장 내시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췌장이나 담도 쪽을 이제 검사해 보셔야 되는데요.
1: 네.
0: 특히 단순 근육통처럼 생각했는데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 네.
0: 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피부도 눈이 노래지는 황달. 네, 이제 황달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노래지는 걸 확인하냐고 하시는데요.
1: 네.
0: 저는 이제 쉽게 말씀드릴 때
1: 네.
0: 이게 지하철이나 이렇게 보면은 좀 색이 변해지시는 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쉽게 그 눈이 노래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소변색이 콜라색으로 진해지는 증상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당뇨병이 최근에 생기거나 또 기존 당뇨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에는 췌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네, 실제로 췌장암 환자 가운데 일부는 혈당 이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0: 그리고 식욕저하나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단순 컨디션 문제로만 넘기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0: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암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신다면 꼭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재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식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주의가 필요 없을까요?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담은 육식을 좋아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그런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콜레스테롤에 대한 설명부터 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1: 콜레스테롤을 이제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0: 네.
1: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거나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담즙산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지질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사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 높으면 나쁘다는 의미에서 이게 해로운 물질이라고 보시는 게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사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필요한 성분인데 정상보다 좀 너무 많아서 혈중에 돌아다닐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로도 불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이 기름이라서 네. 혈액에 지금 잘 섞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반을 하려면 단백질에 붙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진단백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결국 콜레스테롤의 진단백이 높냐 낮냐를 의미하는 건데요.
0: 네.
1: 운반하는 콜레스테롤의 밀도에 따라서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콜레스테롤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게 동맥경화가 유발될 수 있어서
0: 네.
1: 나쁜 콜레스테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서 이런 콜레스테롤 성분을 간으로 운반해주면서
0: 네.
1: 배출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0: 네. 이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건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1: 콜레스테롤 이상인 이상 지질 혈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처럼
0: 네.
1: 식사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맞는데요. 특히 이제 지질 성분 영향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포화지방이 많은 육식이나 버터, 트랜스지방 뭐 이런 인스턴트 음식에 의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기는 합니다.
0: 네.
1: 근데 다만 다른 만성질환들과는 좀 다르게 콜레스테롤 이상인 경우에 음식이나 생활 환경에 의한 영향이 전체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0: 네.
1: 유전적인 영향이 70에서 80%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게
0: 예.
1: 다른 만성질환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물론 그중에서도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식습관의 영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중성지방 말씀하셨는데요. 중성지방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1: 중성지방은 이제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들어온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나서
0: 네.
1: 남은 것이 간에서 이제 합성되고 이게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으로 저장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요.
0: 네.
1: 콜레스테롤이 아까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원료가 된 재료가 되는 것과는 다르게
0: 네.
1: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0: 그러면 중성지방에 영향을 주는 건 식습관인가요? 뭐 음주나 과식이나 튀긴 거, 고기 이런 부분들이 위험 요인이라는 거죠?
1: 중성지방도 이제 식습관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데요. 이게 중성지방

0: 또 지질의 일종이라서 네. 기름진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성지방의 상승의 주요 원인은 지질보다는 탄수화물이다.
1: 아, 그렇군요.
0: 특히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다 못 쓰고 지방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또 음주도 중성지방을 올리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알코올 성분이 중성지방의 합성을 촉진시켜서 중성지방이 높인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물론 기름진 음식도 에너지원으로 다 쓰이지 못할 때는 그러면 이제 중성지방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1: 자,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0: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불리는 질병이 크게 보면 콜레스테롤이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는 유전이다. 20% 정도만 음식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중성지방 혈증 같은 경우에 이거는 생활 습관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증후군, 만성 콩팥병과 같은 대사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먹는 이제 피임약, 스테로이드, 베타 차단제 같은 약물이나 가족성 고중성지방 혈증과 같은 유전적인 요인도 중성지방 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콜레스테롤 수치는 일단은 유전적인 영향이 좀 크다고 하셨는데요. 타고나는 경우가 많은 거네요.
0: 맞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혈증이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가족력이 있다고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경우에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기는 건데요. 발병률이 뭐 200명에서 500명당 1명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린 나이에서부터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타나고 궁극적으로는 40대 이런 나이에 이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되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력을 찾아보면 이미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서도 조기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로 고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그럼 식습관뿐 아니라 가족력까지 있으면 위험은 더 높아지겠네요.
0: 맞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나이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꽤 억울해하시거든요.
1: 그러시겠어요.
0: 체중도 괜찮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기름진 식사 안 즐긴다. 그런데 나 왜 이렇게 높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약을 안 드시려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렇죠. 유전적인 영향이 큰 질환이라서 실제로 한 달 내내 물만 먹고 24시간 운동만 해서 뼈만 남아도 콜레스테롤이 높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유전적인 영향이 큰데 유전적인 영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식습관도 좋지 않다면 불난 곳에 기름 끼얹는 거죠. 콜레스테롤 매우 높게 나타나고요. 궁극적으로는 심내혈관 질환 발생이 매우 이른 나이, 30대 뭐 이런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그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협증도 있고요. 그럼 검진에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약을 복용하나요?
0: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약이 필요한지 생활습관 조절만 해도 되는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검진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수준부터 이상이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관리만 해도 될 정도의 수치가 나온 분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제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분이다. 건강 위험 인자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관리 수준이긴 하지만 약물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에 따라 약을 써야 되냐, 관리를 해야 되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고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1: 약을 복용을 한다면요.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약 복용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떨까요?
0: 젊은 나이에 약을 복용하는 걸 수긍하는 분들이 참 없습니다.
1: 그렇죠.
0: 안 드시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30, 40대라고 하면 앞으로 40년, 50년을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대한 늦게 먹자. 내가 한번 노력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환자가 바로 저였고요. 저도 한 2년 버텨봤는데 네. 결국에는 안 떨어져서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요.
1: 교수님도 그러셨군요.
0: 네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사실 약 먹자고 하면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는 콜레스테롤 관리는 빠를수록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이미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늦게 먹고

0: 더미토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약의 효과가 매우 좋거든요. 네. 약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스타틴이라고 하는 가장 흔하게 처방하는 약물이 원래 수치에서 한 40에서 50% 정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1: 네.
0: 정상 범위 이내로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약 드시고 4주 이내에 효과 나타나고요. 두 달만 지나면 최대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약을 편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1: 네. 그런데 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진다거나 약이 잘 안 맞는 경우는 없을까요?
0: 약을 선택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1: 네.
0: 처음부터 이제 낮은 용량을 쓰게 되면 부작용 발생은 줄일 수 있지만 수치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약제에 따라서 효과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1: 네.
0: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점차 농도를 증량하거나 복합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목표까지는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고요.
1: 네.
0: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면 다른 약제로 변경하셔야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약제 부작용이거든요. 스타틴 성분이라는 약의 흔한 부작용이 근육통이나 간 수치 상승 등이라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일단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약을 중단할 건지 변경을 해야 될 건지를 고려하셔야 되고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끊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도 약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재발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면 초고도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55 마이크로그램 데시리터 미만으로 낮춰야 되고요. 거기에서 더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고강도의 스타틴을 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PCSK9 억제제란 주사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뇨를 10년 이상 앓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타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저밀도 콜레스테롤 7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약을 조절해야 됩니다.
1: 또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가족력과 유전은 좀 다르잖아요. 유전적인 요인이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0: 이게 좀 엄밀히 말하면 가족력과 유전이 좀 다른데요.
1: 예.
0: 가족력이라고 하면 이 유전적인 영향에 추가로 공유된 생활 습관에 영향을 준다라고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뭐 유전적인 영향이 없어도 부모님이 과식을 좋아하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 이런 걸 유지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자녀분들도 네 그런 식습관 유지가 되면서 비만이 생기기 쉽겠죠.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이 없어도 이상지질혈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아무리 유지를 해도 사실 약물 치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럼 유전적인 경우에는 어린아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 있나요?
0: 유전적인 이상인 경우라고 하면 아까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면 사실 태어날 때부터 높거든요.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은 20대에서 30대 때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한테서 이상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40대, 50대인데 심혈관 질환을 앓고 확인해 보니까 아 나는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이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녀한테도 이른 나이에 확인을 해서 역으로 이제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인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도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0: 필요하면은 약물 치료 시작을 해야 됩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심을 갖는 건 뭐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혈관 질환의 위험을 막는 게 목표인 거죠?
0: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자 해서 그래서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는 거고요.
1: 네.
0: 기존 연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혈관 위험의 위험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목표치만큼 낮추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생활습관 조절도 하는 거죠. 혈관 질환을 낮추는 데는 사실 콜레스테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습관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1: 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조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생활습관 그리고 약을 먹는 것까지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할까요?
0: 네, 말씀하신 대로 약물 치료가 가장

0: 중요한 건 맞는데요.
1: 네.
0: 나머지 20%의 영양이 생활 습관이거든요. 이것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여보는 거.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좀 늦추려면 채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견과류를 좀 섭취하는 게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관리와 함께 혈당, 혈압, 체중 관리를 해서 결국에는 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자 하는 목적으로 생활 습관 조절이 필요합니다.
1: 네. 약물 치료라고 한다면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말씀하셨는데요. 내성이라든지 또 부작용은 없을까요?
0: 스타틴을 꺼려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부작용인데요.
1: 네.
0: 환자들이 이제 유튜브 보고 오셔서 스타틴 복용하면 근육이 녹아내린대요. 뭐 당뇨가 생긴대요. 간이 망가진대요. 뭐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다만 이제 실제 연구 결과에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는 빈도가 굉장히 낮고요. 오히려 약을 복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근육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당뇨의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 충분히 생활습관 조절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환자분들한테는 저도 그렇게 먹습니다. 약을. 나쁘고 위험한 약이면 제가 먼저 먹겠나요? 이렇게 설명드리긴 합니다.
1: 근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0: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약을 일단 중단해보고 다시 약을 투약을 하거나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육통이 좀 생기는 경우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약제를 좀 바꾸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제와 좀 같이 복용을 하면 근육통이 좀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당뇨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스타틴을 복용을 해서 당뇨가 생길 위험성보다는 생활습관 조절을 잘 못해서 혈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보다는 생활습관 조절을 하면 충분히 당뇨 예방할 수 있다. 그 약 중에서도 혈당 올라가는 효과가 좀 낮은 약도 있거든요.
1: 그래서
0: 당뇨가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혈당에 영향을 좀 덜 주는 약으로 바꿔보기도 합니다.
1: 네. 오랜 기간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내성이 없는 분들도 있나요? 뭐 정도의 차이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0: 다행히 스타틴에는 내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 용량 그대로 꾸준히 쓰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절이 잘 되기는 하고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점차 조금 올라가는 분들에게서는 용량을 좀 올리거나 복합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그럼 계속 드셔도 되는 거네요. 부작용만 좀 없으면요.
0: 이 부작용이라는 게 그 간 수치 상승이나 근육 수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처음에 약을 드셨을 때만 나타나고요. 처음 드셨을 때 이게 없다 하면은 그 뒤로부터는 계속 약을 드셔도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혈당 검사를 같이 하면서 혹시라도 혈당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콜레스테롤 수치는 뭐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금식을 하고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서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1: 네.
0: 사실 그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식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식이 필요 없긴 하지만
1: 네.
0: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금식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고 피검사 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할 때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이랄까요? 좀 짚어주세요.
0: 검진 결과지 보면 이상지질혈증이 있다고 확인이 되고 진료가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가 뜨거든요. 근데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치를 좀 일단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200만 넘어도 나오고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30만 넘어도 일단은 이상이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으로 나오거나 중성지방이 150 이상

0: 4개 중에 하나라도 이상 있으면 체크가 되고 진료가 필요하다는 문구는 거의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꼭 확인해야 된다. 진짜 진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라서 이상지질혈증 진단이 되면 그때는 병원에 꼭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수치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할지 관리만 해도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총 콜레스테롤만 높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조금 낮아서 이상지질혈증으로만 떴다. 나머지 이제 중성지방이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괜찮다 이러면 당장 병원에 찾기보다는 식사 습관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 조절만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4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제주도에는 흐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권 북부, 경상 서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은 늦은 밤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은 5에서

0: 50mm, 강원도와 경상권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외출 시에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하수 역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지겠는데요. 폭풍 해일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5도에서 31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4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수원 28도, 인천 27도, 파주 28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9도, 춘천과 원주 30도, 대관령 23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6도, 강릉 28도, 동해 26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0도, 충주 20도, 대전 30도, 세종 29도, 천안 29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0도, 군산 29도, 광주 30도, 목포 28도, 여수 26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포항 29도, 안동 30도, 부산 27도, 울산 28도, 진주 30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는데요.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서해오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8도, 신해주 25도, 개성 27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도, 습도는 71%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현지 시각 14일 서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내일 서명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와 개발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영은 서명 행사의 구체적인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서명이 내일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바가이 대변인은 MOU 서명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내일은 아니지만 바로 며칠 내로 서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군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 이후 공습 위기가 고조됐지만 중재국의 개입으로 미국과 이란이 다시 양해각서 체결 국면으로 돌아선 과정을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오전 1시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야간 정찰을 하던 미군 아파치 헬기 바로 앞에서 이란 드론이 폭발했고 추락한 헬기가 바다에 가라앉기 직전 두 조종사는 무인 드론 보트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했고 이란도 미군 기지 등을 공격했지만 카타르와 파키스탄 외교관들이 급히 중재에 나서 합의 임박에 이르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를 포함해 이란 전쟁 종료 시 이루어질 후속 조치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13일 브리핑에서 미국 이란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며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다음 단계의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가 될 것이라며 G7 국가들이 협력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년 전 이맘때 열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1차 북미정상회담 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트루스 소셜에 별다른 언급 없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외무성이 어제 담화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채택된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공동성명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간 군사협력을 규탄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와 엄중한 적대 행위로서 지금껏 떠들어온 체제 존중, 적대 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 13일 문화시설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미술관 시찰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우피치 미술관과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유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방에 5에서 50mm,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서부 내륙에 5에서 30mm가량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도, 습도는 71%입니다. 아나운서 송소연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요즘 코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일을 시키는 언어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개발은 전문 교육을 받은 개발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 때문인데요.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그냥 말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만들어줘라고 하면 AI가 알아서 뚝딱 만들어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마치 외국어를 몰라도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2025년 2월 전 테슬라 AI 디렉터 안드레이 카파시가 처음 이 개념을 제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코딩은 이제 개발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장 직원이 직접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바이브 코딩 그리고 기업의 AI 전환과 연결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5월 8일에 도산 아카데미 주최의 342회 스마트 포럼에서 진행된 기업의 AX 핵심에 바이브 코딩이 있다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사는 장동인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인데요. 이 장동인 교수는 미국 비자카드, 오라클 본사, 딜로이트 컨설팅 등 국내외 굵직한 기업에서 수백 개 기업의 경영 및 IT 컨설팅을 담당해온 AI 빅데이터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주제는 AI 트렌드를 읽고 어떻게 앞서 나갈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조직 안에 AI를 어떻게 제대로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그 핵심 열쇠로 바이브 코딩을 제시를 했고요. 기업의 AI 전환, 이른바 AX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짚어줬습니다. 네,
0: 그럼 장동인 교수는 기업이 AI를 제대로 도입하고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1: 네, 먼저 바이브 코딩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기존 코딩은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명령을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개발자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바이브 코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엄밀한 설계보다 방식이나 뉘앙스, 이런 분위기가 중요한 건데요. 우리 팀 출장비 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줘 라고 말로 설명을 하면 이 AI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이 장동인 교수는 강연에서 기업의 AI 전환에 대해서 핵심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AI 전문가한테 맡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장 직원이 직접 AI 시스템을 만들어봐야 비로소 쓰게 된다는 겁니다. AI를 외부 전문가에게만 맡기면 정작 현장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좋은 AI도 직원이 나서지 않으면 이 조직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AI를 잘 쓰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전사적인 AI 무브먼트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장 교수는 AI 시대 경영자의 역할도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문제를 제기하고 정의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고 직원에게 AI가 만든 보고서에서 발견한 통찰이 뭐냐고 물을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그럼 기업의 AX 핵심에 바이브 코딩이 있다를 주제로 카이스트 AI 대학원 장동인 교수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바이브 코딩인데요. 사실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테마이긴 해요. 그런데 굳이 제가 하는 이유는 트렌드가 바이브 코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뭔 말이냐면 작년까지는 AI의 트렌드가 누가 더 좋은 LLM을 만드느냐, AGI에 가까운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AI를 만드냐에 있다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 사람들이 어디다가 포커싱을 했냐면 저 AI를 가지고 우리 기업과 내가 하는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서 에이전트라는 게 나왔고요. 에이전트가 가장 잘 워킹하는 분야가 코딩입니다. 그래서 이 코딩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바이브 코딩이 일반 사람도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쉬워지면서 전 세계의 AI 트렌드를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오픈 AI가 요새 시들하고요. 클로드를 만든 앤트로픽이 지금 뜨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둘 다 지금 이제 IPO를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앤트로픽이 훨씬 더 큰 회사가 될 거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비교가 안 됐었는데 오픈 AI가 훨씬 더 크게 갔었는데 그 트렌드를 유지 못해서 새로운 거를 앞장서서 이끌어가지 못해서 역전된 거죠. 이렇게 이제 AI 시대는 모든 판도가 몇 달 만에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켜보는 우리도 저 바이브 코딩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며 저게 IT 업계에 무슨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쪽 업계에 이제 42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인터넷 다음으로 거대한 혁명입니다. 그거는 세상을 바꿀 거고 이 바이브 코딩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클로드나 또는 뭐 챗GPT나 또는 제미나이를 쓰시면서 얘가 나한테 너무 아첨한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그죠? 근데 아첨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컨텐츠가 틀린다는 거지. 이 컨텐츠가 틀린 거를 어떻게 수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잘 정리되게 보일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게 이 앞에 있는 지금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매번 클로드나 챗GPT가 나한테 답변을 할 때마다 여기 있는 문장이 이제 서버로 올라가요. 그래서 서버가 나한테 답변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 이 문장이 키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나한테 내가 좀 싫어할 것 같아도 네가 바른 말을 할 것이며 너는 항상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는 내 질문이 뭔가를 다시 판단을 해서 좀 더 잘 질문할 수 있는 방안을 나한테 가르쳐줘라. 그 다음에 네가 답변을 할 때는 항상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으로 나눠서 답변을 하되 맨 끝에는 네가 현재의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어드밴스되어 있는 질문을 네가 세 개를 달아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쓰시면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챗GPT나 이런 여러분들이 애용하는 그런 AI한테 네가 나랑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 MBTI가 뭘 것 같으니? 라고 물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내 성격을 안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뭘 물어보냐면 야 네가 나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혹시나 단점이나 내가 뭐 편향이나 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쫙 답변합니다. 왜 답변을 하냐면 내가 좀 요 전에 뭐라고 썼냐면 네가 나한테 좀 이렇게 해가 되더라 또 뭐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네가 똑바른 말을 해라고 그래 써놨잖아요. 요거를 올리는 순간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쫙 써줍니다. 이걸 하시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체크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대충 하잖아요. 느끼는 감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후회하시죠.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단 의사결정을 할 때 저거를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체크에 대한 질문을 7개를 써달라.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해야 되는 그 질문들 프롬프트를 네가 써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질문을 내 대신 써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그 챗GPT한테 주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나한테 딱 맞는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여러분들의 어드바이저로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기업 입장에서 AI라는 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여튼 추상적인 거죠. 이 추상적인 게 뭐냐면 AI는요 정말 보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쓰는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식견이 많은 사람들은 AI를 크게 보는 거고 식견이 없는 사람들은 AI를 그냥 적당히 보죠. 이제 여기 이제 그 이 저는 젠슨왕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젠슨왕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평가절하를 암암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저기 저 스티브 잡스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더 대단하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본인이 이 세미나 이런 걸 가가지고 보통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오너이자 회장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2시간씩 작년에는 보니까 2시간 반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그냥 허접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AI가 어떻게 가고 있고 그걸 자기는 어떻게 끌고 가고 있고 자기네 회사의 제품은 이러저러한 면에서 더 뛰어나고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진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그 어떤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나 또는 비즈니스적인 그런 해안 같은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니다. 이제 젠슨한테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그게 뭐가 됐든 시대를 이끌러가면 나는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42년 동안 업계에 있으면서 한 번도 배움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배워야 산다 그러는데 내가 나이가 어떻게 돼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도 배우시는 일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젠슨왕이 이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오늘 이제 바이브 코딩 얘기를 할 건데 이 바이브 코딩이 왜 중요하냐면요. AI는 절대로 AI 전문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이브 코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AI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바이브 코딩을 오늘부터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 일에 혁신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는 만큼 보이듯이 CEO의 수준이 그 회사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CEO분들은 혹시나 내가 내 수준이 낮아서 우리 회사가 이게 잘 못되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수준만큼 우리 기업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 코딩, 이게 그 CEO들한테 코딩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코딩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AI에 대한 전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AX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AX가 왜 실패했느냐라는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AX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AX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AX는 실패한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다. AX가 뭐냐? AI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일단 AI를 통해서 우리 회사는 변화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AI가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만큼 AI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거 문제가 뭐냐면 AI 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AI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직원들이 안 씁니다. 몇십억 들여가지고 이게 만들었는데 안 써요. 그리고 챗GPT 스마트폰으로 챗GPT는 열심히 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그 이 AI 시스템에서는 볼 게 없고요. 챗GPT는 내가 질문하면 쫙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챗GPT 이 스마트폰에 챗GPT 쓰는 거예요. 그렇게 유저 요구사항을 이제 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만들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당시에 만들었는데 벌써 1년만 지나게 되면 전부 다 올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AI 시스템을 만들 때 직원이 직접 만들게 만들어야 돼요. 바이브 코딩으로 AI 시스템을 직접 내가 쓸 거를 직접 만들게 해야만이 쓰는 거지.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쓰겠죠. 그렇지. 지금 남이 만들어져가 이거 쓰세요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AI를 구현하는 게 쉽지 않다. 돈만 들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대기업이 문제인데 대기업은 AI 전문가를 어디서 뽑아와요. 돈 많이 주고. 뽑아오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업무를 모른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AI를 하려면요. AI에 대한 테마를 먼저 선정을 해야죠. 테마 선정을 하려고 하면 업무를 알아야죠. 업무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이 AI를 공부를 해서 이 분야에 내가 AI를 한번 도입해봅시다 라고 이제 외쳐야만 이게 되는 거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암만 돈 많이 주고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할 때 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AX의 가장 실패하는 지점이 어디냐. 전문가를 불러서 AX를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래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맡겨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항상 우리 직원들의 이슈는 뭐냐면 일에 매몰돼 있다 이거예요. 매몰돼 있기 때문에 내가 거국적인 시점에서 못 본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뭘 시켜야 되냐면 AI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 회색 분야가 먼저 해야 돼. 먼저 AI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셋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현업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건 전처리도 현업이 해야 되는 거죠. 다 앞단에 있는 것이 현업이 해야 되는 거고 뒷단에 있는 것이 뭐냐면 AI를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프로세스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색에 있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먼저 일을 하지 않으면 뒷단에 저 파란색에 있는 전문가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직도 뭐 안 풀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AI를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시키니까 앞단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먼저 나서야 되는데 직원이 안 나서면 어떻게 돼요? AI가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X가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회사 직원이 참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AI 조직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고, 그 조직하고는 이제 미팅을 안 하려고 하게 되고, 그 조직은 고요히 소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AI는 하는데, 남들한테 보여주는 AI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X를 하려고 하면, AX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왜 우리가 AI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이슈를 던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은 AI를 시작하기 전에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AI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AI를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 우리 회사가 AI를 시키게끔 좋은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시킨다고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I에 대한 KPI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현업이 AI 팀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KPI 없이 일을 하겠어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저기 저 지금 해야 되는 KPI가 딱 다 살아 있는데 이거 KPI도 없는 일에다 이거 신경을 쓰겠어요?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AI를 도입하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기획 부서가 나서야 돼요. KPI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AI를 도입하는 책임이 누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 AI 팀한테 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AI를 도입하고 직접 써야 되는 현업 팀이 AI 프로젝트의 오너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X 팀의 이 결정적인 미스가 저런 걸 전부 다 AI 팀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AI를 적용해야 되는 이 아이디어를 가져오는데요. 전 직원들을 다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 직원을 참여시키는 AI 무브먼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AI라는 게 그냥 한 사람이 너 열심히 해가지고 배워서 써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문화 자체가 AI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이렇게 도움을 돼서 이렇게 AI를 하는 것이 마치 이제 그 이 쇼케이스처럼 자랑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진급도 하고 봉급도 많이 받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야만이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AX를 다 보면 그런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AI에 대한 생각이 다 틀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AI는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보면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임원들이 보는 AI하고요. 직원들이 보는 AI하고 완전히 달라요. 임원들은 어떻게 보냐면 AI를 도입해서 도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생산성 올려서 우리가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이 혁신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AX에서 원단에 나온 얘기를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직원들은 저거를 도입을 하면 내 잡 시큐리티에 문제가 되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AI를 열심히 써가지고 저 AI를 내 대신에 리플레이스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먼저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거는 뭐냐면 저걸 써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데 얼마나 쉽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냐. 그런데 내가 8시간 하는 일을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럼 할만하죠. 내가 7시간 놀아도 되니까.

살만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AI를 접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기도 하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일을 줄여주는 거를 이해하고 나서 이걸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8시간 걸릴 일을 1시간에 끝난다고 한 다음에 7시간 뭐 하죠? 이제 우리 사장님들 생각으로는 7시간 더 밸류업은 한 일을 찾아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건 우리 사장님들 얘기고 직원들 생각하고 뭐냐면 나는 일하는 16만 하면 돼. 그리고 8시 땡 치면 여기 8시간 딱 끝나면 난 집에 가면 되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그 세이브 돼서 이렇게 돈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죠, 이게. 그래서 이런 양쪽의 생각이 양립이 안 됩니다. 양립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AI를 도입하는 게 우리 도입하는 CEO 입장에서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생각. 우리 직원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AI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러기 위해서는 AI도 많이 알아야겠지만 기술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I 전문가를 찾으시는데요. 전문가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쓰는, 기업에서 쓰는 이런 AI는요. 전문가 없이 우리가 직접 배워서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어디 가서 배운 줄 아십니까? 저도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고 배울 수 있으세요. 내부 인력을 키우고요. 외부에서 일부 뽑는 겁니다. 이게 AI 팀이 만들어지면 그 AI 팀이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교육을 누구부터 시키냐? 사장님부터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내부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이 AI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겁니다. 여기 나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저 식스 시그마라고 붙어 있는 저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게 뭐냐면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를 정말 강타한 식스 시그마 운동입니다. 제조업에서는요, 저거를 안 한 기업이 없어요. 저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기업에서 잘하는 그런 사람을 그린벨트라고 했고요. 그보다 더 급수가 높은 사람을 블랙벨트라고 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이제 봉급도 조금 더 줬어요. 매달 봉급에 더 얹어가지고 수당해서. 그만큼 식스그마 운동을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제품의 품질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AI를 하는 데 있어서 저런, 무브먼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에서 AI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아무도 AI를 적극적으로 안 한다.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왜 배워야 하고 배운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성명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저걸 열심히 내가 만들어가지고 저걸 쓰면 나중에 내가 필요 없게 되면 나를 집에 가라고 그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지금 아무 얘기 없지. 요렇게 이 클리어한 커뮤니케이션과 클리어한 어떤 방향 지시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AI 트랜스포메이션 길로 갈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 그런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기업 현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옛날 식스그마 생각을 해서 AI 잘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뭐 한 10만 원 더 주고 매달 그 다음에 그 리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게 전파를 시키고 그래서 AI를 굉장히 고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그 뭐 아까 얘기했던 그 7시간 어떻게 하느냐? 그게 AX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시간 동안 비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좀 이따 나와요. 자, 지금까지는 이런 AI를 가지고 회사도 그렇고 하여튼 저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챗봇 썼어요. 질문하면 답변 나오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AI한테 내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AI한테 내가 하는 일을 일부 시키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AI를 도구로 인식해야 되고 AI를 도구로 인식할 때 내가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냐면 우리가 AI로 우리의 업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을 전체를 다시 재편해야 할 때가 왔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예를 들면 마케팅이다라고 하면 마케팅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웬만한 거는 다 AI 시키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객한테 고객을 컨택하고 고객에 대한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사실 마케팅 업무를 쳐다보면 그런 일들은 굉장히 안 합니다. 요새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어요. 뭐냐면 AI를 회사에서 만드는데 무슨 AI를 만드냐면 상관한테, 임원한테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이 AI한테 검토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I가 빡빡하면 다시 하고요. AI 오케이 하면 그때 그걸 갖다가 올리는 거죠. 말 되십니까? 예, 충분히 말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아니, 직원, 임원한테 보고하는 게 그게 뭔 대수라고. 내가 종이에다 써가지고 가서 보고를 하나, PPT에서 며칠 걸려가지고 만들어주나, 임원들이 늦게 와서 의사결정하는 건 똑같은데, 그걸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요, 외국에서 미국서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게, 그 기획실에서 석 달 동안 임원한테 보고를 하는데 자료를 만들더라고. 근데 석 달 동안 만들었는데 폰트가 잘못 돼가지고 던져버리고, 제목이 잘못 잡혔다고 던져버리고, 외국 기업은 절대로 PPT 보고를 절대로 안 하게 하죠. 근데 그 보고하는 자체가 많은 기업 내부의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존재 이유, 가치나 이유를 생각해 볼 때는 내부 보고는 그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일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존재의 가치를 묻는, 이게 진짜 이거 없으면 우리 회사가 없어져?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AI가 점점 우리 업무에 들어오면서 뭘 해야 되냐,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다시 생각해야 돼. 다시 정의를 해야 돼. 업무 프로세스, 스탠다드 프로시저라고 하는 이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다시 쳐다보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와 있어요. AI를 도입을 하는데 단순하게 이거를 자동화시키고 이걸 갖다가 빨리 지금까지 못했던 걸 갖다가 빨리 처리하는 이런 이득, 이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는 AI를 다시 쳐다보고 우리 업무를 다시 정의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AI를 이제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AI에서 업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정의.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AI가 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문제 정의예요. 문제 정의. AI가 잘하는 거는 뭐냐, 문제 정의에 따른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 정의하는 거는 AI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 정의를 해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아는 내가 내 업무를 디파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반도체 붐이잖아요. 반도체 붐.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기업에서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수율을 올리는 거죠. 우량품을 비율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품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불량품 감소를 위해서 AI 연구를 해라라고 AI한테 주면 AI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불량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반도체의 공정이 1000개입니다. 1000개. 반도체를 그냥 쫙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실리콘 거기 그 이 덩어리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칩이 탁 나올 때까지, 패키지가 돼서 나올 때까지 1000개의 공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어디서 어디가 무슨 문제가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저기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2000년대에 저는 이제 세스라는 회사에 있으면서 뭘 했냐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통계 패키지를 팔았어요. 통계 패키지를 왜 팔았냐면 당시에 이거 웨이퍼가 동그란데 에러가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에러 패턴이 있으면 그 에러 패턴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숫자로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캐는데 이제 통계 패키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저게 이제 가장 시발점이 뭐냐면 이 이미지 인식을 해서 레코드판을 싹 돌아가는 것처럼 거의 특정 섹터에 이제 에러가 생기는 게 있고, 무작위로 생기는 게 있고, 엣지 그 구간에 생기는 게 있고, 하여튼 다양한 패턴이 있어요. 각 패턴별로 에러의 원인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의 그 이 패턴을 인식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패턴에 따라서 이유가 뭐냐, 뭐가 이게 불량을 초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문제 정의를 좁게 한 다음에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작은 분야를 해서 그걸 이제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근본 원인을 판단해 가는 게 AI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7시간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I를 적용한다는 뜻은 솔직히 말해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지금까지 뭐 문서를 쳐다보고 내가 직접 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이걸 갖다 벡터DB에다 때려놓고 거기다 쿼리를 던지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그래서 AI의 그 결과물은 뭐냐? 자동화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했다라고 하면 자동화를 한 거예요. 그럼 자동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8시간 걸 거를 1시간에서 처리하면 7시간 이 빈 시간을 이거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쓰지를 않는다. 그냥 놀아버린다.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데 7시간 동안 뭐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자동화가 끝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자, AI를 도입하면 업무 자동화가 되는데요. 업무 자동화를 한 일전쯤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데이터가 생기죠. 데이터가 생깁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 케이스들이 생기고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집에 가는 사람은 저 데이터가 쌓이든 말든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7시간 또 뭘 쳐다보냐면 저 자동화되는 저 데이터가 쌓이는 패턴을 보는 거죠.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이 데이터가 쌓이는, 이 데이터 쌓인다는 일은 일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 거듭하는 일의 패턴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화를 많이 하게 되면 오랫동안 저걸 돌리게 되면 데이터가 쌓여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면 예측한 애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팩터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 매출에 대한 결과물이 바뀌어야 돼요. 이러고 보고 뭐라냐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조절을 하게 되면 이제 업무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도달하게 돼요. 이 최적화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까지 엔지니어링의 일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뭐냐면 기업은요 인원도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돈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정해져 있는 리소스들을 동원을 해서 내가 최적의 그 실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저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 쌓여서 그거를 가지고 포캐스팅하게 되고 그걸 시뮬레이션해서 최적화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화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 지금 이제 마케팅 쪽에서 업무 자동화하는 거는 이제 SNS 동향이나 반응 리뷰 이런 거 이제 이게 타겟 세그먼트 뭐 광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자동 생성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 어디에서 이게 글을 썼고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으면 그걸 자동으로 수집하는 거. 요게 이제 마케팅의 일단 데이터 수집의 자동화죠. 그래서 업무 자동화는 광고를 내가 어떤 액션은 광고라는 액션 또는 내 제품이라고 하는 액션을 취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무지하게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과거에는 새로운 제품 났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렇게 반응이 됐고 그렇게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죠. 아,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어요. 가격대 저기 있죠. 5만 원대의 가격대에 채널 광고비 변수를 조합을 해서 경쟁사 대비 가장 그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저걸 갖다가 테스트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NS라고 하면 페이스북에 올릴 거냐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냐 그게 어떤 우리 제품의 어떤 특성에 어디가 더 가격이 싸면서 더 많은 효과를 올리느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고하는 사람들 저거 보면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최적화를 한다면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자동화를 하려면 바이브 코딩을 해서 이제 업무를 자동으로 이제 뭔가를 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에요. 작년 앤드레이 카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바이브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을 진지하게 앉아서 뭐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코딩이 돼서 나온다라는 뜻의 바이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브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즉흥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결과물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의 바이브 코딩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별거 없이 그냥 해봤는데, 이게 진짜 이게 나오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쉽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바이브 코딩이 시대를 리딩해 갈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센싱 인텔리전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내면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을 글로벌하게 마케팅에서 나온 그런 그 다양한 답변들 또는 기사들 또는 SNS에서 쓴 것들 이런 걸 갖다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을 보고 센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마케팅 센싱 인텔리전스라고 그냥 길게 써놨는데 별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긁어 모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롬프트가 이제 써놨어요. 그러면 자동화는 이러저러한 게 있고요. 예측엔 이러저러한 게 있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렇게 있고 최적화는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거기 쫙 써 있죠. 그럼 자동화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저기 두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 50개국 이상의 언어로 작성된 글로벌 소비자 리뷰와 소셜미디어 포스팅의 감성 분석 및 다국어 요약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을 가지고 내가 약간의 모디파이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라고 삼성전자가 만든 전자제품 관련해서 글로벌 소비자 리뷰 VOC죠. 소셜미디어 포스팅의 감성 분석 등 경쟁사 대비 장단점과 마케팅 대응 전략을 네가 조사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냥 챗GPT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를 바이브 코딩하기 위한 BRD 비즈니스 리콰이먼트 다큐멘트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나는 컬서와 랭체인 스트림립 뭐 이런 등등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바이브 코딩을 변하면 기술적인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다가 가미를 하고 저걸 또 돌리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요걸 가지고 뭐 하느냐? 요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PRD라는 걸 만들어요. PRD는 Product Requirement Definition이라고 해서 PRD가 나오는데 PRD에 대한 최종 본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최종 본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AI 보고 만들게 시킨 거예요. 근데 저는 뭘 했어요? 지시만 했죠. 내가 일을 시킨 거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삼성전자 임원한테 이거를 보여줬는데 이걸 직접 자기들이 이제 만들었죠. 근데 갤럭시 26 담당자가 있더라고. 담당 임원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니까 맞대는 거야. 이걸 끝나고 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계속 바이브 코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이 바이브 코딩이 소비자 소프트웨어에 소비재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재화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 우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업체를 불렀다가 몇십억씩 주고 그 사람들 불러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썼어요. 얘기를 해서 만들게 됐는데 그렇게 만들자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다 쓰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이 다시 새로운 거 요구사항이 생기면 다시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대부분 어떻게 일을 하냐면 현재까지 돈 많이 들어가지고 만든 그 소프트웨어를 일부 쓰고 여기서 해지지 못하는 일들은 내가 매뉴얼하게 엑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그때그때 내가 만들어 쓴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거는 모든 걸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AI 네이티브 컴퍼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게 AI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업이 되는 거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경쟁력을 그거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지금 기업에 살아남으려면 또 여러분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이 바이브 코딩을 전 직원한테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7시간의 미싱 그 요 시간을 뭘 하느냐 바이브 코딩을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동화에서부터 그 다음에 예측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하는 요 시간에 다 그 시간을 소모해라 라고 하면 기업은 금방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지금까지 이제 요거는 장밋빛 환상이에요. 왜 그러냐 만약에 기업 우리 회사에 직원이 100명이 있는데요 100명이 하루에 한 개씩 앱을 만들게 되면 한 조금만 있으면 뭐 이 만 개의 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만 개의 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각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만든 매출 보고서하고요. B라는 사람이 만든 매출 보고서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표준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고 아무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현업 부서에서 IT 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뭔가를 만들고 바로 쓰는 그런 역할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전사적으로 이런 그 통계치가 틀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혼란이 오겠죠.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에서 만든 매출 보고서하고 영업에서 만든 매출 보고서가 틀린 거지. 그러면 이제 어디가 맞는 거야?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거는 약과에 있는 거고 엄청난 혼란이 이제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 뭐 IT 부서는 지금 AI 바이브 코딩이 앞으로 확산될 거를 대비해서 전사적인 바이브 코딩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이제 아까 같은 케이오스가 생기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 보안입니다. 데이터 보안을 외부망, 내부망 만들면 뭐예요?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게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걸 컨트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의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그 틀린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 사람마다 디시전을 다 틀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IT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브 코딩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전사적으로. 그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거고 여기 IT 회사 계신 분들은 이거 만들어서 빨리 장사해보세요. 장사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만들면서 뭘 해야 되냐면 저기 있는 GraphDB, VectorDB, LLM이라고 하는 저런 데이터, 내부 데이터베이스 에셋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빅데이터 시절 또는 DW 시절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로 돌아가서 AI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EDW 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빅데이터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만들어야 되냐? 근데 이제 아쉽게도 또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만든 거는 그냥 리포트를 위해서 만든 거고 지금 만드는 건 AI하고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간이 보는 리포트의 형식하고요. 우리가 내부 직원이 보는 리포트의 형식하고 AI가 좋아하는 리포트 형식하고 달라요. 앞으로 뭘 만들어야 되냐? AI가 좋아하는 형식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 형식에 맞게 이제 가공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IT 업을 하시는 분은 이게 앞으로 돈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AI 에이전트 바람 불고 뭐 엄청나게 바람 불고 있는데 이제 캄다운 하실 때가 왔고 지금은 이제 내부 이 메인 에셋하고 그러니까 여기 ERP도 있고 뭐 여기 이 EDW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 MES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고놈하고 AI 시스템하고 이제 엮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또 엄청나게 일이 자동화 될 거고 모든 기업의 인원들이 이제 AI를 쓸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수준이 올라갈 거냐, 일하는 수준이. 근데 이제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업무. 뭐 요약하고 리포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보고 보고서 쓰고 번역하고 이런 일반적인 업무들은요.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AI가 하니까 수준이 확 올라가죠. 근데 도메인에 특화된 전문적인 업무들은 이건 질문의 무게나 깊이에 따라서 AI가 답변하는 게 틀려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달려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도메인에 대한 특화된 그런 업무를 만들어내는 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도메인에 특화된 그런 업무가 있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된다. 잘하는 회사는 더 많이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한테 바이브 코딩을 시키려면 AI의 기능을 제한을 시키고 하는 짓을 제한을 시켜서 너는 이렇게만 답을 해라라고 시켜야만이 나오는 거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은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저 책은 뭐냐면 다니엘 카네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저기는 인간의 그 사고를 두 개로 나눴어요. 시스템 완소고와 시스템 투사고가 있는데 시스템 완소고는 즉각 느끼는 거, 딱 보고 느끼는 거, 선입관. 촉, 뭐 이런 거 있죠. 감, 편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선입관이 많은 사람, 이런 게 이제 이 시스템 완사고를 주로 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게 이제 우리가 저게 시대적으로 약간 시스템 완사고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게 에너지가 별로 많이 안 들어요. 그죠?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즉각 느끼는 거니까.
시스템 투 사고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AI를 쓰려면 문제의 원인을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 정의를 하는 게 골치가 아프죠. 이게 시스템 투 사고예요. 근데 시스템 투 사고의 문제점은 뭐냐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시스템 투 사고는 결국 이제 이 답변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시스템 투 사고를 점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많이 쓰게 되면 AI도 시스템 완사고를 많이 하는 AI를 쓰게 되겠어요? 아니면 시스템 2 사고를 많이 하는 시스템을 쓰겠어요? 저는 항상 저걸 써요. 시스템 2 사고를 쓰죠. 왜냐하면 답이 좁으니까. 이게 AI를 자꾸 쓰다가 보면 어떤 그 이 패턴에 빠지냐면, 내가 생각을 안 하고 AI 보고 생각을 시키는 거죠. 자꾸. 얘 자꾸 클릭을 하는 거지. 시스템 2 사고 클릭. 사고 모드 클릭하면 얘가 내가 생각하는 거 대신에 다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빠지냐면 시스템 2 사고의 아웃소싱. 우리가 인간의 머리를 내가 머리를 직접 굴리는 게 아니라 AI한테 시킨다. AI한테 시키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기업에서 AI를 도입하면 할수록 많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병폐가 생기냐라고 하면 이런 병폐가 생겨요. AI는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이제 회사에 생겼다. 회사에 리포트를 만드는 데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직원들은 이게 변호사가 책임지고, 그다음에 의사들 이제 이게 엑스레이나 또는 뭐 MRI, CT 같은 건 다 이 AI가 그걸 판독하긴 하지만 다 의사가 책임지는 거죠. 기업에서 우리 직원들 보고 야, 네가 담당자니까 네가 책임져야지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는 AI가 맞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 저는 만약에 제가 책임지라고 하면 저는 AI 안 쓸래요. 옛날처럼 할래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간단한 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에서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잘못 의사결정을 했다, 손해가 났다,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만든 사람도 책임 안 져. AI도 물론 책임 안 지겠지. 그 보고 받는 사람도 책임 안 지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생기고 있고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할루시네이션이 우리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 AI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야, 할루시네이션은 기업에서 이걸 결정적으로 쓰려면 이거를 없애주고 쓰라고 해야지. 이걸 계속 해놓고 이걸 쓰라고? 말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깊이 생각해보면 다행인 거야. 왜 다행이냐면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할루시네이션은 없이 100% 만약에 정확하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뭐 필요했겠어요? 그냥 자동으로 날아와서 이제 의사결정하는 사람한테 딱 주면 중간 단계에는 다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드디어 AI를 많이 쓰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AI가 할 일과 인간이 할 일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문제 정의를 하는 거는 인간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처럼 바이브 코딩을 해서 얘가 만들어낸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결과물을 검증하는 건 누가 하느냐? 이거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요 세계는 아무리 AI가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땡큐죠,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CEO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CEO들은 직원들한테 야, 너 저기 AI 보고서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이거 물어보면 바보죠. 찍으면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뭘 물어봐야 되냐면, 자, AI가 만든 사업 보고서 초안에 네가 발견한 중요한 통찰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AI가 보고서 만든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네가 여기에 밸류 애드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너의 분석을 하면 너의 분석에서 AI가 놓치고 있는 맹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AI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사람이 생각을 많이 안 하면 요거에 대해서 답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원들한테 물어볼 실력이 돼야 되는 거죠. 사장님이. 저는 네 가지 회사를 나눴어요.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AI를 도입할 의도가 없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제일 이제 이슈인데, AI가 이렇다. 이제 전모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는 신용만 하는 그런 회사도 있죠. 근데 이제 AI를 업무에 적용하는 회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 많은 회사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뭐라 해야 되냐면 일을 다시 설계를 한다. 우리 하는 일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가져

0: 혜택은 명확해요. 그 소프트웨어에 이거는 이제 소비자의 화처럼 오늘 썼다가 내일 집어치우고 내일 다시 또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새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유연한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유연한 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는 뒷단에 플랫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자주 쓰는 사람의 이 마인드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익숙해지면 회사 일도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CEO는 Chief Question Officer가 돼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던져야 되고 질문을 던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장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기업의 AX 핵심에 바이브 코딩이 있다를 주제로 카이스트 AI 대학원 장동인 교수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고은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일요일인 오늘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휴대하기에 편한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의 소나기가 전국 많은 지역에 내리겠는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천둥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해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남쪽을 지나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고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면서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는데요. 그래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9도, 대전과 전주, 광주 30도, 대구 31도, 강릉 28도, 부산 27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경상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섬 지역에는 오늘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 합의가 현지 시각 14일 서명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양측이 화상회의와 전자서명을 활용할 것이란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각 14일 화상회의를 열어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며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개시한다는 양해각서에 전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밖에 있을 때 국정의 2인자인 부통령은 국내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출장 후 돌아올 때까지는 벤스 부통령이 MOU 서명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를 포함해 이란 전쟁 종료 시 이뤄질 후속 조치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13일 브리핑에서 미국 이란 간 합의가 이뤄지면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며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다음 단계의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가 될 것이라며 G7 국가들이 협력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년 전 이맘때 열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트루스 소셜에 별다른 언급 없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 외교 재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9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는 반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반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 실탄 100발의 수량 차이가 확인돼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대전교도소 탄약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 보유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종합감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탄약은 9mm 권총탄으로 장부상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보유량이 100발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실탄이 실제로 분실된 것인지 장부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민중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중민주당은 그제 서울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병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미군 철수 요구 집회와 한미연합훈련 반대 활동 등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남부 게레로주에서 현지 시각 13일 낮 12시 20분쯤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독일 지구과학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17.37도, 서경 99.28도로 태평양 연안 휴양지인 아카풀코와 가까운 곳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관측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 호남 지방에 5에서 50mm,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서부 내륙에 5에서 30mm가량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기도 불안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1.1도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오늘 집을 나설 때는 그 양산과 우산 겸용 이 제품들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 차단 용도로 쓰다가 오후에 갑작스런 비가 내리면 우산으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수도권에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고요. 또 비가 내려도 당분간 한낮 더위는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또 위생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자,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먼저 시사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 순방 중인데 지금은 이탈리아가 있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순방은 벨기에, 이탈리아, 교황청, 프랑스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고요.
0: 예.
1: 첫 방문국 벨기에에서 바르트 더 베베르 벨기에 총리하고 정상회담 가졌고 필립 국왕도 면담을 했습니다.
0: 네.
1: 이어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또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하고 정상회담 가졌고 12일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하고 회담 그리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가졌고 2026-2030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도 채택을 했습니다. 14일, 15일은 이제 바티칸 방문 일정으로 지금 돼 있고요.
0: 예.
1: 교황 면담은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6일과 17일에는 이제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지난해에도 취임 직후에 그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바가 있죠.
0: 예. 지방선거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거 봅니다. 하락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치러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발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근데 뭐 그 사이에도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좀 뒤늦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한국갤럽이 지난 9일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지지율이 57%로 나타났고요. 지방선거 전인 그 3주 전 조사 대비해서 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0: 네.
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5%. 그래서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이제 오른 거고요. 부정평가 이후로는 부실 및 부정선거 선관위 문제가 16%로 가장 높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뒤이어서 경제 민생 고환율이 14%, 부동산 정책 9%, 또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 8%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9%를 기록을 했는데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을 했고
0: 예.
1: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는 이제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 자신의 SNS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하는 짧은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검찰의 그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상당 기간 쟁점이 됐던 그런 핵심 그 사안이거든요.
0: 예.
1: 청와대하고 정부는 보안 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그 여당 내 강경파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약간 의견 대립 양상까지 보여왔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넘겨 논의를 해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언급하긴 했습니다.
0: 아,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필요성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이제 그런 방향인데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 완전히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이게 좀 그 8월 전당대회 연임을 노리고 세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0: 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뭐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저도 진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평가들을 나오고 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파장들이 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 이런 그 여당 내 입장이 있었어요?
1: 네. 지난 11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가운데 여러 명이 정 대표에게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이제 요구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장철민 의원은 진정으로 통합하고 전당대회 이후 당력을 결집하려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0: 네.
1: 이렇게 바로 직격을 했고 임미애 의원은 2024년 이재명 대표 사퇴 후에 60일 안에 선거를 했고 2010년 정세균 대표는 두 달 전에 사퇴를 했다.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정 대표도 지금쯤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정 대표는 이제 그 이제 본격적인 발언 시작 전에 이제 회의 모두에 발언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며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그래서 내부 단결을 좀 주문을 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또 12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방명록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강성 메시지를 발산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명계를 좀 달래는 그런 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사퇴하라는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11일 날 국민의힘 내에 이제 의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대안과 미래라고. 그런데 그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 정정식 원내대표에게 촉구한다.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대안과 미래 간사가 이성권 의원이고요. 그 이외에도 권영진, 고동진, 김건, 김용태, 김재섭, 김소희, 박정하, 안상훈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를 주문했다면서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같은 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우재진 최고위원이 우리 지도부는 이제 다음 지도부를 위한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총사퇴론 제안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조광한 최고위원은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 장 대표가 이제 최고위 그 끝날 무렵에 추가 발언이 좀 있었는데
0: 예.
1: 당원들이 뽑아준 당 지도부는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도 당 지도부의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 의원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좀 그 약간 즉답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퇴 주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 부정선거 이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입장이 나가고 있어요.
1: 예, 그렇습니다. 장 대표는 12일 자신의 그 SNS에서 부정선거라고 부르면 극우라고 폄훼하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 음모론자로 몰아간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항거를 극우로 깎아내려 저항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방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부실 선거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부르면 된다. 뭐라고 부르든 그것 또한 자유라면서도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순수한 청년들을 음모론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정선거론자들을 상당히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10일에는 국민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 라는 행사를 또 개최하기도 했어요.
0: 예.
1: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분노로 험한 꼴을 보지 않으려면 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고 전국 재선거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재선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이 사퇴론을 부정선거론으로 좀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행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0: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 선출되는 이제 원내대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죠?
1: 네. 10일 날 의원총회 개최하고 새 원내대표 선출을 했는데요. 결선투표까지 진행이 됐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친윤석열 계이자 친장동혁 계이기도 한 정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당선 직후 정 의원은 우리에게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이 있을 뿐이다. 라면서 단결을 호소하긴 했어요. 그런데 장 대표 거취 문제를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집단 지성을 발휘하겠다. 이게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0: 네.
1: 도로 친윤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기자들이 했는데 그런 지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라면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 친한 개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한동훈 의원이 이 정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 난을 보내서 이것도 역시 좀 관심을 끌었는데요.
0: 예.
1: 한 의원은 11일 날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균형추를 바로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 가고 싶다. 이렇게 약간 좀 유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0: 네.
1: 뭐 복당 희망 의사를 좀 밝힌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입니다.
0: 네. 잠실 개표소 계속해서 뭐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수사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이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투표지 보관 상자 폐기 확인을 법원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서울 동부지법 민사 51 단독 김지연 부장판사가 12일 날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을 한 건데요.
0: 예.
1: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보와 폐기 일시, 폐기를 안 했을 경우 보관 위치 등을 밝히라라고 명령을 했고 이 보관 상자가 투표소에서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TV 영상도 제출하라 이렇게 좀 명령을 내렸습니다.
0: 예.
1: 그런데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잠실 개표소 내 투표지하고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은 좀 연이어서 기각을 좀 했고요. 앞서서 법원이 이제 보전 명령을 이제 그 한 차례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보관 상자에 대해서.
0: 네.
1: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이 보관 상자가 목격이 되긴 했는데.
0: 영상에 뭐 있었다면서요.
1: 예. 예. 그런데 이 김 부장판사가 10일 날 현장 검증을 하러 투표소를 찾았을 때는 이게 없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송파구 선관위가 밝힌 게 뭐냐 하면 이걸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제 결정이 뭐냐면 그러면 그 어디다 넘겼는지
0: 예, 예.
1: 이것까지 좀 확인하겠다. 이렇게 지금 법원이 나선 상황인 겁니다.
0: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고.
1: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하겠다면서요.
1: 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0: 예.
1: 그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그리고 의사 일정에도 공감대를 일단 이제 이룬 상태고요. 국정조사는 이제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 특별위원회의 조사 계획서 의결 본회의 승인 등을 거쳐서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날 본회의 때 그 각각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그 국정조사 요구서가 다릅니다.
0: 네.
1: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다 일단은 보고가 이루어졌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물밑 협상을 거쳐서 이제 이르면 18일 본회의 때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조특위 위원장.
0: 누가 맡을 것이냐.
1: 또 위원회 구성, 조사 범위 이런 걸 놓고는 좀 의견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위원 구성 놓고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청와대 이런 것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이 선관위 사태 후속 조치 논의를 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관련한 여론조사 얘기도 했는데 이 선관위 사태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무관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인데요. 14일에 이제 그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이제 화상으로 진행을 지금 이제 한 겁니다. 그 순방 기간 중에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이제 밝힌 상태고요. 그 뭐 이 정무수석실에서 마련한 선관위 국정조사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실이 준비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및 수사 상황,
0: 네.
1: 기타 물가 대책 이런 것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챙겨봐야 할 뭐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1: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한 이제 국정조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또 부정선거론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향배가 또 관심이고요.
0: 예.
1: 지방선거 이후 역시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 인상 그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0: 알겠습니다. 시사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3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 아침이라 전반적으로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곳곳에 돌발 사고와 작업 구간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입니다. 노후지분기점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 중이고요. 안현분기점 부근 갓길에는 고장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남풍세 나들목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미리 차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회덕분기점에 대형 화물차가 멈춰 있습니다. 한편 휴일인 오늘 정오가 지나면 고속도로 귀경 차량이 늘기 시작하겠고요. 오후 5시 무렵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정체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소나기 특성상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남쪽을 지나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아서 선선하거나 시원한 편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1도, 부산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경상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4: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일요 스포츠 북중미 월드컵 소식 주 위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월드컵이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첫 경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잘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에 사실 축구 대표팀 너무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좀 기대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첫 경기를 치르고 나서

0: 그래도 열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저께 이 멕시코 과달라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세코를 2-1로 이겼습니다. 전반부터 우리가 공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앞세워서 공세를 펼쳤는데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반 14분 이 체코의 롱스로인에 이은 헤더슛으로 먼저 실점을 내줬습니다. 계속해서 이 체코의 세트피스를 조심해야 된다. 고공 공격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 예.
0: 결국 우리가 잘 막다가 아쉽게 한 번에 실수를 내주면서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곧바로 반격에 나섰고요. 실점 후 8분 뒤인 후반 22분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황인범 선수가 침착한 오른발 칩슛으로 동점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후반 35분 결국에는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교체 투입된 오연규 선수가 이 황인범의 낮은 크로스를 문전에서 밀어넣으면서 역전골을 터뜨린 건데요. 황인범 선수는 한 골 1 도움으로 승리 주역이 됐고요. 오연규 선수는 월드컵 데뷔전에서 멋진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막판에는 골키퍼 김승규 선수의 선방도 빛났는데요. 이 한국은 체코의 공세를 끝까지 막아내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첫 경기에서 승리한 것이 16년 만이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첫 경기에서 승리한 것은 3차례 있었습니다.
1: 네.
0: 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인데요. 그중 2002년은 4강, 2010년은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첫 경기를 이긴 만큼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우리 대표팀 선수들 다 잘했고요. 앞서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황인범 선수하고 오연규 선수 대단하던데요?
0: 그렇습니다. 사실은 황인범 선수는
1: 아프다 그랬잖아요.
0: 네?
1: 아프다 그랬잖아요. 황인범 선수 부상으로.
0: 맞습니다. 네. 아킬레스 그러니까 발목 부상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팀 경기도 못 나오고 대표팀에 합류해가지고 계속 지금 부상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첫 경기가 되니까 언제 아팠냐는 듯이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물론 수비도 잘했고 중원도 잘했고 특히 뭐 김승규 선수도 잘했지만은 역시 가장 돋보인 선수는 골을 넣은 황인범과 오연규 선수였습니다. 한국은 후반 14분 체코에게 먼저 실점을 내주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때 해결사로 나선 선수가 황인범 선수였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이 수비수를 제치고 감각적인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정말 자신의 월드컵 본선 첫 골이자 우리나라 축구를 다시 깨운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뭐 골 득점뿐만 아니라 정말 경기 내내 야 이래서 우리나라가 황인범 그러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뭐 탈압박이라든지 뭐 그런 역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스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황인범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역전골은 오연규 선수의 몫이었는데요. 후반 24분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서 투입될 때만 해도 아 손흥민이 부진한데 오연규 선수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어린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들어가자마자 또 황인범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문전에서 마무리하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오연규 선수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별명이 등번호 없는 예비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때 안화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출전이 불투명해지자 예비 선수로 함께 따라간 건데요.
1: 네.
0: 함께 훈련을 했지만은 정작 경기 때는 벤치에 앉지 못하고 이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당히 등번호 18번을 달고 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결승골 주인공이 됐습니다. 게다가 더 극적인 것은 오연규 선수가 이날 경기 당일 열이 38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팀 닥터나 트레이너가 경기 출전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은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까 투혼을 발휘해서 경기에 투입됐고 현금 같은 결승골까지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황인범이 흐름을 바꾸고 오연규가 승부를 끝낸 건데요. 이 홍명보 후의 첫 승을 만든 가장 선명한 장면이었습니다.
1: 예, 체코 선수들이 키가 다 크고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우리가 또 골을 한번 먹었는데 옵사이드 판정이 나서 우리가 그나마 이게 승리로 갔었는데 마지막에도 그 김승규 선수 골키퍼가 활약이 엄청났어요.
0: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월드컵 첫승 뒤에는 김승규 선수의 선방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순간 골문을 정말 철통같이 지키면서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 막판에는 체코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두 차례 결정적인 문전 슈팅을 잇따라 막아낸 겁니다. 체코 감독조차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아니 그 골키퍼 아니 그 가까운 거리에서 때린 슈팅을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김승규 선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첫 경기를 꼭 잡아야 한다고 선수들끼리 얘기했다. 먼저 실점했지만 다 같이 역전에 기쁘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요. 김승규 선수 특히 뭐 황인범이나 오연규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승리가 더 특별했습니다. 김승규 선수는 지난 2024년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어요. 뭐 월드컵 출전은커녕 와 이거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결국에는 1년 넘게 긴 재활을 거쳐야 했는데요. 하지만은 그런 시련을 딛고 네 번째 월드컵 무대에 다시 섰고 첫 경기 승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다. 재활 중인 선수들이 나를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김승규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한 이후에 이 딸이 태어났다 그래요.
1: 네.
0: 그래서 딸과 계속 영상통화를 하면서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김승규 선수 겹경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1: 예. 첫승 분위기 좋고요. 이제 금요일입니다. 2차전은 홈팀 멕시코인데 응원은 뭐 일방적으로 뭐 할 것 같고 워낙 멕시코가 또 이 홈에서 강하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0: 네. 지난 체코전을 보면은요. 정말 멕시코 팬들이 우리나라를 열렬히 응원했거든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멕시코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 또 요즘 K-팝 컬처에 대한 또 열풍도 있기 때문에 멕시코 팬들이 마치 한국 팬들처럼 열렬히 응원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마치 상암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1: 네.
0: 하지만 멕시코와 2차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될 겁니다. 한국을 향하던 환호가 이제는 거센 야유와 압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거죠. 이 멕시코 팬들의 응원 문화는요 우리나라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붉은 악마가 조직적인 구호와 일사불란한 응원으로 힘을 보탠다면은 멕시코 팬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라틴 특유의 흥과 열기로 경기장을 뒤엎습니다. 뭐 파도타기, 합창, 뭐 휘파람, 야유 이런 게 동시에 터지는 거대한 카니발과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상대팀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쏟아지는 이 휘파람과 야유는 엄청난 청각적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코전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소리가 이번에는 태극전사들이 견뎌야 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응원 분위기는 멕시코에게도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멕시코가 경기를 잘 풀지 못하거나 실수를 반복하면은 그 홈팬들의 환호는 순식간에 자국 선수들을 향한 야유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초반에 멕시코 선수들의 기세를 잘 좀 억누르면서 흐름을 가져온다면은 오히려 분위기는 우리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멕시코는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2-0으로 꺾었고 우리도 체코를 2-1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멕시코가 지금 상황이 불안한 게 남아공과 경기를 할 때 수비의 핵심인 세자르 몬테스라는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우리나라와의 경기 못 나옵니다.
1: 그러니까
0: 우리로 비유하면은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오는 거예요.
1: 예.
0: 안 그래도 수비가 뭐 불안하다 이런 지적을 받는 멕시코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큰 호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A조 1위 경쟁 뭐 결정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멕시코를 잡는다면은 사상 첫 조 1위 조별리그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이번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세 개 나라에서 이제 같이 월드컵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 경기들 좀 소개해 주세요.
0: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공동개최국 미국이 이 F조에 속해 있는데 파라과이를 4-1로 크게 이겼습니다. 초반에 상대 자책골로 앞섰고 이후에 폴라린 발로건이라는 선수가 두 골을 몰아쳤고요. 또 지오바니 레이나 선수가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무려 세 골차 네 골을 터뜨리는 또 승리를 거뒀는데요. 미국이 월드컵 한 경기에서 네 골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안방에서 열리는 개막전에서 제대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G조 캐나다도 의미 있는 경기를 했는데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1-1로 비기면서 자국의 월드컵 역사상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1986년과 2022년 대회 때 두 차례 출전했었는데 모두 3전 전패를 당했었거든요. 캐나다로서는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경기는 우리에게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1: 예.
0: 만약 우리나라가 A조 2위로 32강에 오르게 되면은 B조 2위와 맞붙게 됩니다. 이 캐나다와 보스니아가 바로 그

0: 펼치게 되는데요. 네 팀 모두 아주 강팀은 아닙니다. 고만고만한 팀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비조가 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늘 새벽에 열린 이 스위스와 카타르의 경기도 네. 1-1 무승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비조도 상황도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개최국들의 기세와 홈 분위기를 계속 주목해봐야 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오늘부터는 뭐 하루에 4경기씩 열린다고 하던데 브라질이 경기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 새벽 4시에 열렸던 이 스위스와 카타르의 경기는 1-1로 비겼습니다. 카타르가 경기 직전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7시부터 미국 뉴저지에서 C조 브라질 대 모로코의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1: 네.
0: 이번 대회 조별리그 최대 빅매치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은 뭐 영원한 우승 후보고요. 이번에 여섯 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상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로 모로코가 이 4년 전 카타르 대회 때 4강까지 오른 그런 돌풍의 팀이었습니다.
1: 네.
0: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4강에 올랐다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이 모로코가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냉면집으로 비유하면은 브라질은 100년 된 노포집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모로코는 아주 신흥 떠오르는 미슐랭 강 유명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 예.
0: FIFA 랭킹도 브라질이 6위고 모로코가 7위니까 이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일요 스포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팝스월드 시간입니다. 박성건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2: 축구 관련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예.
2: 첫 곡은 월드컵 주제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월드컵 축구의 주제가 세계적으로 받게 된 계기가 있는데,
1: 네.
2: 이 87년에 독일 그룹 더 팬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올레올레 올레 처음으로 히트한 이유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올레 올레 올레 올레 하는 이 부분.
1: 예. 자신 있게 부르세요.
2: 네. 그래서 이게 뭐 이후에 예. 이 곡이 이제 축구 경기 월드컵에서 사용돼서 익숙한 곡이 좀 되겠습니다.
1: 예. 독일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올레는 프랑스어 아니 스페인어 아닌가요, 그게?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원래 86년에 예. 멕시코 월드컵 열렸을 때
1: 예.
2: 벨기에 선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응원가가 좀 되겠습니다.
1: 어.
2: 근데 그걸 독일 그룹이 부르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게 됐는데요. 일단 올레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뭐 잘한다, 힘내, 좋아 이런 추임새가 되겠습니다. 뭐 투 경기에서 유래한 그런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올레 올레 올레 히트 이후에 이 90년대 들어서 각 월드컵 축구 개최국이
1: 예.
2: 홍보의 일환으로서 주제가에 공을 많이 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공식 주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90년에 이탈리아 월드컵, 94년 미국 월드컵 때도 주제가 있었습니다만은
1: 네.
2: 히트를 좀 못했었고, 근데 98년에 프랑스 월드컵 때 히트곡이 드디어 좀 나오게 됐습니다.
1: 98년에 예,
2: 이 리키 마틴이 불렀던 The Cup of Life라는 곡이 좀 되겠습니다.
1: 이 리키 마틴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2: 그렇습니다.
1: 어.
2: 네, 그래서 원래 리키 마틴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입니다.
1: 네.
2: 모델 활동을 했었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가 95년에 드디어 마리아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1: 예.
2: 그게 유럽 쪽에서 히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알려졌고. 그래서 고 마리아 덕택에
1: 예.
2: 프랑스 월드컵 주제가 더 컵 오브 라이프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좀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 노래가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얻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리빙 라비다 로카
1: 예.
2: 예. 그게 99년에 히트한 그런 아주 잘생긴 뭐 그런 가수가 좀 되겠습니다.

0: 네, 98년 프랑스 월드컵 주제가였습니다. 리키 마틴이 부른 The Cup of Life였습니다. 축구 관련 노래 다음 곡은요.
1: 네, 조경수 씨가 부르는 YMCA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0: 예.
1: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과거에 운동 경기장에서 주로 불렸던 노래는
0: 예.
1: 아리랑목동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0: 아리랑목동 있죠. 예. 네, 대학생들이 야이, 그, 예, 많이 부르던 노래고.
1: 네, 야야 뭐 야야야 하는 예. 그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었고 80년대에 들어서 디스코가 인기를 얻으면서 디스코 곡의 응원가로 좀 쓰였습니다. 당시에 징기스칸이 불렀던 징기스칸. 미국 그룹 빌리지 피플이 불렀던 YMCA 두 곡인데 두 곡 모두 가수 조경수 씨가
0: 네.
1: 번안한 것을 경기장에서 우리가 좀 많이 좀 불렀었습니다.
0: 어.
1: 그 외에 뭐 윤수일의 아파트, 뭐 김수철 젊은 그대, 남궁옥분 꿈을 먹는 젊은이 이런 노래를 응원가로 좀 쓰였습니다.
0: 예. 아무래도 우리 월드컵 응원가는 뭐 2002년 이때 뭐 완전히 대박났잖아요. 뭐.
1: 근데 그 전에 이제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한국에서 드디어 응원가가 등장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0: 예.
1: 클론의 월드컵송이 좋은 반응을 좀 얻었었고, 이제 2002년에 드디어 이제 윤도현 밴드의 오필슨 코리아가 좀 나오게 좀 됐습니다.
0: 네.
1: 근데 이 곡이 저작권 문제가 좀 있습니다.
0: 오필슨 코리아가요?
1: 그렇습니다.
0: 저작권이 있어요?
1: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곡에 대한 저작권은 붉은 악마가 좀 갖고 있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곡을 윤도현 밴드가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0: 어.
1: 안 부르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서 이 노래 방송에서 좀 들을 수 많이 없게 됐고. 이후에 밴드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0: 예.
1: 이 노래를 많이 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
0: 예.
1: 오늘 들어볼 곡은 과거에 그 운동 경기장에서 많이 불렀던 조경수 씨의 YMCA 들어보실 거고요. 이거 미국 그룹 빌리지 피플이 78년에 발표해서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오른 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수의 YMCA 두 번째 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경기장에서 응원가로 불렀다고 하죠. 조경수의 YMCA 들어봤습니다. 자, 월드컵 때 축구 관련한 노래 듣고 있는데 마지막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패셔보이스의 Go West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예.
1: 이건 축구 경기장에서 팀 서포터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좀 되겠습니다. 이건 패셔보이스가 93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0: 예.
1: 이게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0: 아, 그래요? 패셔보이스가 예. 부른 노래가 리메이크한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원곡은 누가 부른 거예요?
1: 방금 YMCA 들으셨는데 네. 그 노래를 불렀던 빌리지 피플이 79년에 발표한 것이 뭐 원곡이 좀 되겠습니다.
0: 근데 이 곡이 축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1: 원래는 없었습니다. 원래 고베스트의 원 가사는
0: 네.
1: 이 동성애들을 지지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빌리지 피플이라는 그룹이 동성애 그룹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 웨스트가 당시에 그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피해서 서쪽으로 가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고 웨스트인데 패셔보이즈가 93년에 이제 그 이 곡을 리메이크를 할 때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서 당시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공산주의의 상징이었던 소련의 모습 붉은색 이런 걸 등장시키면서 이제 공산주의 버리고 서방 세계로 가자.
0: 예.
1: 그래서 고 웨스트 이렇게 좀 외치게 좀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에 자유 연신상도 나오고.

0: 그러는데 이 곡이 굉장히 좀 신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쉽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포터스들이 쓴 게 뭐 축구 응원가가 좀 된 그런 곡이 좀 되겠습니다.
1: 아, 뭐 가사가 뭐 축구 관련된 건 없지만 그냥 뭐 분위기나 이런 노래를 들었을 때 흥이 나니까 이제 응원가를 쓴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운 좋게 한번 쓴 것이 이렇게 만연이 돼서 많은 이제 서포터스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됐고. 그래서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 이 곡은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숏 폼 뮤직비디오 상을 수상한 그런 곡이 좀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패셔 보이즈의 Go West 듣고 팝스월드 박성건 음악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오늘은 준영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준영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이 좀 더웠지만 유명산 숲속은 시원해서 준영이의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턱이 없는 평탄한 데크길, 숲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었던 건강한 여행이었네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오겠고요. 일부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 의 강한 소나기가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아 선선하거나 시원한 편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전주, 광주 30도, 대구 31도, 강릉 28도, 부산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경상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하이하이 김태우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이번엔 영화계 소식과 신작 영화 만나보는 시간이죠. 무비가이드 신의 21 조현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조현나입니다.
0: 군체가 500만을 넘었어요?
1: 네. 연상우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가 벌써 500만 관객 넘어서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초반까지만 해도 뭐 호불호가 갈린다더라 그래서 별로 어떨까 싶었는데 성적이 좋네요.
1: 네. 아마 여름 극장가에 또 이렇게 좀비 영화만큼 잘 어울리는 장르가 없어서 그러지 않은가 싶은데요.
0: 네.
1: 개봉 24일 차임에도 관객들로부터 이렇게 꾸준한 반응을 얻어내고 있는데 역시 자신의 트레이마크로 돌아온 감독을 이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스오피스 2위는 강동원, 엄태구, 박지연 주연의 코미디 영화 와일드싱인데요. 지금까지 70만 관객 모객했습니다.
0: 네.
1: 박스오피스 3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입니다. 박스오피스 4위는 A24의 공포 영화 백룸이고요. 박스오피스 5위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상자 속의 양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극장만큼 또 시원하게 대피하기 좋은 장소가 없기도 한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영화관에서 보기 좋은 꿈을 좇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외계 존재를 다룬 스티븐 스필버그의 SF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부터 강동원, 엄태구, 박지연 주연의 코미디 영화 와일드싱,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상자 속의 양, OTT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는 직장 상사 길들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0: 예. 그러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영화 스필버그 감독이 지금도 현역으로 감독을 해요?
1: 네, 그렇습니다. 불과 3년 전에 네. 파벨만스라는 영화를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0: 그건 거의 자기 이야기였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외계 존재를 다룬 그런 작품으로 새롭게 돌아왔는데요.
0: 제가 E.T.를 본 게 80년대에 뜬 것 같은데 이건 어떤 SF인 거예요?
1: 네. 그러한 애정이 여전히 이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다니엘과 마가렛 두 사람이 주인공인 작품인데요. 먼저 다니엘은 워덱스라는 외계인에 관한 증거를 관리하는 군산복합체의 비밀 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워덱스가 숨겨온 외계 존재에 관한 진실을 알려야 한다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데이터를 들고 도주하는데요. 한편 기상학자인 마가렛은 날씨 예보 방송을 하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이한 소리를 내뱉게 됩니다. 방언처럼요. 마가렛 자신조차도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직 다니엘만이 마가렛의 소리를 알아듣고 이해하게 되는데요.
0: 네.
1: 사실 이들은 과거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을 때 그들과 접촉을 했고 결과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조력자들과 함께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미래를 밝히게 됩니다.
0: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외계인 관련해서 다룬 영화가 좀 꽤 있죠?
1: 네. 그 말씀하셨던 E.T. 포함해서 네. 미지와의 조, 우주전쟁, 또 AI 뭐 이런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0: 아, AI가 있었군요.
1: 네. 네.

0: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 온 사람인데 이번 영화는 뭐 우주전쟁처럼 외계인들과 전쟁을 벌이거나 ET처럼 동료가 되는 상황을 그린다기보다는요. 이 정부가 은폐해온 외계 존재에 대한 증거를 폭로하는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주요하게 그립니다. 영화에는 실제 UFO 목격 사례나 미국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잔해, 뭐 CIA의 초능력 감시 연구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외계 존재를 창조하기보다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이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제목의 뜻이 폭로의 날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처럼 오랜 시간 지켜온 우주의 비밀을 은폐하려는 집단과 그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 이 두 축의 인물들이 계속 대적하는 상황이 이 영화에서 그려집니다.
1: 우리가 SF 영화 주로 보면 이제 우주선 큰 게 나온다거나 외계인들 괴물이 나온다거나 이런데 뭐 스케일이 크다거나 이런 장르예요.
0: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실 영화를 봤는데
1: 예.
0: 막상 스케일이 그렇게 큰 장면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진실을 밝히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그린 것 같은데
1: 예.
0: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 가지 액션 장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첫 번째로는 다니엘과 마가렛이 탄 차가 기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장면인데요. 이 스필버거 감독이 젊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좀 도전하고 싶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연출을 했고요. 또 제작진이 아예 실제 화물 열차를 구해와서 촬영에 맞게 개조를 했고 뉴욕의 한 대형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죽음의 생사를 넘나드는 두 주인공의 상황을 좀 긴박하게 그린 장면이라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가렛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동료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 네.
0: 영화에는 외계인이 남기고 간 굉장히 독특한 장치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이 장치를 활용하면 상대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서 남의 생각을 읽고 행동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렛이 이 능력을 발휘를 해서 자신을 쫓던 그 워덱스 직원들을 조종하고 눈앞의 공간이 완전히 투명해 보이도록 만들어서 동료들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려집니다.
1: 네. 어떤 배우들이 출연했어요?
0: 네. 배우 콜린 퍼스 그리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 등장을 했던 에밀리 블런트.
1: 그 비서.
0: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챌린저스에서 보셨었던 조시 오코너가 등장을 하는데요.
1: 예.
0: 이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배우 콜린 퍼스 같은 경우는 워덱스의 대표 역을 맡았는데요. 이 외계인의 장치를 활용해서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는 연기가 자기 배우 인생 통틀어서 가장 독특한 연기 중 하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1: 예.
0: 또 마가렛 역의 에밀리 블런트는 감독과 함께 마가렛의 외계 언어를 직접 만들어냈고 또 한국어, 러시아에 능통한 언론인이라는 설정이라 두 언어를 굉장히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했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디스클로저 데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SF 영화 소개받았고 다음 작품은 그 유튜브에
0: 네.
1: 영화 개봉 전부터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게 와일드 싱?
0: 네.
1: 개봉했죠?
0: 네. 개봉했습니다.
1: 예.
0: 6월 3일에 개봉한 와일드 싱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1990년대를 배경으로 강동원, 엄태구, 박지원 세 배우가 90년대 아이돌로 변신을 해서 무대에 오르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1: 예.
0: 코미디 영화고요. 줄거리 좀 설명드리면 강동원 배우가 연기한 19살 현우의 꿈은 댄스 가수입니다. 춤 연습을 하다가 한 아이돌 제작사의 대표의 눈에 띄어서 보컬 도미, 래퍼 상구와 함께 댄스 그룹 트라이앵글로 데뷔하는데요.
1: 그룹 이름이 트라이앵글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트라이앵글의 곡이 표절 시비에 걸리면서 이들의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이 막을 내리고 팀도 해체하게 됩니다.
1: 예.
0: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후에 이제 현우는 정말 아무도 근황을 궁금해하지 않는 연예인이 됐습니다. 또 굉장히 작은 방송 프로그램을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에게 어느 날 꿈같은 재기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강원도 엑스포 유치기원 공연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단 조건이 트라이앵글 멤버 전원이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히트곡 러브이즈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다른 두 멤버를 모아야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일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우는 보험회계사로 일하는 상구와 재벌과 며느리가 된 도미를 찾아 나섭니다.
1: 뭐 지금의 BTS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뭐 세계적인 그룹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지만 예전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이 옛날 아이돌 가수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0: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돌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런
0: 예. 90년대 아이돌들의 특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해서
1: 혼성 그룹, 뭐 쿨 뭐 이런 그룹이 있었잖아요.
0: 예.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 스타일링을 하고 음악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이들한테 라이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보신 게 이 최성곤이라는 캐릭터의 영상일 것 같은데요.
1: 예.
0: 오정세 배우가 연기를 했고 솔로 발라드 가수입니다. 이 최성곤은 트라이앵글의 인기에 밀려서 39주간 2위에 그쳤다는 설정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트라이앵글이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이 와일드싱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이 지금 최성곤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1: 예.
0: 또 그가 부르고 있는 네가 좋아라는 곡이기도 합니다.
1: 이거 한번 들으면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0: 네, 거의 수능 금지곡 예. 수준이죠. 그 밖에 재회에 성공한 이 트라이앵글 멤버들이 강원도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원수도 만나고 옛날 대표도 만나고 경찰들과 얽히기도 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요. 정말 스릴러나 로맨스 없이 오로지 웃음만을 추구하는 순도 높은 코미디 영화입니다.
1: 예. 강동원 씨나 엄태구 씨도 대부분 나이가 좀 꽤 있을 텐데 이게 춤을 어떻게 직접 했다면서요?
0: 네. 실제로 한번 물어보니까 새 배우가 출연하기 두세 달 전부터 춤 연습을 시작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몸에 익히기 위해서 춤을 익혔다고 합니다. 특히 강동원 배우가 영화에서 헤드스핀을 하는데요.
1: 직접 해요?
0: 직접 합니다. 대역을 사용하지 않고 마치 그냥 운동 배운다고 생각하고 몸에 익혀서 헤드스핀을 했다고 하고요. 또 엄태구 배우가 래퍼로 변신을 하는데 JYP 사무실까지 가서
1: 네.
0: 선생님들께 직접 랩을 배웠고요. 또 랩 가사를 선생님과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박지현 배우는 극중 메인 보컬이라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야 해서 부담이 컸는데 막상 불러보니까 고음역대에 소질이 있었대요.
1: 네.
0: 그래서 가사의 의미를 잘 살려서 기교를 넣는 데 집중하면서 노래를 했다고 하고요. 이 와일드싱은 끝까지 보시면 이제 직접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인물들의 어떤 패기가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기한 배우들도 자신이 할 줄 몰랐거나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를 완전히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소재는 많이 관심이 가는 건데 코미디 영화라면서요.
0: 네.
1: 웃겨요?
0: 웃깁니다.
1: 웃겨요?
0: 웃깁니다.
1: 알겠습니다. 네가 좋아. 그거 계속 생각나네. 와일드싱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명한 분이죠. 일본 감독인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이분은 다작하네요, 많이.
0: 네. 거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비슷한 느낌으로 많은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1: 예.
0: 6월 10일 개봉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상자 속의 양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괴물, 바닷마을 다이어리, 어느 가족과 같이 휴머니즘에 관한 주제를 자주 다뤄온 일본의 거장 감독인데요. 이번 신작에선 휴머노이드를 중심으로 인간다움과 가족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1: 예.
0: 사고로 7살 아들을 잃은 한 젊은 부부가 아들과 똑같이 생긴 휴머노이드를 들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마치 스티븐 스필버그의 AI처럼요.
1: 네네.
0: 이 휴머노이드가 카케루라는 사망한 아들의 이름을 이어받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머노이드를 진짜 가족으로 쉽게 인정하지 못한 채 두 부부가 고뇌하는 순간이 종종 드러납니다. 카케루와 함께 할수록 아들의 빈자리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차이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체감이 됐기 때문이죠.
1: 그 휴머노이드가 완전히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잖아요.
0: 네.
1: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런 영화들은 이전에 꽤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결말이에요?
0: 부부랑 휴머노이드가 이 영화에서도 헤어지긴 하는데요.
1: 예.
0: 정확히는 휴머노이드가 떠나겠다고 통보를 하는 시기.

0: 입니다. 휴머노이드 역시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알아채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꾸리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다 큰 성인 자녀가 부모에서 독립을 하는 것처럼요.
1: 예.
0: 네. 사실 그동안 대부분의 SF 영화에서는 단순히 사고 벌이는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로서 이 둘의 관계를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1: 예.
0: 이제 이번에는 인간과 휴머노이드가 이제 서로의 차이를 느끼면서 이제 갈라서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그리게 되는 건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갈수록 이 인간형 로봇이 실제 사람과 점점 닮아가고 인간이 로봇에게 일을 더 많이 맡기게 될 텐데, 그러면 더더욱이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질 것임이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인간과 로봇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에 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찾은 답이 인간의 상상력이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영화의 제목도 상상 속의 양이 된 건데요.
1: 근데 왜 상상 속의 양이 나와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게?
0: 이 동화 어린 왕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 어린 왕자가 한 비행사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양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어떤 양을 그려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는데 상자를 그려준 다음에 이 속에 네가 원하는 양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 내가 원하던 양이야 라면서 만족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상상 속의 양 속의 휴머노이드가 상자격인 거고요. 인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로봇에게서 무엇을 볼지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를 봐주시면 이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관계를 다른 SF들과 좀 다르게, 좀 색다르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그 휴머노이드를 다룬 영화들 보면은 인간처럼 한 모습은 있지만 뭐 말투라든가 행동에서 약간의 좀 어색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보여요? 아니면 완벽하게 그냥 인간하고 구별이 안 돼요?
0: 카케로에게도 약간의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부모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외형은 우리 아들과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 뭔가의 어색함이 있으니까.
1: 알겠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상자 속의 양이었습니다. 마지막은 OTT 영화라고요?
0: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는 직장 상사 길들이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 시간은 113분인 코미디가 가미된 스릴러 호러 영화입니다. 중요한 계약건으로 출장을 떠난 대표와 직원들이 갑자기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합니다. 회사 대표인 브래들리와 부하 직원 린다만 겨우 살아남아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린다의 승진 문제로 둘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회사 대표로부터 린다를 하대하기 바빴던 회사 대표로서 린다를 하대하기 바빴던 브래들리는 무인도에선 다리를 심하게 다쳐 린다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린다는 평소 취미로 익혀왔던 야생 생존 기술을 뽐내면서 브래들리를 굴복시키고 길들일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린다는 브래들리를 부하처럼 대하고 브래들리는 그녀의 말을 고분고분 듣게 변화합니다.
1: 무인도에 상사하고 이제 그 직원이 둘이서 살아남은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상사는 아무 일도 못하고 직원이 잘하고?
0: 네.
1: 뻔한 얘기가 아니고요. 기분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 사람들, 직장인들이 보면.
0: 네, 그래서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네. 이 내용을 좀 통쾌하게 보시는 직장인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1: 네.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억울하게 차별을 겪으면서 승진 누락이 될 뻔한 이 부하 여직원과 가해자와 다름없었던 이제 남상사 대표가 한 공간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 상황에서 이 부하 직원이 말 그대로 이제 전복된 그 위치에서 이 사람을 다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밌게 보실 이제 직장인들이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이제 다만 좀 15세 이상 관람가이긴 한데 후반부로 갈수록 좀 피 튀기는 액션 씬들이 등장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오.
0: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못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로 배신의 배신을 계속 거듭하기 때문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어바웃 타임과 같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멜로물에서 봤던 배우 레이첼 맥아담스가 이 복수를 자행하는 린다 역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완전히 이미지 변신을 하기 때문에 연기 변신을 꾀한 이 레이첼 맥아담스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제목이 직장 상사 길들이기 그래서 그냥 뻔한 B급 영화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반전도 있고 막 좀 잔인하고 이런 거가 있나 봐요.
0: 네, 후반부로 갈수록 있는데요. 이제 15세 이상 관람가이기 때문에 그 수위가 너무 높지는 않지만 이제 서로 계속 갈등이 고조되면서 어떤 절정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씬들이 있습니다.
1: OTT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직장 상사 길들이기였고요. 앞서 소개해 주신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 주연의 코미디 영화 와일드 싱,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상자 속의 양이었습니다. 무비가이드 시네21의 조현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8시 23분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먼저 휴일 고속도로 교통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방향 정체 오후 2시부터 빠르게 증가해 5시 때 정점을 찍겠는데요.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길 위주로 혼잡하겠습니다. 영동선은 진부에서 동둔내까지 길게 막히면서 강원권 통과 답답하겠고요. 서울 양양선은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까지, 경기권에서는 설악에서 화도 사이가 정체 극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로 소통이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에서 독립기념관 사이 차간격 넉넉하게 지나고 있고요. 또 영동고속도로 평창에서 원주 쪽으로도 차량들 속도 충분히 내면서 지납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전구간에서도 소통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곳곳에 공사와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정릉터널에서 홍은 램프 사이 3건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감속운행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오늘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알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1도, 부산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경상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오늘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예, 오늘은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발전한 기술 문명을 누리며 살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클릭 한 번이면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라는 통신기술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르는 게 있을 때면 스마트폰에다 대고 물어보기만 하면 친절하고 똑똑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척척 알려주죠. 동화 알라딘과 요술 램프에는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어쩌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하나씩 손에 쥐고 있다 해도 될 정도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인공지능을 불러 요청하면 웬만한 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 예.
2: 역사상 가장 발전된 기술 문명을 누리는 현대인들은 그 기술로 인해 과거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편리해진 건 맞아요.
2: 네.
1: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걸로 연동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2: 예, 네, 맞습니다. 그죠? 기술이 생활의 편리함만을 가져온 건 아닙니다. 반대급부도 존재하는데요. 예컨대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기술로 인해서 필요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술이 모든 면에서 좋은 쪽으로만 기능하게 된 건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기술로 인해 우리는 굳이 받고 싶지 않은 전화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가령 주말에 편히 쉬고 있는데 직장 상사의 전화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휴가지에서는 고객의 전화 때문에 휴가를 망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와서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죠. 왜 얼마 전에 끝난 지방선거 때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후보가 전화를 해대는 통에 귀찮았던 기억 다들 한두 번씩은 있지 않나요?
1: 그러니까 저도 070 같은 경우는 안 받아버리거든요.
2: 네네.
1: 그런 거 스팸 같은 전화 같은 거 차단하는 것도 일이에요.
2: 그렇죠. 그런 기능을 가진 앱도 있죠. 그죠? 예.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기술과 전향이라는 강연록에서 기술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다. 기술은 탈음폐의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기술을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도구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도구고 스마트폰은 연락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뭐 이런 관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기술이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기능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탈음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 그러니까 은폐되어 있던 것을 벗겨내서 밖으로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1: 그걸 탈은폐라고 한다는 거죠?
2: 네네.
1: 근데 이게
2: 어렵죠?
1: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쉽게 좀 설명해 그쵸? 주시겠습니까?
2: 예, 맞습니다. 대체로 철학자들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이데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왜 아까 기술이 목적을 위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탈음폐의 한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사물이나 사람의 본질이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휴대전화 기술을 사용하면서 인간관계의 본질이 과거와는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보고 싶은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면 손편지를 써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전했잖아요.
1: 예.
2: 그래서 그때 우리가 친구에게 손편지를 보내려면 편지지를 고르고 또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서 꾹꾹 눌러쓰고 또 우체통에 넣어서 답장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잖아요.
1: 그랬죠.
2: 예, 이때 친구는 그리움과 기다림의 존재로 마음속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과 SNS 메신저 기술이 등장하면서 친구의 존재나 의미가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제 친구는 기다림이나 그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때면 즉각 연락이 가능한 대상이고 왜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사라졌는지 여부로 확인되는 즉각적인 반응의 대상으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연락 가능한 기술로 인해 우리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답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친구의 존재도 나의 요구에 즉시 응답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변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손편지 시절에는 그리움과 기다림의 대상이었던 친구의 존재가 스마트폰 기술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대상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1: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기술 때문에 인간관계가 바뀐 거네요.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기술과 기술의 본질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기술과 기술의 본질을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술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 그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고속열차, 인공지능 등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며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은 눈에 잘 보입니다. 반면 기술의 본질은 그 기술로 인해서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특정한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술로 인해서 달라진 인간관계, 이게 바로 기술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의 본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의 변화는 누구나 쉽게 알아차리죠. 하지만 그 기술의 본질, 즉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그리움의 대상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의 대상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1: 예.
2: 그래서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술 사용에만 급급한 상태를 두고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술의 기능이나 편리함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스마트폰이 우리 삶과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기술의 본질을 결코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1: 그 알아채지 못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2: 그죠. 좋은 질문인데요.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현대 기술의 본질은 인간을 현실적인 것이 언제 어디서나 다소 눈에 띌 정도로 부품으로 되어버리는 그러한 탈은폐의 길로 보낸다. 이 말도 좀 어려운데요.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을 부품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자연은 물론이고 우리 인간마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유용한 부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술은 친구를 언제든 응답해야 하는 대상으로 변모시켰고 인공지능 기술은 노동자를 단지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걸 부품화시키는 기술의 본질은 보지 못한 채 기술 자체에만 매몰되면 그 기술이 우리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시키고 있는 세상의 진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네. 편리함이 있겠죠. 장점도 네. 있을 거고. 그런데 네. 이걸로 생기는 부작용이나 세상에 끼치는 영향 이런 거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기술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뭐가 변화하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렇게 기술이 우리 인간마저 부품으로 전락시킨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의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1: 예.
2: 그러나 인간이 자연 에너지보다 더 근원적으로 도발적인 주문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은 결코 단순한 부품이 될 수 없다. 인간은 그가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환히 열어 생각과 행동, 교육과 작업, 기도와 감사에 자신을 자유롭게 내어주고 있는 곳에서 언제나 자신이 이미 비연패된 것 안에 들어서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1: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2: 그죠? 이것도 좀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풀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왜 이렇게 다 어렵게 얘기를 하냐고
2: 그쵸?
1: 이게 참.
2: 예. 하이데그가 되게 좀 어려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이데그는 현대기술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걸 효율적인 부품으로 전락시킨다라고 경고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절망적인 이야기로만 끝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대상과는 달리 단순한 부품으로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현대기술은 우리 인간에게 더 많이 생산하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라라고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청을 알아듣고 고민하는 주체도 결국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가령 회사가 최신 기술을 도입하면서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라,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면서 압박을 가하면 내가 한낱 부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과정에서 나는 이 기술을 왜 사용하지? 또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올바른 삶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차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자연물이나 공장의 기계는 자기가 지금 부품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한 부품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단지 부품에만 머물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2: 네.
1: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적응을 하지만 이거 계속 이거 쓰면 우리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걸 고민하고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2: 그렇죠. 바꾸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기술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과 귀, 마음을 열어서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교육과 작업에 매진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질 때만 비로소 우리가 기술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현대 발전된 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의 도구나 부품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기술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기술의 노예로 전락할 것인지는 결국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는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노래 듣겠습니다. 김현철이 부릅니다. 춘천 가는 기차.

0: 네, 김현철이 부른 춘천 가는 기차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일요일 마지막 순서는 여행이 좋다 시간입니다. 길지의 여행 작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어디로 가요?
1: 네, 방금 들으신 노래처럼 낭만과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으로 갑니다.
0: 춘천. 대학교 때 그 네. 청량리 시계탑 앞에서 모여가지고요.
1: 아, 맞아요.
0: 경춘선 그 기차 타고 춘천 가고 그랬었어요.
1: 맞아요. 네. 그 춘천 가는 기차는 이 노랫말처럼 네. 저도 대학교 신입생 때 그 시계탑 앞에 있었거든요.
0: 네.
1: 경춘선 타고 또 삶은 달걀 까먹으면서 갔던 기억 떠오릅니다. 그때만 해도 기차에서 사람이 카트 끌고 다니면서 간식거리 팔던 때거든요.
0: 홍익회. 맞아요.
1: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기억이 더해져서 낭만으로 연결되는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을 낭만 가득한 춘천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춘천이란 도시 이름부터가 낭만적인데요. 우리말로 풀어보면 봄이 오는 시내거든요. 이제 날씨는 완전히 여름인데 춘천하면 왠지 봄이 여전히 도시 곳곳에 남은 느낌입니다.
0: 예, 춘천 호수가 유명하잖아요.
1: 네, 춘천 대표하는 호수 의암호가 먼저 가볼 곳인데요. 온라인 지도 펼쳐놓고 춘천 검색하면요. 물줄기가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북한강 물줄기입니다. 이 의암댐을 건설하면서 형성된 것이 인공호수 의암호고요. 소양강을 막은 게 소양호가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의암호에는 붕어섬, 상중도, 하중도, 고구마섬, 고슴도치섬 등이 있습니다. 이름도 귀엽죠. 이 호수를 중심으로 춘천 여행은 시작되는데 호반의 도시니만큼 잔잔한 호수 따라 두 발로 걸어도 좋고 또 자전거 길 따라 연결된 라이딩 코스도 인기입니다. 의암호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 바로 카누 체험입니다. 한여름 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기 전에 일명 춘천 물레길 카누 꼭 한번 타보시면 좋겠어요.
0: 아니 호수에서 카누를 탈 수 있어요?
1: 네.
0: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1: 절대 위험하지 않고요. 아주 안전하고요. 카누는 특히 3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또 80세 노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수상 레포츠입니다. 이 출렁이는 호수에 띄어진 카누에 앉으면요. 호수 수면과 엉덩이 높이가 같아서 왠지 평온한 느낌이 듭니다. 이 패드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물살을 가르는 일이 꽤 재밌는데요. 카누 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10분 남짓한 카누 탑승 교육 시간이 얼마나 쉬운지를 말해줍니다. 앞으로 나가고 싶으면 패들의 손잡이 부분 잡고 노를 물속 깊숙이 담그고요. 앞에서 뒤로 밀면 나갑니다. 후진할 때나 물풀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요. 뒤에서 앞으로 저으면 되고요. 이게 다예요. 이 카누는 가볍고 또 탄성이 좋은 적삼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카누 타고 호수로 나가서 패들링 한번 해보면요. 방향 감각이 바로 잡힙니다. 코스는 다양한데요. 보통 총 길이 3km로 1시간 코스를 선택하고요. 중급자 이상인 코스인 2시간 코스도 있습니다.
0: 배 타고 체험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강 따라서 볼 것도 많이 있잖아요. 춘천에.
1: 네. 춘천에 사실 첫 손에 꼽히는 관광 명소 꼽으라고 하면 소양강 스카이워크인데요. 소양 이교, 소양강 처녀상과 더불어서 인기죠. 총 길이 100km.

0: 14m 가운데 투명 유리 구간이 156m에 이르니까 꽤 깁니다. 이 공용 주차장에서 스카이워크로 향하는 지하 부두부터가 모두 경사로가 조성돼 있어서요. 유모차나 휠체어도 접근하기가 쉽고요. 들어가 보면 유리바닥 아래로 소양강이 일렁거리는데 강바람 맞으면서 물 위 걷는 기분이 꽤 짜릿합니다. 특히 낙조 시간에 맞추면요. 해 저문 소양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고요. 바로 인근에 춘천 번개시장이 있는데요.
1: 네.
0: 10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토요 번개야시장이 열립니다. 만약 토요일에 가신다면 소양강 스카이워크 걷고 저녁 메뉴로 닭꼬치, 메밀전병과 김치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 소양강 스카이워크. 소양강 처녀상과 더불어 인기라고 하셨는데
0: 네.
1: 소양강 처녀상이 있어요, 거기에?
0: 네, 대형 소양강 처녀상이 사실 스카이워크보다는 먼저 눈에 띕니다. 1970년도에 발표된 소양강 처녀 노래 아시죠?
1: 네네.
0: 네, 19 순정, 아빠의 청춘 등을 작곡한 반야월 작곡가가 만든 곡인데요. 이 소양댐 성 건설 후에 소양강이 호수에 편입되는 바람에 외로운 갈대밭이나 아니면 쓸 피우는 두견새 하는 노랫말 속 풍경은 사라진 지는 오래지만 거대한 호수 풍경은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인상적입니다. 이 강원 지역에는 유독 산 고개, 강 소재로 한 애절한 사랑을 그린 노래가 많은데요. 이곳 다녀가시는 어르신 모두 사실 소양강 처녀 읊조리고 계시거든요. 아마 가슴 한 구석에 어떤 그리움의 연정을 살살 흔들어 놓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소양강 처녀상이 있고 다음 가볼 곳은요?
0: 바로 인근의 공지천 물길 따라서 춘천 시민이 사는 풍경을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공지천 주변으로 15만 명 넘는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1: 예.
0: 시민 절반이 공지천 생활권에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공지천은 대룡산에서 발원해서 춘천 시내를 가로질러 북한강까지 이어지는 천입니다. 춘천 시민에게는 안양천이나 양재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 공지천은 신이 지은 물이라는 뜻의 곰진내에서 왔습니다. 이 곰은 고대 신을 상징하는 말이었거든요. 관광지처럼 바쁘게 돌아다니는 곳은 아니고요. 물가 따라 천천히 걷거나 조각공원까지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1: 예. 요즘 한낮에는 덥기도 하고 뭐 비 올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실내에서 좀 즐길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0: 있죠. 보고 즐기고 사색하는 복합문화공간 국립춘천박물관입니다. 정말 꼭 한번 들르시길 바라는데요.
1: 예.
0: 제가 전국에 300곳 넘는 박물관 다녀와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립춘천박물관 다녀오면서 관람객과 어떻게 문화유산이 소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곳입니다.
1: 네.
0: 박물관 속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한 옷차림으로 이야기꽃 피우는 곳, 연중 열리는 다채로운 공연의 아름다운 선율에 흠뻑 젖어드는 곳, 또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초록빛 가든의 뮤지엄 카페에서 혼자만의 여유를 갖는 곳, 앞서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곳입니다. 빈말이 아니라요. 다 구현해놨거든요. 강원의 역사와 또 불교 문화, 불교 미술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고요. 특히 1층 로비에 있는 실감 영상이 압권인데요. 28m의 초대형 스크린에서 25분간 영상이 상영됩니다. 월송정, 망원정, 죽서루 이 강원의 명승지를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어서 한 시간마다 상영되는데 두 번, 세 번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1: 국립춘천박물관.
0: 네.
1: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고 여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데 또 있잖아요.
0: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의암호 기억하시죠? 의암호 위에 섬 중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1: 예.
0: 상중도, 하중도 가운데 하중도에 레고 블록으로 만든 알록달록한 테마파크 있습니다. 세계 10번째 레고랜드이자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이기도 한데요. 개장도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서 했어요. 이 아시아권 레고랜드 중에서는 최대 규모인 데다가 세계 최초로 섬 위에 지어진 테마파크라 한 번쯤은 가봄직합니다. 게다가 누구나 경계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여행지거든요.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쯤 레고 장난감 가지고 논 기억 있을 텐데 물론 어른들도 여전히 좋아하시고요. 여러 어트랙션도 재미있지만 저는 제일 눈에 갔던 것이 이 레고로 만든 작은 대한민국 미니랜드입니다. 이 서울 경복궁, 부산 해운대, 경주 안압지 등 국내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를 80만 개의 레고 블록으로 섬세하게 재현해놨거든요. 게다가 움직여볼 수도 있고요.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과 아바이 마을을 오가는 속초 갯배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데 4만 킬로미터가 넘는 전선이 사용되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1: 전에는 여기서 이제 대학생들 캠핑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0: 아, 그렇죠. 네.
1: 그때 배 타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다리가 있어요?
0: 다리가 있어요. 네.
1: 아, 그래요?
0: 네. 다리로 연결돼 있어서 자동차로 이어져 있고요. 섬 안에 테마파크라고 하니까 사실 소양강 처녀에서도 소양강 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스카이워크에서도 바라보이거든요. 목적지가 아니었어도 한 번쯤 가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1: 네. 비싸단 얘기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가볼 만한 곳 어떤 곳이 있습니까?
0: 네, 기차 여행으로 춘천 가신다라고 하면 경춘선에서 김유정역에 내리면 김유정 문학촌 만날 수 있습니다. 소설가는 가도 이야기는 남아있다라는 얘기 있죠. 김유정 선생은 서른해를 채 못 살고 폐결핵으로 시달리다 돌아가셨지만 일제강점기 한국 단편소설의 축복으로 평가됩니다. 그가 남긴 단편소설 30편은요. 살아있는 우리말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죠. 김유정이 태어난 춘천 실내 마을 곳곳에서 그 이야기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돼 있는데요. 16마당이 있거든요.
1: 네.
0: 점순이가 나를 꼬시던 동백숲길, 또 봉환이가 계약서 쓰고 아내 팔아먹던 고갯길 등 이름만 들어도 재밌습니다. 인근에는 또 김유정 레일바이크도 운영하고요. 반나절 이상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1: 김유정 문학촌도 가보고 춘천 가서는 또 먹어야 되는데.
0: 먹어야죠.
1: 춘천 닭갈비?
0: 네, 맞아요. 저도 네 대명사처럼 이 춘천 닭갈비는 정말 많이 먹어봤지만
1: 예, 예.
0: 실제로 그 기원이 된 명동 닭갈비 골목은 처음 다녀와봤거든요. 오, 11시 30분 정도 되니까 줄이 꽤 길더라고요. 가게 앞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오늘 남은 닭 몇 인분. 이거 보면 빨리 먹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1: 네.
0: 이 춘천 닭갈비는 지역 양계농가에서 팔고 남은 닭을 연탄불이나 또 화롯불에 구워 먹던 것이 시초라고 전해지는데 1970년대 닭갈비 골목이 조성되면서 입소문 타다가 80년대부터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케이스죠. 이 닭갈비 원래 이름은 닭불고기였거든요. 70년대에 돼지갈비를 팔던 한 식당에서 닭을 양념해서 숯불에 구웠는데 이 음식이 인기를 끌자 아예 식당의 상호화 메뉴도 바꿔버리게 된 겁니다. 식사 후 볶음밥 결코 놓칠 수 없죠. 철판에 지글지글 익혀 먹는 닭갈비와 또 숯불에 굽는 닭갈비 모두 맛집으로 가득하니까 춘천 명동에서 꼭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짧게 좀 산책할 만한 것도 좀 알려주세요.
0: 바로 앞에 춘천시청 있거든요.
1: 예.
0: 춘천시청 주차장도 주말에는 완전 무료 개방이니까 마음 편히 걸어서 다닐 수 있고요. 또 춘천시청 앞마당이 참 좋아요. 쉼터 같은데 대형 윷놀이 같은 놀이감도 마련돼 있으니까 함께 보내기 좋고요. 물론 청평사 남이섬 볼거리 많으니까 6월 여행 계획 중이라면 춘천 함께 떠나보시죠.
1: 춘천 닭갈비에 막국수까지 배부르게 먹고 춘천시청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인근에서 그렇죠. 다녀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0: 맞아요.
1: 알겠습니다. 여행이 좋다. 춘천여행 떠나봤습니다. 길지혜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KBS 라디오 라디오 마지 위크엔드 일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0: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휴대하기에 좋은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5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천둥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0.6도를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았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대관령으로 8.6도였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전주, 광주 30도, 대구 31도, 강릉 28도, 부산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경상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 합의가 현지 시간 14일 서명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양측이 화상회의와 전자서명을 활용할 거란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14일 화상회의를 열어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며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개시한다는 양해각서에 전자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밖에 있을 때 국정의 2인자인 부통령은 국내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출장 후 돌아올 때까지는 벤스 부통령이 MOU 서명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를 포함해 이란 전쟁 종료 시 이뤄질 후속 조치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3일 브리핑에서 미국 이란 간 합의가 이뤄지면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며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다음 단계의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가 될 것이라며 G7 국가들이 협력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전 이맘때 열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1차 북미정상회담 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트루스 소셜에 별다른 언급 없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교 재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담화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채택된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지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공동성명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간 군사협력을